0: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티그들.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유행, 유행이에요. 유행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0: 유명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요.
3: 유행은 말, 옷, 취미 등 생활하는 방식이 사람들에게 한때 널리 퍼짐이란 뜻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옷을 샀어요. 라든지 이건 유행이 지난 물건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유행은 다양한 말과 함께 쓰이는데 유행하다, 유행을 따르다, 유행이 지나다 이런 말들과 자주 쓰여요. 요즘 친구들이 유행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요즘 유행하는 것들 선생님에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민준이.
4: 제가 지금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요즘에 남자애들 그 인사법인데요. 아. 그 잘 들어보세요.
3: 민준아, 그게 어떤 건데 그렇게 친구들끼리 인사로 하고 있나요?
4: 홀로 하면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렇게 이래요.
3: 아, 세레모니처럼 하는 걸 우리 친구들이 인사로 하고 있군요.
4: 네.
3: 기억해 둘게요.
0: 저는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건데요. 아이돌 있죠? 아이돌의 예쁜 사진을 모으는 것이랑 스티커를 모으는 것이 요즘에 유행인가 봐요.
3: 오, 선생님 때도 그건 했어요. 특히 책받침. 제니는 잘 모르지요?
0: 네.
3: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0: 네.
3: 친구들은 그렇다면 유행을 잘 따르는 편인가요?
0: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4: 저도 그런 것 같아요.
0: 친구들이 있는 게 없으면 마음이 조금 상해요.
3: 그러면 이쯤에서 유행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0: 유행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개성. 개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민준이.
1: 나의 장점 같은 거요.
0: 제니.
2: 나에게 특별한 거요.
0: 네, 우리 두 친구 다 개성을 잘 알고 있네요. 개성은 한 사람이 가지는 그 사람만의 특성이란 뜻이에요.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해요. 라든지 개성이 뚜렷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죠. 개성이라는 말은 개성이 있다, 개성을 살리다 이런 말들과 함께 자주 쓰입니다. 우리 민준이와 제니도 개성이 있어요. 민준이, 나의 개성을 소개한다면?
1: 동글동글 귀여운 모습이요.
0: 맞아요.
2: 긴 다리와 꼬슬꼬슬한 머리와 그리고 갈색의 피부요.
0: 그렇구나. 제니도 제니의 개성을 잘 알고 있네요. 제니와 민준이는 이렇게 개성이 있는데 혹시 유행을 따르고 싶은지 아니면 나만의 개성을 더 살리고 싶은지 궁금해요.
2: 저는 저만의 개성을 살리고 싶습니다.
0: 그렇구나. 우리 민준이는요?
1: 저도 저만의 개성을 살리고 싶어요.
0: 우리 친구들은 왜 개성을 더 살리고 싶나요?
2: 유행을 따르는 거는 내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만 개성은 나만의 색깔 같은 걸 만드는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1: 개성은 나의 생각에 내 마음의 그 심장 같은 거니까 저는 개성을 더 살리고 싶어요.
0: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이 유행도 즐기고 또한 개성도 잃지 않으면서 항상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배운 유행과 개성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3: 꺼내고
0: 펼쳐서
3: 펼쳐서
0: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3: 네!

0: 유행, 말, 옷, 취미 등 생활하는 방식이 사람들에게 한때 널리 퍼짐. 개성, 한 사람이 가지는 그 사람만의 특성.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이부터 발표해 볼까요?
3: 요즘에는 유행하는 춤이 많다. 나만의 개성을 살리고 싶다.
1: 우리 민준이가 문장을 잘 썼습니다. 그런데 항상 띄어쓰기를 주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민준이가 쓴 글을 보면 띄지 않아야 될 부분들에 띄어쓰기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민준이가 띄어쓰기를 꼭 생각하고 문장을 써주길 바라요. 우리 다음 제니 문장을 볼까요?
4: 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은 아이돌 사진, 스티커 등이다. 나는 개성 넘치는 사람이 좋다.
1: 오늘은 유행, 개성 이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 단어 언제 사용하는지 잘 알겠지요?
2: 네!
1: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어휘로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2: 안녕!
5: 와,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5: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우리도 그린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그럼 오늘의 속담을 만나러 가볼까?

0: 멋지고 똑똑한 그림남매. 잘 지냈어?
1: 안녕.
0: 좋아. 오늘의 속담은 구렁이 라 넘어가듯.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2: 근데 구렁이가 뭘까?
3: 글쎄, 라라한테 물어보자.
2: 그래.
4: 라라야, 구렁이가 뭐야?
0: 구렁이는 뱀과에 속하는 파충류로 한국에서 사는 뱀 중 가장 큰 뱀이야. 우리나라엔 구렁이에 관한 전설이나 이야기가 많이 있어. 주로 무서움을 주는 악역을 맡고 있지.
3: 아, 무서워. 그러면 구렁이 뱀 넘어가듯 아닐까?
2: 구렁이가 뱀이잖아.
3: 그러니까 구렁이가 뱀을 넘어가는 거야. 동족을 넘어가는 거야.
2: 구렁이 꽤 넘어가듯 아닐까? 구렁이는 악역을 맡고 있으니까 왠지 좀 똑똑하고 힘이 셀 것 같잖아.
3: 그치.
2: 그런데 꽤 넘어가면 언제나 구렁이도 당할 수 있다는 뜻 아닐까?
3: 그렇구나.
0: 좋아요. 오늘도 재미있게 한번 그려보자고.
3: 나는 일단은 땅을 그려서 레이스하는 걸 그릴 거야.
0: 노아야. 응? 노아는 왜 꾀라고 생각했어?
2: 토끼의 재판이라고 알아? 어떤 호랑이가 사냥꾼이 만들어놓은 덫에 걸렸는데 어떤 한 청년이 그 호랑이를 보고 구해줬어, 그 호랑이를. 그랬더니 그 호랑이가 은혜를 갚지 않고 그 청년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온 거야. 그래서 재판을 한 거지. 그런데 토끼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기 위해 한번 다시 덫에 들어가 보라고 한 거야. 그리고 구해주지 않았지. 그래서 사람도 살 수 있었고 호랑이는 벌을 받았대. 아무리 강한 동물도 꽤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
3: 오!
2: 그럴싸하지?
0: 아, 그런 뜻이구나.
3: 멋지다.
0: 좋아. 그럼 예진이는?
3: 나는 이 구렁이도 뱀이잖아. 응? 그래서 자기와 같은 뱀을 넘어가서 앞지르는 거지. 그래서 비겁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
2: 예를 들어 구렁이가 자기들끼리 협동해서 얻은 쥐나 그런 동물들을 다 같이 나눠먹기로 했는데 자기 혼자 다 먹어버리는 것처럼.
3: 그런 비겁한 사람.
2: 그런 것을 뜻할 때 에휴, 구렁이가 뱀 넘어간다더니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구나?
3: 맞아, 잘 생각했어. 내 뜻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어.
0: 그런 뜻이구나. 노아야, 응? 구렁이 꽤 넘어가듯이란 말을 넣어서 예시를 한번 들어줄래?
2: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거든?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꾀를 부려서 선생님, 저 다리가 너무 아픈데 이 엘리베이터 한 번만 타면 안 돼요? 하니까 태워주시더라고.
0: 노아가 재미있는 꾀를 냈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기야.
2: 알았어.
0: 그럼 예진아.
3: 응?
0: 예진이도 한번 구렁이 뱀 넘어가듯이란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예시 한번 들어볼까?
3: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다고 쳐봐. 그런데 먼저 가고 있는 사람이 배 아파서 비겁한 짓을 저질러서 앞서가서 1등을 한 거야. 그럼 비겁한 사람한테 저 사람 구렁이 뱀 넘어가듯 저런다니 또 저러네. 저 사람 좀 조심해야겠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0: 그렇구나. 그럼 둘의 생각을 한번 설명해 볼까?
2: 좋아.
3: 나는 정답이 구렁이가 뱀인데 뱀이 뱀을 넘어간다. 그래서 이 뜻은 비겁한 사람을 볼다 쓰는 말 같아.
2: 아하, 그럼 이번엔 내가 다시 설명해볼게.
3: 그래, 우리 예쁜 동생 도와.
2: 나는 구렁이 꽤 넘어가듯이라고 생각했어. 아무리 강한 동물이어도 저기 무지개다 해가지고 무지개? 하는 사이에 도망갈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강한 동물 앞에서도 꽤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인 것 같아.
0: 좋아. 과연 둘 중에 정답이 있을까?
3: 있을 것 같아.
0: 오늘의 정답
3: 완벽했어.
0: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4: 뾰로롱.
0: 오늘의 속담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야. 구렁이는 몸집이 크고 힘이 세지만 복이 없는 뱀이야. 논밭 주변의 돌무더기 등지에서 생활하며 들쥐, 개구리, 물고기, 새알 등을 먹고 살지. 구렁이는 큰 몸집으로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아서 쥐가 바로 코앞에 갈 때까지도 눈치를 못 챌 정도라고 해. 구렁이는 초가집 지붕에도 많이 살았는데 초가집 처마가 담장에 닿을 만큼 낮아서 초가집 지붕에 사는 구렁이가 담장에 몸을 걸쳐서 이동을 했지. 그런데 그 모습이 거의 일직선이라 마치 통나무를 걸쳐놓은 것 같았대. 그래서 사람들이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는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 그렇게 구렁이가 소리를 내지 않고 슬그머니 기어가는 모습을 보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란 속담이 생겼어. 구렁이가 사람들이 모르게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일처리가 분명하지 않고 슬그머니 얼버무린다는 뜻을 가졌지. 만약 동생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들고 와서 알려달라고 할 때 귀찮아서 대충 가르쳐준다면 동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2: 오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설명하지 말고 제대로 설명해줘.
0: 라고 말이야.
2: 아이고야, 우리
3: 정답이 담이라니.
2: 근데 내 정답도 맞는 것 같은데 왜 아니지?
5: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지 마.
2: 알았어.
5: 오늘의 속담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3: 태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슬그머니 얼버무린다는 뜻.
2: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5: 좋아.
2: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6: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7: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8: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7: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8: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거기 누구요?
1: 우애 좋은 형제. 재미난 이야기. 친구들이랑 함께 보면 더 재미있지. 에이든.
2: 응.
1: 제이.
2: 응.
1: 아담이.
3: 응.
1: 승현이.
4: 응.
1: 자, 그럼 시작한다. 뿅뿅.
5: 뿅뿅.
1: 옛날 어느 마을에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는 힘을 모아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을 열심히 일구고 농사를 지었죠.
6: 형님, 힘드시죠? 나머지는 제가 할 테니 좀 쉬세요.
0: 어, 아니야. 네가 더 일을 많이 했는데 네가 쉬어야지. 아우야, 이 남은 옥수수는 네가 먹으렴. 난 배가 부르구나.
6: 아니에요, 형님. 전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어요. 형님이 드세요.
1: 사이좋은 형제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양보하면서 늘 서로를 위해 주었어요. 형제가 서로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한 덕분에 그의 농사는 풍년이었어요.
0: 아우, 네 덕분에 올해도 이렇게 농사가 잘 됐구나.
6: 이게 다 형님께서 더 애쓰신 덕분이죠. 저야 형님을 따라한 것밖에 없는걸요.
1: 형제는 서로의 수고에 감사하면서 추수된 쌀을 똑같이 나눴어요. 그날 밤 형님은 쌀가마니를 보면서 후회를 했어요.
0: 아, 나원 참. 아우네는 나보다 아이들도 많은데 쌀을 똑같이 나누다니 내 생각이 짧았어. 아우 보고 쌀을 더 가져가라고 하면 거절할 게 분명하니 이렇게 해서라도 갖다 줘야지.
1: 달빛에 비친 형님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송 맺혔지만 입가에 미소는 환했어요. 같은 날 밤, 아우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어요.
6: 이런, 형님 댁은 어머님도 모시고 있는데 염치 없이 똑같이 나누다니.
1: 아우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형님 생각에 몰려들던 잠도 달아나 버렸어요.
6: 어떻게 해야 하지? 아, 그래! 그거야!
1: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형님은 쌀가마니를 보고 또 고민에 빠졌어요.
0: 아무리 여러 번 세어봐도 쌀가마니가 줄지 않았어. 분명히 아우 집에 한 가마니를 가져다 놨는데 왜 쌀가마니가 그대로지? 거참 이상하네. 아, 참!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날 밝기 전에 얼른 갖다 줘야겠다.
1: 형님은 서둘러 아우네 집을 향해 나섰어요. 아우네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던 형님의 눈앞에 시커먼 사람 형체가 나타났어요.
0: 어이쿠, 거기 누구요? 귀신이요, 사람이요?
6: 야,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귀신이요, 사람이요?
0: 난 사람이요, 사람!
6: 이 목소리는...
1: 그 순간, 구름에 가렸던 보름달이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어요.
6: 어? 아니, 형님!
0: 아우?
6: 형님, 이 어두운 밤중에 어디를 가시는 길이세요?
0: 그러는 아우, 넌...
1: 가까이 다가서자 두 사람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게 위에 쌀가마니였어요.
0: 등에 메고 있는
6: 그 쌀가마니는 형님.
0: 아우야.
1: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고 있는 형제의 머리 위로 보름달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7: 너무 친절해.

0: 나랑 언니 둘 다 있어.
1: 언니가 있는데 이제 중2거든? 우리 누나는 지금 초4야. 별로 친하진 않아.
2: 나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6살이고 난 나한테 되게 친절하고 근데 화나면은 진짜 그냥 나 깜짝 놀래. 그냥 도망가야 돼. 너무 무서워서.
3: 그렇구나. 그럼 너희 형제 또는 자매는 우애가 좋아?
0: 아니. 나는 가끔 싸워.
3: 왜?
0: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싸워.
3: 왜 싸워?
2: 보통 이유는 먹을 거나 아니면은 놀 때 장난감이나 내 동생 건데 내가 허락 없이 쓰거나 아니면 동생이 내 거를 허락 없이 쓰면은 왜 이거 쓰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내가 화냈는데 그걸 동생도 똑같이 해.
3: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들만의 화해 방법이 있을까?
4: 엄청 심하게 싸웠을 때는 엄마가 말리고 그냥 싸웠을 때는 내가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하자 라고 하고 끝내. 나는
2: 내가 만약에 잘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뭐를 동생한테 나쁘게 했으면은 이렇게 말해. 미안해, 내가 그걸 잘못했어. 동생한테 이렇게 말하고 동생도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이렇게 화해가 돼.
3: 맞아, 형제 자매 있는 친구들은 많이 공감할 거야. 그러면 우애가 좋아지려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5: 무조건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배려도 하지만 자기 주장을 조금씩만 내세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또 생각하게 돼.
3: 우리 친구들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동생들 있잖아.
6: 응.
3: 우리 방송을 보고 있을 형제 자매들에게 한마디씩 해보자.
0: 언니, 이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자.
4: 나도 누나만 잘 들을게. 누나, 우리 친하게 잘 살자.
3: 좋아, 좋아. 우애가 좋은 형제만큼 우리도 형제 자매들과 우애 좋게 잘 지내보자. 화이팅!
6: 화이팅!
3: 친구들, 오늘만큼은 언니, 오빠, 누나, 형, 동생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 안녕!
7: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8: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English.

0: 슈퍼 듀퍼
1: 위저드!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Yay!
1: It's hide and seek time!
2: Yeah! 저번엔 오우를 시작하는 알파벳 단어였기 때문에 오늘은 오우 다음의 알파벳 단어일 것 같은데?
3: 어, 맞다! 어. 잠깐만, 오우 다음에 나오는 알파벳이 뭘까?
0: Find P.
2: P!
3: 맞다, 맞다. 맞춘 친구들 있어?
2: 있을걸? 못 맞춘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부르는 슈퍼두퍼 알파벳송을 다시 부르면 되지.
1: Ooh.
0: Oh, Melody, that's a great idea.
2: Right.
4: 친구들, 이건 Big P.
2: 이건 Small, 작은 P.
4: P.
2: P.
4: P.
2: P. 둘 다 P야.
4: 그럼 이제 P로 시작하는 단어들 찾으러 가볼까?
3: 어?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 정말 궁금해!
2: 진짜! 그럼 Are you ready?
1: Yay!
0: Yes, we are!
2: 에이, 친구들 준비됐나요?
0: Yeah! Yes! Yeah! Let's do it!
2: Okay, 그럼 가본다!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Let's go!
5: Let's go inside the hide and seek world.
0: Yeah, go, go, go.
6: Find Pete.

0: 놀이터다!
1: Yes, it's a playground!
2: There are animals, too!
1: Wow, they're so cute!
0: 근데 여기가 Pea World, 맞아?
2: 여기서 피 소리가 나잖아! Listen, listen!
0: 어? 들린다, 들린다!
1: 어, 친구들,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0: They are pee!
1: Wow! A kangaroo? A cat! And there's a bear too!
0: Joy, Melody, let's go on the seesaw!
2: Energy! 스무 단어부터 찾아야지!
0: 조금만 타자!
1: 어? 아기 돼지다!
2: Pig! Pig!
3: 나랑 같이 타!
0: 펭귄들이네. 펭귄, 펭귄.
4: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0: I'm sorry. 새치기 하려던 거 아니야.
4: 아, 빨리 내려가.
0: 오, 위히.
1: 에너지. 어? 어? 에너지가 왜 안 내려오지? 어?
2: What's that?
1: 에너지는 아닌데?
0: 안에 누가 있어? Wait! Super duper super duper power!
4: 오오오오 나왔다.

0: Panda. Panda.
1: Oh, how cute.
2: 미끄럼틀 애기였나 봐. 내가 꺼내줬어.
0: 잘했어. 야!
2: 펭귄들도 재미있게 타네.
1: 어? 저기 누가 도망가고 있어.
2: 빨리 가보자.
3: 오 마이 굿네스! 아이고 아이고. 일로 와봐. 어? 일로 와.
4: 옳지.
3: 오케이 오케이.
4: 아이고.
5: 썰 에너지. 지난번처럼 귀엽다고 막 몰래 숨기고. 그러면 안 돼요.
4: 맞아요 맞아요.
3: 아이고. 꽁이었어. 귀엽기만 하지.
5: 오네 오네. 날카네.
2: 커피 Where are you?
3: 어? 없네?
1: 어, 분명히 여기로 왔는데?
6: 그니까
7: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6: 어? 진짜?
1: 어, 맞네! 분명히 여기 있어!
2: What are you doing?
1: 어?
2: Let's find it!
1: Yeah!

0: 강아지야.
1: 어딨냐? 강아지.
0: 나와줘. 어?
2: I found it.
0: 어? 어? Where? Where? 어?
1: 진짜?
0: 어디
1: 어디 어디 어디?
2: 여기서 아기 강아지가 자고 있었어.
1: 오, so cute.
2: 파피, 파피.
0: 예!
1: 오, so cute.
2: 됐다.
1: 이제 우리 다 찾은 거지?
0: 어, 맞아.
2: 예!
0: 강아지도 그러면 자.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1: Yay!
0: Yay!
1: We found them. Oh yeah. Oh yeah.
2: 그럼 우리 오늘 찾았던 단어들 확인해 보자.
1: Okie dokie.
0: Pig.
1: Penguin.
0: Panda.
2: Puppy.
0: Pig. Pig.
1: Penguin. Penguin.
0: Panda. Panda.
2: Puppy. Puppy.
3: Good job.
0: Yay!
2: If it's fun, you know what time it is.
1: 이제 다 알지.
2: Right. 하라, it's time to sing a song.
1: Sing!
2: Let's go!
1: Sing!
2: Let's sing a song.
4: Oh, 아이고, 저 귀여운 퍼피 안아보고 싶었는데.
5: 아, 서에너지.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도 방해하는 것도 안 돼요.
6: 그럼요, 그럼요.
4: 아이고, 저기 멜로디 맨날 도와주면서.
6: 자, 여러분, 우리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일이.
5: 아, 참, 그러네요. 친구들, 키 쓰는 법 알고 싶나요?
4: 자, 친구들, 잘 따라서 써볼 거죠?
5: Big key는 one, two. Small P도 one, two.
4: 친구들, 집에서 연습해볼 거지? 오케이.

0: 하늘에서 벌이 내리면. 우와, 이게 지구에서 인기 있는 카페 메뉴야. 멜론 소다, 초코 팬케이크, 티라미수, 크림 푸딩, 아몬드 카놀레.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는 줄도 몰랐어. 토마토가 세상에서 제일 꿀맛인 거 아니었어?
1: 포키, 입에 침 좀 닦아.
0: 아, 금방 돌아올게.

0: 혹시 이런 거 어디서 파는지 알아요?
1: 아니,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맛있겠는걸?
2: 지구에서 마시던 음료가 그립네.
0: 아, 뭐야. 화성엔 이런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곳이 없다니.
3: 당연하지, 뽀키. 테라시티에 그렇게 화려하고 세련된 디저트를 파는 가게가 있을 리 없잖아.
4: 그럼 화성에 새로운 카페가 필요하겠는걸?
0: 우와, 난 찬성이야, 아빈.
3: 내가 계산해봤는데 우리가 카페를 열면 테라시티 시민들의 행복 레벨이 자그마치 150%나 증가할 수 있대.
1: 포키의 행복 레벨도 솟구칠걸?
0: 알았어, 좋아. 그럼 멋진 화성 카페를 만들어보자.
4: 그럼 시작해볼까? 좋아, 얘들아, 기가빌더 출동! 쩡파기 대장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3: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1: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3: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5: 기가빌더 출동!
4: 좋아! 우리 테라시티에 딱 어울리는 최신식 카페를 지어보자. 밖에는 멋진 테라스를 만들고 안에는 먹을 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계를 넣는 거야.

0: 임무 완수!
1: 짜잔! 드디어 화성 카페가 완성됐어!
2: 딱 좋아! 우리가 최고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렇게 먹고 싶은 메뉴를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재료를 섞어서 멋진 디저트랑 음료가 나와!

0: 최첨단 도시에 딱 어울리는 최첨단 카페야.
1: 이제 나도 달콤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볼래. 갑자기 줄이 늘어났잖아. 맛있는 걸 먹으려면 그 정도는 기다려야지.
2: 됐어. 필요한 건 다 구했으니까 기가 녀석들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떠나도록 하자. 못 들어가는 거야? 빨리 일어나!
3: 자!
2: 뭐? 카페? 음료수를 사달라고? 그만해! 우린 빨리 가서 실험을 끝마쳐야 해, 이 먹개비들아. 야! 하필 지금 이러겠다고? 좋아, 그럼 평생 그렇게 누워있어. 난 그만 가볼 테니까.

Yeah.

0: 우유는 아몬드 우유로 바꾸고 헤이즐넛 시럽 다섯 펌프만 추가. 휘핑크림도 올리고. 캐러멜을 안 뿌리면 아쉽겠지. 얼음은 조금.
1: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두더지들이잖아. 쟤들이 왜 여기 있지? 설마 버보랑 또 터무니없는 짓을 꾸미고 있나? 빨리 가서 알려야 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줄을 서야 하는데. 어이, 거기서! 이번엔 무슨 꿍꿍인데?

0: 에너지들 때문에 테라시티가 커다란 타피오카 벌에 공격당하고 있어.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포키봇 변신 완료!
1: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0: 어지러워.
1: 아주 성공적인 실험이었어. 이 줄어라 줄어라 용액을 물총에 넣고 쏘면 어떤 물체도 조그매지지. 역시 난 천재 과학자야. 잘 봐라 부하들아. 진짜 쪽 저게 뭐야?
2: 거부?
1: 얘들아,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2: 다 뒤던지들 때문이야. 다피오카포를 엄청 크게 만들었어. 조심해.
1: 하, 고맙다고나 해. 내가 이 놀라운 장치를 발명했으니까.
2: 우와.
1: 대체 얼마나 더 있는 거야?
2: 거부,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인데.
3: 그 축소 용액은 얼마나 남았어?

0: 맛있어 보인다.
1: 이 많은 걸 다 먹었다간 배탈 날걸.

0: 제너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1: 짜이.
2: 와, 걱정 마.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돼.
0: 아, 어디 그럼 한번 맛이나 볼까?
2: 맛있는 건 서로 나눠 먹을 때 더 맛있다니까.

중개인.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손님들이 새 집 고르는 걸 도와줄 거야. 아주 딱 맞는 집으로 말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열쇠 꾸러미야. 짤랑. 하려고 내놓은 집들의 문을 열 때 쓰려고. 딸깍. 어서 오세요.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부동산 중개인이거든. 나랑 같이 부동산 중개인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그럼 딱 맞는 새 집을 구해주러 가보자. 같이 갈 거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딸깍, 너희도 열쇠로 이 문 좀 열어줄래? 바로 그거야.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부동산 중개인 놀이. 손님들한테 집을 구해주자.

0: 안녕 오지? 안녕 비씨? 부동산 중개인 놀이 중인데 새 집 필요한 친구 있어?
1: 어, 나! 나 새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 가족을 위해서 새로 아기가 태어났거든. 너도 아기라고? 나 쌍둥이 아빠네!
2: 그리고 새 집이 생기면 새 이웃도 있어야겠지. 그게 바로 나야. 그럼 이따 봐.
0: 가자. 보여줄 집이 아주 많이 있거든. 제일 먼저 소개할 집은 바로 통나무 집이야. 봐봐.

0: 바로 옆 소방서에 산다고.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삐뽀.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줘. 삐뽀 삐뽀.
1: 그리고 이건 이 집 대문 열쇠야. 딸깍. 통나무 집은 실내 뒷마당도 있고 숨바꼭질하기에도 딱 좋아. 2층도 올라가 볼래?
2: 우와. 어?
1: 한번 살아보고 결정할래?
2: 하룻밤 자보라고? 좋아.
1: 자, 여기 있어.
2: 고마워. 아참, 근데 우리 아기들이 잘 요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1: 아무거나 써도 돼.
2: 요람, 요람. 헉! 찾았다. 우와, 딱 좋아. 근데 비씨 아기는 어딨지? 우와! 좋아, 이제 잘 시간이야.
1: 밖에 있을 게 필요하면 불러.
2: 알겠어. 잘자 쌍둥이들아.
0: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신경 쓰지 마. 그냥 옆집 소방서 일이니까.

0: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아기들이 잠을 못 자는걸. 아이, 걱정 마. 그럼 조금 더 조용한 곳을 찾아보면 되니까. 마침 딱 맞는 집이 있어. 부동산 중개인 내 집을 찾아요. 중요한 건 지비치, 지비치, 지비치. 자, 이번에 소개할 집은 바로 모래섬 집입니다. 봐봐. 우와. 이 집은 공간이 아주 많아. 주방에 방방이도 있고, 또 여긴 바로 섬이라 모든 게 아주 조용하다고.
1: 모든 게 조용해?
0: 응, 전부 조용해. 여기 있는 건 쉿 병원이고, 또 쉿 도서관이랑 또 새로운

0: 저게 바로 나야. 난 옆에 있는 쉿, 박물관이거든.
1: 오, 쉿, 박물관이 뭔데?
0: 여긴 조용한 것만 하는 곳이야. 예를 들면 조용한 야구나.
2: 와, 멋지다. 내가 해냈어.
0: 또 조용한 노래 부르기.
2: 야, 야, 야.
0: 섬에선 박수도 이렇게 쳐. 고마워요.
3: 어때? 조용하지? 딱 조용한 집이잖아.
1: 여긴 완벽해.
3: 이게 열쇠야. 딸깍. 한번 둘러봐.
1: 어? 방방이 주방이야. 덩, 덩, 덩.
0: 아기랑 같이 조금만 조용히 뛰어줄래? 이렇게 말이야.
2: 뿅, 뿅, 뿅.
1: 해볼게. 이것도 재밌는 거 맞지? 그치? 조용한 옛날 이야기 해줄게. 들어볼래?

0: 미안하잖아, 딜런. 여긴 너무 조용해서 살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조용하지도 않고 너무 시끄럽지도 않은 곳?
1: 맞아, 그런 집이 딱 좋을 것 같아.
0: 오, 딱 그런 집이 있어. 자, 이번에 소개할 집은 바로 보트 집이야. 봐봐.
1: 집 멋지다. 넌 어때, 아기 당근 인형아? 마음에 쏙 든다.
0: 그럼 뭐가 좋은지 보여줄게. 어떡해, 열쇠가 사라졌어. 큰일 났어, 친구들. 모두 손상 안경 준비. 혹시 열쇠 꾸러미 같은 게 보이니? 저기 있어. 이 집의 제일 좋은 점은 딸깍 부릉부릉부릉부릉 바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시끌시끌한 곳도 갈 수 있고 부릉부릉부릉부릉 또 조용한 곳도 갈 수 있지.
2: 우와, 진짜 멋지다. 안녕.
1: 시끄러울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집은 얼마야?
0: 반짝이 돌멩이 10개.
1: 오, 너희도 마음에 들어? 반짝이 돌멩이 10개야. 우리한테 딱 맞는 집을 구해줘서 고마워.
0: 딱 맞는 집이라고? 우리가 해냈어!
3: 예, 성공!
4: 부동산 중개인
0: 열쇠 여기 있어.
1: 예. 그럼 요람은 저기 두고 그리고 또수영장은

0: 예, 그럼 또 만나.
1: 이제 나한테 딱 맞는 새집 구해줘. 바나나 냄새가 솔솔 나면

0: 세나의 은인.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숨어서 놀고 있었냐? 역시 어리긴 어리구나.
1: 노는 거 아니거든. 훈련이라고 훈련.
0: 이런 게 무슨 훈련이냐? 애들 장난이지.
1: 애들 장난이라니. 흉내도 못 낼 거면서.
0: 뭐? 흉내를 못 내긴 누가 못 낸다고 그래? 이 정도는

0: 빵빵 먹기지.
1: 세나야, 여기 있니?
2: 아! 아우!
3: 아, 마리 팀장님! 팀장님!
1: 이한 녀석. 제이가 온 후로 말썽이 더 늘었어.
2: 둘이 정신연령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절 찾으셨어요?
1: 아, 전에 네가 부탁한 거 말인데, 어릴 때 널 구해줬다는 그 소방관 말이야.
2: 찾으셨어요?
1: 찾기만 했겠니? 자, 내일 간다고 했으니까 가서 만나봐.
2: 고맙습니다.
4: 자, 차례대로.

0: 들어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안! 네가 왜 여기에 있어?
2: 너야말로! 너 지금 나 따라다니냐?
1: 무슨 소리야! 난 마리 팀장님이 여기 가보라고 하셔서. 설마?
0: 그래, 제대로 찾아왔다.
1: 그럼 아저씨가 절 구해주신 소방관이셨어요?
3: 뭐? 우리 아빠가 그 메가 아파트 화재에서 너를 구한?
0: 나도 그 꼬마가 세나인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지 뭐.
1: 아저씨, 고맙습니다.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0: 뭘, 소방관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더 뿌듯하구나. 그 꼬마가 이렇게 훌륭한 파이어 로봇가 되었다니 말이야.
3: 내가 아빠가 구한 세나와 함께 활약하다니. 우리 막 무슨 인연이고 그런 건가?
1: 아니, 인연은 나랑 너희 아빠가 인연이고 우린 그냥 같은 학교 학생이자 동료일 뿐이지.
3: 뭐? 세나, 너 너무 차가운 거 아니냐? 아빠!
4: 어? 지금 뭐가 웃겨요?
5: 미안, 세나. 내가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어. 너희는 현장으로 바로 합류해줘.
6: 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Thank you.

0: 바다! 온통 불바다야! 일단 불부터 끄고 구역을 나눠 아이들을 찾아보자!
1: 알았어!
0: 됐어! 이제 사람들을 찾아보자!
1: 누구 있어요? 들리면 대답하세요!
2: 파이어로 봅니다! 소리쳐 주세요!
0: 길이 막혔네? 어? 얘들아, 어서 이쪽으로 와줘! 여기 물건들이 문을 막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제법 있어!
3: 선생님!
0: 파이어로 보다!
4: 선생님이 다리를 찾다가 다치셨어요. 좀 도와주세요.

0: 이제 괜찮아.
1: 우리가 도와줄게. 선생님은 내가 모시고 나갈 테니까 피닉스 넌 아이들을 인솔해줘.
2: 알았어. 얘들아, 나쁜 연기는 위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허리는 숙이고 코와 입은 옷소매로 막고 따라오는 거야. 불은 이미 다 꺼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상구 표시만 따라가면 돼.
0: 자, 네.
3: 나리는 찾았나요?
1: 아니요, 아직.
0: 내가 찾아서 데리고 나갈게. 좀 전에 나간 아이들부터 구조해줘.
1: 알았어, 금방 돌아올게.
0: 나리야, 들리니? 널 구하러 왔어.

0: 이런, 스캐너가 고장났어. 어? 불길이 너무 빠르게 번지는데? 생각해보자. 나였다면 어디에 있을지. 엄마! 아빠!
1: 제가야 어딨니? 대답해봐!
0: 분명 어딘가 숨어있을 거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어딘가에. 어? 저무? 혹시? 나리야! 안에 있니?
2: 아이요, 로봇.
0: 그래, 구해주러 왔어.
2: 아! 무서워!
0: 다시 숨으면 안 돼!

0: 입구가 막혔잖아. 세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리는 찾았어?
1: 아, 여러분, 구해주세요.
0: 아, 쟤는 지금 나리 안 구하고 뭐 하는 거야?
2: 뭔가 이상해. 뚫고 들어가자.
0: 그래.
2: 저기야! 나리가 저 뒤에 있는 것 같아. 역시 있었어. 먼저 데리고 나갈게.
0: 어? 허큘리스는 왜 멈춰 있는 거야? 세나야! 대답해봐! 움직여 보라고! 정세나! 대답해봐! 세나야! 설마?
1: 엄마, 아빠.
3: 오늘의 안전교육!
4: 오늘은 파이어로브가 전기 화재로부터 많은 학생들을 구했지? 그러면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5: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처럼 아주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불이 날 수 있어요.
2: 하, 또 플러그를 뽑을 때는 플러그의 머리 부분을 잡고 뽑아야 해요. 무리하게 전선을 당기면 끊어져서 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3: 또 젖은 손으로는 콘센트나 플러그, 전기 제품을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물기 때문에 감전되기 쉽거든요. 마지막으로 콘센트 구멍에는 젓가락이나 장난감을 넣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4: 이 같은 행동을 하면 역시나 감전되기 쉽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여기가 어디지? 토토키켄!
1: 곰기 여왕, 사건이 발생했다!
2: 당장 본부로 오도록!
0: 와, 사건! 지금 간다! 하차! 하!
2: 토토키켄!
0: 무슨 일이야, 토토키켄!
2: 곰기, 이번엔 피리 부는 마법사 사건이야!
1: 마법사의 피리 소리를 듣고 집집마다 강아지들이 뛰쳐나갔대.
0: 아, 나도 그 사건 잘 알지. 이 곰기도 하다가 따라갈 뻔했다고 참.

0: 아니 그 따라갈 뻔 했다고 뻔.
1: 곰끼 너 집 나간 강아지들 구출할 수 있겠어?
2: 또 피리 소리에 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야?
0: 그렇지 않다. 이 곰끼 요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강아지들을 구출하겠다. 자 어디 보자. 어? 저기 있다 비리부는 사나이.
1: 정말?
0: 자, 나 간다잉 공개.

0: 피리부는 마법사! 강아지들은 어딨나?
1: 오호. 나를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음악으로 인사해야지.
2: 아, 감미롭다. 아, 좋다. 아, 좋다. 아,
0: 아, 정신 차려, 공개! 자, 반격이다!
3: 거기, 거기, 거기, 구해, 아이, 내가 바로 거기, 컴퓨터! 1, 2, 3, 4, 5, 7, 9, 10! 후!
1: 듣기 싫어! 그만!
0: 자, 하, 하, 하, 하!
3: 강아지들은 어디 있나?
1: 동굴! 동굴! 깜깜이 동굴에 있어!
0: 아하!
3: 땡큐!
0: 짭, 짭! 하, 여기가 깜깜이 동굴인데. 제대로 찾아왔군. 차. 하지만 이 동굴 문을 그냥 열었다가는 강아지들이 모두 뛰쳐나와 도망갈 수 있어. 그러니 강아지들을 무사히 구하려면 강아지들의 수만큼 이동장이 필요해. 토토끼끼, 집 나간 강아지들이 모두 몇 마리지?
4: 집 나간 강아지는 흰 강아지 21마리, 그리고
5: 까만 강아지 3마리야.
0: 아하! 그러면 21, 그리고 22, 23, 24. 강아지들은 모두 24, 24마리. 아하! 그렇다면 이 동장도 24개 필요하군. 얼른 찾으러 가야지. 응? 웬 야옹 야옹? 토토끼께 무슨 일이야?
4: 곰끼,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5: 피리 부는 마법사를 강아지만 따라간 게 아니래. 고양이들도 따라갔대.
0: 어쩐지. 고양이는 모두 몇 마리인데?
4: 고양이는
5: 12마리.
0: 하, 그렇다면 강아지 24, 여기에 고양이 12를 더하면 30, 그리고 6, 36. 강아지와 고양이는 모두 36마리. 아하, 이동장도 36개 필요하겠군. 얼른 가져오자. 하! 아, 웬 찍찍. 아, 토토끼께, 설마 동굴 안에 생쥐도 있는 거야?
5: 어떻게 알았어?
4: 생쥐들도 마법사를 따라갔대. 마법사를 따라간 생쥐는 모두
5: 23마리.
0: 어? 아, 잠깐, 그러면은 강아지랑 고양이 36마리에 생쥐가 23. 모두 몇 마리인 거야? 아, 정말 모르겠다. 모르겠어.
4: 그래, 36에 23을 더하는 거 정말 정말 헷갈리지.
5: 맞아. 그런데 이럴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바로
6: 세로로 계산하기.
5: 36에 23을 더해야 할 때 숫자를 세로로 맞추고 1의 자리수는 1의 자리수끼리, 10의 자리수는 10의 자리수끼리 더하는 거야. 이렇게.
4: 6 더하기 3은 9, 30 더하기 20은 50.
5: 정답은
6: 59.
5: 좋아, 한 문제 더. 76 더하기 21은
4: 1의 자리끼리 더하면
7: 6 더하기 1은 7,
5: 10의 자리끼리 더하면
7: 70 더하기 20은 90.
4: 그렇지.
5: 정답은
8: 97.
5: 와우,
4: 잘했어 요원들. 검기, 너도 이렇게 세로로 계산해봐.
3: 아하, 알겠어 토토 깨개. 자자, 개와 고양이 36 더하기 생쥐 23은 59. 이 동작은 모두 59. 59개 필요해.
5: 이렇게 곰기는 59마리의 동물들을 무사히 호출할 수 있었지.
3: 후, 갈수록 대단해지는 곰기 요원 활약에 나 자신도 놀랄 지경인걸. 세로로 계산하기를 잘하면 누구나 곰기처럼 될 수 있다. 능, 그,

0: 대체 모두 더하면 몇 마리?
1: 25 그리고 26, 27, 28
0: 모두 28마리 까만 괴물 11 노란 괴물 22 모두 더하면 몇 마리?
1: 11 더하기 22 10끼리 더하면 10, 10, 10 30 낱개를 더하면 3 33
0: 모두 33마리 분홍 괴물 16 초록 괴물 12 모두 더하면 몇 마리?
1: 6 더하기 2는 8 50 더하기 10은 60 68

0: 나 슈퍼맨 오늘은 반드시 무시무시한 문제로 곰끼를 혼내주고 우주를 정복하겠다.
1: 차! 차하하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서 문제 낳느라 슈퍼맨!
0: 곰끼! 문제가 어렵다고 질질 울지나 말거라! 슈퍼 슈퍼 문제! 우와. 어때? 문제가 너무 어렵지? 막 울고 싶지?
1: 너무 쉬워서 기분 나빠서 울고 싶다.
0: 이게 쉬워?
1: 그래, 이건 바로 오늘 배운 세로로 계산하기. 요원들 할 수 있지? 5 더하기 3은
2: 8.
1: 50 더하기 20은
2: 70.
1: 그래서 정답은
2: 78.
1: 어떠냐 우리 요원들의 실력에.
0: 곰끼, 나 좀 울어도 되겠나?
1: 얼마든지.
0: 당원을 기르고 50을 향해 돌아온다. 슈퍼 슈퍼 뿅.
1: 잘 가라 울버 슈퍼맨.
3: 공기 공기 공기
4: 우에마
3: 내가 바로 공기
4: 공기
3: 공기 공기 공기
4: 우에마
3: 우주 최고 요원
4: 공기
2: 렛고 1, 2, 3, 4, 5, 6, 7, 8, 9, 10.
4: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3: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3: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골든보이의 위험한 배달.
1: 여기가 어디지?
0: 무슨 일이야?
2: 어서 와, 꽁지.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1: 골든보이? 여긴 뭐 하는 곳이야?
2: 여긴 골든큐브, 골든보이의 기지지.
1: 골든큐브? 왜 날 여기로 데려왔어?
2: 우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걸 내가 구해준 거거든. 어쨌든 넌 무척 강해졌어. 내 파트너가 될 만큼 말이야. 오늘부터 나와 함께 온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돼.

0: 아이고, 어때? 멋지지 않아?
1: 온 세상을 구하는 영웅?
0: 그래, 맞아. 지금이 딱 좋은 기회야. 너도 봤잖아. 월드 우주본부는 고장났고 슈퍼윙스 배달도 전부 중단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아이들한테 택배를 배달할 기회라고. 슈퍼윙스는 잊혀지고 우리가 진짜 영웅이 되는 거지.
1: 내가 영웅이 된다고?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사랑을 받는 호기처럼?
0: 물론이지. 그리고 슈퍼윙스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야. 어때? 나랑 손잡을래?
1: 좋아.
0: 좋았어. 그럼 기지도 새롭게 바꿔보자고. 골든 AI, 이곳을 배달본부로 변신시켜.
2: 네, 주인님. 배달본부로 변신 시작.
1: 우와!

0: 여기 멋지다.
1: 골든 AI, 배달 임무를 알려줘.
2: 오늘 배달할 장소는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에 위치한 수상 마을입니다. 그곳에 사는 루아는 보트를 무척 갖고 싶어하죠. 아마존에서 보트는 아주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1: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이라고?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골든 AI, 택배를 준비해줘.
2: 네, 주인님. 택배 준비.
0: 우와! 골든보이! 내가 직접 그 택배물을 운반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1: 오! 좋아! 네가 갖고 가.
0: 우와! 고마워, 골든보이!
2: 아마존 정글에는 위험한 동물이 많습니다. 제규어와 악어도 있고, 특히 아나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뱀으로 길이가 7m에 이르는 개체도 있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큰 뱀이라고? 그럼 혹시 다른 데 배달할 곳은 없어?
2: 슈퍼링스 호기가 슈퍼 영웅이 된 건 임무를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 예, 치! 호기 얘긴 꺼내지도 마! 나한테도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어서 가자, 꽁지야.
0: 알았어.
1: 첫 번째 배달 장소, 아마존으로 출발!
3: 안녕하세요. 다녀오셨어요?
4: 여기 받으렴, 루아. 네가 부탁한 거야.
5: 또 신세를 졌네요. 항상 고마워요.
4: 천만에요. 언제든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3: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5: 잘 됐구나. 그리고 말이야, 이제 이웃 사람들한테 부탁 안 해도 돼. 앞으로는 직접 장을 보러 가면 되거든.
3: 우리도 보트가 생기는 거예요?
5: 그래, 맞아. 이제 곧 슈퍼윙스가 우리 보트를 배달해 줄 거란다.
3: 슈퍼윙스? 에바! 정말 멋져요!
6: 그게 정말이야?
3: 정말 꽁지를 찾은 거야? 맞아. 꽁지가 아마존 정글에 있는 걸 조금 전에 확인했어. 휴, 진짜 다행이다. 꽁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걱정했는데.
6: 하지만 조심해야 해. 거기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골든보이랑 같이 있어.
7: 골든보이?
1: 됐다. 수상마을에 거의 다 왔어.
0: 기다려, 루아. 슈퍼꽁지 첫 번째 배달이. 우와! 어? 오, 이런!
1: 뭐야? 떨어뜨렸잖아.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눈 크게 뜨고 찾아봐.
0: 찾았다. 거기다.
1: 어? 어디가? 공지야, 왜 갑자기 달려가는 거야? 공지야. 어?

0: 큰일 날 뻔했네.
1: 하마터면 재규어한테 잡힐 뻔했어. 뭐해? 뭐가 무섭다고 숨고 그래? 저 택배벌을 가져와야지.
0: 뭐? 난 저 뱀 근처에도 안 갈 거야.
1: 걱정하지 마. 아나콘다는 독이 없어. 잘 봐. 안 무섭게 생겼지? 아나콘다는 독이 없는 뱀이라니까. 그러니 위험하지 않다고. 내 말 안 믿는 거야? 영웅이 그렇게 겁을 먹으면 어떡해?
0: 아나콘다가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
1: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 있어.
2: 꽁지는 흔적도 안 보여.
3: 그치만 우리 치는 여기가 맞는데.
4: 여기야, 슈퍼맨! 이쪽이야! 이쪽! 드디어 슈퍼윙스가 왔어!
2: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5: 그럼! 그리고 에바는 우리말로 야호라는 뜻이란다.
3: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난 루아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안녕!
6: 만나서 반가워.
3: 난 준비됐어. 어서 줘!
2: 뭘 달라는 거야?
5: 어? 배달하러 온 거 아니었니?
3: 네? 저흰 배달 임무를 받은 게 없는데요.
5: 이런. 당연히 슈퍼윙스가 배달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2: 이상하네요. 저희 대신 누가 배달을 하기로 한 거죠?
6: 말도 안 돼. 설마 골든보이랑 꽁지가?
2: 맥스, 여기서 기다려. 아리랑 내가 찾아볼게.
0: 이게 정말 통할까?
1: 당연하지.

0: 뭐야, 어? 조심해야지.
1: 안녕, 친구.
0: 이건 내가 해결할게. 다크 골든 주막 발사. 뭐야? 안 돼. 골든 주먹은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
2: 어? 꽁지 목소리 같은데? 가보자.
3: 우릴 구해준 거야?
2: 구지형 루프, 오일까미 액션!
0: 지금이 바로 기회야. 택배벌을 찾아오자.
3: 뭐? 친구들이 위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1: 아빠!
2: 엄마!
4: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 TV 국민행동 기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거대김밥 대소동.
1: 그 슈퍼윙스 녀석들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배달할 수 있었는데.
2: 아니, 슈퍼윙스만 문제가 아니야. 난 아나콘다가 있는 곳엔 다시는 배달 안 가고 싶어.
3: 저기 봐, 꽁지가 있어.
0: 아리랑 내가 둘이서 얼른 다녀올게.
4: 꼭 꽁지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0: 맥스, 여기서 기다려.
3: 알았어.

0: 이제 우리한테 배달 주문을 안 하면 어떡하지?
1: 그건 걱정하지 마. 나한테 계획이 있으니까. 뭐야? 조심 좀 할 수 없어?
0: 아, 미안.
2: 오셨어요? 오늘따라 사이가 좋아 보이시네요.
1: 광고 준비됐어? 어?
2: 물론이죠. 전 세계 골든 택배팀 광고를 송출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0: 우와!
1: 슈퍼윙스? 그건 옛날 얘기죠.
3: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멋지게! 이제 골든 택배팀이 찾아갑니다. 기대하세요!
1: 골든 택배팀! 슈퍼윙스보다 만족하실 겁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오, 내가 엄청 멋있어 보이게 나왔네. 잘했어, 골든 AI.
0: 주문이 들어왔어.
4: 안녕, 난 채아라고 해. 너희가 슈퍼윙스처럼 배달해주는 거 맞지?
3: 그럼 당연하지.
1: 우리가 슈퍼윙스보다 더 빠르고 멋지게 배달해줄게.
5: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 소풍을 왔는데 내가 도시락을 깜빡했어. 한국에선 소풍 와서 김밥을 먹거든. 배달해줄 수 있어?
1: 물론이지. 그런 건 식은 죽 먹기야. 상상도 못할 만큼 맛있게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4: 알았어. 이따 봐.
1: 골든 AI, 배달본부로 변신을 시작해.
2: 네, 주인님. 배달본부로 변신을 시작하겠습니다.
1: 오, 좋았어.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고.

0: 도전 AI.
1: 네, 주인님.
0: 세상에서 제일 큰 김밥을 만들어보자.
2: 어? 얼마나 크게 만들려고? 너무 크면 아이들이 먹기 힘들 텐데.
0: 구경이나 해.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거대한 김밥을 만들 거니까. 자, 시작하자고.
3: 택배 제작 모드를 시작합니다. 택배 물품, 김밥. 1단계, 김을 준비합니다.
4: 여긴 어디지? 예감이 좀 안 좋네.
2: 저게 뭐야?
0: 따뜻한 밥을 한 조각 올리고. 그 위에 길쭉하게 썬 김밥 재료를 올려야 해. 단무지랑 당근, 햄이랑 오이까지.

0: 완벽해. 이제 출동할 시간이야.
1: 준비됐어?
2: 우와, 엄청 크다.
0: 됐어. 이걸 보면 채아가 깜짝 놀라겠지? 이제 배달을 해볼까? 한국으로 출발!
3: 어? 지구로 가잖아? 호기랑 아리는 어디 있지? 레이더엔 안 잡히네.

0: 골든 택배팀은 언제쯤 올까요?
1: 채아야, 선생님 도시락 좀 줄까?
0: 괜찮아요. 골든 택배팀이 곧 가지고 올 거예요.
2: 택배 왔습니다!
0: 안녕, 골든 택배팀. 드디어 왔구나. 우리 선생님이랑 친구들이야.
3: 안녕, 난 꽁지.
2: 난 골든보이. 그리고 여기, 짜잔! 초대형 김밥 배달입니다.
4: 우와! 나 이렇게 큰 김밥은 처음 봐.
2: 봤지? 우리가 슈퍼윙스보다 더 멋지다고.
0: 근데 너무 커서 먹기가 힘들겠어.
2: 걱정하지 마. 다크 골든 주먹, 레이저 절단몬. 내가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줄게.
5: 뭐? 방금 김밥을 자른다고 했어?
6: 안돼, 살려줘.
7: 어? 김밥이 이상한데?
0: 안 돼! 내 김밥이!
2: 왜 굴러가는 거지? 멈춰!
8: 어?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나네.
9: 위험해요! 당장 비키세요!
8: 어? 아! 저게 뭐야?
9: 꽁지 스핀!
5: 아! 지금이 기회야!
1: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겠구나. 얘들아, 저쪽으로 가자. 슈퍼윙스도.
3: 일어나, 골든보이. 우리 배달 실패했어.
2: 그게 무슨 소리야?
3: 슈퍼윙스가 채아한테 김밥을 줬어.
2: 뭐라고? 그건 내가 배달할 택배였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슈퍼윙스.
0: 진짜 맛있다. 역시 슈퍼윙스가 최고야.
2: 슈퍼윙스? 왜 매번 내 일을 방해하는 거야?
0: 꽁지야, 골든보이, 너희도 와서 같이 먹자.
2: 난 먹고 싶지 않거든. 그건 우리가 준비한 김밥이라고. 우리가 배달한 거야. 그건 알아둬.
3: 그만 가자, 골든보이.
0: 꽁지야.
3: 왜?
0: 아마존에서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 우리 아직 친구 맞지?
3: 모르겠어. 더 이상은.
2: 말할 거 없어. 그만 가자. 오늘은 우리가 채아랑 친구들 때문에 그냥 참고 가는 거야. 알았어?
9: 걱정 마, 아리. 언젠간 꽁지도 네 마음을 이해할 거야.
0: 그렇겠지.
10: 얘들아,

0: 빵 따라 세계 여행.
1: 오늘은 어떤 보물을 훔치러 가볼까? 당신 뭐야?
2: 이빨 해적. 우리 일 좀 해줘야겠어. 도넛빵 빵행성을 위해.
1: 도넛빵 빵행성?
2: 도넛빵 빵행성은 빵으로 된 별. 지구별도 요새 녹아내린다지. 우리 도넛빵 빵행성도 부서지고 있어. 빵가루만 남기 전에 어서 고쳐야 한다고. 그래서 말인데, 지구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훔쳐와.
1: 나더러 그깟 빵이나 훔쳐오라고? 티!
2: 보석 100개 주지. 어때?
1: 도지요! 이빨 해줘! 빵 따라 지구 한 바퀴 출발!
0: 요즘 이빨 아직이 좀 조용한걸? 혹시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었나? 어? 빵스타그램? 이빨의 적이 빵투어 중이라고? 나쁜 짓보단 훨씬 나은걸? 빵도 먹고 빵에 담긴 세계 역사도 배우고. 아주 좋은데? 번개맨도 빵 먹으러 한번 가볼까? 번개 이동!
1: 번개맨 깜빡 속아 넘어가네. 번개맨부터 안심시켜 놨으니 이제 빵만 훔치면 돼. 근데 어떤 게 최고의 빵이지? 안 되겠다. 단톡방에 물어봐야지.
3: 이빨빵님이 세 개의 빵들을 초대했습니다.
1: 저기요, 세계에서 어떤 빵이 제일 맛있나요?
4: Bonjour, 프랑스 바게트가 최고. 씹을수록 고

0: 소환 맛이 나거든.
1: 바게트, 딱딱해서 이부러질걸? 빵 하면 영국의 머핀이 최고지. 보들보들 얼마나 부드럽다고.
2: 빵 하면 벨기에 와플이 최고. 달콤한 시럽 쫙쫙 뿌리면 꿀맛, 꿀맛.
1: 뭐? 음? 야, 내가 최고거든?
2: 아니거든.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1: 전 딱딱한 주제에 가만히 있어.
3: 바게트한테 한번 맞아볼래?
1: 그게 빵이냐? 응?
4: 머핀님이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와플님이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바게트님이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에그타르트님이 입장했습니다.
5: 우린 비밀의 방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특급 비밀이라서 말이야.
6: 뭐? 특급 비밀? 얼마나 맛있으면 특급 비밀일까? 그래, 바로 첫방이야. 에그타르트의 나라가 대체 어디? 에그타르트의 나라는?
4: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은 맛있는 빵과 디저트로 가득한 빵들의 천국이랍니다. 빵이란 말도 원래 포르투갈에서 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빵은 에그타르트. 한 입 베어물면 달걀 맛인 커스터드 크림이 가득.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빵이에요. 에그타르트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오래전 수도원에서는 달걀 흰자를 사용해서 옷을 빳빳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노른자만 잔뜩 남았네. 아, 이걸로 빵이나 만들어볼까? 그 후 수도원은 문을 닫았지만 달걀 노른자를 이용해 에그타르트를 만드는 빵집이 생겨나게 됐답니다. 원조 맛집의 에그타르트를 만드는 비법은 바로 이 비밀의 방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 방엔 단 3명만 들어갈 수 있다는데요. 빵집 사장님과 공장장님, 그리고 수도원 비법을 전수한 사람. 그 외엔 맛의 비밀을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6: 와우! 그러니까 저게 바로 특급 비밀의 방이란 거지? 내가 저 방을 차지해야겠어! 흥! 슈바라 슈바라 빈밀의 문화 열려라!
2: 안돼! 번개맨 도와줘! 번개맨!
7: 기다려라 이빨의적! 번개맨이 간다! 얍! 멈춰 이빨의적!
6: 얍! 번개맨! 여긴 왜 따라온 거야? 안 되겠다. 빨리 빵이나 훔쳐서 도망가야겠다.
7: 그렇게는 안 되지. 용기, 지혜, 내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6: 이빨을 좀 살려! 번개맨 미워. 두고 보자. 복수할 거야.
7: 번개맨. 친구들,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이빨의 적이 빵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테니까.
5: 고마워요, 번개맨.
7: 빵에게 칭찬을 받아보긴 또 처음인걸. 아무튼 고마워요. 어? 빵스타그램? 이빨의 적 아직도 포기를 안 한 건가?
6: 찾았다, 변신요술빵. 세계 최고의 빵을 찾아서 옥수수의 나라로 간다. 슝!
7: 변신 요술빵? 옥수수의 나라가 대체 어디지? 번개아이, 옥수수의 나라 어딘지 알려줘.
4: 옥수수의 나라는 멕시코, 멕시코입니다.
7: 좋아, 멕시코로 번개 이동!
4: 뜨거운 태양의 나라, 선인장의 나라, 그리고 옥수수의 나라 멕시코예요. 옥수수는 우리가 쌀을 자주 먹는 것처럼 멕시코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예요. 옥수수로 만든 빵, 토르티아랍니다. 옥수수를 물에 불렸다가 갈아서 반죽을 만들어 굽는답니다. 그런데 이 빵이 대체 왜?

0: 왜 변신 요술빵이냐고요? 지금부터 변신 준비! 이 빵에 고기를 얹어서 싸먹으면 타코! 치즈와 고기를 넣어서 따뜻하게 먹으면 케사디아! 구워서 살사와 치즈를 넣으면 멕시코 집밥, 떼떼라. 그 외에도 이 빵으로 수백 가지가 넘는 요리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 내가 몽땅 훔쳐가야지!
2: 그렇게는 안 되지! 이빨의 적, 이제 빵 투어는 그만두는 게 좋겠어. 빵 훔칠 생각 그만하고 우주로 돌아가.
1: 싫어. 그렇게 못해. 도넛빵 빵행속으로 빵 훔쳐가면 보석 100개 받기로 했단 말이야.
3: 어머나, 이거 비밀인데.
2: 안 되겠군. 늘 훔칠 생각만 하다니. 또 혼나야겠어, 이빨의 적.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1: 싫어.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4: 세계의 비밀 속 번개맨.
2: 번개맨과 함께하는 빵빵한 세계 빵 여행. 도넛과 함께 만나볼까요? 1941년 10월 도넛 국제 회의장. 도넛을 발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토론한 끝에 한슨이 도넛을 발명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슨은 왜 멀쩡한 빵에 구멍을 뚫었을까요? 꼬마 한스는 엄마가 만들어준 기름에 튀긴 빵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5: 왜 가운데 부분은 있지 않은 걸까? 가운데 부분을 없애버리면 어떨까? 바로 이거야! 가운데 구멍을 내면 완전히 익힌 튀김빵을 먹을 수 있어!
2: 그로부터 15년 후 선장이 된 한스는 바다에서 큰 폭풍우를 만났어요. 배를 지키기 위해 도넛으로 끼니를 때우며 한시도 뱃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6: 따! 키 손잡이에 도넛을 쑥 끼워두고! 기엽!
2: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도 도넛은 멀쩡했어요.
7: 우와! 이 도넛 요거 우리한테 딱이네!
2: 그 후 도넛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1934년 시카고 박람회에서는 20세기 초에 가장 히트한 음식으로 바로 구멍 뚫린 빵, 도넛을 꼽을 정도였답니다. 빵 따라 세계여행! 세계에서 가장 신기한 빵을 만나러 가볼까요? 오븐 없이도 저절로 익는 신기한 빵! 나와주세요!

0: 세계의 빵들과 함께한 여행. 정말 맛있는 기억이 가득한 재밌는 여행이었어. 다음엔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
1: 번개맨, 우리 도넛빵 빵행성을 위해 지구의 빵을 보내줘서 고마워요.

0: 이빨 해적에게 나쁜 짓을 의뢰했던 것은 우리 별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
1: 잘 됐네요. 도넛빵빵 행성 여러분도 번개맨과 함께 우주를 지켜나가기로 약속해요. 자,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에 다시 만나. 네.

0: 전개.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드라큘라의 성.
1: 달님은 언제 봐도 정말 아름다워. 어? 아니, 저게 뭐지?
2: 이상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박쥐떼가 날아오르고 검은 새떼가 날아오르고 수상한 움직임까지.
1: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대체 누가?
3: 저 송곳니.
4: 드라큘라! 드라큘라가 나타났어요.
5: 도와줘요. 언제나.
1: 드라큘라 성의 수상한 그림자? 안 되겠어. 드라큘라 성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 번개아이, 저 성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
6: 드라큘라 성이 있는 곳은 루마니아. 루마니아가 검색되었습니다.
1: 좋아. 루마니아로 번개 이동!
6: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떠나온 것 같은 거리 풍경. 아름다운 성들, 양떼들이 뛰어노는 넓은 초원까지. 이곳은 동유럽에 자리한 루마니아예요.
7: 안녕, 드라큘라의 나라에 어서 와.
6: 루마니아를 왜 드라큘라의 나라라고 부를까요? 드라큘라의 성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어? 잠깐만요.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헉! 지붕에 눈이? 무시무시한 거인이 숨어있는 걸까요?
7: 놀라지 마세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우리 루마

0: 루마니아에선 눈 달린 지붕을 흔하게 만날 수 있어요. 루마니아는 건물에 다락방이 있는 곳이 많답니다. 밖에서 본 신기한 눈의 정체는 다락방 안의 작은 창문이에요. 다락방에는 주로 물건들을 보관해놓고 있어요.
1: 자, 그럼 이제 진짜 드라큘라의 성으로 가볼까요? 브라쇼브에 있는 불안성이에요. 루마니아를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꼭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곳이랍니다. 드라큘라의 성이라 불리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 드라큘라는 대체 누구? 무시무시한 송곳니에 박쥐로 변신할 수 있고 야행성 동물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며 공포의 흑팩이라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드라큘라는 실제 인물이 아니니까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랍니다. 루마니아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을 모델로 했다고 해요.
2: 나 말이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루마니아의 영웅 블라드 3세.
1: 블라드 3세는 터키에 맞서 용맹하게 싸운 영웅이었어요.
2: 감히 우리 왕국을 공격해? 뭣들 하느냐? 적군을 무찔러라!
1: 그는 용맹했지만 전쟁 포로들에게 매우 잔인했어요.
2: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줘야 해. 적군 따윈 절대 용서 못해!
1: 그는 그 후 난폭한 행동을 많이 해서 루마니아 사람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요. 죄를 많이 지은 영혼은 사람의 피를 찾아 떠돈다는 루마니아의 전설과 합쳐져 소설 속 드라큘라가 탄생하게 된 거랍니다.
3: 드라큘라가 소설 속 인물이라고? 그럼 드라큘라 달님과 드라큘라 그림자는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또 나타났어. 대체 넌 누구냐?
4: 드라큘라님의 먼 친척이라 해두지. 우린 같은 이빨 가문이거든.
3: 이빨 가문? 너 혹시 박쥐떼 공격이야. 이런
4: 나다 이빨 해적. 드라큘라의 성은 이빨 해적한테 어울려. 이 성은 내가 접수한다. 뭐하냐 얘들아, 번개매를 공격해.
3: 이건 앞이 안 보이잖아. 어둠이여 물러가라. 번개 파워.
4: 이럴 수가.
3: 이빨 해적, 너도 똑같이 만들어주지. 용기 지혜 친구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4: 안 돼! 도망가자! 으이, 아파! 무서워! 번개맨 싫어! 번개 파워는 더 싫어! 두고 보자, 번개맨! 복수할 거야!
3: 친구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가짜 드라큘라도 드라큘라 달님도 모두 사라졌으니까.
5: 사라지지 않았어!
6: 달님이 더 무시무시한 드라큘라로 변했다고!
7: 도와줘! 번개맨!
3: 어떻게 된 거지? 이럴 수가! 달님이 더 무시무시해졌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어? 이빨 스타그램? 루마니아에 불안성 말고도 드라큘라 성이 또 있다고? 드라큘라의 아버지가 살던 집?
1: 시기쇼아라예요. 아름다운 붉은 지붕, 중세를 걷는 듯한 골목길, 하늘 높이 솟은 시계탑, 도시 자체가 박물관 같아요. 그래서 시기쇼아라를 도시 박물관이라 부른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기쇼아라를 드라큘라의 고향이라고도 합니다. 이유는 드라큘라의 모델이 된 블라드 3세의 아버지가 살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드라큘라는 드라큘의 아들이란 뜻이기도 하답니다.
4: 이제 이곳은 이빨 해적이 차지할 거야. 이빨계의 최고는 드라큘라가 아니라 나, 이빨 해적이라는 걸 보여주지.
3: 기다려 이번에죠. 자,
4: 또 번개맨.
3: 한참 찾았잖아 이빨해져. 너에게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어. 널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거든.
4: 날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긴 내가 악당계의 스타니까. 근데 누가 날 만나고 싶대?
3: 그분은 바로 드라큘라 소설 속의 실제 모델, 바로 이분이야.
7: 여긴 내 고향이야. 내 고향을 괴롭히는 이빨 해적, 널 용서하지 않겠다.
4: 너도 악당이잖아.
3: 블라드 3세가 비록 적에겐 엄격하고 무섭긴 했지만 루마니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고.
7: 번개맨, 합동공격 준비됐지?
3: 좋아요. 용기, 기회, 친구들의 모습을 보아. 번개 파워! 번개가
4: 세계로 가는. 야! 뭐야, 둘이 한 편? 엄마야!
3: 야, 달림이 다시 돌아왔어. 친구들, 이제 모두 안심해. 루마니아의 드라큘라 성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8: 나야 드라큘라. 지금부터 내 고향 루마니아의 뮤지컬이 펼쳐질 거야. 뭐해? 박수들 안 치고

0: 루마니아의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루마니아에는 냄비나무가 있다? 진짜? 정답은 진짜! 왜 냄비를 나무에 걸게 되었을까요? 루마니아의 마라무레슈 지역은 집이 좁아서 냄비를 씻은 다음에 말릴 곳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에 냄비를 걸어서 말리던 풍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거랍니다. 빨간 냄비가 있으면 결혼 안 한 딸이 있음을 표시하기도 한답니다. 루마니아의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루마니아에는 전기 없이도 돌아가는 나무 세탁기가 있다? 진짜? 정답은 진짜! 전기 없이도 빨래를 할 수 있는 나무 세탁기예요. 물의 흐름을 이용해 커다란 양탄자도 깨끗이 빨 수 있는 자연의 세탁기랍니다.
1: 루마니아는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 친구들, 번개맨은 다음에 더 멋진 모험에 도전할게. 또 만나, 번개.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커리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맹그로브 숲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산림 서식지입니다. 변화무쌍하고 불가사의한 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건 식물에게나 동물에게나 무척 어려운 일이죠.

모두에게 어울리는 환경은 아니지만 소금물과 진흙에서 탄생한 이 비범한 정글 또한 수많은 생명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열대의 대기와 달의 주기에 영향을 받으면서요. 이곳에 사는 생물들도 독특한 환경 못지않게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달의 은밀하고 지속적인 지배 덕분에 지구상에서 가장 오묘하고 비밀스러우며 생산적인 생태계가 탄생한 것이죠. 맹그로브 숲은 적도 주변에 위치한 열대 및 아열대 생태계입니다. 그중 보르네오와 말레이시아의 맹그로브 숲이 가장 크고 울창하며 보전도 잘

맹그로브 숲은 바다 근처의 한산한 만과 강어귀에서 발달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식물들은 생존조차 불가능한 극한의 삼림지라 할 수 있죠. 맹그로브 숲의 나무들이 바닷물 속에 사는 건 믿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육상식물은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의 놀라운 적응력은 식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맹그로브 숲은 양서류의 숲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에 사는 양서류들은 밀물과 썰물에 완벽하게 적응했죠. 이곳에는 놀랍도록 다채로운 생물들이 모여 삽니다. 썰물 때에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활기를 치는데 특히 개들은 기묘해 보이는 의식에 몰두하곤 합니다. 수컷들이 진흙 속에서 나와 비범한 집게발 춤을 추기 시작하네요.

영역을 표시하고 교미 상대를 유혹하는 겁니다. 농개들에게 크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게발이 가장 큰 수컷이 영역을 지킬 가능성이 높고 번식에도 성공하거든요. 하지만 크기만 과시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수컷개는 발레를 하듯 우아하게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누가 대장인지 서로를 판가름하죠. 이런 춤 대결은 밀물이 돌아와 맹그로브의 바닥을 삼킬 때까지만 지속됩니다. 그때가 되면 개들은 진흙 속으로 몸을 숨기죠. 지금부터 몇 시간 동안 개들은 물론 여러 동물들이 분주해질 겁니다. 이곳에 사는 모든 동물들은 달과 조수의 지시로 움직입니다. 달의 주기와 바다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맹그로브 숲의 가장 충실한 동물 몇몇은 내륙으로 피신해 바닷물과 열기가 낮아지길 기다립니다. 맹그로브를 내려다보는 언덕의 공기는 꽤 선선하죠.

무리의 구성원들끼리 유대를 쌓거나 긴장을 풀고 낮잠을 즐기는 시간이죠. 털을 손질하는 행위에는 마음을 평온히 하고 우정과 동맹을 돈독히 다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털 손질을 함께하는 원숭이끼리는 갈등 상황에서 서로의 편이 돼주기도 하죠. 우아하고 민첩한 랑구르 혹은 루뚱 원숭이도 맹그로브 근처 상림지에서 쉬고 있네요. 지금은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 원숭이 가족의 막내는 눈에 잘 띄는 주황색이라 위험한 상황에 부모가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개월쯤 지나 새끼가 자립할 무렵이면 털 색깔이 짙게 변해 부모와 비슷해지죠. 맹그로브 숲에 밀물이 들어오면 새와 곤충만이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은 봉우리들이 열리기 시작했지만 참을성이 없는 이 녀석은 딱딱한 봉우리에 구멍을 내 즙을 마십니다. 하지만 벌들은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합니다.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렸다가 꿀을 먹는데 그러면서 이곳에 자라는 나무들의 수분 작용을 돕는 것이죠.

벌들의 이런 노고 덕분에 맹그로브의 열매는 바다 근처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바닷물이 후퇴합니다.

신나게 물가를 누비는 이 녀석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신기한 물고기일 겁니다. 물속보다는 물 밖에서 더 긴 시간을 보내는 말뚝망두거죠. 이 기이한 숲에서는 모든 게 이치에 어긋나 보입니다. 뿌리가 공중에서 자라는 나무와 물 밖에 사는 물고기라니요. 말뚝망두고는 인도 태평양과 아프리카 대서양 지역의 맹그로브 숲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맹그로브의 뿌리가 자리 잡은 진흙이 바로 녀석들의 주 서식지죠. 말뚝망두고는 마치 다리처럼 발달한 한 쌍의 가슴 지느러미를 이용해 움직입니다. 이 지느러미에 탄탄한 근육이 발달한 덕분에 나무 뿌리를 기어오르고 땅 위를 재빨리 이동할 수 있죠.

지느러미만 환경에 적응한 건 아닙니다. 물고기치고는 특이하게 크고 불룩한 눈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죠. 머리 꼭대기에 있는 눈 덕분에 이들의 시야는 땅에 사는 척추동물과 유사합니다. 물 속에서나 물 밖에서나 시력까지 완벽하죠. 말뚝망두거에게는 수분을 간직하는 특별한 피부 주름이 있어서 물 밖에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눈을 수축해 이 주름에 저장된 물로 눈을 촉촉하게 만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육상생활에 적응한 물고기는 아주 드물죠. 말뚝망두거가 썰물에 드러난 진

밭을 자유롭게 휘젓는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무서운 열대성 폭풍의 시작을 알립니다. 아, 아니네요. 잘못된 경보였군요. 낮잠에서 깬 코주부 원숭이가 소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은색 랑구르는 사촌인 코주부 원숭이보다 민첩해서 벌써 맹그로브 위쪽으로 향합니다. 보통은 물가와 나무의 경계선을 탐색하죠. 그 부근이 덩굴 식물과 담수 개울이 풍부하니까요.

녀석들은 날카롭게 솟은 이빨로 억세고 오래된 이파리도 거뜬하게 찢고 씹을 수 있죠. 다른 랑구르 원숭이들은 이런 환경과 먹이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은색 랑구르는 독특한 신체 조건 덕분에 이 숲에 살아남았고 유사한 원숭이 종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짭짤한 맹그로브 이파리를 배불리 먹고 나면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생각나기 마련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마시러 가는 녀석이 있군요.

이 꼬마 원숭이도 물을 마시고 싶지만 어미의 생각은 다릅니다. 뭘 좀 먹어야 새끼에게 먹일 젖이 나올 테니까요. 새끼는 조금 더 기다려야겠군요. 랑구르 원숭이는 바다에서 떨어진 곳을 좋아합니다. 맹그로브 숲은 몇 개의 구역으로 명확히 나뉘어 있죠. 공기뿌리 때문에 구조가 복잡한 탓인지 세계 어느 곳이든 맹그로브 숲의 생물종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단 54종만이 소금기를 견디는 특성에 따라 해안에 분포되어 있죠. 그래도 랑구르 원숭이가 즐겨 먹는 덩굴 식물 등 다양한 식물종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식물들은 염분이 높고 산소는 희박한 물과

자극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식물들이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이 높은 염분과 부족한 산소를 이겨냈는지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어딘가에 올라섰고 어떤 나무는 호흡근이라 알려진 공기뿌리에 둘러싸여 있죠. 공중에 노출된 이 특수한 뿌리 덕분에 맹그로브 숲의 나무들은 진흙과 물에서 공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기 뿌리의 표면은 껍질 눈으로 뒤덮여 있고 해면 조직의 기공을 통해 공기를 빨아들이죠. 이 마법 같은 곳은 유령개들에게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유령개들은 엄청난 속도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유령처럼요. 만조 때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마법처럼 나타나죠. 이들의 삶은 해안가 진흙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이 유령개들의 집이자 생존에 필요한 양분의 원천이니까요. 유령개는 날마다 썰물이 지면 부지런히 입안에 진흙을 집어넣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입속에서 유기물을 모두 섭취하고 나면 남은 진흙을 작은 공처럼 만들어 다시 땅으로 떨어뜨리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수천 개의 진흙공들이 해안가를 뒤덮습니다. 다시 밀물이 들어오면 이 원형 조각품들은 바다로 휩쓸려가고 개들의 노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맹그로브 숲 주변의 흙과 진흙에는 양분은 풍부하지만 산소는 부족합니다. 밀물과 썰물로 인해 생기는 얇은 막의 유기물질은 작은 생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흡수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풍요로운 먹이 사슬의 첫 번째 고리죠. 개잡이 원숭이들은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좋은 먹잇감을 놓칠 녀석들이 아니죠. 이들은 이 주변에 해산물들이 많다는 것과 그 특별한 식사를 찾아 즐기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빠져나간 썰물이 남긴 웅덩이를 샅샅이 뒤지면 아주 신선한 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들은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먹이를 찾아 습지를 탐험할 때마다 주위 환경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린 원숭이가 개를 잡으려고 도전을 거듭하는 동안 어른들은 여유롭게 전체 요리를 즐깁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돌아와 모든 걸 삼키기 시작했으니 이제 후퇴할 시간이죠. 밀물은 큰 동물들만 몰아내는 게 아닙니다. 소라게도 맹그로브 숲 고지대로 가기 위해 서두르죠. 나뭇가지나 나무뿌리에라도 올라타야겠군요.

저수의 리듬에 적응한 수많은 말뚝망뚝어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파도가 잔잔히 부서지는 곳에 모여듭니다. 파도를 타고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거죠.

물에 잠긴 맹그로브를 지나 윗동네에서는 원숭이들이 여유롭게 야자 열매를 즐기고 있습니다. 잘 익은 과일은 훌륭한 간식이죠.

기온이 떨어지고 강제로 내쫓겼던 동물들은 맹그로브 주변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코주부 원숭이들이 먼저 도착했군요. 지금 가장 간절한 건 짭짤한 맹그로브 잎사귀 샐러드죠. 이들이 먹는 먹이의 95%는 맹그로브 숲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수종의 신선한 나뭇잎과 새싹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배를 든든하게 채워놓아야 밤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복부는 전체 체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는 마치 박테리아로 가득 찬 거대한 압력솥과 같아서 아침 저녁으로 먹은 먹이를 거뜬히 소화해냅니다. 같은 시간, 땅 쪽의 뿌리 사이에서 죽은 줄 알았던 소라껍데기가 살아납니다. 이제 진흙밭은 소라게들 찾습니다. 빌린 집을 등에 짊어지고 썰물이 남기고 간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죠. 이 녀석은 운 좋게 생선 요리를 찾았군요.

후국에는 3억 년 동안 바다에서 살아온 신기한 절지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썰물을 놓쳐 발이 묶였네요. 빨리 몸을 뒤집지 못하면 머지않아 이곳 동물의 한 끼 식사거리가 되고 말 겁니다. 녀석들에게 투구개는 어쩌다 한번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별미죠. 저녁이 되면 수염 멧돼지들은 소라게들이 그랬듯 맹그로브 숲 주변

닦아를 샅샅이 순찰합니다. 그중 하나가 뒤집힌 투국의 요리를 발견할지도 모르겠군요. 해질 녘이 되자 개잡이 원숭이들도 해변을 배회합니다. 맹그로브 숲엔 언제나 새로운 먹이가 있죠. 투구개를 발견한 것도 원숭이들이네요. 식사는 서열에 따라 엄격한 순서로 진행되기에 첫입은 가장 강한 암컷이 먹습니다. 새끼들은 남은 걸로 아쉬움을 달래야 하죠.

매일 변화무쌍하게 모습을 바꾸는 맹그로브 숲은 개잡이 원숭이와 투구개, 멧돼지, 유령개의 거처입니다. 작은 물고기부터 새와 곤충까지 이 독특한 생태계는 놀랍도록 풍요로운 생물의 다양성을 자랑하죠. 달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마법 같은 숲, 맹그로브는 조수에 적응해온 무수한 생명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터전입니다. 날마다 해가 저물고 조수가 바뀌어 물이 다시 들어오기 전 맹그로브 숲의 생물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자애롭고 창조적인 힘으로 이 신비로운 정글을 다스리는 달에게 감사를 전할지도 모르겠군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 봅시다.
1: 11, and do you know why?
2: What?
1: Because the alphabet has 26 beautiful letters to count.
2: Oh, that makes sense.
1: A, that's one letter. B, that's two letters.
2: Let's find out more about the alphabet today on Sesame Street.
1: Five letters. F, six letters. G, seven letters. H, eight letters. I,

I wonder what Cookie Monster and Gonger are making today.

0: 모기가 있었어?
1: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웽, 여기서도 웽. 너무 웽웽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0: 어휴, 힘들었겠다. 그래서 모기는 잡았어?
1: 아니, 엄청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어.
0: 아휴, 널 보니 그때가 생각나는구나.
1: 응? 언제?
0: 응, 내가 유치원 다녔을 때.
1: 아, 그때?
0: 응, 그때 모기를 잡으려고 모기 퇴치 특공대를 만들었었어.
1: 와, 모기 퇴치 특공대? 우와, 멋있다.
0: 그래, 그럼 내가 모기 퇴치 특공대 이야기 해줄까?
1: 우와, 좋아, 좋아.

0: 모기는 왜 웽웽 소리를 낼까? 우리 때도 노래 부르는 시간이 있었어.
1: 친구들, 이번 시간은 동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2: 네네, 선생님!
1: 좋아요.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0: 아저씨 모두 잘했어요.
1: 노래 시간이 끝나고 낮잠 시간이 되었지.
2: 자, 모두 잘 자요.
1: 누나와 친구

0: 모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난 누나는 친구들을 깨웠어. 얘들아! 얘들아! 일어나봐! 지금 여기 모기 있어!
1: 어머!
2: 모기한테 물리면 간지러운데?
0: 그러니까 우리 힘을 모아서 모기를 잡고 편하게 자자!
2: 좋아!
1: 좋아!
0: 좋아! 예!
3: 하나, 둘!
0: 하나,
3: 둘!
0: 땀 냄새로 모기를 부르는 라떼!
2: 어디 숨었나?
0: 모기의 위치를 찾아내는 써니! 마지막은 누구보다 빠르게 모기를 잡는 바로다 호빵이야. 우리는 모기 퇴치 특공대. 그렇게 누나는 친구들과 모기 퇴치 특공대를 만들었지.
1: 이런다고 진짜 모기가 올까?
0: 엄마가 땀나면은 모기한테 물린다고 샤워하라고 하시잖아. 바로 그 순간 모기가 다시 나타났어.
2: 모기 소리 들린다! 저기다, 저기!
1: 정말? 어디? 어디?
2: 저기다, 저기! 저긴가?
1: 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찾았다! 가만히 있어!

0: 잡은 거야?
1: 놓친 것 같다.
2: 뭐야? 아, 아파. 아, 아파.
3: 라떼야, 괜찮아?
2: 아파.
1: 야, 괜찮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모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어.
4: 안타깝다.
1: 맞아. 그때만 생각하면
4: 근데 누나, 모기는 왜 조용히 안 다니고 웽웽 소리를 내면서 다니는 거야? 왜 웽웽 소리를 내는 거냐고. 왜
1: 그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약오르니까.
4: 정말? 진짜 그런가? 그러다 잡히면?
1: 그럼 모기한테 손해지? 그거 말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4: 그럼 호기심딱지한테 물어보자.
1: 자, 호기심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모기 소리 딱지. 모기 소리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5: 모기 퇴치.
4: 모기 퇴치.
1: 근데 누구세요?
5: 저는 모기 퇴치 특공 대장입니다.
4: 아, 안녕하세요.
5: 저의 임무는 웽웽 소리로 사람들의 잠을 깨우고, 아따가 피를 빨아서 간질간질 간지럽게 만드는 모기를 퇴치하는 것입니다. 헛! 헛!
4: 특공대장님, 모기는 왜 웽웽 소리를 내는 거예요?
5: 그 이유,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출동!
4: 출동!
5: 모기는 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운 계절에도 집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입니다. 모기는 파리나 다른 곤충에 비해 날개의 폭이 좁은데요. 폭이 좁은 날개로 몸을 공중에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날개를 빨리 움직여야 하죠. 이때 날개와 공기가 부딪히면서 웽웽 소리가 난답니다. 게다가 모기가 우리 얼굴 근처에서 날기 때문에 웽웽 소리가 더 잘 들린답니다.
1: 왜 얼굴 근처에서 날아다녀요?
5: 그건 바로 이산화탄소 때문이죠.
4: 네?
5: 냄새를 아주 잘 맡는 모기는 땀 냄새가 나는 사람이나 동물을 찾아다닙니다.
3: 어, 난다 난다. 인간의 땀 냄새가 난다. 가자!
5: 땀 냄새와 함께 모기를 불러 모으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죠. 숨을 쉴 때마다 코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모기가 얼굴 근처에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6: 들어가.
7: 하마터면 손에 맞을 뻔했네. 그럼 몰래 가서 피를 빨아볼까?
5: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앉는 데 성공하면 피를 쭉쭉 빨기 시작합니다. 모기의 입 부분을 자세히 보면 바늘처럼 생긴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을 이용하여 피를 빨아먹는답니다. 수컷 모기와 일부 암컷 모기는 과일의 즙을 먹지만 대부분의 암컷 모기들은 피를 먹습니다.
4: 왜 그런 거예요?
8: 만나서 반가웠어.
9: 꼭 가야 해? 나랑 같이 저 맛있는 과일 먹은...
8: 아니, 난 아주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 그래야 뱃속의 알들도 잘 키울 수가 있어.
9: 아니, 단백질이 어디 있는데?
8: 바로 사람이나 동물의 피 속에 있지. 그럼 안녕.
5: 이것이 바로 암컷 모기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이유랍니다.
4: 그렇구나. 그런데 모기는 잡기 힘든데 그냥 물리면 안 돼요?
5: 안 됩니다. 최대한 물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왜요? 왜요?
5: 모기가 피를 빠는 순간 모기에 있던 나쁜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4: 피만 먹는 게 아니라 세균도 옮길 수 있다니. 모기 싫어.
1: 그럼 모기에게 덜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5: 아까 모기가 땀 냄새를 맡는다고 했죠?
4: 네, 맞아요.
5: 그러니까 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으면 모기에게 덜 물릴 수 있답니다.
4: 아, 그렇구나.
5: 그럼 난 이만 모기 퇴치!
4: 모기 퇴치! 이따 자기 전에 꼭 씻고 자야겠다.
1: 그래, 잘 생각했어.
4: 근데 누나, 누나가 만든 모기 퇴치 특공대는 어떻게 됐어?
1: 어? 어떻게 되냐면?
0: 라떼야, 울지 마.
1: 울지 마.
6: 어머, 얘들아. 왜 안 자고 있니?
1: 그게요. 모기가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6: 나쁜 모기들

0: 우와, 선생님 최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마음 푹 놓고 자렴.
1: 네! 우린 선생님 덕분에 안심하고 낮잠을 잘 수 있었지.
2: 우와! 나도 선생님처럼 잡고 싶다.
1: 그래? 그럼 한번 잡아볼래?
2: 좋아!
1: 모기! 야! 모기! 야! 모기! 야! 모기! 야! 모기! 야!
3: 우와! 한 마리도 못 잡았네.
2: 그래도 재밌다. 나 모기 소리 딱지 주면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기 소리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노래 잘 부르면 줄게.
2: 우와! 신나 신나!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고고고!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어? 누나!
1: 어?
0: 우리 집에 뱀딱지가 있었네.
1: 아, 그거 할머니가 젊으셨을 때 엄청 힘들게 구하셨던 거래.
0: 진짜? 응? 어떻게 구하셨대?
1: 어떻게 구했냐면,
0: 응응,
1: 기억 안 나.
0: 아이, 할머니가 계셨더라면 알려주셨을 텐데. 이게 무슨 소리지?
2: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들.
0: 할머니!
1: 할머니 집에 계셨어요?
2: 아니요, 아니. 너희들을 빨리 보고 싶어서. 요, 낙하산을 타고 왔지.
0: 우와, 멋지시다.
2: 그래.
0: 아, 참, 할머니. 이 뱀딱지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2: 아휴, 말도 마라. 엄청 힘들었단다. 아야야. 그래. 이 할미가 뱀딱지 구한 이야기 해주랴?

0: 이야기 광방.
1: 뱀은 어떻게 움직일까? 아주 오래전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야기란다.
2: 안녕, 내 이름은
3: 이부대왕은 팝빵. 딱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무언가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의 교수.
2: 야, 나와봐.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데 너 왜 그러는 거야, 정말. 가만있어 보자. 이곳에 분명히 뱀딱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치?
3: 아, 저기!
2: 뱀딱지야!
4: 뱀딱지인 줄 알았는데.
5: 공이네요?
2: 공?
3: 저기! 어? 저기!
1: 그런데 갑자기 함정이 작동되기 시작했지.
2: 저기!
1: 아주 힘들게 함정을 피해 뱀딱지를 찾아갔단다.
2: 아이고, 힘들어.
4: 아이고.
2: 너무 힘들어.

0: 바로 그때
1: 저 인간들을 잡아라!
0: 커다란 뱀들이 나타난 거야.

김현석이었냐? 그렇게 열심히 도망쳤지만

0: 어? 어?
1: 팬들이 너무 빨라 따돌릴 수 없었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2: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걸 쓰자.
3: 아니 이건 하늘 높이 점프할 때 쓰는 안녕 하늘아 콩콩이 말판.
2: 그럼 나 먼저 간다.
4: 같이 가요.
1: 결국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지.
5: 우와, 할머니 대단하세요.
1: 아이 뱀들이 어찌나 빠르고 잘 움직이던지. 아이,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덜덜덜 떨리는구나.
6: 할머니, 근데 뱀은 어떻게 다리도 없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움직이는 거냐고요?
1: 그게 말이다. 아유, 분명 알았는데.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5: 괜찮아요.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요.
6: 맞아요. 누나,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보자.
5: 좋아. 호기심 딱지 떠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뱀 딱지. 뱀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7: 인간들이야, 너희들이 우리를 불렀는가?
8: 네, 안녕하세요.
7: 안녕하다. 사람한테 인사 처음 받아봐요.
5: 저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6: 뱀은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잘 움직이는 거예요?
7: 그것이 궁금한가? 그렇다면 알려주마.
5: 뱀은 파충류의 하나로 다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가늘고 긴 몸에는 비늘이 있고 종류에 따라 독을 가진 뱀도 있지. 다리는 없지만 나무도 올라가고 물속에서 헤엄도 치고 상황에 맞게 움직이면 다양한 곳을 갈 수 있다.
8: 우와, 신기해요.
5: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7: 우리 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주지. 앞으로!
6: 네!
7: 먼저 몸을 물결 모양으로 만들며 움직이기.
6: 이렇게요, 이렇게.
7: 몸에 근육의 힘을 쳤다가 뺐다가 하면서 비늘이 땅과 부딪히는 힘을 이용해 물결 모양으로 움직이지.
5: 우와! 뱀은 근육이 많은가 봐요.
7: 뱀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도 이만큼이나 있다.

0: 이렇게 수백 개의 뼈와 근육이 뱀의 몸을 잘 움직이게 만들지.
1: 그리고 또 어떻게 움직여요?
0: 혹시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를 아느냐?
1: 아코디언?
2: 아유, 꿀빵이가 종종 연주하는 악기잖니.

0: 때문에 좁은 장소를 지날 때면 아코디언처럼 몸을 줄였다 폈다 하면서 이동하지. 꼬리를 고정한 후 앞을 밀거나 앞을 고정한 후 꼬리를 당기면서 말이야.
1: 또또또 알려주세요.
2: 이번에는 뭐가 좋을까?
0: 아, 생각났다. 뱀은 배에 아주 많은 비늘이 있는데 이 비늘을 이용해서 몸을 앞으로 천천히 쭉 뻗으면서 움직인다.
1: 배의 비늘을 이용해서 앞으로 쭉.
0: 느리지만 먹이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움직일 수 있다.
3: 우와, 움직이는 방법이 다양해요.
0: 이 밖에도 더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늘을 나는 뱀에 대해 알려주겠다.
1: 뱀이 하늘을 날아요?
0: 모든 뱀이 하늘을 나는 것은 아니고 날뱀이라고 불리는 뱀이 하늘을 날 수 있지. 준비되었느냐?
1: 너무 높아서 무서워요.
0: 일단 몸의 뼈를 옆으로 쭉 펴서 납작하게 만든다.
1: 네!
0: 그럼 몸이 낙하산처럼 변해서 잘 날 수 있을 것이다. 어서 뛰어라!

0: 뱀이 정말로 하늘을 날다니! 나 놀랐어.
1: 아니, 할머니도 놀랐다.
2: 어떠냐? 너희들의 궁금증이 좀 풀렸느냐?
3: 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불러도 돼요?
2: 좋다! 우리는 딱지 안에 있을 터이니 언제든지 부르도록 해라!
3: 네, 고맙습니다!
2: 그럼 우린 이만!
3: 안녕히 가세요!
1: 아, 이렇게 듣고 보니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구나.
0: 할머니, 다음에 또 딱지 찾는 얘기 해주세요.
1: 아, 그럼, 알았다.
3: 신나, 신나. 아, 참, 누나 나 이제 뱀 딱지 주면 안 될까요?
0: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3: 우와, 신나, 신나.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3: 고고고!
0: 없는 뱀이
4: 움직이는 방법
3: 뼈와 근육
0: 수많은 비늘
4: 사물의 마찰력
3: 이용하지.
0: 와, 우리 호떡이 잘하는데.
5: 쩌쩌쩌.
1: 좋아, 계속 해볼까.
0: 발은 없지만
4: 여기저기
3: 먹이를 찾아
0: 나무를 오르고
4: 물속도 다니고
3: 하늘까지 날지.
0: 우와, 저 여기.
3: 우와, 뱀 딱지 받았다. 만세.

0: 수학교실로 옮겨온 세계적인 건축물. 수학교실에서 구현하는 최첨단 기술. 수학교실에 나타난 슈퍼 히어로까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수학이다.
1: 수학을 일단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늘 하는 질문이 이거 배워서 어디에 써요?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어쨌든 학생들이 이해가 돼야 이제 수학을 좀 재밌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0: 클릭 한 번으로 실현되는 수학적 사고와 창의력. 이분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데요. 슈퍼자덕, 좌표와 함수를 자신 있게 다룰 수 있는 교실로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대구의 한 고등학교인데요. 학기에 교실을 꽉 채우고 있는 이 학생들은 다름 아닌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입니다.
1: 자,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은 포물선의 성질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리 포 어디서 많이 들어왔지? 그렇지, 대포. 자, 대포에서 포는 무슨 역할일까? 그렇지. 던질포. 자, 우리 이거는 던질포에 대한 내용이고, 물은? 자, 물건. 그렇지. 물건, 물. 선은? 그렇지. 선. 줄선. 자, 그러면 이 뜻은 결국 뭐야? 자, 물건을 던질 때 나오는 선이라고 해서 우리 포물선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물건을 던졌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R.S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각자의 조장들 나와서 세 대씩 한번 받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R.S란 역량 중심의 수학 교육을 위해 개발된 도형 학습용 소프트웨어로 학생들이 스스로 도형과 대수, 기하를 탐구하며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도형을 그릴 수 있고 함수식을 입력하면 그래프로 구현되는 공학적 도구인 셈이죠.
1: 자신들이 실제로 손으로 포물선의 그래프를 그리긴 하지만 손으로 그리는 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학 도구로 좀 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길이가 같은지 측정을 한번 해봄으로써 이제 포물선을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학도구가 관찰의 기능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열심히 탐구한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늘 그냥 문제만 풀고 정답이네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문제를 푼 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맞네 라고 이제 성취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학도구를 한번 활용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알지오메스를 활용한 수업 한번 지켜볼까요?
1: 그렇지. 우리 모션샷을 활용해서 현재 이런 사진을 한번 찍어오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던졌을 때 나타나는 곡선이 진짜 우리가 배운 포물선의 식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0: 평소 수학과는 상관없이 던지고 놀기에 바빴던 공. 그런데 거기에도 수학적 원리가 담겨 있었다고요? 사진으로 찍어서 보니 포물선이 정말 뚜렷이 보이네요.
1: 자, 얘가 진짜 우리가 아는 포물선 식이 맞는지, 그러면 포물선 식까지 한번 입력해서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주소로 다 들어갔습니까?
2: 네.
1: 그런 다음에 사진을 일단은 업로드해서 우리 링크를 일단은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이 두 번째 이미지 주소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RGO 도형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 두 번째에서 밑에서 또 두 번째 그림 넣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 주소를 붙여주면 현재 그림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클릭하면 또 순서대로 원본 비율 유지, 격자 밑으로 보내기, 배율에 따르기 라고 해서 현재 여기까지 하면 우리 이 사진이 우리 격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죠?
2: 네.
1: 네. 해서 우리 함수 식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기존에 직접 도형을 그리거나 그래프를 외우던 지루한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익숙한 기기로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RGO 매스의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1: 자, 첫 번째죠. 희석이네. 희석이는 어디에? 자, 와, 여기 보니까 일단 공을 쫙 던졌을 때, 자, 이 포물선의 식 얼마 나왔어?
3: y-x.
1: 자, 그 다음. 자, 청년전에 또 농공을 이렇게 던졌네. 자, 이 식은 뭐 얼마 나왔어?
3: y-x.
0: 이제 포물선의 식을 보고 초점과 준선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식에 대입하면 간단히 계산만으로 찾을 수 있죠.
1: 자, 그러면 우리 포물선의 성질을 만족하는지 한번 보려면 뭐 해야 될 것 같아? 자, 어디 위에? 자, 포물선 위에 점도구, 점도구 해서 포물선에 한 점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준선까지 거리를 구하려면 또 뭘 해야 될까?
3: Y축.
1: 자, Y축과 평행하도록 일단은 선을 그어야 되겠네. 그래서 자, 선을 한번 그어본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점도구를 활용해서 일단은 수선의 발 내린 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3: 네.
1: 자, 선생님은 요 점을 Q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개의 거리가 같다잖아. 그러면 일단은 뭐 써야 될까? 자, 선분 도구 사용해서 자,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은지 확인해야 되네. 우리 같은지 확인하는 도구가 있나? 그렇지, 길이 도구가 있어. 자, 해서 두 개 해보니까 두 개 어떻다? 자, 지금 눈 좋은 사람 보이나 이거? 얼마야? 2.4.
0: 직접 계산한다면 일일이 모든 점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알죠, 메스가 덜어주고 방정식만으로는 떠오르지 않는 그래프의 모양도 알죠, 메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데요.
1: 근데 이거는 조금 감흥이 없으니까 한번 움직여보면 얘 길이 똑같은 거 맞아? 이렇게 자, 길이가 계속 같게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자, 왜냐면 이때까지 그냥 공을 던졌어. 던져보니까 이게 어떤 모양이야? 포물선 모양이다가 끝이었잖아. 근데 이제 얘를 보니까 공을 던졌어.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준선과 초점이 있어서 계속 길이가 유지하면서 날아간다. 좀 새롭게 보이나?
4: 네. 평소에 그냥 공식이 밀려서 이게 그냥 포물선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이걸 활용해서 하니까 이게 어떤 것이 이제 포물선이고 이게 딱 명확하게 보이니까 나중에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수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움직이는 것들의 속도와 가속도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은 실제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산도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학생들은 크게 관심이 없이 그냥 답을 어떻게 내야 되냐에 초점이 맞춰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공학도구를 사용하면 이 점이 최소한 어떻게 움직이고 너희들이 만약에 3초에서 5초까지 이 점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떤 거리가 내가 계산하고 있구나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식만 입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0: 이 세상에 포물선은 이것밖에 없어. 또 어디 있을까? 위성? 위성에서 어디 쓰이지? 안테나? 자, 안테나에 어디에? 수신을 하기 위해서 반사판. 뭐 그런 데 쓰이겠지. 이 위성 안테나에서 보면, 자, 마치 옆모습이 뭐 같아? 포물선과 같아. 자, 그래서 우리 이 위성 안테나의 반사판은 포물선의 성질이 있는 거야.
1: 그렇다면 위성 안테나 반사판에서 찾은 포물선에는 어떤 수학적 원리가 담겨 있을까요?
0: 자, 우리 빛은 어떤 운동을 한다?
2: 직선
0: 운동을 한다. 그래서 직선 쫙 이렇게 들어갔네. 자, 그러는 다음에 얘는 반사가 돼서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수신기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자, 그러면 우리 반사의 원리가 뭐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자, 근데 지금 두 개 각이 같습니까?
2: 네.
0: 오, 같네. 자, 그러면 얘가 반사되어서 들어갔을 때 이 점은 과연 뭘까? 초점일 것 같다, 맞지? 근데 초점일 것 같지만 초점인지 확인한 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시간에 이 빛이 X축의 평행에서 반사되어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이 수신기의 위치가 과연 초점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지만 이때 학생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주어진다는데요.
0: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제공했는 알지오 도형에는 지금 접선 도구랑 선대칭 도구가 없어요.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1: 공학적 도구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다시 연필을 잡은 학생들. 이건 정준기 선생님만의 특별한 알지오메스 수업 방식입니다. 공학적 도구를 사용하면서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고민에서 나온 것이죠.
0: 그냥 단순히 도구 사용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궁리를 하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 도구 사용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길러야 되는 역량은 문제 해결력도 포함이거든요.
1: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교사 입장에서 문제풀이 실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부담도 있는데요. 알지오메스 수업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반영시킨 것이죠.
0: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학도구의 재미는 들려하지만 이제 공학도구로서 끝나면 이제 수업 후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접선과 그리고 선대칭인 선을 구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교육과정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내용이고 학생들이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하게 하자라는 게 취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자기들이 열심히 계산한 결과가 내가 입력을 했을 때 딱 맞아떨어지네? 진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되네? 라고 했을 때는 또 성취감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다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2: 네.
0: 그러면 우리 자기가 접선의 방정식 구한 거랑 그리고 그 반사된 선의 직선의 방정식 한번 어떻게 구했는지 나와서 발표해 볼 사람?
1: 모두 같은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 학생들은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냈을까요?
3: 저는 이 입사각을 세타로 잡았는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거, 이 반사각도 세타가 되고 또 억각에 의해서 이각도 세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에서 이 이각은
4: 선에서 이 직선이 들어올 때 전반사각을 알았으니까 이 지나는 점 접선을 기준으로 이 직선과 대칭하는 직선을 찾게 되면 이 초점을 지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포물선
5: 우선은 저는 글로 코딩 중에서 거북이, 터틀이라는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포물선과 만나는 이 점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꺾여줘야 되는데 이 각이 몇 도일까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일단 이렇게 다양한 풀이가 있던 이유가 어쨌든 공학 도구를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블록 코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전혀 이 빛이 어떻게 운동을 하냐는 거는 사실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결과값은 같다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까지 이르기가 서로 다른 사고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발표를 통해서 저런 방식도 있네? 또 저런 방식도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사실 알지오메스는 학생들 저마다의 개인 능력차가 극대화돼 나타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개개인 모두가 공학 도구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보다는

0: 모둠 활동 형식의 수업이 더 적합하다는데요.
1: 자, 방금 했던 이해 활동을 통해서 이제 길이 도구와 각도구를 활용해서 너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성질을 파악해봐라. 자, 여러분들이 파악한 성질을 자, 모둠 이거 편집해서 자, 모든 성질 쭉쭉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각도의 조장은 모둠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0: 알지오 메시에는 이렇게 모둠 활동에 적합한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 외부에 기반으로 하고 있어 내가 만든 문서나 도형을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모둠에 바로 올릴 수도 있죠.
1: 알지오 문서에는 사실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학생들이 만든 알지오 도형을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학생들이 오늘 한 활동을 그냥 문서에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함수의 뭐 특징을 적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도 쓰고 해서 저장해서 이제 모둠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료들이 매 시간마다 축적이 되고요. 그러면 학기 말에는 그 학생들이 1년간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선생님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제 수행평가나 아니면 과정중심평가의 자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0: 모둠에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알지오 메시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학생이 있도록 구성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공학적 도구 사용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줌으로써 혹시라도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오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1: 사실 수학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참여로 이끄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도 노트북을 사용한다, 태블릿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눈이 번쩍 떠지면서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 이 학생들도 알지오 메시를 한번 클릭해보면서 적어도 수업 시간에 이제 강조를 했던 성질들 중에 최소한 몇 개는 건져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알지오 메시를 어떻게 활용하게끔 지도해야 할까요?
1: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냥 손으로 풀었던 것을, 즉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서 이것이 되네? 라고 탐구 활동을 가능하고요. 이제 굉장히 높은 분석력과 체계화를 통해서 내가 구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이제 수학 수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2: 개념을 가지고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을 머릿속에 확립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알지오 메시가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3: 무슨 수학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계산한 함수식을 대입했을 때 정확하게 떨어지는 걸 보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4: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알지오 메시가 저처럼 그래프를 잘 못 그리고 문제를 보고 그래프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 일단 함수식을 넣으면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가야 하는지 길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0: 요즘 같은 지능정보 사회에서 수학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수업에 적용시킨다는 것이 교사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그래서 정정기 선생님이 매일 확인하는 것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질문들입니다. 대부분이 주로 알지오 메시 기능에 대한 것들. 하지만 알지오 메시 교사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 선생님은 오히려 커뮤니티에 올라온 수업 자료들의 활용을 적극 권하고 싶다는데요.
1: 특히나 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폰을 활용을 해서 직접 수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도 이제 올려주셔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그리고 또 그걸 한번 표현을 해서 이제 생명과학으로 멸종 위기종에 대해서 또 글을 써 보면서 이제 두 교과의 융합적인 평가를 한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0: 그렇다면 정준기 선생님이 알지오 메시 수업을 하는 데 있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 제가 중학교에 있을 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학적 능력이 좀 떨어진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냐면 이제 땅에 그냥 공이 굴러가는데 즉 반지름이 0.5인 즉 지름이 1인 공이 한 바퀴 굴렀을 때 얘는 땅에서 얼마나 이제 이동을 했을까라는 물음이었고요. 근데 그 결과값은 결국 수직선 위에 여기 점 찍히는 게 파이다라는 물음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그거의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이 굴러가는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0: 그런데 이게 과연 수학 교사로서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학 도구를 사용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공학 도구에 관심이 갖게 되었거든요.
1: 그렇게 공학적 도구에 대한 관심은 수학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데까지 이어졌고, 개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작업들을 해왔답니다.
0: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기능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저희는 정보 교과를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 교과를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의 기능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수학 수업을 할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도구 사용, 그냥 함수의 식만 입력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도구 몇 개만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보조도구의 역할로 이제 앞으로 더 나간다면 이제 수학 수업에서 오히려 소프트웨어 활용을 좀더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1: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준기 선생님이 추천하는 알지엄에서 200% 활용법. 어려운 도형과 함수 문제 푸는 학생들도 고역이지만 사실 출제하는 교사들도 여간 난감한 게 아니죠. 하지만 그건 역시 알지엄에서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요.
0: 예전에는 일단 제 손으로 직접 뭔가 함수나 도형을 만든다는 생각 자체를 못 했었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러한 파일들에서 그냥 단순히 그림상에 만약에 길이가 나타나 있지 않으면 그냥 문제로 이 선분의 길이는 원래 4였다면 이번에는 5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만 바꿔서 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시험에 실제로 출제를 했던 그림인데요. 근데 사실 원래 학생들이 배웠던 그림이 뭐냐면 이제 원에 사각 뿔이 접해 있는 이런 모양이었다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입체 도형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적용했던 개념 또는 성질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더라고요.
1: 그렇다면 알지오메스를 활용해서 시험 문제 만드는 법, 정준기 선생님에게 차근차근 한번 배워볼까요?
0: 도구의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꾸미기 기능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일단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을 만약에 세 개를 찍어서 이제 삼각형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일단은 이러한 글씨체 모양 같은 것도 이제 환경 설정을 통해서 저희가 시험 문제에 출제 가능한 이런 반듯한 글씨체가 나타나고요. 도형이나 함수를 꾸미는 기능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선이란 거는 어느 점에서 어느 점까지의 길이가 뭐 얼마다라는 게 점선 위에 텍스트가 표현이 돼서 굉장히 쉽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선분과 어느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클릭만 해주셔도 길이가 같다라는 게 표현이 됩니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를 그릴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좌표축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을 하고 싶거든요. 이제 X축, Y축 범위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 한번 해보시면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좌표 평면이 이제 제한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특히나 뭐 대격자가 싫다, 뭐 소격자가 싫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꺼주셔도 되고요. 게다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는 게좀 귀찮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스크린샷 기능을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캡처 하면 그 사이즈에 맞게 X축과 Y축에 조정이 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 이 기능들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거기에 교사의 고민만 조금 얻는다면 이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수능에 출제되는 수준의 문제를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거죠.
0: 내가 직접 뭔가 도형을 그리고 함수를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수업에 강조했던 부분을 이제 시험 문제에도 녹아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더 수업에 더 유의미한 이제 시험 문제 출제까지 해서 수업에서 평가까지 이제 일관될 수 있는 이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알지오메스의 활용법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 자, 그러면 오늘은 픽토그래프를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 안내문 한번 다 봤습니까?
2: 네.
0: 픽토그래프란 그래프를 이용해 형상을 표현한 일종의 그림 문자. 알지오메스 도형 기능을 활용해 자신의 진로나 취미, 관심 등에 관련된 다양한 현상에 대한 도안을 그리고 이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는 것이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였는데요.
1: 네, 다들 잘 해왔습니까?
2: 네.
0: 그렇다면 알지오메스로 구현된 학생들의 수학적 상상력 한번 감상해 볼까요?
3: 제가 어벤져스 영화를 처음 보고 갔었는데 그때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가 비브라늄 방패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접한 원소가 비브라늄이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또 주기율표에 대해서도 찾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과에 오게 된 처음의 계기이기도 하고 제가 최종 목표가 신소재공학과에 진학하는 건데 신소재공학과라는 꿈을 가지게 된 처음의 계기이기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를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저의 작품은 사실 이게 되게 네 잘했죠. 잘했는데 먼저 이 부분이 방패입니다. 방패인데 타원의 초점을 Y축에 올라가도록 한 다음에 크기만 조정해서 먼저 4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확하게 점을 이렇게 선분을 이어서 딱 별이 나오게 한 다음에 정확행을 삭제했고요. 그리고 이 몸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통해서 머리는 그냥 타원 그래프로 했고 제 작품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먼저 이 가면을 보시면 이 부분 보이시나요?
4: 고글
3: 이렇게 보이시죠? 와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이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딱 내 속에 딱 포인트가 든 게 바로 Y는 sin X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Y는 sin X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sin X 그래프를 구간을 적절하게 설정한 다음에 이 얼굴에 눈에 화장하는 부분에 딱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게 가면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입 모양도 네 이차함수로 표현해서 구간을 나눈 다음에 표현을 했습니다.
1: 사실 굉장히 코믹스러워 보이지만 저 안에는 우리의 배운 것들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맞아요. 특히나 우리 사인과 마이너스 사인은 우리 시험에도 나왔던 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0: 유명한 건축물부터 다양한 사물과 캐릭터는 물론 움직이는 사물까지 그렇다면 이 같은 픽토그래프 과제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1: 어쨌든 이 활동의 의미는 내가 다양한 함수를 한번 활용을 해보고 그 함수가 어떠한 그래프의 모양인지를 한번 파악해보는 게 이제 중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미성보다는 그냥 학생들의 함수 사용의 다양성 그리고 얼마나 내가 이제 이 점을 딱 맞게 만들었는지 그러려면 X의 범위를 얼만큼 제한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시대가 달라지고 학생들의 능력도 달라졌습니다. 정종희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이제 교사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이죠.
1: 예전의 수업은 교사 중심의 전달 위주의 수업이었다면 최근에는 학생 중심의 탐구활동 위주의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학도구를 접목을 시키면 이 학생들은 이 공학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무엇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학적인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될까? 뭐 이런 탐구거리들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최근에는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같이 도형이나 기하를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학도구를 활용해서 내가 만든 것들을 이제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학도구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우리 주변에서 수학적 개념을 발견하는 수업. 공학적 도구로 실생활 수학을 직접 체험해보는 수업.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는 수업. 그리고 그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그것이 바로 정종기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R.E.D. Mr. Red.
1: 막내딸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쳐주려고요. 잘 맞을 것 같아서요.
2: 네, 제대로 잘 오셨네요.
1: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2: 그럼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큰 거랑 작은 거, 나무로 된 거, 그리고 다른 종류의 나무, 저렴한 거, 비싼 것까지. 보통 손님 막내딸 나이 아이들은 작은 크기의 바이올린으로 시작하긴 해요.
1: 좋아요. 그럼 저건 얼마예요?
2: 그게 좀 복잡해요.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1: 어?
2: 유럽에서 수입하는 건 좀 비쌀 수도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 만든 것들은 좀 더 가격이 저렴하긴 합니다만, 글쎄요, 좀 뭐랄까, 음질의 차이가 난다고 할까.

0: 그게 더 좋단 말씀이시죠?
1: 상황에 따라 달라요. 누가 연주하는지, 어디서 연주하는지.

0: 레슨도 하시나요?
1: 저요? 아니요. 앞발이 많이 아파서요.
0: 이제 갈 시간이야, 빙고.

0: 왔다.
1: 한 모금만 달라니까.
2: 싫어. 마지막 한 모금이라고.
1: 알파.
3: 그만.
1: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알파가 제 옷에 주스 쏟았다고요.
3: 그렇다. 알파한테는 왜 매달려 있었던 거죠? 알파, 괜찮아요? 교실에서 잠깐 기다려줄래요?
1: 야, 알파, 너!
3: 훈타, 친구를 괴롭히면 어떡하나요?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요.

0: 군타.
1: 군타는 재밌어. 재밌는데 군타는 미워.
0: 아니 아니 아니.
1: 군타는 안 미워. 안 미운데 장난은 미워.

0: 신기한 도화지다.
1: 그런데 뭘 그리지?
0: 아하, 그래, 착해진 콩타를 그려보는 거야. 짜잔.

0: 여기 생각보다 괜찮잖아. 그럼 마법 유치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보실까?
1: 받아라! 슈퍼 울트라 파워 슛!

0: 아이고, 이건 우리만의 비밀.
1: 비밀? 제 쿤타 맞지? 어? 어. 이번엔 쿤타가 너무 심했어.
0: 친구들, 이 책들 전부 본 거야. 제자리에 두는 일은 나에게 맡기라고.
1: 다행이다. 우리 얘기 못 들었나 봐.
0: 베리, 땀을 왜 이렇게 흘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프면 꼭 보건실 가봐.
1: 쿤타 맞지?
0: 알파!
2: 쿤타? 왜?
0: 미안.
2: 뭐?
0: 짓궂은 장난 미안 미안해. 나쁜 모습은 이제 그만 보일게. 완전히 달라진 나. 재밌는 너의 친구 쿤타. 이제 장난 안 칠게. 함께 놀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파. 난 놀이터에 있는 장난감들 정리하러 갈게. 나중에 봐.
3: 쿤타가 정리를? 쿤타가 진짜로 착해졌나 봐.
1: 좋긴 한데 이상해.
2: 쿤타가 착해졌다고?
4: 아, 내 그림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0: 알파, 너 때문에 로블리한테 혼났잖아.
2: 쿤타.
1: 쿤타, 알파가 힘들어하잖아.
0: 쟤 또 엄살이니.
3: 놀이터에 있는 장난감들을 정리하러 간 거 아니었어?
0: 내가 장난감을 정리하러 갔다고?
1: 말도 안 된다, 핀.
0: 아우, 진짜 웃겼어.
1: 웃겼다, 핀.
0: 핀핀, 우리 가서 얼른 과자나 먹자.
1: 먹자, 핀.
0: 누구긴 진짜 쿤타지. 우리가 진짜 쿤타. 너는 가짜 쿤타.
5: 내가 진짜 쿤타야.
2: 내가 진짜 쿤타야.
0: 따라하지 마.
2: 따라하지 마.
0: 진짜 진짜.
3: 쿤타 진짜 이상해. 착해진 거야 나빠진 거야?
1: 분명 착한 쿤타를 봤었는데. 쿤타가 여러 명이다 핀.
3: 뭐?
2: 쿤타가 여러 명이라고?
1: 쿤타, 멈춰!
6: 얘들아, 도와줘!
0: 준이, 그러니까.
2: 저런, 아프겠다.
0: 조심 좀 하지!
1: 핀핀, 너가 진짜 쿤타야?
6: 나야!
0: 나야!
1: 모르겠다, 핀!
0: 베리야, 너를 걱정해주던 내가 진짜야!
2: 줄이야!

0: 진짜 진짜야. 친구에게 사과하고 친구들을 돕고
1: 내가 바로 진짜.
0: 그럼 난 나 난 알파한테 장난치다 혼났는데
1: 진짜가 장난친구.
2: 전국사가 진짜야. 내가 쏟았던 음료수 자국이 남아있어.
0: 뭐라고?
2: 그래
0: 내가 진짜라니까.
2: 어때 이제 믿을 수 있지?
0: 뭐야? 왜 그래?
3: 친절한 혼자도 좋았는데.
0: 뭐라고?
2: 너희들 혹시 내가 그린 그림 소원에서 나온 쿤타들이야?
0: 그림 소원?
2: 쿤타가 착해졌으면 해서 신기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어.
0: 참 어쩔 수 없군. 네 덕에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가지게 됐지만 우린 우리의 계획대로 해야겠어.
4: 너희 계획이 뭔데?
0: 마법 유치원을 망치는 계획.
5: 또 다들 어디로 간 거지?
6: 쿤타가 둘? 아니 셋? 아니!
4: 가짜 쿤타들을 잡아야 해요.
5: 가짜 쿤타요?
2: 제가 신기한 도화지에 소원 그림을 그렸더니 거기서 나타났어요.
5: 신기한 도화지 소원 그림? 그리고 가짜 쿤타! 상황 과거예요. 가짜 쿤타들에게서 그림이 그려진 도화지를 빼앗아야 해요.
4: 어? 그럼 지금이 마법을 쓸 시간이라는 거죠?
7: 애들 한꺼번에 어떡해?
4: 그러니까 마법을 쓸 시간인 거지. 준이 도니 마법의 힘으로 큐핏 큐핏 큐핏 추 준이 도니 변신.
8: 자 어서 그림을 되찾아오자.
0: 찾았다 가짜 녀석들아. 뭐야 진짜 녀석이잖아. 나도 끼워줘. 마법 유치원은 맨날 날 혼내기만 해. 나도 마법 유치원을 다 망칠 테야. 오 진짜? 그래 역시 너는 우리랑 노는 게 어울리지. 안 그래? 잘 생각했어. 속지 가짜 녀석들아. 진짜 녀석이 뭐 하는 짓이야? 난 가짜야. 네가 진짜지? 야, 나도 가짜야. 이 녀석이 진짜 아니야? 난 진짜 가짜라고. 진짜라고? 가짜라고? 아, 헷갈려.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야? 잠깐. 우리가 싸우는 건 진짜가 원하는 일이야. 그림을 가진 녀석이 무조건 가짜잖아. 그림을 가진 녀석이 진짜 쿤타를 찾아줘. 나야, 내가 가지고 있어. 가짜 그림은 아니겠지? 한번 볼게. 자. 잘 받았다 이 가짜 녀석들아.
1: 예, 저 녀석이 진짜였어. 가만두지 않겠다.
2: 이 녀석들이 합체됐잖아.
0: 준이 도와줘.
4: 추피 추피 추피 추 반짝반짝 비눗방울.
9: 그림을 내놔!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심한 장난 안 칠게. 아니야, 쿤타. 우리 모두 널 좋아한다고. 정말?

0: 독침킬러 극동전갈의 무성애.
1: 어? 괜찮아?
2: 당연하지. 난 사막 최고의 모험가니까.
0: 모험가라고? 모험을 하기엔 아직 너무 어린 것 같은데.
1: 잠깐만. 역시 아직은 엄마 등 위에 있어야 해.
0: 아, 그러고 보니 전갈은 등 위에 새끼를 태우고 다니지?
1: 새끼 전갈은 피부 골격이 얇고 약하거든. 피부가 단단해질 때까지 엄마가 등에 업고 다녀.
3: 들었지? 아직 꼬마라 위험해. 엄마한테 가자.
2: 으이, 꼬마라고 하지 마. 엄마도 애기 취급한단 말이야.
3: 그러지 말고.
2: 자. 내려줘. 내려줘.
4: 어디로 간 거지?
5: 엄마, 형 저기 있어요.
4: 어? 애기야!
2: 안 내려주면 찌를 거야.
1: 조심해. 전갈의 꼬리에는 독침 있어.
3: 뭐라고?
4: 괜찮아? 무슨 짓이야? 우리 애를 집어 던지다니. 가만 안 두겠어.
2: 엄마?
4: 데려다 주려고 했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거든.
2: 미안해요, 엄마. 아직 모험이 안 끝났거든요.
4: 애기? 애기야!
0: 갑자기 왜 저러지?
6: 우리도 가보자!
2: 엄마! 도와줘요!
4: 애기야! 조금만 기다려!
6: 위험해! 얘들아, 변신하자!
7: 페이스! 일로 더 변신!
6: 렉스! 슈퍼 칼군이! 성공이야!

0: 정말 다행이야.
1: 모래가 굴 속으로 떨어져서 다행이야.
2: 그러게. 그런데 이건 뭐지? 설마?
3: 오늘도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졌네.
2: 거미구리였어. 모두 도망쳐. 어?
3: 잘 먹겠습니다.
0: 얘들아, 어서 타.
1: 엄마, 더 빨리요. 이러다 잡히겠어요.
2: 우리가 거미를 막자.
1: 우와! 야! 우와, 멋지다. 엄마, 우리도 같이 싸워요.
0: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앉아. 애기들이 뭘 싸워?
3: 나는 애기 아닌데. 방해하지 마!
2: 움직일 수가 없어.
3: 거기 살아. 애기들도 있었네. 너희들 다 먹어버릴 거야.
0: 우리 애기 건들지 마.
3: 저게 내 동생들 괴롭히지 마. 아뿅 아뿅.
1: 형아 멋지다. 한꺼번에 잡았네. 꼭 눌러서 같이 먹어야지. 엄마!
0: 어서 도망가!
1: 엄마, 안 돼요!
3: 안 돼, 안 돼!
2: 어떡해, 정갈 가족이 잡혔어. 구하러 가야 해.
0: 어서 동생들 데리고 가라니까.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1: 싫어요. 싫다고요, 엄마.
2: 아, 맞다.
3: 내 꼬리에는 독침이 있어.
2: 좋아. 새끼 정갈아, 독침을 써.
1: 독침? 하지만.
2: 할 수 있어. 넌 최고의 모험가잖아.
4: 지금 엄마를 구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0: 안 돼. 얼른 동생들이랑 도망쳐.
3: 그럼 잘 먹겠습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1: 형아 멋져.
3: 다들 엄마 등에 타. 얼른.
4: 정갈이 해냈어.
2: 우리도 힘내자. 와서 도망가.
3: 엄마 다 탔어. 가자.
2: 우리도 가자. 도모, 길을 막아버려.
5: 알았어. 파워 드릴.

0: 얘들아. 하나, 둘, 셋.
1: 고맙습니다.
0: 고마워. 우리를 구해줘서.
2: 엄마를 구한 건 우리가 아니야. 그렇지?
0: 우리 애기. 언제 이렇게 컸을까? 엄마가 몰라봐서 미안해. 이젠 등에 타지 않아도 돼.
3: 정말? 나는 엄마 등에 타고 같이 모험하는 것도 재미있어.
0: 그래? 엄마는 너무 좋지.
3: 그럼 우린 다이노 등에 타자.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알람송!
1: 도레미 소방대 출동!

아!

0: 보스
1: 체크 장전
0: 오케이
2: 위대포 발사
3: 뭐?

아,

0: 거의 왔어요, 대장.
1: 갑자기 나타난 괴물의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구한 슈퍼히어로들의 이름은 다이노스터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름 말곤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괴물이 나타나면 시민들을 위해 맞서 싸운다는 사실 외에는 말이죠.
2: 다이노스터, 주고파 곧 복수해 줄 테니까.
0: 내가 쏠 거야!
3: 이번엔 내가 쏠 차례라고!
0: 저번에 네가 망가뜨릴 뻔했잖아!
3: 내가? 난 그런 적 없거든!
0: 대장, 우리 하루만 쉬면 안 돼요? 그동안 안 쉬고 계속 일했잖아요.
2: 하루를 쉬겠다고? 하던 일이나 해.

0: 아기 티렉스예요.
1: 대장, 수류탄이요.
2: 여기서 나가자고. 그냥 연막 탈이잖아. 개불이다. 나이스. 참 간지러운 환영 인사로군. 우선 내 소개부터 하지.
0: 이제 우린 끝인가봐.
2: 내 이름은 덱스 헌터. 난 지금 우주통신장치를 이용해 말을 하고 있지. 지금껏 너희를 지켜봤고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내 말에 복종만 한다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엄청난 걸 주지.
3: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4: 얘들아, 산사우리오 슈퍼오락실에 가볼래? 얼마 전에 광고를 봤는데 정말 재밌겠더라고.
5: 광고만큼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거야.
6: 맞아, 그냥 볼풀장과 맛없는 팝콘이 잔뜩 있는 창고 같은 곳이지.
5: 평소 벨소리가 아닌데 혹시 누가 설정 바꿨어?
1: 이건 비상 벨소리야.
7: 다이노스터, 방금 공원에서 아주 강력한 퀀텀 에너지가 감지됐다. 백스헌터의 메카다이노 같은데 그 힘이 어느 때보다 훨씬 강해.
6: 날아다녔던 메카다이노보다요?
7: 그래, 서둘러.
1: 뭘 해야 할지 알지?
8: 다이노스터 신!
1: 우주 공원으로 빨리!
6: 오늘은 내가 1등이야!
8: 다이노스터! 전투 준비 완료!
6: 아, 이 공원이 아닌가?
1: 다이노스터! 사인 좀 해주세요!
0: 우와, 사인을 다 해보네?
1: 이름은 잭이에요. 다이노스터의 엄청난 팬이고요.
5: 고맙다, 꼬마야. 안전한 곳으로 피하렴. 여긴 우리가 맡을 테니까.
1: 우와, 정말요?
5: 그게 우리 일이니까.
1: 멋져요.
5: 조심히 가렴.
9: 그게 우리 일이니까. 내가 구호를 좀 만들어봤지.
1: 어서 가자.
2: 반갑다, 다이노스터.
0: 이 목소린 설마 백스헌터?
2: 알아줘서 고맙군.
5: 넵터킥!
6: 굿쇼! 잡았다!
1: 어이! 이쪽이야! 안킬러 파이!
10: 어디 한번 해보자고! 스밀러 크루! 패스다!
5: 이번엔 내 차례야! 파이팅! 발사! 어때? 싱싱한 풀맛이?
0: 이런, 공격이 하나도 안 통해!
2: 놀아주는 것도 여기까지다!
6: 이런!
2: 너희는 내 상대가 안 돼. 하지만 내 새로운 부하들 상대는 어떨지 궁금하군.
11: 반갑다, 다이노스터. 드디어 복수할 때가 왔군.
5: 나이스!
10: 저 갑옷은 밀렵꾼들이 백스헌터와 한패가 된 게 틀림없어.
6: 그리고 백스헌터는 이제 공룡이 됐고

0: 흰 티렉스를 맡아! 우린 밀렵꾼들을 맞출게!
1: 걱정 마! 과연 잘 될까?
0: 안티로 펀치!
2: 겨우 이 정도야!
3: 너희와는 싸우고 싶지 않아?
0: 그거 안 됐네. 우린 엄청 싸우고 싶거든.
3: 레터 킬! 너무 약하잖아. 그럴 리가! 밀러클로 가시다! 별거 아니네.
0: 잘했어, 치툰두. 오즈와 제이민을 도우러 가자.
3: 불테라 에로, 가시다! 랩터 키!
2: 성가시군.
0: 안킬러 펀치!
4: 뭐가 안 돼?
3: 반가운 소리가 들리네.
0: 대충
3: 합체 준비 완료!

0: 잘 됐군. 드디어 제대로 결판을 낼 수 있겠어. 누가 더 뛰어난지 보자고. 로라 박사의 애성이 팀인지 내 메카 다이노지
1: 윙쉐이게 작동!
0: 이제 끝이야.
2: 나 저 대사 마음에 안 들어.
1: 왜 꼼짝도 안 하지?
3: 엑스 그만둬. 다이노스터를 파괴하고 싶다면 네 기술로 파괴해. 나한테서 훔친 기술 말고.
0: 내가 기술을 훔쳤다고? 감히 내 천재성을 의심하다니 우습군. 넌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3: 다이노스터, 메타트론 X 합체 시스템을 전송 중이야.
2: 메타트론 X요?
0: 퀀텀 코어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한 것도 바로 나였어.
4: 나! 백스 헌터!
0: 다이노스터 팀은 내초에 내가 없이 존재조차 할 수 없었다고. 퀀텀 코어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야.
1: 이건 아닐걸? 스밀러 미사일 발사!
5: 합체 시스템!

0: 미친, 저건.
1: 안녕, 오랜만이야.
0: 줄이나?
2: 이리 오렴 꼬맹아, 넌 우리랑 가자.
3: 긴급 미션, 아기 공룡 돌.

0: 거예요.
1: 그거 큰일이구나. 지구의 퀀텀코어 에너지는 다이노스의 것보다 훨씬 강해. 만약 백스가 지구의 퀀텀코어를 모두 모은다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될 거야.
2: 그 힘으로 끔찍한 일을 벌이겠죠.
0: 그래서 박사님을 뵈러 온 거예요. 백스가 퀀텀코어를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하니까요.
2: 애들이 놀러 나왔네.
0: 여기 이렇게 많은 아기 공룡들을 데리고 있어도 돼요, 박사님?
1: 걱정하는 마음 이해해드리나. 해결책을 찾는 중이니까 준비될 때까지 사우리오 산에 있는 내 산장에서 아기 공룡들을 같이 돌봐주렴.
0: 공룡 돌보기요? 안 돼요. 전 다른 할 일이 있어요. 백스보다 먼저 퀀텀 코어들을 찾아야 한다고요. 이러지 마. 난 가야 한다고.
2: 선택권이 없는 것 같은데?

0: 그렇지?
1: 사우리오 산에서 다이노스터의 신호를 포착했다. 가서 녀석들을 없애. 이번엔 확실히.
2: 그러지. 우리만 믿어요, 백스.
1: 야, 그만해. 귀찮게 시리.
3: 이쪽이야, 이쪽. 좋았어, 내가 잡을게. 뭐야, 너네.
4: 가서 친구들이랑 놀아.
3: 잘했어, 루디. 이번에도 잡아봐. 간다.
4: 안 돼, 그만해. 이럴 시간 없다고.
3: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어서 던져줘. 얘들아, 조심조심. 와, 티나, 우리 몰래 연습한 거 아니야?
4: 난 여기 놀러 온 게 아니야, 루시오.
5: 트리나, 어디 가?
4: 적당히 있어야지.
5: 트리나!
6: 얘들아? 아기 공룡들 소리가 안 들려.
5: 어? 어?
4: 뭐?
5: 이런.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공룡들을 찾아야 해.
3: 그래, 맞아.
4: 당연하지.
5: 어서 가자.

0: 잡았다.
1: 발자국이야. 분명 저쪽으로 갔어.
2: 혼자라도 나서야겠어. 어? 저건 터치잖아. 여기 누군가 있어. 아기 공룡들이 위험해.
0: 어림없어.
2: 당장 멈춰. 쇼크 체인 발사. 걱정 마, 이제 안전해. 너희가 백스의 새 부하들이야?
3: 에? 쟤도 다이노스턴가? 처음 보는데?
0: 누구든 상관없어!
4: 마음대로 만들걸?
0: 공격!
4: 맥터킥!
2: 안킬러 파이트!
4: 아기 공룡들을 풀어줘, 빅!
5: 그래, 다 끝났어!
6: 글쎄, 내가 끝낼 때까진 끝이야!

0: 잔이지.
1: 미카다이노다. 어쩐지 오늘은 평화롭다 했지.
2: 괜찮아? 안 돼!
3: 잡았다! 서둘러! 여기 빠져나가!
2: 당장 멈춰!

0: 스파이크! 다이너 모드로 변신! 나 잊은 거 아니지, 얘들아?
1: 세 마리가 됐잖아!
2: 당황하지 말고 집중해!
1: 홀로그램이야!
0: 이건
1: 진짠데?
2: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순 없지.
3: 어? 업그레이드한 기능을 시험해볼 만한 좋은 기회.
2: 겨우 그게 다야? 진짜 파워가 어떤 건지 보여주지. 무사드림 핫! 집에 데려다 줄게.

0: 내 카타이노가 엄청나게 불어났어!
1: 완전히 보이겠어!
2: 뭐가 진짜야!
0: 끊쳐 뜨는데?
3: 어쩌지 다 소용없어. 진짜 메카다이노를 찾을 순 없을까? 진짜와 가짜 사이에는 분명 차이점이 있을 거야. 그걸 빨리 찾아야 해.
4: 얘들아 저기 봐. 가짜 메카다이노는 그림자가 없어.
3: 좋아, 그림자를 살펴보자. 진짜 찾았어.

0: 안녕 꼬마야. 반가워. 트리너?
1: 왔다. 돌아왔다.
0: 아기 공룡들을 구했구나.
1: 별거 아니었어.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입기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슈퍼스타 이카로스 1.
1: 소방 안전 시험 결과를 발표할게. 1등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 에이, 뭘 두구두구해요. 보나마나 새나겠죠.
3: 이게?
1: 1등은 태호. 예?
2: 그럴 리가 없는데.
4: 축하해 태호. 드디어 나를 이겼구나.
5: 기분 좋냐?
6: 좋을 게 뭐 있어. 언젠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건데. 난 뭐라든지 결국 1등을 하게 되거든. 그러고 나면 뭐 바로 시시해지지. 아, 이번엔 파이어로브가 지겨워질 차례인가.
2: 뭐야 태호. 왜? 잘난 척 대마왕이네. 방금 그 말 진심이야? 우액이다 정말.
6: 아, 지겨워. 뭔가 재밌는 일 없을까?
7: 거기 있어라.
6: 어? 무슨 일이지?
4: 웃기지 마. 이걸로 우리나라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7: 하, 애국자 나셨구먼. 됐어. 이제 그만 로켓 설계도를 넘기시지, 어? 잠깐! 넌 뭐야?
2: 할 거 없어!

0: 괜찮으세요?
1: 어?
0: 다친 곳은 없고요?
1: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컷! 총각사!
0: 어?
3: 어?
0: 뭐야, 설마 영화 촬영이었나?
2: 그래, 스파이 009 시리즈의 신작이지.
0: 스파이 뭐라고요?
2: 천만 관객이 본 영화지만 뭐 모를 수도 있지. 자네, 영화배우 할 생각 없나?
0: 영화배우요? 제가요?
2: 그래, 잘생긴 외모에 빼어난 무술솜씨, 딱 우리가 찾던 남자 주인공이야. 한번 고민해봐.

0: 정말 태어 녀석.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며칠째 훈련도 안 나오고 말이야.
1: 맞아. 우리만 청소학원.
2: 오늘도 학교 끝나자마자 사라지던데. 무슨 일 있나?
3: 사고 발생.
0: 어?
3: 사고 발생.
4: 좀 전까지 멀쩡히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춰섰다고 한다.
5: 네? 네?
6: 낮은 곳에 있는 케이블카들은 어떻게든 구조 중이긴 한데 가장 높은 곳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7: 도와주세요!
8: 살려주세요!
4: 태호가 없으니 우선 너희들이 그 몫을 대신해야 한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태호는 아직인가?
1: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0: 여기 이 각도에서 촬영 진행해 주세요. 멈춰라!
2: 굉장해.
3: 좋아 좋아, 계속 가, 계속!
2: 엄청나게 높아. 어떻게 구조하지?
4: 역시나 이카루스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0: 이카루스는 없다고 생각해라. 이안, 직접 올라갈 수 있겠나?
4: 네? 제가요? 저렇게 높은데요? 그야 당연하지.
2: 맞아, 허큘레스는 무거워서 위험해. 타이탄은 말할 것도 없고.
4: 갑자기 페어가 점점 미워진다. 한번 해보지 뭐. 출발한다. 오늘은 너가 정말 밉다. 미워. 지상 승강장 앞에 도착했어.
2: 나도 자리 잡았어.
4: 나도 거의 다 왔거든. 피닉스 등장!
2: 어? 하이 여러분! 우릴 구하러 왔어요?
4: 물론이지. 자, 어서 내려갑니다. 꽉 잡으세요.
2: 거의 다 왔어요. 그대로 조심. 됐어요. 조심해서 내리세요. 우와, 내려왔다.
4: 이제 다음 케이블카로 갈게. 피닉스 등장!

0: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1: 이안, 케이블카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망가졌어.
0: 네? 브레이크가요? 너무 빨라! 맙소사, 이대로 두면 지상 승강장에 부딪힐 거야! 제이, 이제 네 차례야! 알겠어? 타이탄, 승객들을 꼭 구해내자!

0: 어때, 내 솜씨?
1: 잘했어, 제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0: 그러니까. 태호 녀석, 대체 어디서 뭘 하길래 안 오는 거야? 큰일이야! 어서 이것 좀 봐봐! 어?
2: 뭔데?
0: 이거!
3: 베일에 쌓여있던 스파이 009의 남자 주인공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인 배우 태호 군인데요.
0: 뭐? 태호가 스파이 009의 주인공이라고?
1: 말도 안 돼!
4: 화려한 외모에 멋진 액션까지! 정말 스타 탄생 예감이죠?
5: 스파이 009,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6: 야, 닭살! 쟤 왜 저래?
1: 잠깐, 그래서 계속 훈련 안 나온 거야?
0: 그런가 봐. 정말 실망이야. 오늘의 안전교육!
7: 오늘은 케이블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어떻게 해야 케이블카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0: 승객들이 한쪽으로 모두 몰리면 기울어져서 균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골고루 퍼져서 타도록 해요.
1: 케이블카 안에서는 심하게 움직이거나 뛰지 말고 가급적 얌전하게 있어야 해요.
8: 그리고 어린이는 절대 혼자 타지 말고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함께 타야 해요.
7: 모두 잘 알고 있구나. 다음엔 태호도 같이 타면 좋겠네. 그럼 다음 임무까지
9: 안전!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범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혹시 좋아하나요? 저는 그날 때 너무너무 떨려서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AI와 함께 우리말 말하기를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것 도와주실 초등국어 최강자 이서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긴 했지만 우리 친구들과 어떤 것 배워보면 될까요?
1: 네,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이제 친구들하고도 일상 대화를 하고, 네. 네, 선생님 가족들하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평소의 일상 대화 말고 이제 공식적인 말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성범 씨는 어렸을 때 아마 반장 선거 이런 거 많이 나가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저는 반장 많이 했습니다.
1: 네, 그랬을 것 네. 같아요. 네.
0: 그래서 공약 발표도 많이 하고 당선되고 나서도 또 당선 소감 같은 걸 또 말해야 되거든요.
1: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약 발표를 어떤 거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반장 회장에 당선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막막할 텐데요.
0: 네.
1: 이 AI 도움을 받으면은 더 실감나고 정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소견문을 쓸 수가 있거든요.
0: 와.
1: 이 말하기를 직접 해볼 거거든요.
0: 네.
1: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말을 하는 걸 바로 인식해주고 또 이 친구도 또 말을 같이 하니까 좋습니다.
0: 그럼 오늘은 챗GPT에 있는 이 보이스 기능 사용하는 거군요.
1: 네.
0: 좋습니다. 클릭해서 활성화하면 될 것 같고요.
1: 네, 해볼게요.
0: 네.
1: 너는 초등학교 4학년 말하기 코치야. 나는 학급 임원 선거에 나갈 거야. 이번에 반장에 꼭 당선되고 싶거든. 너가 좋은 말만 해주지 말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줘. 말로 해줬으면 좋겠어.
2: 알겠어. 그럼 내가 정확하고 솔직하게 피드백해줄게. 네가 준비한 말이나 연습한 걸 들려주면 내가 잘한 점 그리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콕 집어서 말해줄게.
1: 이제 성범 씨가
3: 네.
1: 한번 소개 말투를 해보는 거야.
0: 제가 바로요? 네. 잠깐만요.
1: 그래서 반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거 할지 한번 해보고
0: 네.
1: 부담 없이 해보고 또 코칭을 받으면 되니까 오래됐지만 네. 한번 이 초등학생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0: 너무 오래됐네요.
1: 네, 내가 반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0: 네.
1: 친구들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지
0: 네.
1: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반장 선거에 지원하게 된 후보 허성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학급의 즐거움, 우리 학우분들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청소를 점심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이제 학교 마치고 나서 대청소하느라 학우분들이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 그걸 이제 점심시간 끝나기 5분 전에 다 같이 청소를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체육시간에 할 수 있는 놀이가 너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다양한 공 종류를 좀 구비해와서 공용 물품에 보관을 해놓고 같이 체육시간을 즐겨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저희 학급이 정말 즐거운 학급이 됐으면 좋겠어서 학우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해서 움직이고 솔선수범하고 선생님한테 혼도 먼저 나고 그런 반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먼저 자신감 있게 또렷하게 말한 건 아주 좋았어. 근데 대청소를 점심시간에 하자는 부분은 친구들이 오히려 쉬는 시간 줄어든다고 싫어할 수도 있어. 그리고 공을 구비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지만 어떻게 준비할지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0: 와, 대박이다.
2: 네 생각이 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친구들의 입장에서 왜 이게 좋을까를 강조하면 더 완벽할 것 같아.
1: 이 친구가 참 좋은 피드백을 줬네요.
0: 네네.
1: 네, 점심시간에 같이 청소하자고 하면은 저도 이제 들으면서 저거 학생들이 좀 싫어할 것 같은데.
0: 아, 내가 또 민심을 몰랐네.
1: 네. 너무 모범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
0: 네.
1: 그러면 우리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물어볼까요?
0: 좋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점심시간에 청소하는 거 말고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2: 예를 들어 청소를 팀별로 나누어서 한 번에 몰아서 하는 대신 매일 조금씩 짧게 나눠서 하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아니면 청소 후에 작은 보상이나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해서 친구들이 공기부여될 수도 있지. 모두가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면 다 함께 편하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0: 어우,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1: 그러니까요.
2: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임원 선거를 할 때는 좀 임팩트 있는 뭔가 확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을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번에 반장에 꼭 당선이 되고 싶거든? 그러면 친구들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임팩트 있는 말 어떤 게 좋을까?
3: 예를 들면 함께 웃고 함께 움직이는 반장 같은 슬로건을 던져보는 거야. 네가 친구들하고 같이 즐기고 먼저 움직이고 변화를 만들겠다는 확신을 짧고 선명하게 전하면 친구들도 확 끌릴 거야.
1: 그러면 공약 추천도 한번 받아보면 안 되나요?
2: 그럴까요, 우리? 네.
4: 그럼 내가 말했던 것들 말고 요즘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들 좀 네가 추천해 줄 수 있어?
3: 요즘 친구들은 재미있는 학급 분위기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 매달 작은 이벤트 데이 같은 걸 약속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독서 골든벨, 친구 칭찬 데이, 특별 게임 체육 시간 같은 거지. 또 다 같이 만드는 우리 반 미니 잡지 같은 프로젝트를 약속해도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야.
2: 그럼 우리 이제 토론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4: 좋습니다.
2: 네. 자, 그러면 토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새 채팅을 누르고요. 우리가 이제 토론 대회에 나갈 때 내가 찬성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AI에게는 반대 역할을 맡겨서 이제 계속 나의 생각에 이제 반대되는 거, 어떤 것을 다른 팀에서 공격을 할 건지를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을 받으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1: 와, 그것 너무 도움 되겠는데요?
2: 네, 또 이제 AI가 계속 좋은 말을 하니까 이제 피드백을 할 때 좋은 말 말고 제대로 냉정하게? 이제 냉정하게 해주라는 말을 토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4: 맞습니다. 그리고 AI랑 얘기할 때 그냥 내가 말하는 거에 또 너무 집중하지 말고 AI는 어떻게 말하지? AI가 말하는 방법이나 이런 문장 구조를 어떻게 썼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면서 배우려고 하다 보면 더 풍부한 말하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2: 나는 내일 토론대회에 나갈 거야. 너랑 내가 찬성 반대로 나뉘어서 토론 연습을 할 거거든. 논리적이고 날카롭게 나의 허점을 공격해줘. 주제는 초등학교 급식 자율배식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야. 그럼 지금부터는 서로 존대어를 쓰면서 정말 토론하는 것처럼 해보자.
3: 좋습니다. 저는 반대측으로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시작해주세요.
2: 저는 초등학생 자율배식에 찬성합니다. 제가 어제 급식실에서 봤는데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가져가면 음식 쓰레기는 줄어들 것이고 음식 쓰레기로 많아진 반찬은 다음번에는 그 반찬을 메뉴에서 빼면 되지 않을까요?
3: 하지만 자율배식은 영양균형을 해칠 위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아직 식습관이 형성되는 단계라 먹고 싶은 것만 고르다 보면 편식이 심해질 수 있죠.
1: 잘하네.
3: 영양사나 주사가 균형 잡힌 식단을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강한 습관 형성을 위해서 아닐까요?
2: 그런데 야채 나물 말고 야채 튀김이나 야채 전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조리 방법을 바꾸면 아예 나물을 안 먹는 것보다 그거라도 먹는 게 영양소 섭취에 더 나을 것 같은데요?
3: 조리 방법을 바꿔서 거부감을 줄이는 건 나름 좋은 제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튀김이나 전 같은 조리는 기름과 열량이 많아져서 장기적으로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될지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결국 자율배식이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제대로 형성하도록 이끄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선호에만 맞춰지는지를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네요.
4: 그렇지만 저는 그 영양 성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런 선택권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경험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분위기 자체를 편식하지 말자, 골고루 먹자라는 분위기를 좀 자율적으로 만들고 그냥 잔발을 남기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서 자율배식을 진행해보면 좀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3: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경험 자체는 분명 의미 있죠. 다만 그 과정이 완전히 자율적이기만 하면 아직 책임감이 덜 형성된 어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단을 꾸릴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교육적 가이드와 함께 조금씩 자율성을 늘려가는 방식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4: 확실히 들으면서 좀 설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AI가 또 토론을 잘한다는 거니까 찬성 측에서 할 만한 근거 세 개를 주장을 좀 해달라고 하면 추천을 해주지 않을까요?
2: 한 번만 해볼까요?
4: 네네, 좋아요.
2: 자, 그러면 찬성 측에서 할 만한

0: 만한 근거 한세 가지만 추천해 줄수 있어요?
1: 첫째, 자율배식을 통해 아이들은 음식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고 다양한 음식에 도전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자율배식을 시행하면서 교사나 영양사가 아이들과 소통할 기회가 늘어나 교육적인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죠. 셋째, 자율성은 학생들의 자신감과 주도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이는 전반적인 학습 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자, 이렇게 오늘 AI와 함께 우리말 말하기를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저는 많은 친구들이 발표를 떨려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 경험이 적어서 그래요. 우리가 AI와 함께 말하기를 연습한다면 때와 장소에 대한 국한을 좀 덜 받으니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연습하면서 좀 그런 경험들을 길러나가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고비의 특별한 입욕제 1. 무지개 도마뱀 꼬리, 서린의 흰 눈썹, 거대 꽃게 집게. 아주 어렵게 구한 최상급의 재료들을 모두 넣었으니 정성껏 휘휘 잘 저어주면 환상적인 일육제가 탄생하게 될 거야. 짜잔! 진짜 기대된다! 그럼 잘 만들어졌는지 실험해볼까? 안녕, 타타! 안녕, 쿠마!
1: 안녕!
0: 내가 방금 환상적인 입욕제를 만들었어!
1: 그래서?
0: 특별히 먼저 사용할 기회를 줄게!
2: 우리한테?
0: 사용할 거 없어! 우린 친구니까! 공짜야!
2: 공짜? 오!
0: 그래, 좋아!
1: 미안, 빨래 중이었거든! 지금은 좀 바쁘니까 다음에 할게!
0: 뭐야? 안녕, 딩딩. 목욕 중이구나. 잘됐다. 환상적인 입욕제가 있거든. 너도 좋아할 거야.
2: 휘대 목욕보다 더?
0: 당연하지. 스페셜한 체험을 하게 된 걸 축하해.
2: 기대되는데?
0: 자, 스페셜한 레인보우 파라다이스로 입장하실까요? 그럼 기대하시라 환상적인 무지개를!

0: 최고인데.
1: 포비의 특별한 입욕제 2.

0: 와, 이거 최고인데?
1: 무지개 도마뱀 꼬리로는 지속시간이 짧군. 보완해야겠어. 아쉬워하진 마. 더 좋은 게 있거든. 이름하여 눈송이 입욕제.
0: 좋아, 기대되는군.

0: 만족도 3. 무지개 이벽제보단 지속시간이 길긴 하지만 역시나 짧군. 다음엔 서린의 코털도 넣어야겠어. 딩딩, 시간들이 다 너무 짧아서 많이 아쉽지?
1: 에? 그래! 환상적이다 못해 얼어붙겠다! 이제 목욕 그만할래?
0: 아쉬워하긴 이르다니까. 하이라이트가 남아있거든.

0: 핀디, 어디 갔어?
1: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0: 민딩이 저렇게 좋아하다니 정말 기뻐. 완벽해서 고칠 필요 없겠어.

싶지만 오늘 입욕제 체험은 여기서 끝! 딩딩! 많이 아쉬워? 딩딩, 너무 아쉬워하지 마. 입욕제 12개 남았어. 다음에 또 들고 올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금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행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시간을 지배하는 자.
1: 부럽다. 나는 언제 타냐.
2: 아, 재밌겠다.
1: 기다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 한 30년은 지난 기분이. 진짜 무서워. 대박. 속도 완전 빠르고요. 원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원래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가나? 엄마, 좀 빨리 가면 안 돼요? 나 화장실 살려줘.
3: 아니, 그러니까 아까 갔다 오라고 했잖아. 아직 10분 남았어.
1: 10분을 어떻게 참아요. 얼마나 지났어?
3: 아직 3초밖에 안 됐어.
1: 와, 3초가 이렇게 느리다고? 시간이 다르게 가는 거야, 뭐야?
0: 시간은 왜 다르게 갈까?
4: 저런 경험 다들 있지 않을까?
5: 없었어.
6: 없었어?
7: 좋은 거 할 때는 시간이 진짜 빨리 가고, 싫어하는 걸 뭐 예시로 공부를 할 때는 시간 진짜 1초가 1시간 1년 이런 것 같아.
8: 그렇지는 않아. 나도 이런 경험이 한 해가 있었거든. 내가 이제 학원이 있었어. 근데 이게 학원 사이에 있는 시간이 한 2시간, 4시간 정도 됐거든.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공부를 하라는 거야, 엄마가. 그래서 공부를 2시간, 3시간 동안 했어. 근데 하필 수학인 거야. 가장 어려워. 그래갖고 내가 딴짓을 한 거지. 근데 딴짓을 하는데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야. 그래갖고 진짜 너무 속이 터졌던 경험이 있지.
9: 딴짓할 때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딴짓할 때 1분 딴짓하는 건 줄 아는데 5분 하고 있었어.
8: 근데 나도 딴짓이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냥 공부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향벌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책에다 낙서를 하거나 시계를 벗어 1, 2초, 3초.
9: 그런 시간이 째깍째깍 가면 엄마가 매를 들고 나옵니다.
4: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가짐에 따라서 지금 다 달라진 것 같아. 실제로 시간은 똑같이 가거든.
10: 아니지, 중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9: 아, 그거 너무 어렵잖아.
11: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그거에만 약간 몰두하게 되잖아.
9: 그렇지.
11: 그래가지고 막 하면은 이게 시간을 신경 쓸 수 없어.
9: 맞아.
11: 그래서 인지를 못하니까 빨리 가는 거고. 이제 맞아, 공부 맞아. 같은 거는 막 하다가 딴짓도 하고 싶고.
9: 그래서 시계 한번 보고 해야 돼.
11: 그래가지고 계속 딴 거에 신경이 쓰이니까 그거에만 몰두를 못해서 오히려 시간이 더 안 가는 걸 수도 있잖아.
9: 그거 맞다. 나도 공부를 해도 공부에 집중을 하면은 시간 못 가.
8: 나도
7: 질문 있는데 혹시 시계가 있던 꿈을 꾼 사람 있어? 시계를 본 꿈을 꾼 사람.
8: 나 한 번 있는 것 같아. 언제 이렇게 물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꿈을 꾼 적이 있어. 그 상태에서 내가 있었던 그 무의식의 공간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7: 나는 너랑 반대거든. 결국엔 두 세계에서 똑같이 시간이 흐르는데 시간이 안 흐른다고 느끼는 거지. 계속 정지해 있으니까.
9: 근데 꿈이라는 거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시간의 속도보다 빠르게 가는 거야. 꿈이. 그래서 더 시간 더 빠르게 간 거 아닐까 생각해.
11: 꿈 속에서 흐르는 시간은 실제로는 뭐 몇 시간도 아니고 몇 분인가 몇 초인가 그 정도밖에 안 흐르는데, 그러니까 꿈 속에도 흐르긴 흐르는데 엄청 빠르게 흐르는 거야, 현실보다. 그러니까 시간도 이제 느낌이니까 자기 느끼는 나름으로 흐르는 거지.
8: 다르게 갈 것 같은데?
4: 다르게 가지.
8: 같이 가지.
9: 형도 촬영 많이 해봐서 알지. 시간이 느리게 가잖아.
4: 난 빠르게 가는데. 나는 재밌어.
9: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11: 과학적으로 시간은 똑같이 흘러간다 했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만 시간을 원래 감각으로 인지하고 있던 건데, 그러니까 시간은 감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느끼는 게 다른 거지.
7: 오감의 시간도 지내야 된다.
9: 시간은 감각이다.
11: 시감각.
10: 그렇기에 표준을 만든 거야. 국제표준연구소에 가보면
7: 그 표준 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세슘 시계, 원자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에서 1초가 지났어. 그럼 우리도 1초가 지났다고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게 표준이니까.
5: 그게
7: 우리가
5: 틀렸다면.
7: 그게 맞다고 정해놨으니까.
5: 그게 틀렸다면. 그러니까 만약 모든 시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계가 틀렸다면.
7: 근데 그게 틀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만든 거잖아. 우리가 만든 거고 우리의 기준이야.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결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고 있을 때도 우리가 시간을 정확하게 셀 수 없지. 감각으로만 활용할 때는 시간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없어.
9: 낮과 밤이라는 게 있으면 결국 시간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지.
7: 빅뱅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걸?
5: 근데 백호 시계도 시간이잖아.
9: 아 근데 왜 빅뱅까지가 우린 지금 인간 이야기라고 있네. 내 맞아. 생각에는 시계라는 건 예전에 없었을 거야. 그치. 그리고 1초라는 개념도 인간이 생기고 나서 연구를 한 다음 생겼을 테고.
7: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 개념이 없었는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만들어낸 거야. 그게 없으면 불편하니까. 시간은 이미 존재해. 근데 시간을 재는 건 각각의 마음에 따른 거야.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세니까 이게 맞아. 무조건 이거에 따라야 돼 라고 규칙을 정해놓은 거야.
5: 그럼 우리는 결국 시간이라는 우리가 만든 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네.
7: 응, 맞아.
9: 시간이라는 걸 그냥 때려치우면
5: 어떻게 될까?
7: 그러면 우리가 시기야. 완전히 혼돈이 될걸?
9: 예전에 하나 책을 봤거든. 그래서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현재와 과거와 미래는 다 동시에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미래에 나는 뭐 어디서 뭐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뭐 세종대왕이나 뭐 그런 위대한 위인들은 그 과거에서는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6: 그럼 내가 방금 전에 이 말 했어? 형 이것도 과거잖아. 그럼 그 전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시간도 이제 생겨가지고 가고 있고 그럼 이 미래도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7: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해진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
5: 근데 나 머리가 안 따라가.
11: 어떻게 보면은 영원이라는 게 계속 흐르는 거잖아. 사람들은 이제 비유도 하고 뭐 상상도 하고 이러면서 아마 수많은 경험들을 종합해가지고 영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을 거고
9: 영원이라는
11: 것도 가설이고 그러니까 시간도 사실상 가설일 수 있는 거지.
5: 우린 그냥 가설로 세워진 삶에 의해서 살고 있는
12: 그것도
5: 거야.
12: 그것도 그 정도네.
7: 근데 영원하게 산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럼 그 사람에게 1초 또한 영원인 거야.
5: 오.
7: 그렇기 때문에 영원에서는 시간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영원 자체가 시간이니까.
5: 터크 에버레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영원히 사는 가족이 나와 한 신비스러운 물을 먹고 영원히 살게 돼. 근데 영원히 살면 삶의 가치가 없어진대.
9: 멋있다.
11: 뭐야, 뭐 가슴에 뭐 차고 있어.
9: 죽기 직전 사람인가?
7: 보니까 양무기야.
11: 관리자?
13: 안녕하세요?
9: 이 사람인데?
11: 뭐야, 저거?
13: 순금이에요?
11: 시간? 시기인데?
13: 얼마예요?
11: 뭐야? 시기네?
14: 요구르트 마실 시간이에요.
13: 네.
9: 잘생긴 척. 잘생긴 척.
5: 예?
7: 아니,
12: 목소리 좋으시다.
9: 일단 맛있겠다.
13: 슬기로.
7: 이거 민들 것 같은데, 나중에?
13: 아니, 이거
7: 짤릴 것 같은데.
11: 오늘 녹화 빠르게 갔어, 느리게 갔어?
12: 아, 나 되게 빨라. 진짜 빨랐어.
9: 이 촬영이 재밌긴 재밌거든? 엄청 재밌어. 근데 시간이 느리게 가. 문제가 뭔지 알아? 내가 느낀 게 느린 게 아니라 시간이 긴 거야. 이게 영원한 촬영이라.

0: 소풍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정사 같은 소풍이 제일이지. 이봐이, 홀수 모임 소풍에 올 거지?
1: 곧 갈 거야. 클럽 소풍 날에는 내가 좀 바쁘다든.
2: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 둘 다 이따가 계단 클럽 소풍에도 가야 해. 너도 가야지, 이십이.
3: 거기서 보자, 삼.
4: 와우, 클럽이 이렇게 많았구나. 몰랐네.
3: 오늘이 클럽 소풍 날이거든, 29. 너도 클럽을 찾으면 아마 다른 넘버블록들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를테면 너는 홀수블록에 속할까? 아니면 짝수블록에 속할까?
4: 날 따라와봐. 가로에 블록 두 개를 놓고 위로 쌓았을 때 맨 위에 블록 한 개가 남으면 홀수블록이야. 나도 위에 블록 한 개가 남네. 블록 하나가 남는 난 홀수블록이야. 그런 것 같네. 보다시피 너는 9로 끝나잖아. 9로 끝나는 숫자들은 전부 홀수야. 나처럼.
1: 오, 나도 있어. 클럽에 온 걸 환영해, 이시구.
4: 헬멧이 마음에 들어. 클럽 멤버라는 소속감이 들어서 좋은걸.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클럽도 있을까?
3: 가서 살펴보자. 정사각형 클럽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1: 오.
3: 얘들아, 안녕. 내가 큐브 클럽을 새로 만들었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
1: 난 두 클럽 다 가입됐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 다 블록 케이크야.
3: 정사각형이 만들 수 있다면 정사각형 클럽에 들어올 수 있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하지.
4: 그건 못할 것 같은데.
3: 큐브 클럽에 들어오려면 나처럼 큐브를 만들 수 있어야 해. 이렇게.
4: 불가능해. 근데 이게 새 클럽이라고 했지? 그럼 누구든지 새로운 클럽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
3: 그럴걸.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만 정하면 돼.
4: 예를 들면 끝자리가 9인 숫자들을 위한 끝자리 9 클럽 같은 거? 그거 마음에 든다. 정사각형에 구멍이 뚫렸네. 오!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은 어떨까? 8, 12, 16, 그리고 구멍 뚫린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클럽.
5: 그거 좋은데? 정사각형과 관련된 거라면 뭐든 재밌지.
4: 만들 수 있는 클럽이 굉장히 많겠는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6: 나는 29, 그리고 나는 클럽을 좋아해. 속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좋지.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처럼 말이야. 클럽 멤버라는 걸 나타내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배지 같은 거, 클럽 배지. 이거 봐, 구멍 뚫린 정사각형 배지. 정사각형 클럽을 위한 정사각형 배지는 어때?
5: 오, 고마워, 29.
6: 에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슈퍼 직사각형 클럽
7: 만세! 오!
6: 계단 클럽
8: 만세!
6: 11 축구 클럽
9: 예!
10: 멋져.
6: 넌 직사각형 여러 개로 분리될 수 있어?
11: 오히려 그 반대야. 난 다른 블록들과는 다르게 직사각형으로 분리되지 않는 소수거든.
6: 그러면 복잡하니까 소수 클럽이라고 하면 어때?
11: 와.
6: 24는 딱 완벽한 직사각형이니까 슈퍼 울트라 직사각형 클럽으로 하자. 정사각형 클럽. 너는 스파이 13 클럽이야, 26.
12: 오우, 13이 돌. 옵스.
6: 해체 클럽. 큐브 클럽. 레인보우 세븐 클럽.
13: 예!
6: 그리고 나의 새로운 클럽, 끝자리 9 클럽.
3: 너한테 딱 맞는 클럽이 하나 더 있어. 위풍당당 20 클럽. 이제 다 모였네.

0: And every step along the way, the future is built by the people who believe it can be better.
1: We have liftoff.
2: 1990년대 이전까지 인터넷을 쓴 건 군대와 엔지니어, 과학자들 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접근 자체가 힘들었죠. 모든 변화의 시발점은 미국 부통령이던 엘고어가 제안한 법안이었습니다.
3: We believe very deeply that freely available information is important to the future of our country.
4: 90년대 초 미국은 일련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그 결과 인터넷은 크고 강력해졌고 활용 범위가 넓어졌어요.
3: Computers will provide us with the ability to process information in ways that no civilization on earth has ever had before.
4: 게다가 상업화도 가능해졌습니다.
3: We cannot and we will not hold it back and we will ensure that it is developed according to the public interest. Thank you very much.
4: 그런 것들 덕분에 놀라운 변화의 무대가 마련될 수 있었죠.

0: the most extraordinary amount of wealth creation. And we're not just talking about the few people at the top who've got megabucks, struck it rich, and have taken it all to the bank.
1: 당시엔 BBC에서 일했는데 전 직책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북아메리카 비즈니스 특파원이라는 자리였습니다.
0: You're talking about a deepening of wealth across the board. What we've got here is a broad-based wealth creation machine. And that's what it is.
1: 당시 세계 경제에는 새로운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도요.
2: Okay, guys, the first thing that you need to know is that the internet is amazing and it's changing every day. Once you've learned how to get online yourselves, you'll start seeing web pages everywhere.
3: What's a web page? Something ducks walk on?
4: 처음엔 다들 어리둥절했죠.
5: What do you write to it, like mail?
6: No, a lot of people use it and communicate with, I guess they can communicate with NBC writers and producers. Allison, can you explain what internet is?
4: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그 신기술로 어떻게 돈을 벌지 궁리했습니다.
7: DCO라는 월스트리트 투자사는 다른 회사들과 달랐죠. 월스트리트를 바꿔놓은 컴퓨터 혁명을 재빨리 수용했어요. 시장 분석 자료와 데이터를 적극 활용했죠. 요즘 투자 회사들하고 비슷할 정도로요. 당시엔 그런 회사가 드물었고요.
4: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활력 넘치던 29세 청년 제프리 프레스턴 베이조스입니다.
7: DCO의 사무실엔 제프 베이조스가 앉아 있었어요. 베이조스는 인터넷 거래의 전망을 살펴보란 지시를 받았죠. 인터넷망이 열리고 상업화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실력 있는 애널리스트답게 베이조스는 깊이 파고들었고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알아차렸죠.
8: 최근 제프를 만난 건 어젯밤입니다. 같이 저녁을 먹었죠.
4: 조슈아와 제프 베이조스는 12살 때부터 절친이었습니다.
8: 여기 있네요. 베이조스 제이. 이게 제프예요.

0: 커다란 안경에 머리숱이 많았죠. 대학 졸업 후 제프는 월스트리트에 취직했고 뉴욕 생활을 즐겼어요. 사교 생활에도 적극적이었죠. 늘 사회성이 좋았어요. 데이트도 많이 했고요. 한 번은 어떤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신청했고 승낙을 받았죠. 하지만 제프는 잔뜩 긴장했고 포도주를 그 여자 접시에 부어버렸대요. 접시가 저을 때까지도 잔에다 따르는 줄 알았답니다. 제프는 말했죠. 이거 곤란하게 됐네요. 다음에 다시 만날까요? 그 여자는 아니요, 됐어요 했죠.
1: 동료인 맥킨지와 데이트를 하며 연애운은 나아집니다. 6달 만에 둘은 결혼했죠. 일터에서 베이조스는 인터넷의 성장 속도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부부는 커다란 도박을 감행하기로 했죠.
0: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더니 제프였어요. 이러더군요. 둘 다 직장을 관둘 거야. 시애틀로 가서 회사를 차리려고. 좀 말했죠. 무슨 회사? 책을 팔 거야. 인터넷으로. 좀 말했어요. 인터넷이 뭔데? 제프는 웃더니 인터넷이 뭔지 설명해줬고 전 말했죠. 사람들이 왜 너한테서 책을 사? 제프는 이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책이 많으니까.
1: 베이저스 부부는 자동차에 짐을 싣고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시애틀은 세율이 낮고 IT 기술 수준이 높았죠. 아마존은 시애틀 교회의 작은 집에서 탄생했습니다.
2: Hi there, who are you?
3: I'm Jeff Bezos.
2: And what is your claim to fame?
3: I'm the founder of Amazon.com.
2: Where did you get an idea for Amazon.com?
3: Well, 3 years ago, I was in New York City working for a quantitative hedge fund when I came across the startling statistic that web usage was growing at 2,300% a year. So I decided I would try and find a business plan that made sense in the context of that growth. And I picked books as the first best product to sell online, which were making a list of like 20 different products that you might be able to sell. And books were great as the first best because books are incredibly unusual in one respect, and that is that there are more items in the book category than there are items in any other category by far. When you have that many items, you can literally build a store online that couldn't exist any other way.
2: Do you think we'll divide time into before web and after web?
3: I don't know whether we'll do that or not, but I do think tha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have had sort of a planet-wide ability to communicate, and that is extremely valuable, and there is something significant there.
2: Great. Thanks so much for your time.
3: It's been my pleasure. Thank you.
1: 제프 베이조스의 웹사이트는 대성공을 거뒀죠. 한 달 만에 아마존은 미국 내 모든 주와 45개국에 책을 판매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인재 영입이었고 베이조스는 시애틀 최대 회사 중 하나로 눈길을 돌렸죠. 젊은 억만장자 빌 게이츠의 회사였습니다.
4: 경영대학원 졸업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갔어요. 빌 게이츠는 미친 천재의 전형 같았죠. 성격 나쁘기로 악명이 자자한 사람이었으니까요.
5: You guys never understood. You never understood the first thing about this.
4: 늘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같은 멍청이는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런 말을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게 큰 소리로 했죠.
5: No. Somebody's confused. Somebody's just not thinking.
6: I have a single with cheese and a small Dr. Pepper.
7: Computer boy wonder turned major mogul. One part Albert Einstein, one part Thomas Edison. Not what you expected, huh?
8: 늘 긴장이 팽팽한 회사였어요. 물론 회사를 이끈 건 빌 게이츠였죠. 빌 게이츠하고 같이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 마침 시간이 나서 전 물어봤죠. 뭐든 가질 수 있다면 뭘 갖고 싶냐고요. 빌의 장점 중 하나는 질문을 받는 순간 진지해진다는 점이죠. 빌은 제 쪽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갖고 싶은 건 저자 서명이 들어간 호밀밭의 파수꾼이에요. 저는 물어봤죠. 그렇군요. 아, 구하기가 아주 힘든가 보죠. 그래요? 빌은 말했어요. 저자 사인본은 딱 세 권밖에 없는데 소장자들이 아무도 팔지 않으려고 해요. 전 그렇구나 했죠. 다음 순간 빌은 다시 몸을 숙이고 앞뒤로 흔들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걸 잊으면 안 되죠. 그 사람들도 언젠가 죽어요. 자식들은 책을 팔 거고요. 저는 잘 알겠다고 했어요.
1: 1995년,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2억 달러를 투자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히트 상품을 공개하죠.
9: Windows 95 is so easy, even a talk show host can figure it out.
10: You got your taskbar, let's go right down there. Little taskbar there, you can click on there, you see, and I can change my mind. I'm going to go over here, this one too. I can change my mind faster than Bill Clinton. Look at that, huh?
1: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게이츠와 임원들은 찜찜했습니다.
8: 주력 상품은 윈도우였어요. 첫 제품은 88년에 나온 윈도우 89였죠. 그러다 윈도우 95를 내놓았고 꿈꾸던 자리에 올라섰어요. 하지만 그 무렵 인터넷이라는 짜증나는 게 등장해서 저희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죠. 저희 업계한텐 큰 과제였어요.
1: 빌 게이츠의 짜증을 돋운 건 인터넷만이 아니었죠.
4: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더니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마존으로 간 건 서점이기도 하고 IT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도 다음 대박은 이거라는 게 보였기 때문이었고요. 미래가 그려졌죠. 사람들은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고 며칠 뒤 다른 방법으로는 구할 수도 없는 책을 배송받을 거고 감탄할 거였어요.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는 제가 맡은 부서에 관심이 많았고 어느 날은 전화까지 걸어서 말하더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난다고요? 일도 잘해왔고 회사도 잘 나가잖아요. 그런 직장을 버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인터넷 서점으로 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멍청한 결정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투였죠. 저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100% 이성적인 판단은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잘만 되면 정말 대단할 테고 그런 회사의 시작을 함께하면 재미있을 거야.
11: Where's Amazon's headquarters? The public relations people told us to come to 1516 Second Avenue between Pike and Pine in Seattle. But when we passed the pawn shop and the porno parlor, the wig store and the downmarket teriyaki joint, we didn't see anything that looked vaguely cutting edge. Just a heroin needle exchange and an old building called Columbia. But it had the number 1516, so we walked inside. And there it was.
4: 출근 첫날, 저도 그 허름한 건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어요. 제 사무실이라고 안내를 해줘서 가봤더니 벽장이었고요. 진짜 벽장이요.
11: Upstairs it doesn't look very high-tech either. More like a college dorm than a corporate headquarters.
4: 베이조스는 처음부터 비용 절감을 중시했어요. 저비용 운영과 그런 분위기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11: I've heard a lot about your desk.
12: It's a door with 4x4s.
11: Come on.
12: What?
11: I mean, you can afford a better desk than that.
12: It's a symbol of spending money on things that matter to customers and not spending money on things that don't.
11: And you don't need clean carpets.
1: 회사 구경이 끝나자 베이조스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보여줍니다. 독자가 다음에 사고 싶을 책을 예측해주는 알고리즘이었죠.
12: The Untouchable, The Comfort of Strangers, Death in Summer, Breakfast on Pluto, I Married a Communist.
13: That's awfully good. I mean, frankly, that's very good because I've already bought two of those books in bookstores.
12: That's because people who have your same sort of buying profile, that electronic soulmate,
13: this is really scary. I've read a lot of these books and bought many of the others.
14: Now, every time I use your website, you learn more about me.
12: Yes.
14: One of your employees has said that you collect half a gigabyte, whatever that is, of information on your customers every day. That's about 350 floppy disks worth. Mm. What do you do with that information?
12: That's the data that allows us to predict or try to predict
15: What books
9: you haven't discovered yet?

0: 베이조스는 세상이 매트릭스 같다고 했죠. 고객이 웹사이트에 머무는 동안 모든 움직임을 추적해 기록해야 하고 그 정보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어요. 아마존은 그런 정보를 축적하는 회사라고 했죠. 베스트셀러만 파는 책방이 아니라고요. 감시가 일상화된 세상이고 지금은 그런 사실이 놀랍지도 않죠. 1996년엔 그렇지 않았어요. 고객의 정보를 모두 축적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그때는 아무도 하지 않았죠.
1: 베이조스는 과학기술의 잠재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2: What were you like as a kid?
3: Me as a kid, I was sort of a socially awkward and nerdy little kid.
2: Why?
3: Why?
2: In what way?
3: I don't know. I watched Star Trek instead of Sesame Street, you know, and when
2: a sci-fi addict.
3: When the kids would get together, when we'd get together after school to play, we'd play Star Trek, and I always wanted to be the computer. So.
1: 태어나 3살 때까지 제프는 싱글맘인 제키가 혼자서 키웠습니다.
4: 전 제키 베이조스보다 강인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17에 제프를 낳으셨죠. 그 다음엔 아기 제프를 데리고 강의실로 가서 수업을 들었고요. 고생이 많으셨죠.
1: 그 후엔 마이크 베이조스와 결혼을 했고 마이크는 제프를 입양합니다.
4: 부친은 15세 쿠바를 떠나 미국에 오셨어요. 독재를 피해 고국을 떠난 분 밑에서 자라면 세상을 진지하게 보죠.
3: Dad is dad. I've got one dad. He's my real dad, and I love him very much.
1: 아마존은 성장했지만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자금이 더 필요했습니다. 1996년 베이조스는 대박 벤처를 알아보는 성견지명으로 유명한 투자자 존 도어를 만났죠.
5: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 아마존의 성장세가 놀랍다고 말하더군요. 아마존에서 절 만나고 싶어 한다고 됐죠. 통화 2, 3일 뒤에 아마존으로 갔어요.
3: All right, welcome to my office.
5: 보자마자 제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에너지와 야망이 느껴졌어요.
3: Here, this is a little thing that I think is just great marketing. It's a picture of the Grand's cinnamon rolls. And here's a little bit of marketing that I think is good. It says, each bite tastes more like the center. See, that is what actually, that's what people want. They want each bite to taste more like the center. So we strive to give all of our customers the center of the cinnamon roll whenever possible.
5: 제프와 저는 둘 다 엔지니어 컴퓨터 과학이었고 크고 대담한 일을 해내고 싶다는 포부가 있었어요.
1: 존 도어의 회사는 아마존에 8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렇게 얻은 지분은 향후 수백억 달러로 가치를 불리죠. 캘리포니아 북부에 자리한 실리콘밸리는 이 무렵이 골드러시의 정점이었습니다.
6: 테크업계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으면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흥미로운 일이 도처에서 일어났죠. 벤처 투자사들은 다음 대박을 노리는 신생 기업들의 자금을 대주고 경영에 관련된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인터넷의 대중화로 생겨난 기회들이었죠.
7: Each year we hold a party called a Cybernetical Schmooze Fest. We invite about 1,000 people from the industry to come and see our companies. We want to help all of our companies partner and form relationships with other companies in the valley.
8: Hey, where are you going? Come on!
1: 이 무렵 실리콘밸리에 입성한 사람 중에는 남아공 출신도 있었습니다.
9: I mean, what you've got going on with the internet is it's basically like an earthquake where the epicenter is Silicon Valley and it's shaking up the whole world.
1: 일론 머스크는 동생 킴벌과 집2라는 회사를 세웠죠. 도시의 지도와 전화번호 같은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업체였습니다. 머스크도 인재를 찾았죠.
0: 저는 실리콘밸리에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기업들의 네트워크 문제들을 해결해 줬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런 일로 만났어요.

0: 고객으로 만난 뒤 그분 회사에서 16년을 일했죠.
1: Zip2, the company's chief engineer and founder, is 27-year-old Elon Musk.
2: And how old were you when you started this company, or what became this company?
3: 23.
1: It's a classic Silicon Valley story. Before there was the vintage Jaguar, the six-figure salary, the cute dog, and the nice house to share with the pretty girlfriend, there was the $200 a month office with the leaky roof.
3: It was just the nastiest place you can imagine.
2: And you lived in it, too.
3: And I lived in it, too, and showered at the YMCA.
4: 원룸 사무실이었어요. 서버를 빼곡히 넣은 옷장은 더울 정도였고, 업무용 칸막이들 안에는 사람들이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진짜 고민은 빈백을 칸막이 안 어디에 놔야 눈을 붙일 수 있을까였고요. 정말 복잡했죠.
0: 크리스토퍼는 머스크가 물리학 책을 베개 삼아 자는 걸 봤다더군요.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머스크의 노동관을 보여주기도 하죠.
5: 집2를 대형 테크 기업에 판 머스크는 27에 2,200만 달러를 선해줍니다. 하지만 큰 물에서 놀기엔 자금이 부족했죠. 머스크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부터 삽니다.
6: It's just a moment in my life. There is, gentlemen, the fastest car in the world. Wow. No, I'd say the real payoff is the sense of satisfaction having created the company that I sold.
7: Yes, yes, yes, but the car is
6: smart. But the car sure is.
7: The car is.
6: Sure is.
7: Let's be honest.
6: Sure is.
7: You'll take the car.
5: 머스크는 다음 도전에도 나섰죠. 온라인 뱅킹의 시대를 열어줄 대담한 아이디어였습니다.
0: 집2로 머스크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벌어들인 돈을 다음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어 했어요.
6: So this is an ATM. What we're going to do is transform the traditional banking industry.
0: 그래서 도박을 했고 아시다시피 또 도박을 했죠.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5: 머스크의 다음 벤처 기업은 인터넷 뱅킹으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여준 페이팔이었습니다.
4: 머스크는 구석구석을 볼 줄 알았죠. 이것과 저것의 연결고리를 남들보다 잘 찾았어요. 사람들은 은행이 영원히 바뀌지 않을 줄 알았죠. 테크놀로지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만나면 새로운 접근법이 가능하다는 걸 몰랐어요.
5: 실리콘밸리는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곳이 됩니다. 여기서 태어난 기업 중 하나는 $49를 내면 인터넷에 접속하게 해주는 브라우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였죠. 수백만 명이 이 웹브라우저로 인터넷을 사용했습니다. 테크 억만장자의 맏형 빌 게이츠는 그 점에 주목했죠.
8: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going to publish content on the internet just blows away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TV channels or have newspapers. I mean, there is no shortage of content out there. Quite to the contrary, there's a lot of people saying, wow, there's so much content, how's anybody going to make money? But, you know, that's the wonderful world of entrepreneurial spirit.
9: 빌 게이츠는 경쟁심이 정말 강하죠. 그래서 좌절감이 들었을 거예요. 신생 기업들이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인터넷 붐이 이어지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뒤처져 있었으니까요.
8: Somebody who uses Windows 95 can dial into any online service.
9: 게이츠는 생각했죠. 우리는 시장 진입이 늦었어. 그러니까 전력으로 집중 공세를 펼쳐야 해. 윈도우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 인터넷 브라우저를 소개하는 거야. 그래서 브라우저 전쟁이 터집니다.
5: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 구매자한테 공짜로 줬죠. 넷스케이프는 금세 위기를 맞이합니다. 테크 업체들은 게이츠가 꼼수를 쓴다고 생각했죠.
3: Microsoft should not be allowed to own the browser market. If they do that, then they will own the gateway to the internet for every consumer, and that is almost certainly likely to result in a less valuable experience for consumer.
5: 인터넷 게이트키퍼 자리를 놓고 벌어진 싸움이었습니다.
4: 저쪽 팀과 저희 팀은 치열하게 싸웠어요. 밀고 당기며 공방전을 벌였죠. 웹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졌어요.
5: 빌 게이츠는 승리를 자신했고 6,300만 달러를 들여 집도 새로 지었죠. 제나도 2.0이라는 이름의 대저택은 시애틀 해변에 들어섰습니다. 세계 최고 IT 억만장자 자리도 지켜냈죠. 제프 베이조스의 추격 역시 뜨거웠습니다.
10: 아마존은 서점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베이조스는 말했죠. 책만 팔아서는 바라는 규모로 회사를 키울 수 없어. 우리는 원하는 건 뭐든지 살 수 있는 온라인 상점을 세워야 해.
11: Our first announcement is a home improvement store. This is fairly incredible. This may look like an ordinary cowboy hat. I know that's what you all were thinking. But it's actually an OSHA approved hard hat. We have the world's best hand drill.
0: 상상 가능한 모든 제품이 폭발적인 속도로 몰려들었죠. 회사가 성장하며 물류 창고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고 자동화도 점점 더 진척됐습니다. 엄청나게 컸고 뒤죽박죽이었어요. 뒤죽박죽 물건이 얽힌 창고가 정보 고속도로 위에 있었죠. 바로 눈앞에서 회사가 급성장하는 걸 보면 경이로웠습니다.
12: What I'd like to now do is turn it over to David Risher.
13: So we can go to the gift ideas area. And the gift ideas area, as Jeff mentioned, is organized not just by product line, but also by interest.
10: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 창고를 세우고 무슨 수를 써서든 수백만 가지 제품을 소비자 수백만 명한테 최대한 빨리 배송해야 했어요. 그것도 원하는 비용만 들여서 일을 해내야 했죠. 돈이 많이 든다는 건 베이조스도 처음부터 알았어요. 온라인 마물상을 세울 자금을 마련하려면 상장을 하는 게 제일 좋았고요.
0: IPO, 즉 기업 공개는 주식을 공개적으로 파는 걸 잘 포장한 말이죠. 민영기업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둘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상장을 하는 거죠.
10: 모두 자축하는 분위기였어요. 중대한 이정표를 넘었다 싶어서 다들 흥분했죠. 그리고는 다시 일을 했어요.
5: 기업 공개 덕분에 베이저스는 하룻밤 사이 1억 8천만 달러를 손에 쥐었습니다. 주가는 계속 올랐죠. 1년 뒤 베이저스의 자산은 1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1999년에는 80억 달러에 육박했죠. 그런데도 게이츠의 상대는 되지 못합니다.
6: At one point on Friday, Amazon.com's total stock market value surged past $30 billion, making it worth more than a major industrial company like Texaco. That didn't blow your mind when you read it?
11: Well, I think if you're asking for sort of an emotional response, I think it's very humbling, and it creates a sense of responsibility.
6: According to my calculations, you yourself are worth somewhere in the vicinity of $9 or $10 billion today. I only say that because I've got a follow-up question.
11: Okay.
6: What's with the Honda?
11: This is a perfectly good car.
5: 아마존의 주가는 급등했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주식 투자 붐이 일었습니다.
14: The American dream today is that these kids are 25 to 35 and they've all made it. I guess if you haven't made it by 35, you're probably off out of the ballpark and you're not in the game. And they are buying the $4 million homes. As you can see, everything is very green, very lush, very beautiful, very manicured. And as they say in Silicon Valley, very gorgeous.
5: 닷컴 버블이 부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도 눈치챘죠.
10: 그 시절에는 뉴머니라는 속어가 유행했어요. 누구한테 무슨 욕을 하든지 후한 없이 지나갈 만한 재력을 뜻하는 말이었죠. 그게 당시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0: 43-fold. It has risen 49% this week alone.
1: 다들 아마존의 성공을 거론하면서 식료품점의 아마존이 되겠다, 드럭스토어의 아마존이 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유통업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증시는 그런 회사들의 돈을 대줬죠. 벤처 투자사들도요. 위험이 크다는 걸 고려하지 않았어요.
2: 거품이 아주 커졌고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경쟁적으로 돈을 집어던지며 투자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넷스케이프든 아마존이든 이베이든 뭐든지요. 쓰레기닷컴도 잘 됐을 겁니다.
1: 기억나는 IPO가 있습니다. SLTC란 곳인데 여러 사람이 거론하던 회사라서 저도 돈을 넣었어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요. 30달러에 10만 주를 샀죠. 그리고 장이 열렸는데 주가가 벌써 90달러로 올라있더군요. 저는 그냥 900만 달러 수표를 받았어요.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돌아보면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채야 했어요.
3: 월스트리트에서 기술주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빌 게이츠의 사정은 그다지 좋지가 않았죠.
4: 테크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윈도우의 지배력을 두고 예전부터 불평하는 소리가 많았어요. 그러다 브라우저 전쟁이 터졌고 사람들은 게이츠가 해도 너무했다고 말할 기회를 잡았죠.
3: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과 시장 지배 남용으로 고소당합니다.
5: We will show a significant effort to stifle competition, harm consumers, and prevent the market from having people compete on the merits.
3: 게이츠는 며칠에 걸쳐 검사 앞에서 증언했고 그 장면은 영상으로 기록됐죠.
6: You recognize this as the form in which email has been printed out by Microsoft?
7: I don't know what that means. It's all email printed by anyone looks just like this. So the fact that it looks like this doesn't give you any clues to who printed it.
6: Well, let's begin with that, sir. Email printed out by other people are not stamped with Microsoft confidential stamps and Microsoft document production numbers. You would agree with that, would you not?
7: It has nothing to do with printing out.
6: Do you understand my question, sir?
7: No.
6: Okay.
8: Are you saying that increasing IE share on Mac will help increase the number of Windows that you license?
7: Yeah, I went through the chain of logic that explains that to you. I don't know if you misunderstood some part of it.
6: I'm asking you about January of 1996.
7: That month?
6: Yes, sir.
7: And what about it?
6: What non-Microsoft browsers were you concerned about in January of 1996?
7: I don't know what you mean, concerned.
9: How many of you use Intel-based PCs in this audience? Raise your hands. How many of you use a PC without Microsoft's operating system? Gentlemen, that's a monopoly. That's a lock. That's 100%.
3: 판사들은 게이츠의 변명에 꿈쩍하지 않았고 엄한 판결을 내렸죠.
10: The judge found Microsoft is a monopolist and it engaged in massive anti-competitive practices that harmed innovation and limited consumer choice. This is truly an important victory for America's consumers and for the American economy.
4: 게이츠는 사사롭게 반응했어요. 게이츠의 입장은 이랬죠. 자기가 몸소 세우고 사랑하고 모든 걸 쏟아부은 회사인데 자기 나라 정부는 너는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어라고 한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어요.
11: Shares have plummeted tonight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as the high technology Nasdaq and the blue chip Dow Jones index went into free fall. The biggest points fall ever for both markets.
12: 5,000. There's been so much air pumped up into the technology balloon over the past few months that basically you hoped it was going to escape rather slowly. In actual fact, it looks as if the balloon's been pricked.
13: Kevin, below 5 Goldman Sachs, I could use in a good size.

0: 일어난 일은 분명했어요. 돈이 마른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제정신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1: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전부 꺼내서 본 다음 갖고 있는 주식을 모조리 팔아치우기로 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무슨 주식이든 얼마든 다 팔자고 했죠. 증시에서 빠져나가자는 생각뿐이었어요.
2: It's a rude awakening when you're buying something that goes up every day and all of a sudden you start having losing real money.
0: 유탄에 맞은 사람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큰 눈덩이가 굴러내려가는 것 같았죠. 점점 많은 사람이 휩쓸렸어요.
3: 베이조스와 아마존도 타격을 입었지만 무너지진 않았죠.
1: 아마존은 마치 손실이 나는 게 좋은 회사의 증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손실에 신경 쓰지 않고 그걸 선호하는 것처럼 행동했죠.
4: People used to say Amazon is amazing. Now they say, isn't it amazing that Amazon's losing so much money?
5: Well, we are a famously unprofitable company, and that is a conscious strategy and an investment decision.
1: 물론 우려가 있긴 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감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아마존 안에서도 약간씩 긴장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6: Your share price is half of what it was in its peak in the middle of last year, and the investors and the shareholders simply are not happy.
5: Well, I'm not sure about that. In fact, if you look at it over the last 3 years, our share price is up from $3 a share to something like $50 a share.
6: But down from over $100.
5: Yeah, if you look over 3 months instead of 3 years. So you have to have a certain amount of historical perspective here.
0: 베이조스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해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 비전을 설득하는 능력은 최고라고 할 수 있죠.
7: Last week in the New York Times, analyst talk and Amazon dot shares, all that stuff. What message do you have to convince them of?
5: Well, so I think one of the key things that, you know, a piece of misinformation that, you know, just really on Friday started right. circulating is that Amazon.com is going to be out of cash
7: right.
5: by December.
7: And out of cash and out of business unless they can raise cash somewhere else.
5: This is complete hogwash.
3: 베이조스의 장담에도 투자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아마존은 위기를 맞이했고 조용히 돈 빌릴 곳을 찾아봤죠.
0: 아마존은 항상 아슬아슬했어요. 하지만 베이조스한텐 제가 이전까지 한 번도 못 봤던 능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1: 베이조스는 J팀, 즉 제프의 팀을 만들어 자금 조달을 맡겼어요. 은행장들하고 스피커폰 회의를 많이 했죠. 융자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려고 애쓴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바깥 세상에는 회사가 굳건하다,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위험하리라는 건 모두가 알았죠. 한 번은 은행 쪽에서 전화를 걸어와서 대출 금액을 6억 달러와 6억 8천만 달러 어느 쪽으로 할지를 물어보더군요. 베이조스는 6억 8천만 달러가 더 좋겠다고 대답했고요. 저쪽은 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통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끝부분이에요. 저쪽에서 이만 들어가겠다고 하자 베이조스는 진지하게 말했죠. 저희 회사의 운명이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증시 불안으로 안 그래도 힘든데 지진까지 덮쳤습니다.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도 몰랐어요.
3: 본사가 지진으로 크게 부서졌지만 아마존은 건재했습니다. 6억 8천만 달러 대출이 드디어 승인을 받아 회사의 미래는 안전해졌죠. 안정을 찾은 베이조스는 전례 없던 일을 해냅니다. 이익을 내기 시작하죠.
5: The last year I think has been a brutal one in many ways.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0: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시작을 든든하게 속 채워줄 특별한 한식 한상. 제철 햇마늘의 풍미를 확 올려줄 황금 꿀팁을 공개한다. 치즈를 듬뿍 올려 부드러움까지 사로잡은 햇마늘 볶음밥부터 올여름 무더위는 냉국으로 극복. 아삭아삭 콩나물의 식감이 살아있는 시원한 콩나물 냉국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최경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마늘은 익혀놓으면 달클해지잖아요.
2: 네.
1: 이 강한 마늘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메뉴일 것 같은데요. 햇마늘 볶음밥 재료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2: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햇마늘이라
1: 네.
2: 제가 오늘 마늘을 듬뿍 넣고
1: 예.
2: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 예.
2: 마늘, 그 다음에 오늘 주재료인 소고기, 불고기 까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유, 그리고 마늘.
1: 마늘 준비하셨고, 네. 올리브유까지 준비하셨어요.
2: 네.
1: 그 옆에 보니까 또 밥도 있고.
2: 네, 밥은 뜨거운 밥으로 준비하고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약간 매운 소스가 있어서요.
1: 네.
2: 고추장하고 맛간장하고 이제 섞어서 할 거고요.
1: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치즈가 아주 듬뿍

0: 맛있어요?
1: 네. 아이들도 좋아할 치즈 토핑을 좀 준비했습니다.
0: 네, 모짜렐라 치즈와
1: 아삭아삭한 맛의 에멘탈 치즈 조금 넣으려고요.
0: 마늘이 풍부한 제철에 만들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선생님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네. 자, 여기 불고기감인데요.
0: 네?
1: 조금 얇은 불고기감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0: 네. 자,
1: 볶음밥이니까 밥이랑 어울려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몇 센치 몇 센치 하지 마시고요.
0: 네.
1: 아, 내가 볶음밥 먹었을 때를 기억해서
0: 네.
1: 예.
0: 내가 먹기 좋은 크기.
1: 우리 강혜 씨 같은 아들 큰 아들은 크게
0: 네. 네.
1: 오늘은 조금 제가 잘게 썰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담으시고요. 그리고
0: 네.
1: 여기에다가 자, 후춧가루
0: 네.
1: 이렇게
0: 넣으시고
1: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맛간장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마늘이 많이 들어갔어요.
0: 네.
1: 여기에는 생강즙을
0: 생강즙 네. 확실히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특히 이 소고기랑 돼지고기에는 생강 조금 넣으시면
0: 네.
1: 더 냄새를 잡아서 고기 맛이 더 살죠.
0: 자, 네.
1: 됐습니다. 이렇게
0: 네.
1: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추장하고.
0: 네. 고추장하고 간장.
1: 네.
0: 요 재료는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밥이랑 같이 할 건가요?
1: 네. 밥 볶아가지고
0: 예.
1: 밥에 간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간 대신에.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시판용 고추장을 샀는데요.
0: 네.
1: 시판용에 가시면 매운 고추장이 있고 그냥 고추장이 있어요.
0: 맞아요,
1: 근데,
0: 맞아요.
1: 밥 볶으실 때는 조금 매운 고추장으로 하시는 게
0: 네.
1: 기름 넣고 볶는 밥이라 더 개운해져요. 그래서 매운 고추장에다가 이렇게 간장 조금 넣어서
0: 네.
1: 섞어두시면 돼요.
0: 자. 확실히 오늘 고추장이 조금 소량이 들어갔어요.
1: 네.
0: 너무 많이 들어가면
1: 질지요, 밥이, 볶음밥이. 예, 자, 해서 이렇게
0: 본격적으로 한번 볶아보죠.
1: 자, 보세요. 지금 팬을
0: 네.
1: 아직 불을 안 켰잖아요.
0: 네.
1: 반드시 이렇게 기름 넣으시고.
0: 아, 오늘 올리브 오일
1: 넣었습니다. 네.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마늘 좀 넣어주세요.
0: 마늘이요?
1: 마늘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0: 네. 마늘 기름을 먼저 넣으시나 봐요.
1: 네. 이렇게 넣어서
0: 네.
1: 불 켜지 마시고요.
0: 네.
1: 마늘이 전부 다 올리브유를 골고루 묻혀줬는지 확인하시고
0: 네.
1: 불을 켜도록 하세요.
0: 오.
1: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넓잖아요.
0: 네.
1: 여기다 그냥 기름 붓고 마늘 붓고 그러면 이 넓은 면을 가득 채울 정도의 양이 아니에요. 오늘.
0: 지금 오늘 올리브오일이?
1: 올리브오일이.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 해야지 개운하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그럴 때는
0: 안 돼요.
1: 예, 이렇게 차가운 팬에다가 기름을 넣으시고
0: 네?
1: 기름에다 마늘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볶으시면은 적은 양을 가지고도
0: 예,
1: 맛있는 네, 마늘 기름을 낼 수가 있어요.
0: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요.
1: 네.
0: 왜냐하면 불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확 정신이 없어요. 막 이제 뭐 기름을 끓고 있고 막.
1: 옆에 튀고, 그렇죠?
0: 예, 예.
1: 그래서 실패도 적고요.
0: 예.
1: 영양 손실도 적고 그래서 좋아요.
0: 오.
1: 자, 이번에 전보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리를.
0: 네.
1: 자, 이렇게 하면요. 지금은 좀 센 불에다 놨어요.
0: 예?
1: 팬이 달궈져야 되니까.
0: 네.
1: 그래서 작게 썰어진 거가 먼저 색깔이 나기 시작해요.
0: 맞아요.
1: 그러면 그때 한번 살짝 뒤집어 두시고
0: 네.
1: 그리고 색깔이 나기 전에 꺼내셔야 돼요.
0: 아, 색깔이 나기 전에.
1: 네. 예.
0: 선생님,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늘이 하루 권장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1: 그쵸?
0: 좋은.
1: 예.
0: 그렇죠?
1: 예.
0: 한 몇 알 정도가 적당할까요?
1: 근데 그거는 몸 무게하고
0: 아.
1: 나이하고
0: 예.
1: 그래서 틀린데 마늘을 주재료로 먹을 때는 좀 조심을 하시지만
0: 네.
1: 오늘같이럼 주재료가 고기나
0: 네.
1: 밥이 있을 경우에는 마늘을 그렇게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하루에 몇 알 먹어야지 거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0: 그렇지만 예. 오늘 우리 저희는 뭐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 오늘 한 몇 개 두 개 정도
1: 들어가네요.
0: 오늘요?
1: 오늘 한 5개 정도 했는데 2인분인데요. 예. 그리고
0: 예.
1: 고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좀 많이 드셔도
0: 예.
1: 이럴 경우에는 마늘만 먹을 때가 뭐 자 냄새 났죠? 그리고 보실래요? 이렇게 약간
0: 색이 났어요.
1: 색이 났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불에서 내리셔야 돼요. 불에서 올려놓고 하시면
0: 네.
1: 타요. 자 이렇게 하시고
0: 네.
1: 자 마늘을 이렇게 건져서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0: 네.
1: 색깔 나잖아요. 자 건져서 여기 이렇게 넣도록
0: 하고. 오, 너무 너무 먹음직스럽게. 사실 집에서 이렇게 혼자 할 때는 마늘이 타버려가지고 까맣게 되고 아주 그냥 뭐 쓴맛도 나게 되고 기름까지
1: 그렇죠. 자,
0: 엉망이 됐는데 오늘 굉장히 잘 알려주셔가지고 여기 또 씹히는 재미가 있거든요. 바삭하기도 하고 어떻게 안쪽은 촉촉하고 뭔가 저는 이게 먹을 때 밤 같은 식감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마늘을 통으로 이렇게 익혀서 먹었을 때는.
1: 그렇죠. 다 건져 놓으시면 네. 아직 불 안 켰어요. 네. 이 상태에서 바로 고기.
0: 고기, 아, 이 상태에서.
1: 네, 넣도록 할게요. 자, 네. 고기를 넣어서 이게 불이 달궈져 있잖아요, 지금.
0: 아직 불 안 켠 상태예요?
1: 네. 불 아직 안 켜도 달궈져 있어요.
0: 예.
1: 마늘을 볶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쪽 색깔이 이렇게 이 소리가 잦아들면 제가 불 켜도록 할게요.
0: 네.
1: 이게 고기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이 너무 싸면 아무리 투풀이라든가 비싼 고기를 사도 질겨져요.
0: 맞아. 소용이 없는 거예요.
1: 그런데 예. 이렇게 불 조정을 잘 하시면 투풀 아니고 보통 가볍게 살 수 있는 고기들도 부드럽게 조리를 할 수 있어요.
0: 오.
1: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게
0: 예?
1: 약 한 반 정도 익었나?
0: 피크가 조금씩 없어질 때쯤.
1: 없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조용해지잖아. 그러면 그때 불을 켜도록 할게요. 불을 켜시고요.
0: 예.
1: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불이 너무 세면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불을 중불 정도로.
0: 중불 정도로.
1: 네. 해 놓으시고
0: 네.
1: 자, 이제 이거는 가상자리로.
0: 가상자리로? 제가, 그럼 오늘 팬이 좀 큰 사이즈를 조금 선택을 했네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그렇지 않으면 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 그렇다면 이제 볶아서 내놔야죠.
0: 아, 그렇죠. 덜어놨다가.
1: 그럼 이제 설거지감이 자꾸 늘어나요. 자, 여기에다가
0: 예.
1: 밥 주세요.
0: 자, 저희가 뜨거운 거 준비했어요.
1: 네, 여기 있는 기름, 마늘 기름으로 자, 네. 할 텐데 밥이 뜨거워야만 잘 볶아져요.
0: 아, 맞아요. 찬밥 뭉쳐있거든요.
1: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0: 자, 가운데 이제 불이 있는 쪽에
1: 예.
0: 이제 뜨거운 밥이 올라갔어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밥을 볶으실 때는
0: 네.
1: 눌려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0: 네.
1: 이 밥에 수분을 날려야지 고실고실해지잖아요.
0: 네.
1: 그래서 밥에 수분을 날리자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밥이 잘 볶아져요.
0: 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꾹꾹 누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1: 이렇게 헤쳐가면서.
0: 아,
1: 이렇게.
0: 고슬고슬하게.
1: 네, 고슬고슬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밥을 뜨거운 밥을
0: 아~
1: 하셔야죠. 차가운 밥으로 하면 이게 네. 바슬바슬 안 돼요.
0: 아,
1: 안 풀어져요. 뭉쳐있어서.
0: 예.
1: 예. 밥알이 뜨거워지면서 이 기름을 다 먹잖아요.
0: 맞아요.
1: 자, 그럼 이거 좀 넣어주시겠어요?
0: 자, 양념 예. 어디 넣어요, 선생님?
1: 자, 그냥 밥에다가.
0: 네.
1: 예. 자, 이렇게.
0: 자, 저희가 양념을 가운데 네. 넣었는데요. 아까 이 고추장하고 간장을 섞었던 거죠.
1: 네.
0: 자, 이렇게. 네, 많은 양은 아니에요.
1: 예, 그래서
0: 예.
1: 고추장 그냥 섞지 마시고요. 고추장도 이렇게 한번 볶아지면 생 고추장 냄새가 없어져요.
0: 아, 날레가 날아가죠.
1: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날레를. 자, 자 이렇게 좀 아까 옆에 놨던 고기들이 이제
0: 예.
1: 겨우 익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때 다 같이 섞어서 이렇게 볶으세요.
0: 아까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고기를 이렇게 볶아주듯이 하지 않고 이제 얼음도 핏기가 사라졌을 때는 이렇게 뭔가 익혀주는 듯이 펼쳐서
1: 예, 예, 예.
0: 그렇게 익혀주면 고기의 예. 맛이 좀 달라지나요?
1: 그럼 센 불에서 안 익히고
0: 예. 은은하게
1: 중불에서 은은하게 하기 때문에 뭉쳐있으면 잘 안 구워지잖아요. 그래서
0: 진짜 매콤하고 먹음직스러워요. 이것만으로도 이제 이미 끝인 것 같은데
1: 여기다가 아까 예. 볶은 그거 넣어주시겠어요?
0: 사실 이거 마늘 후레이크라고 하나요? 요거 여러 가지 요리에 많이 활용하거든요.
1: 예.
0: 오 건강에도 좋고 네. 어린 친구들 이렇게 마늘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넣어서 네. 편하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여기까지만 해도 맛있지만 네. 오늘은 이 양에 손을 댔으니까 조금 더 맛있게
0: 네.
1: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밥을 이제
0: 예.
1: 여기다가 이렇게 담을 거예요.
0: 사실 지금 이 자체로도 굉장히 맛있는 이 햇마늘 볶음밥인데 오늘은 또 선생님께서 특별히
1: 예.
0: 우리 맛있는 치즈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1: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배우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0: 예.
1: 그렇죠? 여기까지 한 가지 배우고
0: 네.
1: 이제 다시 치즈에다 넣어서 하는 거 한 가지 더.
0: 여기까지 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소고기의 고소함과 그다음에 마늘의 그 좋아하는 향, 그다음에 매콤함과
1: 이거는 이제 냉동실에서 꺼낸 치즈예요.
0: 네, 항상 이 모짜렐라 치즈는 냉동 보관하죠, 저희가.
1: 근데 냉동실에 거를 그냥 얹으면 잘 녹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0: 맞아요, 맞아요.
1: 보통 때는 올리브유를 뿌려서 넣기도
0: 네?
1: 하는데요. 오늘은 밥이기 때문에
0: 네?
1: 여기다가 이렇게 우유를

0: 조금 넣어서.
1: 아, 좀 놀랐어요. 근데 볶음밥 하는데 우유가 나와서. 예. 이게 우유를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한번 적셔주는 이유는 뭔가요?
0: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볶아졌잖아요. 예, 근데 예. 물을 넣으면은 풀어지지만 우유를 넣으면 풀어지지 않아요. 오, 촉촉한 감이. 우리 그라탱이라고 해서 약간 촉촉하잖아요.
1: 예. 이렇게 해서 할까요?
0: 그 맛을 조금 더 줄 수가 있어요.
1: 고소한 맛도 있고요.
0: 네.
1: 이야. 그리고 아까 치즈가 저희는 이렇게 깡깡 얼진 않았지만 아까보다는 잘 풀어진 것 같아요.
0: 풀어지죠. 자, 이렇게.
1: 이야.
0: 이 에멘탈 치즈가 있어요.
1: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0: 이거는요, 구워서 이렇게 두들겨 보면 딱딱딱딱 소리가 아삭아삭한 소리가 나요.
1: 알 것 같아요.
0: 예, 그쵸.
1: 바삭바삭하게 예, 되는.
0: 그래서 예, 그 맛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에멘탈 치즈를 조금 네. 준비를 했지만은요, 에멘탈 치즈가 없어도
1: 예.
0: 아까 우유하고 예. 치즈만 좀 뿌려서 구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1: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그래서 한 10분 동안.
0: 네, 180도에 10분.
1: 네, 180도에 10분. 자,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됩니다, 선생님.
0: 이렇게 큰 오븐 아니고요. 예. 빵 굽는 조그마한 오븐 토스터에도 잘 구워져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자, 10분 정도 저희가 했는데요. 장갑을 끼고.
0: 조심하세요. 네.
1: 제일 기대되는 순간. 예. 자, 오븐의 문이 열리는 순간.
0: 구운색이 살라네.
1: 이야, 우와! 자, 선생님, 이거 보세요.
0: 쭉 뺏어. 네.
1: 선생님. 와, 진짜 뭔가 외식하는 기분이에요.
0: 오늘은 이름이 마늘이라 마늘들 조금 더 구워서 위에다가 이렇게.
1: 와,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건데 이 치즈가 그다음에 이 밥이 이 볶음밥이 안에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궁금해서.
0: 좀 떠볼까요?
1: 예, 예. 이렇게 한번 쭉 늘려주세요.
0: 아까 우유를 넣어서 예. 생각하실 때 이거 지름은 어쩌나 그러시겠잖아요.
1: 예.
0: 보시겠어요? 우와.
1: 자, 이야! 선생님, 안에는 굉장히 촉촉해요.
0: 촉촉하죠?
1: 우와, 선생님, 향도 너무 좋고, 겉에 있는 그 치즈는 아주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느낌도 있고, 쫄깃쫄깃한데, 안에는 촉촉하기도 하고, 또 마늘도 씹힐 것 같고요. 네. 소고기도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아요.
0: 맞아요. 마지막에 하신 예. 소고기가 지금 먼저 굳잖아요.
1: 예.
0: 구운 다음에 밥 볶았잖아요.
1: 예.
0: 그리고 다시 오븐에 들어갔지만, 소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요.
1: 예.
0: 그게 오늘 요리에 가장 중요한 중불에서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1: 네.
0: 아, 저희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만
1: 네, 공개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햇마늘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햇마늘 볶음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소고기를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소고기에 후춧가루, 맛간장, 생강즙을 넣어 밑간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고추장, 맛간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올리브유, 편썬 마늘을 넣어 고루 무치고 불을 켜고 볶아주세요. 이렇게 마늘을 기름에 먼저 버무리면 기름을 적게 사용할 수 있어요. 구운 마늘을 건져낸 뒤 팬에 소고기를 올려 볶다가 불을 켜고 볶아줍니다. 팬 가운데에 뜨거운 밥을 넣어 볶다가 양념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구운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내열 그릇에 볶음밥을 담고 모짜렐라 치즈에 우유를 섞어 볶음밥 위에 얹어주세요. 볶음밥 위에 에멘탈 치즈도 골고루 뿌려줍니다. 오븐에 볶음밥을 넣어 180도에서 10분 동안 익혀주세요. 마지막으로 볶음밥 위에 구운 마늘을 얹으면 햇마늘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불볕더위에 시원한 냉국만큼 반가운 건 없는데요. 이 아삭한 콩나물 냉국 재료를 살펴볼까요?
0: 네, 여기 지금 콩나물 네. 많이 오늘 준비를 좀 했고요.
1: 예?
0: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여기 재료인데요.
1: 네. 뭐
0: 베트남 고추, 그 다음에 네. 국물을 위주로 해서 제가 다시마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고추 같은 양념
1: 네.
0: 준비했습니다.
1: 맞습니다. 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 폭염 속엔 차갑고 시원한 메뉴가 이 구원투수 같아요.
0: 네.
1: 자, 시원한 콩나물 냉국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자, 콩나물은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2: 사실 콩나물을 봉지에서 따서 네. 이렇게 볼에다 담는데요. 네. 저는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여기 예. 좀 큰 냄비를 준비를 했어요. 네. 큰 냄비에다가 그냥 씻지 않고 그냥 콩나물을 이렇게 다 담아요. 이렇게
1: 예, 씻지 않고
2: 씻지 않고 이렇게 담잖아요. 예. 담은 다음에 물을 이렇게 듬뿍 붓고
1: 네. 분량의 물을 좀 넣었어요.
2: 물을 좀 많이 넣고요.
1: 예, 많이
2: 수도꼭지에서 이 물 따라보래고 한 두 번 따라보니면 이렇게 설거지할 그릇이 없잖아, 필요 없잖아요.
0: 아,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이제 콩나물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1: 두세 분 정도 이렇게 물에 씻으면 된다고 하신 거고.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이건 씻어놓은 거라 여기다 넣고요. 그다음에 국물이 맛있어야 돼요.
1: 네네.
2: 그래서 제가 육수 낼 때처럼 이렇게 양파 네. 그냥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넣으시고.
1: 오, 우와, 냉국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2: 예. 그리고 마늘.
1: 예.
2: 햇마늘이니까 마늘도 조금 여유 있게 많이 넣어주시고요.
1: 예.
2: 그다음에 다시마.
1: 다시마.
2: 다시마도 한 조각 이렇게 조금 옆으로 넣어주시고요.
1: 감칠맛도 내주네요 예. 또.
2: 그리고 소금.
1: 네.
2: 자, 소금도 이렇게.
1: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넣고
2: 조금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네. 자 그러시고 예. 그다음에 거기다 매운 고추.
1: 매운 고추, 네. 이 베트남 고추.
2: 네, 매운 고추를 고추는 잘라야지 예. 매워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네. 다 됐어요. 자 이거를
1: 네 가볼까요?
2: 네 불로 가지고 가서
1: 한번 끓여볼게요.
2: 자 이거를 처음부터 센 불에다가 그냥 올리도록 하세요.
1: 처음 센 불로.
2: 네. 센 불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1: 네.
2: 그리고 이렇게 잠기도록.
1: 재료들 다 조금, 잠기도록. 네, 네.
2: 오늘은 콩나물에 비해서 물이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이잖아요.
1: 네.
2: 하지만 익어서 부피가 줄어지면 국물이 많아져요. 근데
1: 수분이 나와서 또.
2: 국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맛이 싱거워져서.
1: 그럴 것 같아요.
2: 더구나 냉국으로는 진해도 차갑게 하면 맛이 싱겁게 느끼기 때문에
1: 네?
2: 물을 너무 많이 부시면 안 돼요. 자, 끓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요.
1: 그럴까요?
2: 가상자리에 이렇게 끓잖아요.
1: 예,
2: 그럼 바로 불을 끄시고요.
1: 예?
2: 조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한 10번 정도?
1: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0번 정도?
2: 천천히. 그러니까
1: 예.
2: 1, 2분 정도 기다리면 예? 그 사이에 콩나물 머리, 대가리 쪽 딱딱한 게 맞아 익어요.
1: 물을 끈 채로?
2: 네, 끈 채로.
1: 불을 끈 채로?
2: 예.
1: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2: 네.
1: 됐습니다.
2: 그럼 이제 그 옆에 거 넣도록 할게요. 자, 예? 여기서 이제. 자, 맑은 간장이에요.
1: 맑은 간장.
2: 그 다음에 이렇게. 붉은 고추,
1: 고추.
2: 그 다음에 이거는 청양고추고요.
1: 네.
2: 지금은 그냥 풋고추도 매워요.
1: 맞아요.
2: 그래서 파란 게 조금 고추에도 좋은 영양소가 많으니까 제철이니까
1: 네.
2: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쪽파
1: 네.
2: 조금 넣고요. 자, 제가 지금 네. 이거 맛을 보려고 하는데요.
1: 네.
2: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약 한 2%가 모자라요.
1: 2%? 항상 네. 2%만 부족할까요? 예.
2: 그 2%?
1: 예?
2: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어머니들이 다 맛을 내세요.
1: 네네.
2: 그런데 아니 어디서 맛을 요거를 조금만 기억하시면
1: 네.
2: 정말 더 맛있는 맛을 내실 수가 있어요.
1: 자, 그런데 어떤 걸까요? 2%?
2: 예, 여기서 하실 때
1: 네.
2: 이거를 마늘을 여기서 넣으면 이제 국물이 막지가 않고 지저분해져요.
1: 네,
2: 그러니까
1: 아무래도.
2: 이렇게 풀으셨잖아요.
1: 예?
2: 여기서 살짝 집어넣지 말고 마늘 향만 살짝 내게.
1: 이 마지막에 살짝.
2: 네, 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게 뭐 그럴까? 하지만
1: 예.
2: 여러분들이 최고의 요리 비결 보기 정말 잘했구나. 맛이 이렇게 틀렸었구나. 하게 맛이 변해요.
1: 이거야말로 최고의 요리 비결이네요. 마지막, 네. 그쵸? 정말 간단한.
2: 자, 그래서
1: 예.
2: 요거는 이제 내놓고.
1: 네.
2: 자, 됐습니다. 이제는 더 끓이시면 안 되고요. 됐습니다.
1: 네.
2: 이대로 차갑게. 될 수 있으면 빨리. 얼음이 있으면 네. 얼음에다가 넣어서.
1: 네. 자, 콩나물까지 다 해서. 우와.
2: 네.
1: 콩나물이 아주 그냥 실하게.
2: 네.
1: 또 그리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게 잘 조리가 됐어요. 그죠?
2: 아까 부으면서
1: 예?
2: 여기에 다시마?

0: 다시마도 보이고 예. 이것도 하는데
1: 우와
2: 선생님 사실은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울 때는 시원하게 먹고 싶으니까.
0: 예, 근데 이게 조금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네. 그냥 잡수셔도 되긴 하지만 네? 제가 조금 손님 대접용이라
1: 냉국이니까
0: 네, 뺐습니다. 자, 이대로 냉장실에 넣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음물이나 물에 흘려서 완전히 좀 식힌 다음에 네, 될 수 있으면 빨리 식히는 게 네? 콩나물을 끝까지 아삭아삭하게 잡수실 수 있어요. 제가 좀 네. 준비해왔거든요.
2: 자, 이렇게 해서 네. 뜨거운 김이 날아가면 냉장고에 네. 보관했다가
0: 아, 식으면
1: 네. 예. 이렇게 준비해주셨는데 우와 이야
0: 맛이 틀리죠?
1: 아, 뭔가 뜨거울 때랑 차가울 때랑 향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칼칼한 향도 나고 오, 그럼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시원해진 냉국이 된 거죠?
0: 그렇죠. 이거는 지금 하면 아삭아삭아삭해요.
1: 아, 그러게요. 정말 탱글탱글할 것 같고 국물도 좀 더 깨끗해요. 아니 사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입맛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사실 부담 없는 게 또 콩나물이잖아요.
0: 그렇죠.
1: 콩나물 구매해서 구입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더위에 지친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예. 좋은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 무엇보다 이 향으로도 느껴지는데 물론 이 콩나물국 맛있어요. 근데 오늘의 이 콩나물 냉국은 칼칼한 맛이 더해져서 더 좋을 것 같아요.
0: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 만든 예. 날은 한 이틀은 이렇게 그냥 잡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잡수시고요. 이렇게 고추장을 네. 조금 떠서 여기다 이렇게
1: 오.
0: 고추장 풀어서
1: 예.
0: 이렇게 잡수셔도 일품입니다.
2: 그러게요. 이렇게 칼칼하고 시원한 콩나물 냉국이 완성됐습니다.
3: 콩나물 냉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씻은 콩나물, 물, 양파, 편썬 마늘, 다시마, 소금, 베트남 고추를 넣고 끓어오르면 3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국물에 맑은 국간장, 어슷선 홍고추, 청양고추, 풋고추, 쪽파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다진 마늘을 체에 받쳐 풀어주세요. 다진 마늘을 체에 받쳐 풀면 국물의 풍미는 살리고 맛은 더 깔끔해져요. 그릇에 콩나물국을 담고 양파, 다시마를 건진 뒤 식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고추장을 풀면 콩나물 냉국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은 기분 좋은 매운맛에 자꾸자꾸 손이 가는 매운 오징어 구이부터 밥에 쓱쓱 비비면 꿀맛, 건강만점 두부 쌈장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0: 소풍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정사각형 소풍이 제일이지. 이봐이, 홀수 모임 소풍에 올 거지?
1: 곧 갈 거야. 클럽 소풍 날에는 내가 좀 바쁘다든.
2: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 둘 다 이따가 계단 클럽 소풍에도 가야 해. 너도 가야지, 이십이.
3: 거기서 보자, 삼.
4: 와우, 클럽이 이렇게 많았구나. 몰랐네.
3: 오늘이 클럽 소풍 날이거든, 29. 너도 클럽을 찾으면 아마 다른 넘버블록들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를테면 너는 홀수블록에 속할까, 아니면 짝수블록에 속할까?
4: 날 따라와봐. 가로에 블록 두 개를 놓고 위로 쌓았을 때 맨 위에 블록 한 개가 남으면 홀수블록이야.

0: 나도 위에 블록 한 개가 남네. 블록 하나가 남는 난 홀스 블록이야. 그런 것 같네. 보다시피 너는 9로 끝나잖아. 9로 끝나는 숫자들은 전부 홀수야. 나처럼.
1: 나도 있어. 클럽에 온 걸 환영해, 이 식구.
0: 헬멧이 마음에 들어. 클럽 멤버라는 소속감이 들어서 좋은 걸.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클럽도 있을까?
2: 가서 살펴보자. 정사각형 클럽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오. 얘들아, 안녕. 내가 큐브 클럽을 새로 만들었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
1: 난 두 클럽 다 가입됐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 다 블록 케이크야.
2: 정사각형이 만들 수 있다면 정사각형 클럽에 들어올 수 있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아야 하지.
0: 그건 못할 것 같은데.
2: 큐브 클럽에 들어오려면 나처럼 큐브를 만들 수 있어야 해. 이렇게.
0: 불가능해. 근데 이게 새 클럽이라고 했지? 그럼 누구든지 새로운 클럽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
2: 그럴걸.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만 정하면 돼.
0: 예를 들면 끝자리가 9인 숫자들을 위한 끝자리 9 클럽 같은 거? 그거 마음에 든다. 정사각형에 구멍이 뚫렸네. 오!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은 어떨까? 8, 12, 16, 그리고 구멍 뚫린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클럽.
2: 그거 좋은데? 정사각형과 관련된 거라면 뭐든 재밌지.
0: 만들 수 있는 클럽이 굉장히 많겠는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3: 나는 29, 그리고 나는 클럽을 좋아해. 속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좋지. 구멍 뚫린 정사각형 클럽처럼 말이야. 클럽 멤버라는 걸 나타내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배지 같은 거. 클럽 배지. 이거 봐. 구멍 뚫린 정사각형 배지. 정사각형 클럽을 위한 정사각형 배지는 어때?
2: 오, 고마워, 29.
3: 에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슈퍼 직사각형 클럽
4: 만세! 오!
3: 계단 클럽
5: 만세!
3: 11 축구 클럽
6: 예!
7: 멋져.
3: 넌 직사각형 여러 개로 분리될 수 있어?
8: 오히려 그 반대야. 난 다른 블록들과는 다르게 직사각형으로 분리되지 않는 소수거든.
3: 그러면 복잡하니까 소수 클럽이라고 하면 어때? 와우. 24는 딱 완벽한 직사각형이니까 슈퍼 울트라 직사각형 클럽으로 하자. 정사각형 클럽. 너는 스파이 13 클럽이야, 26.
9: 오, 13이 돌? 옵스.
3: 해체 클럽. 큐브 클럽. 레인보우 7 클럽.
10: 예!
3: 그리고 나의 새로운 클럽. 끝자리 9 클럽.
2: 너한테 딱 맞는 클럽이 하나 더 있어. 위풍당당 20 클럽. 이제 다 모였네.

만 원짜리라니? 그게 뭐야? 노는 날이야? 그렇단 말이지? 아, 맞다! 내가 너 자전거 태워준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지금 타볼래?

잔뜩 트이는 날.

있습니다.

레모네이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골든보이의 위험한 배달.
1: 여기가 어디지?
0: 무슨 일이야?
2: 어서와, 꽁지.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1: 골든보이? 여긴 뭐하는 곳이야?
2: 여긴 골든큐브, 골든보이의 기지지.
1: 골든큐브? 왜 날 여기로 데려왔어?
2: 우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걸 내가 구해준 거거든. 어쨌든 넌 무척 강해졌어. 내 파트너가 될 만큼 말이야. 오늘부터 나와 함께 온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돼보자고. 어때? 멋지지 않아?
1: 온 세상을 구하는 영웅?
2: 그래, 맞아. 지금이 딱 좋은 기회야. 너도 봤잖아. 월드 우주본부는 고장났고 슈퍼윙스 배달도 전부 중단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아이들한테 택배를 배달할 기회라고. 슈퍼윙스는 잊혀지고 우리가 진짜 영웅이 되는 거지.
1: 내가 영웅이 된다고?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사랑을 받는 호기처럼?
2: 물론이지. 그리고 슈퍼윙스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야. 어때? 나랑 손잡을래?
1: 좋아.
2: 좋았어. 그럼 기지도 새롭게 바꿔보자고. 골든 AI, 이곳을 배달본부로 변신시켜.
3: 네, 주인님. 배달본부로 변신 시작.

0: 여기 멋지다.
1: 골든 AI, 배달 임무를 알려줘.
2: 오늘 배달할 장소는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에 위치한 수상 마을입니다. 그곳에 사는 루아는 보트를 무척 갖고 싶어 하죠. 아마존에서 보트는 아주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1: 브라질의 아마존 정글이라고?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골든 AI, 택배를 준비해줘.
2: 네, 주인님. 택배 준비.
0: 우와! 골든보이! 내가 직접 그 택배부를 운반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1: 오! 좋아! 네가 갖고 가.
0: 우와! 고마워, 골든보이!
2: 아마존 정글에는 위험한 동물이 많습니다. 제규어와 악어도 있고, 특히 아나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뱀으로 길이가 7m에 이르는 개체도 있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0: 세상에서 제일 큰 뱀이라고? 그럼 혹시 다른데 배달할 곳은 없어?
2: 슈퍼윙스 호기가 슈퍼 영웅이 된 건 임무를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 예, 치! 호기 얘긴 꺼내지도 마! 나한테도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어서 가자, 꽁지야.
0: 알았어.
1: 첫 번째 배달 장소, 아마존으로 출발!
3: 안녕하세요. 다녀오셨어요?
4: 여기 받으렴, 루아. 네가 부탁한 거야.
5: 또 신세를 졌네요. 항상 고마워요.
4: 천만에요. 언제든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3: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5: 잘 됐구나. 그리고 말이야, 이제 이웃 사람들한테 부탁 안 해도 돼. 앞으로는 직접 장을 보러 가면 되거든.
3: 우리도 보트가 생기는 거예요?
5: 그래, 맞아. 이제 곧 슈퍼윙스가 우리 보트를 배달해 줄 거란다.
3: 슈퍼윙스? 에바! 정말 멋져요!
6: 그게 정말이야!
3: 정말 꽁지를 찾은 거야? 맞아. 꽁지가 아마존 정글에 있는 걸 조금 전에 확인했어. 휴, 진짜 다행이다. 꽁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걱정했는데.
6: 하지만 조심해야 해. 거기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골든보이랑 같이 있어.
7: 골든보이?
1: 됐다. 수상마을에 거의 다 왔어.
0: 기다려, 루아. 슈퍼꽁지의 첫 번째 배달이. 우와! 어? 오, 이런!
1: 뭐야? 떨어뜨렸잖아.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눈 크게 뜨고 찾아봐.

0: 어?
1: 찾았다! 곰이다!
2: 어? 어디 가? 공지야! 왜 갑자기 달려가는 거야? 공지야! 어?

0: 큰일 날 뻔했네.
1: 하마터면 제규어한테 잡힐 뻔했어. 뭐해? 뭐가 무섭다고 숨고 그래? 저 택배물을 가져와야지.
0: 뭐? 난 저 뱀 근처에도 안 갈 거야.
1: 걱정하지 마. 아나콘다는 독이 없어. 잘 봐. 안 무섭게 생겼지? 아나콘다는 독이 없는 뱀이라니까. 그러니 위험하지 않다고. 내 말 안 믿는 거야? 영웅이 그렇게 겁을 먹으면 어떡해?
0: 아나콘다가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
1: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 있어.
2: 꽁지는 흔적도 안 보여.
3: 그치만 위치는 여기가 맞는데.
4: 여기야, 어? 슈퍼맨! 이쪽이야! 이쪽! 드디어 슈퍼윙스가 왔어!
2: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5: 그럼! 그리고 에바는 우리말로 야호라는 뜻이란다.
3: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난 루아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안녕!
6: 만나서 반가워.
3: 난 준비됐어. 어서 줘.
2: 뭘 달라는 거야?
5: 어? 배달하러 온 거 아니었니?
3: 네? 저희는 배달 임무를 받은 게 없는데요.
5: 이런. 당연히 슈퍼윙스가 배달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2: 이상하네요. 저희 대신 누가 배달을 하기로 한 거죠?
6: 말도 안 돼. 설마 골든보이랑 꽁지가?
2: 맥스, 여기서 기다려. 아리랑 내가 찾아볼게.
0: 이게 정말 통할까?
1: 당연하지.

0: 뭐야? 어? 조심해야지.
1: 안녕, 친구.
0: 이건 내가 해결할게. 다크 골든 주막 발사! 뭐야? 안 돼! 골든 주먹은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
2: 어? 꽁지 목소리 같은데? 가보자!

0: 올가미 액션!
1: 지금이 바로 기회야. 택배보를 찾아오자.
2: 뭐? 친구들이 위험한데?
1: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여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대대김밥 대소동.
1: 그 슈퍼윙스 녀석들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배달할 수 있었는데.
2: 아니, 슈퍼윙스만 문제가 아니야. 난 아나콘다가 있는 곳엔 다시는 배달 안 가고 싶어.
3: 저기 봐, 꽁지가 있어.
0: 아리랑 내가 둘이서 얼른 다녀올게.
4: 꼭 꽁지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0: 맥스, 여기서 기다려.
3: 알았어.
2: 이제 우리한테 배달 주문을 안 하면 어떡하지?
1: 그건 걱정하지 마. 나한테 계획이 있으니까. 뭐야? 조심 좀 할 수 없어?
2: 아, 미안.

0: 오셨어요? 오늘따라 사이가 좋아 보이시네요.
1: 광고 준비됐어? 어?
0: 물론이죠. 전 세계 골든 택배팀 광고를 송출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2: 우와!
1: 슈퍼윙스? 그건 옛날 얘기죠.
3: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멋지게! 이제 골든 택배팀이 찾아갑니다. 기대하세요!
1: 골든 택배팀! 슈퍼윙스보다 만족하실 겁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오우, 내가 엄청 멋있어 보이게 나왔네. 잘했어, 골든 AI.
2: 주문이 들어왔어.
4: 안녕, 난 채아라고 해. 너희가 슈퍼윙스처럼 배달해주는 거 맞지?
3: 그럼 당연하지.
1: 우리가 슈퍼윙스보다 더 빠르고 멋지게 배달해줄게.
5: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 소풍을 왔는데 내가 도시락을 깜빡했어. 한국에선 소풍 와서 김밥을 먹거든. 배달해줄 수 있어?
1: 물론이지. 그런 건 식은 죽 먹기야. 상상도 못할 만큼 맛있게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4: 알았어. 이따 봐.
1: 골든 AI, 배달본부로 변신을 시작해.
0: 네, 주인님. 배달본부로 변신을 시작하겠습니다.
1: 오, 좋았어.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고.

0: 네, 주인님.
1: 세상에서 제일 큰 김밥을 만들어보자!
2: 어? 얼마나 크게 만들려고? 너무 크면 아이들이 먹기 힘들 텐데.
1: 구경이나 해.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거대한 김밥을 만들 거니까. 자, 시작하자고!
3: 택배 제작 모드를 시작합니다. 택배 물품, 김밥. 1단계, 김을 준비합니다.
4: 여긴 어디지? 예감이 좀 안 좋은데?
5: 저게 뭐야?
1: 따뜻한 밥을 한 조각 올리고. 그 위에 길쭉하게 썬 김밥 재료를 올려야 해. 단무지랑 당근, 햄이랑 오이까지. 완벽해. 이제 출동할 시간이야.
2: 준비됐어.
4: 우와,
2: 엄청 크다.
1: 됐어. 이걸 보면 채아가 깜짝 놀라겠지? 이제 배달을 해볼까? 한국으로 출발!
6: 어? 지구로 가잖아? 호기랑 아리는 어디 있지? 레이더엔 안 잡히네.
7: 어? 골든 택배팀은 언제쯤 올까요?
8: 채아야, 선생님 도시락 좀 줄까?
7: 괜찮아요. 골든 택배팀이 곧 가지고 올 거예요.
1: 택배 왔습니다!

0: 골든 택배팀 드디어 왔구나. 우리 선생님이랑 친구들이야.
1: 안녕, 난 꽁지.
2: 난 골든보이. 그리고 여기 짜잔, 초대형 김밥 배달입니다.
3: 우와, 나 이렇게 큰 김밥은 처음 봐.
2: 봤지? 우리가 슈퍼윙스보다 더 멋지다고.
0: 근데 너무 커서 먹기가 힘들겠어.
2: 걱정하지 마. 다크 골든 주먹, 레이저 철단못. 내가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줄게.
4: 뭐? 방금 김밥을 자른다고 했어?
5: 안돼! 살려줘!
6: 어? 김밥이 이상한데?
0: 안돼! 내 김밥이!
2: 왜 굴러가는 거지?
7: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나네.
6: 위험해요! 당장 비키세요!
7: 어? 아! 저게 뭐야?
6: 꽁지 스핀!
4: 지금이 기회야!
8: 드디어 다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겠구나. 얘들아, 저쪽으로 가자. 슈퍼윙스도. 야호!
6: 일어나, 골든보이. 우리 배달 실패했어.
2: 그게 무슨 소리야?
6: 슈퍼윙스가 채아한테 김밥을 줬어.
2: 뭐라고? 그건 내가 배달할 택배였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슈퍼윙스!
0: 진짜 맛있다. 역시 슈퍼윙스가 최고야.
2: 슈퍼윙스? 왜 매번 내 일을 방해하는 거야?
0: 꽁지야, 골든보이, 너희도 와서 같이 먹자.
2: 난 먹고 싶지 않거든. 그건 우리가 준비한 김밥이라고. 우리가 배달한 거야. 그건 알아둬.
6: 그만 가자, 골든보이.
0: 꽁지야.
6: 왜?
0: 아마존에서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 우리 아직 친구 맞지?
6: 모르겠어. 더 이상은.
2: 말할 거 없어. 그만 가자. 오늘은 우리가 채아랑 친구들 때문에 그냥 참고 가는 거야. 알았어?
6: 걱정 마, 아리. 언젠간 꽁지도 네 마음을 이해할 거야.
0: 그렇겠지.
9: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5: 백스!
9: 어떻게 된 거야?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6: 휴, 얘기하자면 길어. 어? 갑자기 누구지?
10: 호기! 호기! 내 택배가 사라졌어!

0: 지구 영웅 헌개맨. 친구들 안녕. 번개 유치원 운동회가 드디어 시작됐어.
1: 범이가 이기게 해줘.
0: 금메달을 꼭 따고 싶은 사랑이 암흑보석의 소원을 빌었는데 마법에 걸린 범이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랑이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2: 조그마님! 조그마님! 우리가 찾았지요!
3: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4: 지난번처럼 잘못 짚은 거 아니지?
3: 어휴, 이번엔 진짜 확실합지요.
4: 어허라, 한 번 더 믿어보지. 암흑보석을 뺏을 계획도 확실히 세웠겠지?
2: 히히히히히. 제가 이 망원경으로 본 게 있지요.
3: 공룡 장난감 안고 다니지, 공룡 이름 중얼거리지. 이걸 이용하면 암흑보석을 뺏을 수 있을지요.
4: 그 계획 마음에 들지. 그렇다면 이 조그마한 큰 선물 하나 주지. 따뽕. 괴물을 불러내는 특별한 인형이 있지.
3: 역시 천재.
4: 암흑보석 뺏기 대작전 시작하지.
3: 응. 찍찍.
0: 사화 빛바랜 금메달.
5: 무범이 작성 진짜 잘하더라. 힘있고 북극곰 같이 셌어.
6: 근데 너 괜찮아? 많이 놀랐겠더라.
7: 뭘 이 정도 가지고. 아무튼 모범 다시 왔어. 공룡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닭도 좋아하는구나.
5: 내가 운동 좀 하지.
8: 너 초능력 생긴 거 아니야?
5: 초능력?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6: 그거 내 실력이야.
8: 실력?
3: 실력은 무슨?
5: 무범이 진짜 실력이야.
9: 정정당당 운동회 마지막 순서는 바로 이어 달리기예요.
8: 들었지? 금메달까지 딱 한 번만 더 도와줘. 너만 믿는다.
0: 자, 친구들. 이어 달리기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10: 같이!
0: 맞아요. 같은 팀 친구를 믿으면서 같이 잘해야 되는 경기예요.
10: 예!
5: 모범, 정신 차리고 잘 뛰어.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
7: 닭싸움하는 거 못 봤어? 사랑이 뭐가 잘...
5: 듣고! 바통이나 놓치지 마.
0: 자, 준비.
5: 저거 내가 가져간다.
0: 조심조심.
5: 좋았어.
8: 우와, 나 달리기도 잘하네.
0: 오, 잘하고 있어. 우와.
5: 오.
0: 봄아, 괜찮아?
7: 대원장님, 한번 됐음.
0: 자, 됐다. 공룡 친구가 무릎을 지켜줄 거야.
7: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분명히 멈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리가 막 저절로 움직였어요.
0: 설마... 저기 범아, 혹시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7: 보석이요?
0: 응.
7: 보석은 우리 엄마도 없어요.
0: 오. 아. 아, 그렇지? 없지?
7: 뭐예요, 한방에 쌤. 장난이나 치고.
0: 아니, 그게 아니고. 범아, 저기 우리 메달 받는 데에서 만나.
7: 뭐야, 한방에 쌤. 놀리긴 하고. 티라미수였어? 완전 처음 보는 카드잖아. 새로 나왔나? 브라키오사우루스, 파라사우룰루프스. 이 카드는 진짜 처음 봐.
1: 처음 봐.
11: 어린이 고객님, 혹시 지금 세상에서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찾고 계신 건 아닌지 저희가...
12: 지라뇨! 지라뇨! 계신 거예요!
7: 어? 세상에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진짜 줘요?
12: 네! 진짜 주지요! 대신 고객님이 갖고 있는 그거, 그걸 저희에게 주면 이 카드 다 드릴게요. 그게 정정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 고객님.
7: 그거요? 아. 저 돈 없어요. 나중에 엄마랑 와서 다시 살게요.

0: 하긴 어딜 가지?
1: 이 녀석 아직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0: 좋은 말로 할 때 내 넣지.
2: 진짜 돈 없다니까요?
0: 돈 말고 아무 보석 내 놓으라고.
2: 보석이요? 왜 다들 나한테 보석 있냐고 묻는 거야. 좋아, 좋은 말 할 때 비켜요. 다치기 전에.

0: 아무 보석 없는 척하는 거 봤지?
1: 어, 머리 좋지. 하지만 우린 속지 않지.
2: 찍찍 파워!
0: 황열초원 정정당당 운동회?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너무나 잘 임해줘서 이 팽원장님이 정말 너무너무 울컥해. 아니, 뿌듯하다고.
3: 좀 찔리긴 하지만 나 노사랑도 금메달이 생긴다. 아싸.
0: 이 팽원장님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회에도 금메달이 다섯 개?
1: 짜잔!
3: 다섯 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1등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정정당당 금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노사랑! 오!
1: 축하해.
3: 좋았어.
0: 태평이는? 미소천사 금메달, 하늘이는 점수관리, 지구는 개미사랑 금메달, 그리고 우리 범이는 우리 범이 어딨지?
4: 어? 어?
0: 어? 뭐겠음? 범이 못 범이. 봤어요?
4: 어디가고?
5: 범이, 범이. 아, 아까 전에 무릎에 밴드 붙이고 범이. 나갔는데요.
0: 아, 그러니까
5: 분명 여기에서
6: 반짝거리는 거 암흑보석 내놓으라지.
4: 자꾸 무슨 보석을 달라는 거예요?
7: 거짓말이지. 암흑보석도 없이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하지?
8: 진짜 보석 같은 거 없다니까요?
3: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그럼 지금 모범이는 나 때문에? 어떡해.
0: 와, 범장을 잡아.
5: 위험하니까 피 있어? 감히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공룡을 이용해서 괴롭혀? 용서할 수 없어. 자! 가짜는 사라져라. 건데 타워.
4: 번개맨이 티라노사우루스 괴물을 물리쳤어. 고마워요 번개맨.
1: 또 망했지.

0: 제법이다. 너도 운동은 좀 하는구나. 뭐, 그냥.
1: 정정당당 노사랑 좋다, 좋아. 아, 이거는 저기다 둬야 되겠다. 잘 보이게 요쯤에다가 딱 두면 좋을 것 같은데?
0: 안 돼!
1: 사랑아?
0: 그냥 내 방에 둘 거야.
1: 아니, 사랑.
2: 아무 보석 없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0: 몰라.

0: 이걸 어쩌지?
1: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0: 아,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어? 핑키! 내 비밀도 말해줄까? 아니야.
2: 뭐지?
3: 잡았다! 개맨아! 도와줘!

0: 지도 속 보물을 찾아라.
1: 자, 어디지?
2: 똑같은데?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 너무 찾기 힘들다.
3: 우리 저분한테 물어보자.
4: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1: 어디? 어! 나도 이 아이스크림 가게 찾고 있는데!
4: 개벽?
1: 자음이 뭐니? 너이 뭐야? 아이라도 여기로 온 거 아니야? 엄마! 청주대장님!
5: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아이스크림은?
1: 그게 사러 가다가 자음이 모음이를 만났어요.
5: 오호, 그래?
1: 예, 근데 모음이 자음이도 지도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고 있더라고요.
5: 지도까지 보며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다니, 찾게 될 순 없지.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이 글자인 이 마법이 최고지. 지읒 이응

0: 우, 기긋, 아, 타, 지우다.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한글 용사 아니야.
3: 대왕님.
4: 천지 또 한글을 파괴하다니.
3: 어서 출동하자.
4: 좋아.
2: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디귿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5: 응? 갑자기 지도가 왜 사라진 거지? 지도가 없으니까 길도 못 찾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우리 길 잃었나 봐.
6: 자음아, 모음아.
7: 아이야.
3: 오늘 파괴된 글자 지읒과 디귿이 들어가. 아무래도 지도 아닐까?
5: 그래서 갑자기 지도가... 어? 지구본의 지도도 없어졌어.
4: 내가 더 확인해 볼게.
3: 어머, 내비게이션 지도가 사라졌어.
8: 아우, 어디로 가야 하지?
4: 역시 지도였어. 천지가 지도 글자에 지우다 마법을 건 것 같아.
3: 지도가 없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거야.
9: 어서 가서 지도 글자를 찾자.
7: 좋아요.
10: 자음, 뭐?

0: 숨어있는 지도를 찾아야 해.
1: 어디 있지? 어? 저기 지읒디귿이 있어요. 아, 저건 자두야. 어? 자두 옆에도 지읒디귿이 또 있어! 지도야!
0: 가보자. 무슨 지도지?
2: 지도를 보고 보물 상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지, 도,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우와, 보물 지도라니! 재밌겠다!
3: 어서 지도를 따라가 보자.
0: 와, 재밌겠다. 보물은 내가 먼저 찾을 거야.
4: 쉽게는 못 찾을걸.
5: 첫 번째 방해 작전, 화살표를 돌려 길 못 찾게 하기.
0: 이쪽이야.
5: 숨어라, 숨어.
1: 화살표예요.
0: 어? 화살표를 따라 이쪽으로 가자. 여기서
1: 이쪽.
0: 이쪽. 절로 가자.
5: 그쪽으로 가면 영영 보물은 못 찾지.
4: 길을 못 찾게 하려면 이게 더 필요하겠군. 두 번째 방해 작전. 안개. 안개가 끼다.
1: 어? 안개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
0: 지도대로라면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어? 뭔가 이상해.
1: 뭐가요?
0: 지도의 화살표는 이쪽 방향인데 아까는 반대였어.
6: 지도에 있는 화살표대로 가야 했나 봐.
3: 그래, 더 멀어지기 전에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어.

0: 그럼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말랑말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1: 한글세계에도 아이스크림을 파네? 우리 아까 아이스크림 못 먹었잖아. 아이스크림 사 먹고 가요.
2: 그럴까?
0: 탁월한 선택, 쫀득쫀득 아이스크림.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오, 잡아야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2: 내가 잡을게.
0: 잡아야지. 잡아야지.
2: 으이, 야골라. 나 오늘 이거 잡을 때까지 보물 안 찾아.
0: 하나 정도 해도 못 잡을걸? 하나 정도 해도 못 잡겠지?
2: 오, 잡았다. 오, 자, 보물 찾으러 가자.
0: 아, 이건 반칙이지. 이리네.
2: 오,
0: 오,
2: 예.
0: 아, 아이고.
1: 수염이.
2: 오, 오. 설마 개벽?
3: 보물을 못 찾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였어.
4: 그걸 이제 알았나?
2: 천지!

0: 아이야, 어디로 갔지?
1: 안개 때문에 안 보여. 선지대장님?
0: 개벽?
1: 그럼 아이야는 어디에?
2: 우린 여기 있지. 천지 개벽은 받아라.
3: 한글 용사 아 이 야.

0: 두고 보자, 아이야.
1: 지도를 잘 찾아가려면 안개부터 없애야 해.
2: 그래.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3: 네.
4: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1: 기역, 어, 디귿, 헛.
2: 히읗, 이, 히.
5: 디귿, 아, 다.
1: 거치다. 안개가 거치다.
6: 우와, 안개가 거쳤어.
1: 빨리 찾아보자.
6: 보물상자를 찾았어!
4: 와!
5: 어서 글자를 찾자.
2: 이는 내가 쓸게. 대국봉으로 이!
1: 오는 내가 쓸게. 끝.
2: 쫙.
1: 똥망치로 오.
5: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지읒이 이를 만나 지. 지긋이 오를 만나 도. 지도.
7: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8: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사온 거라고? 이야, 맛있겠네.

0: 지도 보고 찾아가서 직접 사왔어요.
1: 이야, 모음이 자음이 다 컸네.
2: 자, 할아버지 어서 드세요.
1: 그래. 이야. 꿀맛 있네, 꿀맛. 너희 얼른 먹어. 먹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2: 지도.
1: 지도.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연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그때는 뭐할까? 어? 동로마 제국?
1: 어? 로마 제국은 아는데 동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도 있나?
0: 승환아, 오늘 이거 해보자.
1: 그래!
2: 로마는 너무 문제가 많은 도시야. 수도를 옮겨야 우리 로마 제국이 더 강해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어!
3: 시간을 달리는 동로마 제국 이야기. 330년.
4: 어, 들었어요? 새 수도로 가면 매일 빵을 나눠준대요.
5: 진짜로?
4: 그럼 거기 가서 살아야죠.

0: 여기가 어디지?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길이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스루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1: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던져볼게. 이야!
0: 오! 7칸! 오! 아, 진짜 신기하다.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흔들리는 로마를 재정비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다.
1: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는 수도를 로마에서 이곳으로 옮기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2: 어? 수도를 옮겨요?
3: 당시 로마는 서로 황제가 당했다고 난리가 났던 혼란기를 거치고
4: 306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황제가 됐는데 얼마 후 온 로마가 들썩들썩 또 난리가 났던 거야.
5: 아, 도대체 폐하께서 왜 저러신단 말이오? 수도를 옮긴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6: 안 되지요.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초성 대대로 수도였던 로마를 버리시다니.
4: 그랬지. 콘스탄티누스 1세가 수도를 옮긴다고 했기 때문이었어.
7: 폐하!
0: 로마는 너무 문제가 많은 도시야. 수도를 옮겨야 우리 로마 제국이 더 강해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어!
4: 콘스탄티누스 1세가 왜 수도를 옮기려고 했냐면 당시 서쪽에서는 게르만족이 계속 침입을 해왔고 동쪽에서는 페르시아의 침략도 거세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유럽 동쪽 끝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했던 거지.
0: 흔들리는 로마를 재정비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수도가 필요하다.
8: 아무리 그래도 비잔티움이라면 적국인 페르시아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그런 곳으로 수도를 옮기시는 건 좀...
0: 그러니까 자네들이 안 되는 게야. 적이랑 가까울수록 방어하기 좋은 법. 로마는 페르시아랑 너무 멀어.
9: 그래도 비잔티움은 상인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항구인데요.
0: 그러니까 더 가겠다는 게야. 영토를 많이 차지한다고 강해지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무역을 해야 나라가 강해진다!
4: 그랬어. 비잔티움은 실크로드에서 온 동양의 물건들이 유럽으로 팔려나갈 때 거쳐가야만 하는 무역도시였고.
8: 비단은 얼마나 있어?
10: 자, 넉넉하게 있지요.
11: 아이, 나도 좀 필요한데 넉넉하게 있어?
10: 아이, 걱정하지 마시오. 넉넉하게 있습니다.
12: 자, 소금이랑 후추도 있습니다!
4: 비잔티움은 작은 해협 옆에 있어서 페르시아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지.
0: 튼튼한 성벽만 만들면 천연 요새가 될 것이다. 무역도 하고 페르시아도 받고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나?
13: 없지요.
0: 그럼 비잔티움에 로마 똑같은 도시를 건설하라.
13: 예.
4: 콘스탄티누스 1세는 로마 제국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몇 년에 걸쳐 비잔티움의 새 수도를 건설하게 했어.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 수 있게 새로운 정책도 발표했는데.
14: 들었어요? 새 수도로 가면 매일 빵을 나눠준대요.
15: 진짜로?
14: 그럼 거기 가서 살아야죠.
4: 이렇게 해서 작은 항구 도시 비잔티움은 330년에 로마의 수도가 되었고 이름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바뀌게 되지. 로마의 수도가 된 이후 동서양 무역이 더 활발해졌고.
6: 비단 좀 더 주시오. 향료 있어?
16: 자, 양타 한 잔 사십시오.
4: 시간이 지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제 무역 도시가 됐던 거야.
1: 아, 정답!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수도를 옮긴 곳은
17: 콘스탄티노폴리스.
1: 네, 정답입니다. 비잔티움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도시라는 뜻인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후 1120여 년간 다른 나라의 침입을 막는 요새의 역할을 충분히 했을 뿐 아니라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는 최고의 무역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2: 야, 이 동생 진짜 신기해. 진짜 많이 간다.
1: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8: 이번엔 제가 잘해.
1: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9: 뭐? 서로마가 또 공격을 당했다.

0: 하겠다고? 안 되겠어. 더 크고 강한 성벽을 만들어서 그 누구도 뚫지 못하게 하겠다.
1: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하여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2: 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로마의 수도 아니에요?
3: 그럼 당연히 로마 제국이죠.
4: 그럴 것 같지. 근데 이때 로마 제국은 나라가 너무 커서 황제 한 사람이 통치하기가 어려웠거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죽은 뒤 60여 년간 로마 제국은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러웠어. 그러자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1세는 먼저 나라를 다스리기 쉽게 국교를 기독교로 정했지.
0: 이제부터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5: 네?
0: 사람들이 많이 믿잖아. 그리고 내가 죽으면 너희 둘이 영토를 잘 나눠서 다스려라. 형인 넌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있는 동방을, 동생인 넌 로마시가 있는 서방을 맡아서 책임지고 다스려라.
5: 네, 네 아버지.
4: 이렇게 해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죽은 395년부터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었는데,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수도인 동로마 제국은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다.
0: 야, 이제 중국에서 비단을 사올 필요가 있나? 어? 이제 실만 사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팔면 되지.
6: 그럼 그럼. 그리고 우리 귀금속도 많이 많이 팔고.
7: 당연하지. 황제께서 팍팍 지원해주시는데.
4: 나라에서 상업과 수공업을 지원해줘서 동로마 제국은 더 번영하고 부유해졌어. 그런데 당시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2세가 서로마의 이민족들의 침략이 거세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0: 서로마가 또 공격을 당했다고?
8: 네.
0: 원래 성벽으로는 우리 동로마도 불안한데. 안 되겠어. 더 크고 강한 성벽을 만들어서 그 누구도 뚫지 못하게 하겠다. 모든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불러모아라.
5: 예.
4: 이렇게 테오도시우스 2세가 서쪽 외곽에 삼중의 아주 튼튼한 성벽을 지었고, 그 덕에 동로마 제국은 수십 차례나 적의 침입을 받았지만 끄떡없었어. 반면에 변변한 성벽도 없었던 서로마 제국은 사방에서 몰려든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고 80여 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어. 하지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하고 있던 동로마 제국은,
9: 자, 이번엔 비단 10필 더 주시오.
10: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 뒤에 그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요? 한 사람당 2필 이상 안 됩니다.
11: 에이, 많이 좀 가져오지. 오늘 나도 많이 사가야 되는데.
0: 오, 환상적이오! 부자기를 더 주시오.
4: 이렇게 무역이 활발해지자 상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12: 이번 달에는 세금이 10배나 더 늘었습니다.
0: 아이고, 좋아.
4: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의 많은 돈이 동로마 제국으로 흘러들어올 정도로 번영을 했지. 그러자 527년 황제가 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13: 무역이 더 잘 되려면 함대를 만들어야 해. 그래야 무역선도 지키고 페르시아도 막지.
14: 폐하, 그러시면 빼앗겼던 로마 제국 영토도 찾아오시미.
13: 오, 그래, 맞네. 이참에 이민족에게 빼앗긴 로마 영토를 다 되찾아오자고. 싹 다.
4: 이렇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이민족에게 빼앗겼던 고대 로마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기도 했지. 그렇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했던 동로마 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거야.
5: 아, 정답!
1: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하여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나라는
5: 동로마 제국!
1: 네, 정답입니다. 예! 나라의 경제력은 곧 국력이었기 때문에 국제무역도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했던 동로마 제국은 천년 넘게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원래 이름이 비잔티움이었기 때문에 서유럽의 학자들은 동로마 제국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0: 그럼 이제 보너스 A도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 잘들 있어. 행복해야 돼.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땠나요?
2: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3: 저도 즐거웠어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4: 애들아, 식혜 먹자. 얼른 내려와.
1: 오, 식혜 다 마실 거야.
5: 같이 먹어요.
1: 다 먹을 거예요.
5: 밥을 다 먹지 마.

0: 오늘은 뭘 하지? 어? 2차 아편전쟁과 청나라의 위기?
1: 어? 아편전쟁이 또 일어났나 봐.
0: 어, 나쁜 건데? 형아, 오늘은 이거 해보자.
1: 그래.
2: 어허, 아편을 못 팔면 청나라의 은은 어떻게 가져오나?
3: 이럴 때 전쟁이 딱인데.
4: 고투리 잡을 만한 거 뭐 없을까요?
5: 시간을 달리는 2차 아편 전쟁과 청나라의 위기 이야기. 1856년.
1: 또 왔네.
6: 안녕하세요.
1: 잘들 있었어?
6: 네.
5: 오?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3: 빨리 해야겠네.
5: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5: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6: 내가 먼저. 오, 일곱 칸.
1: 이야, 아주 봐도 신기해.
5: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영국 국기를 훼손했다고?
7: 이건 바로 전쟁해야겠는데요.
2: 그치. 감히 대영제국의 국기를 건드려?
5: 아편 전쟁이 일어난 뒤 영국과 청나라는 또 한 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전쟁일까요?
2: 또 전쟁을 해요?
1: 영국이 우리 청나라랑 아편 전쟁을 했었잖아. 그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5: 영국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계속 적자를 보자.
8: 청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팔면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아편 같은.
5: 청나라에 아편이라는 마약을 팔면서까지 적자를 해소하려는 악랄한 짓을 했었지.
9: 여기 오면 아편 살 수 있다는데.

0: 하편 있어.
1: 아이고, 잘 찾아오셨네. 아주 좋은 거 싸게 해드리지요. 그래서 청나라의 아편이 급속히 퍼져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큰 적자를 보게 됐어.
2: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임칙선은 아편이 들어오는 광저우 항구로 가서 더 이상 청나라에 아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라.
1: 결국 청나라에서는 영국의 아편을 모두 몰수해버렸고 이 일 때문에 영국이 청나라와 아편 전쟁을 하게 됐던 거야.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청나라와 난징 조약을 맺어서 항구 4개를 더 열게 했고 청나라 조정에서 무역을 간섭하지도 못하게 했던 거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영국의 이익이 크게 늘지 않았어.
3: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무역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했는데 이익이 고작 이거밖에 안 난단 말이오?
4: 그게 항구를 4개밖에 더 못 열어서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고분고분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5: 거기다 평민들까지 차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차를 더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랬어. 아편 전쟁 이후 차값이 싸지는 바람에 영국의 노동자들까지도 차를 마시기 시작했거든.
6: 아, 차를 마시니까 피로가 확 풀린다.
7: 이 좋은 걸 여태 부자들이랑 귀족들만 마셨다니.
8: 난 이제 차 없으면 못 살아.
1: 이러니 영국은 차를 더 많이 수입해야만 했지. 그런데다가 아편 전쟁 이후로
3: 아편을 안 사고 본인들이 재배해서 핀다고요?
9: 예, 지난번 전쟁 때문에 아편법이 더 강해지고 영국 건 쓰지도 사지도 않는다며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핀답니다.
10: 이러다 차만 잔뜩 수입하고 우리 영국만 또 적자 나는 거 아닙니까?
3: 어허, 아편을 못 팔면 청나라의 은은 뭐 어떻게 가져오나?
5: 이럴 때 전쟁이 딱인데.
11: 뭐 꼬투리 잡을 만한 거 뭐 없을까요?
1: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던 그때 광저우 항에서 사건이 터진 거야.
12: 뭐 하는 거야 지금?
3: 입에 허가되지 않은 해적선이잖아.
12: 아니야 이거 영국배 잉글랜드 시프.
3: 영국배는 무슨, 주인이 청나라 사람인데 영국 국기만 달면 누가 속을 줄 알아.
12: 아니 영국배 맞다 해. 맞지? 영국배 맞아.
3: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잡아가.
12: 아니
1: 그랬지. 당시 해적선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영국 국기를 달고 다니기도 했거든. 근데 이때 단속하던 청나라 군사가 영국 국기를 건드린 게 문제가 됐어.
3: 영국 국기를 훼손했다고?
10: 이건 바로 전쟁해야겠는데요.
3: 그치, 감히 대영제국의 국기를 건드려?
5: 근데 그 배가 우리 영국의 배가 아니랍니다.
3: 뭐? 우리 배가 아니래? 아니지, 그래도 우리 대영제국 국기를 건드렸잖아.
12: 그럼 바로 전쟁이죠.
3: 그렇지.
1: 이렇게 꼬투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영국은 전쟁 자금 문제로 의회를 열었는데.
5: 부끄러운 일은 한 번이면 됐어. 그만합시다.
3: 부끄러운 게 뭐가 됐어요? 우리 영국의 이익을 생각하시오.
13: 지난번에 저도 찬성했지만 이번엔 아니요. 배가 우리 배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3: 이 배든 아니든 전쟁을 해야 우리나라가 살아요, 나라가!
1: 의회가 청나라와의 전쟁을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영국 총리는 전쟁을 밀어붙이면서 프랑스까지 끌어들이기로 한 거야.
14: 영국이 전쟁을 같이 하자고 한다고? 그래, 우리 프랑스 선교사가 청나라에서 살해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15: 맞습니다. 거기다 청나라에서 빼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14: 내 말이 전쟁한다고 해!
1: 이렇게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바로 2차 아편 전쟁이야.
16: 아, 정답!
17: 아편 전쟁이 일어난 뒤 영국이 청나라와 또 한 번 하게 되는 전쟁은
16: 2차 아편 전쟁!
17: 네, 정답입니다. 영국은 국기 훼손을 트집잡아 전쟁을 일으켰지만 속셈은 청나라와 새로운 불평등 조약을 맺어 더 큰 이익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0: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이번엔 제가.
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이제 세상의 중심은 청나라가 아니오. 우리 청도 바뀌어야 합니다.
0: 2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청나라에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어떤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될까요?
3: 뭐? 개혁 운동이요?
4: 일단 2차 아편 전쟁이 시작됐잖아. 그러자 청나라 황실에서도 대처를 했지.
5: 아유, 왜 자꾸 쳐들어와? 이번엔 프랑스도 같이 온다며.
6: 지난번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5: 이런, 군사들 다 끌어모아서 막아!
2: 예.
4: 하지만 영국, 프랑스 연합군들은 광저우를 점령해 불도 지르고 약탈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다 수도인 베이징 근처 텐진까지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밀고 들어오자.
5: 벌써 텐진까지 왔다고? 아, 이거 어떡하냐.
6: 빨리 조약 맺으시고 전쟁을 끝내시는 게.
5: 나라 빼앗기는 것보다 그게 좋겠지? 조약 맺자.
2: 예.
4: 결국 청나라는 영국, 프랑스가 청나라에서 마음대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고 아편까지도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하는 등 불평등한 조약을 또 맺고 말았어.
5: 그러자
7: 태야, 이 조약은 우리 청에게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5: 그치? 이게 너무한 거지. 전쟁은 지들이 다 일으켜놓고 우리더러 배상금 다 내라고 하고.
2: 아편을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하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5: 나 이 조약 인정 못해. 죽어도 못해!
8: 맞습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이 조약 다시 맺어야 합니다.
4: 이렇게 청나라가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자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수도인 베이징까지 밀고 들어와 유적들과 군전들을 불태우고 약탈을 했어.

0: 어떻게 수도인 베이징까지 점령당하고 말았던 거야? 결국 청나라는 베이징에서 텐진 조약보다 더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유럽 강국들에게 반식민지가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지. 그러자 청나라 관리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어.
1: 이제 세상의 중심은 청나라가 아니오. 우리 청도 바뀌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우리가 주본이나 아편전쟁에서 진 건 군사력이 뒤떨어졌기 때문이죠. 서양의 군대와 무기, 군사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3: 아니, 서양 걸 배운다고요?
1: 가만히 앉아서 또 서양 세력에게 당할 순 없어.
2: 더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서양 무기 만드는 공장부터 세워보자고 말씀드려봅시다. 아,
1: 그럽시다. 갑시다.
0: 그랬지. 청나라는 서양식 무기를 만드는 기계와 기술을 사오는 한편 군사 교육을 받게 했어.
2: 자, 이제부터 이 서양식 무기로 우리 청나라가 왜 세상의 중심인지 보여주거라.
4: 예, 더 이상 서양 것들이 우리 청나라를 무시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서양 무기로 서양을 확실히 치겠습니다.
0: 이렇게 서양의 무기와 기술을 받아들이고 배워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운동을 양무운동이라고 하지.
5: 아, 정답!
6: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청나라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펼치는 개혁운동은
5: 양무운동!
6: 네, 정답입니다. 예! 청나라는 1, 2차 아편전쟁에서 크게 패한 뒤 청나라가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서양의 기술을 배우려는 양무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변법 자강운동 등 다양한 근대화 운동을 펼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0: 있어. 어? 이제 진짜 간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땠나요?
1: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0: 저도요.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2: 애들아, 더우니까 수박 먹기 얼른 내려와.
1: 수박! 아니요, 화채, 같이 가요. 아, 같이 가.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피지의 열대 산호초에서 캐나다 로키 산맥의 빙하, 그리고 미국 유타의 사막까지. 이번 시간엔 지구 탐사 이야기와 함께 세계 곳곳에 펼쳐진 대자연의 경이를 만나보겠습니다. 고르고 고른 휴가지나 소풍 장소. 평생에 꼭 한번 가고 싶은 곳은 대개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죠. 각각의 자연의 조각품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과정은 저마다 다릅니다. 흐르는 물은 암석을 뚫고 길을 만들죠. 분출하는 화산은 새로운 대지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땅과 바다를 각양각색의 생명체가 뒤덮고 있죠.
1: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보통 대자연이 빚어낸 환상적인 조각품이라고 하면 여기 육지에 자리한 뭔가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산소통의 도움을 받아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감탄을 자아내는 수중의 절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 세계에서 가장 큰 보초에 둘러싸인 섬나라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찾은 곳은 비티레브라는 섬으로 무태는 밀림이 무성하고 바다에는 다채로운 산호가 가득한 낙원이죠.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름답기도 유명하다는 산호초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산호초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2: 연선호도 있고 경선호도 있고 이런저런 산호가 뒤섞여 자라나는 곳도 있어요.
1: 네, 이번 기회에 다양한 산호를 볼 수 있겠네요. 보통은 산호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지 잘 모르거든요. 연산호는 어떤가요?
2: 조류가 중요해요.
1: 네.
2: 솔직히 조류가 없을 때는 산호를 볼 수 없습니다. 몸을 말고 숨어버리니까요.
1: 조류가 있어서 물살에 흔들리는 예쁜 산호를 실컷 볼 수 있으면

0: 좋겠군요. 자, 준비됐으니까 출발해볼까요? 우린 배를 타고 달린 끝에 잠수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저로선 세계 최고의 스쿠버 다이빙 성지로 불리는 피지에서 처음 도전하는 잠수였죠. 물에 뛰어들자마자 몸을 떠미는 강한 조류의 힘이 느껴졌는데요. 이번에 꼭 보고 싶었던 연산호가 조류가 강할 때 더욱 활동적이기 때문에 센 물살이 무척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지구상에는 2,500종이 넘는 산호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이번 잠수는 그중 많은 수를 볼 수 있는 기회였죠. 산호를 구성하는 건 폴립. 폴립이란 육안으로 간신히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유기체입니다. 연산호와 경산호는 좀 다르죠. 연산호는 단단한 골격을 형성하지 않고 성장합니다. 언뜻 보면 산호초에 달라붙어 물살에 하늘거리는 식물 같기도 하죠. 잠수하고 몇 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곧 생기 넘치는 건강한 산호의 밭이 펼쳐졌습니다. 풍성한 연산호 지대를 구경하다 보니 말미잘이 꽤 많았는데요. 산호와는 달리 이런 말미잘은 저 큰 덩어리가 하나의 개체입니다. 곳곳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산호의 친척은 근생목. 하나의 개체처럼 보이지만 실은 미세한 크기의 개체가 모여 함께 협동해 살아가는 군체죠. 산호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때때로 불어닥치는 폭풍도 위험하나 인간이 무심코 만지는 정도의 외부 충격만으로도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연약한 종이죠. 얽혀있는 낚싯줄 역시 산호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서둘러 제거했습니다. 곧이어 이번엔 아름다운 피지의 경산호 지대가 만들어낸 대장관을 감상해봅니다. 그리고 로키 산맥으로 자리를 옮겨 고산지대의 빙하를 탐사하고 이어서 유타의 사막 한복판에 자리한 거대한 암석 아치를 살펴봅니다. 이곳은 다시 피지. 피지의 맑고 푸른 바다로 뛰어들어 마주한 다채로운 산호의 세계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둘러본 산호초의 대부분은 경산호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 살아있는 단단한 구조물은 1m를 자라는데 100년이 넘게 걸릴 만큼 성장이 느립니다. 잠깐 둘러봤을 뿐인데도 이곳 산호초에 기대어 사는 다양한 생물을 만날 수 있었죠. 바위 및 좁은 틈새는 바닷가재의 은신처였고 부근에서 먹이를 찾는 바다 거북도 보였습니다. 눈을 돌릴 때마다 뭔가 새로운 볼거리가 등장했는데요. 약 200kg까지 자라는 대왕조개도 그중 하나였죠. 헤엄치던 중 만난 일반 산호무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탁자처럼 납작하게 퍼지며 자라는 테이블 산호가 있는가 하면 옆엔 위를 향해 무수한 가지를 뻗어 물고기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산호가 숲을 이루고 있었죠. 이곳 수중 생태계에서 제각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호군은 저마다 독특한 풍경을 펼쳐놓았습니다. 산호를 번성하게 하는 건 피지의 열대 기후죠.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덥고 습한 이곳과는 정반대의 환경인데요. 이곳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작은 마을 골든. 헬리콥터를 모는 키스 크리스천이 막바지 점검에 여념이 없습니다. 산악 가이드로 일하는 데이브 스타크와 드루 크롭도 이 부근에 자리한 눈 덮인 산을 탐사할 때 꼭 필요한 안전장비를 서둘러 신는데요.
1: 골든 북쪽에 있는 목적지로 가야 하는데 이번엔 헬리콥터를 타려고요. 아마 12분에서 15분 정도면 도착할 겁니다.
0: 이번 탐사는 악천후로 이미 두 번이나 연기된 바 있죠. 다행히 오늘은 날씨도 맑고 상황도 괜찮아서 보기 드문 풍광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0: 캐나다 로키 산맥의 산간오지에선 해마다 이맘때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원시의 겨울 풍경이 펼쳐집니다. 순백의 순수한 산은 숨막히도록 아름답지만 또 그만큼 위험합니다.
1: 날씨를 점검했는데 오늘은 꽤 맑아요. 기온은 낮은 편입니다. 아침에 영하 23도였어요. 우리가 가는 곳은 그보다 높겠지만 대체로 좋아요.
0: 위성 영상과 지역 지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가 찾는 빙하는 해발고도 약 2,500m 지점에 자리해 있었죠.
1: 저기 옆에 보이는 오목한 분지로 갑시다. 빙하 구멍이 있을 거예요.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보여요? 네, 잘 보여요. 빙하가 확실하죠? 그렇죠.
0: 그러나 안전한 착륙 지점을 찾지 못하면 5,000m의 빙하 탐사가 허사가 되죠. 빙하엔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을 리 없기 때문에 키스는 주변을 돌며 단단해 보이는 지점을 탐색했죠.
1: 우리 바로 뒤쪽에 바위 지대가 있는데 보기엔 안정적이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0: 산간지대에 착륙하기 위해선 오랜 경험이 필수. 키스에겐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죠.
1: 여기가 좋겠어요. 네. 자, 착륙합니다. 알겠습니다.
0: 드디어 캐나다의 고산지대에 숨어있는 신비로운 빙하를 탐사합니다. 그리고 유타주로 가서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서있는 아치를 만나봅니다.
1: 네, 빙하를 확인했습니다.
2: 보여요?
1: 네, 잘 보여요.
2: 빙하가 확실하죠? 그렇죠.
0: 이곳은 다시 캐나다. 우리가 로키 산맥의 산간지대를 찾아온 이유는 약 2,500m 고도에 자리한 빙하를 보기 위해서죠.
1: 여기가 좋겠어요.
2: 네.
1: 자, 착륙합니다.
2: 알겠습니다.
0: 우린 본격적으로 빙하 탐사를 시작하기 전 잠시 풍광을 감상하기로 했는데요. 흰 눈이 마치 포근한 담요처럼 산 정상을 뒤덮고 있었죠. 깨끗한 눈밭이 스키를 즐기기에 좋을 것 같지만 산간지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눈사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직감할 겁니다. 멀지 않은 곳에 빙하 구멍이 산속 깊숙이 숨겨진 동굴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죠.
3: 다들 필요한 장비를 모두 착용하고 준비를 마치고 나면 저 눈밭을 걸어서 빙하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0: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먼저 지팡이로 찔러 단단한 땅인지 확인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쌓여있는 상태에선 크레바스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선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3: 가장자리를 따라 눈이 쌓여있으니 조심하세요.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입구 가장자리 쪽도 눈더미가 많으니까 주의해야 해요. 옆으로 갑시다.
0: 빙하로 접근하는 건 힘겨운 일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지만 지상으로 내려오면 마치 거대한 초고층 빌딩의 벽면을 마주하는 느낌이죠.
3: 굉장해요. 저기 빙벽에 보이는 줄무늬는 각각 해마다 쌓인 눈의 양을 말해줍니다. 저기 아래쪽에 검은색으로 켜켜이 겹쳐있는 줄무늬는 아마 큰 산불이 났던 해 제가 날아와서 쌓인 흔적일 거예요. 나무의 나이테처럼 한 줄 한 줄 분석하면 각 층의 나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0: 가까이 가자 빙벽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빙벽을 만든 건 물. 빙벽은 자연의 조각품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3: 줄무늬가 선명하게 보이니까 더 멋지네요. 이렇게 내려와서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잘 없거든요. 맨 꼭대기 층은 아직 눈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얼음에 공기가 많이 차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무게의 압력으로 인해 공기가 빠져나가 파르스름하고 매끈하고 단단한 얼음으로 변하게 되죠. 아, 정말 아름다워요.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는 한은 이런 얼음을 볼 수 없어요. 여긴 빙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에요.
0: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의 조각품을 바로 눈앞에서 마주하는 건 가슴 떨리는 경험이죠.

0: 로키 산맥 한가운데 자리한 밴프 국립공원 루이스 호수에 나와 있습니다. 재난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진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1억 6천만 년에 걸쳐 생성됐거든요.
1: 루이스 호수가의 호화로운 호타라 빼어난 풍광은 수차례의 빙하기를 거치며 다듬어진 걸작품이죠.
0: 주인공을 꼽는다면 단연불이고 얼음도 못지않게 큰 역할을 했어요. 물과 얼음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1: 한겨울 루이스 호수에선 세 가지 종류의 각기 다른 형태의 얼음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호수의 얼음판. 2km가 안 되는 크기죠. 산에 보이는 빙하는 또 다른 형태의 얼음으로 산맥을 조각한 조각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태의 얼음은 종종 오해를 받는데요.
0: 제 뒤에 보이는 건 빙폭입니다. 얼어붙은 폭포와 비슷하게 생겼죠.
1: 빙폭은 언뜻 얼어붙은 폭포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생성 원리는 다릅니다.
0: 아마 여기를 보면 다들 폭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폭포는 여름 내내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겨울이 되면 얼기 시작하는데 보통 얼음 속에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죠. 반면에 빙폭은 겨울에만 존재하고 여름엔 물줄기가 전혀 흘러내리지 않아요. 이 지형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존재합니다. 특히 산 내부에 아주 많은데 그 물이 얼기 시작하면 팽창하죠. 그러다 빠져나갈 틈새를 찾으면 이런 식으로 새어나와요. 새어나오지 못하면 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침식이 일어납니다.
1: 비록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빙폭은 겨울을 통과하는 동안 천천히 조금씩 몸집을 불려갑니다.
0: 오늘은 영하 20도인데요. 그럼에도 물이 아주 얇은 막처럼 이 빙폭 겉면을 감싸고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얼음은 결국 붕괴될 운명이죠. 지금은 빙벽 등반을 즐기고 있지만 여름이면 암벽 등반을 하러 올 겁니다.
1: 이들 다양한 형태의 얼음은 이 땅이 과거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리고 미래엔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를 들려주며 해마다 겨울을 지배할 겁니다. 곧이어 이번엔 유타주로 가서 메마른 사막에 흩어져 있는 대자연의 장식품을 살펴봅니다. 이번엔 사막으로 가볼 텐데요. 침식은 산이나 암석을 다양한 형태로 조각하는 대자연의 예술가죠. 미국 유타주의 사막으로 가면 물이 오랜 세월에 걸쳐 빚어놓은 기막힌 예술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침식과 적절한 타이밍이 만났을 때 유타주 남부를 장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기묘묘한 걸작이 탄생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2: 아치스 국립공원에는 2천 개가 넘는 아치가 있어요.
1: 엘리스대 안게라는 모아부 외곽에 위치한 아치스 국립공원에서 관리인으로 근무 중이죠.
2: 아치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한 덩어리 암석에 구멍이 나 있어야 해요. 두 개의 바위가 기댄 형태의 아치는 안 되죠. 그리고 반드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야 하고 구멍의 크기가 90cm가 넘어야 해요.
1: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아치 중 하나가 랜드스케이프 아치입니다.
2: 이 아치가 공원에서 가장 오래된 아치일 거예요. 이 부근을 순찰할 때마다 아직도 서 있구나 싶어서 놀랍고 신기할 때가 많아요. 잘 버티고 있어서 좋아요.
1: 랜드스케이프 아치는 북미에서 가장 긴 독립 아치로도 유명하죠.
2: 길이가 거의 축구장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는 곳은 두께가 180cm쯤 될 거고요. 즉 계속 저대로 있을 순 없다는 뜻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치 밑으로 지나는 탐방로를 폐쇄했죠.
1: 이런 아치를 만들어내는 건 침식입니다.
2: 공원에 데블스 가든이라는 곳이 있는데 핀이라 불리는 암벽이 나란히 늘어서 있거든요. 아마 랜드스케이프 아치도 원래는 핀 형태였을 거고 옆에 다른 핀이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위쪽의 틈새에서 침식이 일어나 밑으로 계속 파고들다가 옆에서부터 파고드는 구멍과 만나서 결국 저런 모양의 아치 형태로 남은 게 아닐까 싶어요.
1: 아치의 종류는 모두 세 가지죠. 외부의 지지

0: 깊이 서 있는 독립 아치, 암벽 속에 들어앉아 있는 절벽 아치, 그리고 구멍 아치가 있는데 암석에 물 웅덩이가 생겼다가 침식으로 인해 구멍이 뚫리면서 생긴 아치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독립 아치인데요.
1: 독립 아치란 따로 외부의 지지 없이 자기 힘으로 서 있는 아치를 말해요. 혼자 서 있죠. 그래서 더 신기하고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아치가 얼마나 더 오래 지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모양이 됐을까?
0: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치를 꼽는다면 높은 산비탈에 홀로 우뚝 서 있는 이 독립 아치를 빼놓을 수 없죠.
1: 델리킷 아치는 원래 명성이 자자해요. 우리 유타주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독특한 모양의 멋진 아치예요. 정말이지 볼만한 구경거리죠.
0: 이곳의 암석은 다공성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에 의해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듬어지기 쉬운 종류죠.
1: 아치의 종류가 이렇고 모양이 저렇다고 해서 그 아치가 형성된 과정도 똑같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지질학적으로 여기에 이런 지형이 형성되기까지 약 3억 년이 소요됐거든요. 하지만 이곳 아치를 만들어낸 침식은 시간으로 따지면 수백만 년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저 침식이 딱 그만큼 이루어졌을 때 운 좋게 아치 형태의 암석들을 보게 된 것뿐이죠.
0: 이 공원의 아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곳 지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변화하게 돼 있죠.
1: 아치의 모양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모든 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만들어졌고 새로 만들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언젠가 파괴되는 시간도 오죠.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 깊은 산속 어디선가 해마다 여러 개의 아치가 무너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또 해마다 몇 개씩 다시 생겨나기도 할 테니 섭섭할 건 없어요.
0: 이번 시간엔 각기 다른 풍광 속에 위치한 자연의 조각품을 감상해봤는데요. 그중 어떤 것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형성된 건 없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모두 시간이 만들었다는 거죠.
2: 지난 200년간 네 차례 빙하기가 있었고 그때 이런 절경이 만들어졌어요. 저 위쪽으로 검은 자갈과 진흙층이 보이는데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근처 봉우리에서 대규모 산사태나 진흙사태 같은 게 일어나서 그 잔해가 빙하를 온통 뒤덮었다가 결국 얼음 속에 묻히게 됐을 거예요.
1: 이곳의 독립아치가 흥미로운 건 그 속에 어떤 역사가 숨겨져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0: 자연의 예술품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작게는 수천 년에서 많게는 수백만 년까지 걸렸겠지만 현재의 모습이 완성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 물, 그리고 환경은 계속해서 달라질 테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현재가 담긴 한 장의 스냅 사진일 뿐이죠.
3: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4: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3: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5: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BS
6: English. 내가 다닌 중학교는
7: 군남중학교.
6: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7: 강숙현 과학선생님.
6: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7: 음악 70점.
6: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7: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6: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7: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6: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7: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한 게 기회가 됐습니다.
6: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7: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6: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7: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6: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7: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6: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7: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6: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7: 우주 발사체 생명을 주워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6: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7: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에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6: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7: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숲과 바다, 생명의 숨결이 깃든 서천군. 서쪽으로는 서해, 동남쪽으로는 금강이 흐르는 고장. 비옥한 들녘이 펼쳐진 충남의 주요 곡창지대. 바다는 오늘도 풍요를 선사하고.
1: 우리 동네는 뭐 없는 게 없어요. 황금바다에.
0: 다양한 어종이 이리도 쏟아지니 서천은 해마다 기쁨의 축제가 열립니다. 짜릿한 손맛 경험하고 입맛까지 사로잡는데요.
2: 봄 갑오징어를 먹어야.
0: 제철이라는 갑오징어의 쫄깃하고 담백한 맛에 또다시 찾고 싶어지는 서천. 오감이 즐거워지는 곳. 바다 곳간이 열린 서천으로 자 떠나보시죠. 충청남도 서남부에 위치한 서천군. 오늘은 창양항의 흥겨운 축제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바다와 접한 해안선이 빚어내는 자연.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는 갯벌과 습지는 수많은 철새들의 쉼터가 되고 사계절 다채로운 생태 경관이 펼쳐집니다. 금강 하구와 서해를 동시에 품은 창양항은 서천의 다양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어부들의 배가 풍어를 이루다 보니 전국적으로 제철 수산물을 찾는 관광객들이 북적입니다. 유독 수산물 축제가 많은 서천. 매년 광어 도미 축제와 꼴값 축제가 비슷한 시기에 열린다죠. 꼴값 축제에 오니까 어떠신가요?
3: 즐겁고 볼거리도 바닷가 구경도 너무 좋아요.
0: 꼴값 축제라고 해서 꼴뚜기와 갑오징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월에서 6월 귀한 자연산 광어도 제철이라는군요. 제철 꼴뚜기는 회로도 먹을 만큼 싱싱하고 갑오징어도 와우 인기.
4: 갑오징어 키로 2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
5: 12마리.
4: 3마리. 물려봐야 되는데.
0: 당일 조업한 먹물범벅 갑오징어는 잠시 뒤로 하고 축제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6: 지금 이제 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7: 아, 저요? 쓰시고, 리포도 쓰시고.
8: 차가 들어와야 돼요. 조금만 더.
9: 우리 광어 차량 들어오고 있으니까.
0: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 아이들도 즐겁도록 안전한 광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 오늘 진짜 똑같이 생겼네. 좋습니다. 우리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어?
11: 네.
10: 다시 한번 크게.
11: 네.
10: 우리 동기 형제는 우리 동기 형제한테 밀면 안 되잖아. 잘 잡을 수 있어? 아, 앞으로 너 해병대 가야겠다.
6: 어떤 거 잡으실 거예요?
11: 엄청 큰 거요.
6: 화이팅 하세요.
11: 화이팅!
0: 누가 잘 잡았을까? 이어. 거기 빠져나가잖아요. 아이고, 은근히 약으로네요. 잡았다. 아이고, 또. 와우, 결국 해냈습니다. 우와, 엄청 큽니다. 우리 어머니도 큰 놈으로다가 획득. 가뿐하게 한 손으로 잡는 패기 있는 모습. 캬, 이 맛이죠. 아주 손맛 제대로 느껴집니다.
6: 지금 기분이 어때요?
11: 너무 좋아요.
12: 우와, 진짜 크네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11: 오늘 저녁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제 회를 떠서 포식할 차례. 자연산 광어와 양식의 차이는 배를 보면 구별이 된다네요. 검은 반점이 있으면 양식, 뽀얗고 깨끗하면 자연산.
5: 자연산 광어는 뭐가 좀 달라요?
13: 자연산 광어는 네. 생 아주 선도가 좋은 걸 썰어서 넣으면요 위 안 좋은 사람도 위도 좋아지고 아주 생식물을 먹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여기는 산지라 많이 흔히 먹을 수 있지만 외지에 나가면 자연산 광어를 먹기 힘들어요. 비싸서.
0: 워낙 크기가 커서 광어 한 마리로 몇 접시가 나오는군요.
14: 감사합니다.
13: 어서오세요.
14: 1kg 500. 우와.
0: 양이 많긴 합니다만 뭐 여기저기 나눠주느라 바쁘시네요.
14: 아니 그냥 여럿이 같이 먹는 즐거움을 이거 잡는 거죠. 혼자 먹으려고 잡진 않아요.
0: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그 맛 어떤가요?
15: 생글하고 얘가 엄청 큰 거.
14: 비리지가 않아.
15: 맛있어.
16: 두텁게 썰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입에서 막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
15: 저랑 엄마랑 해봤거든요. 다음에도 다음 연대에 또 와서
14: 여기
15: 또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0: 한쪽에는 바다를 보며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식당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골갑 축제에서 살이 꽉 찬 꽃게도 맛보고 갑 오징어 회도 즐기고 바다 맛 제대로 봅니다. 특히 꼴등이나 살짝 데쳐주면요.
14: 많이 가깝어요.
15: 아이고 감사합니다.
17: 뭘 다 찍어 먹어야 돼요.
14: 이거죠.
0: 알이 꽉 차서 이렇게 푸짐하죠. 알배기 꼴뚜기 숙회 어떻습니까?
18: 요새에서는 맛볼 수 없는 알이 꽉 찬 꼴뚜기가 신선하고 알이 차 있으니까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5: 이거 먹으려면 서천으로 와야 되는군요.
18: 그렇죠, 서천으로 와요.
19: 그 산지에서 꼴뚜기랑 갑오징어를 먹을 수 있고 직접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행사까지 하고 있어서 여기 놀러 온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짝팔짝 꼴뚜기 먹으러 오세요.
0: 이러나 저러나 맛의 갑은 갑오징어. 일반 오징어보다 쫄깃한 식감이 최고라는데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잡히는 갑오징어는 5월부터 산란기를 맞아 가장 맛있을 때랍니다.
20: 날씨도 너무 좋고 바다 옆에 있고 배까지 있으니까 더 맛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장항 최고, 서천 최고!
0: 제철 맞은 풍성한 서천의 수산물. 청정 바다를 한가득 품어봅니다. 이번에는 서면에 있는 또 다른 항구로 갑니다. 이른 새벽, 조업전 고요가 흐르는 홍원항입니다. 연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는다는데요. 조업을 통해 풍부한 어종을 만날 수 있고 서천

0: 일본에서 유일하게 국가 어항으로 지정된 해양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일찌감치 조배 나선 배 한 척, 꽤 먼 바다까지 나가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답니다. 큰 배로 고기를 잡는 선장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바닷사람이 된 지 20년이 넘었다는데요.
1: 선장님, 저희 시간에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2: 3시간 정도 나가요. 어청도 밑에, 작업장이 어청도 밑에 있어요.
0: 왕복 6시간, 조업만 해도 4시간이나 걸린답니다.
2: 우리 동네는 뭐 없는 게 없어요. 황금바다예요. 사시사철 뭐 절기마다 봄에는 쭈꾸미도 많이 나오고 오징어, 꽃게, 여름에는 멸치, 멸치 조업을 합니다.
0: 10시간씩 걸리는 뱃일도 풍어라면야 즐겁겠죠. 미리 내려놓은 그물이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드디어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 가파기가 바빠지겠죠? 첫 그물에는 무엇이 얼마나 잡혔을까요? 우와, 벌써 묵직해 보입니다. 아니, 무슨 물고기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거죠? 아주 그냥 바다를 통째로 걷어올린 듯한데요. 자연산 광어는 물론이고 큰 몸집 자랑하는 아기까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2: 요즘에 꽃게, 오늘 뭐 아구네? 저 아구 있네.
1: 진짜 아구가 많이 잡히네요.
2: 예, 아구포.
1: 아니 근데 잡히면 어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2: 예, 맞아요. 날이 수온이 따뜻해지면 이제 갈치도 많이 올라 갈치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갈치 날이 수온이 올라가면 갈치도 많이 잡혀요.
0: 6명의 선원이 부지런히 선별 작업을 하는데요. 마치 종합 쇼핑몰처럼 없는 게 없는 서천 바다. 물고기 품질도 알아준다죠.
2: 우리 동네 고기야, 고기는 전국에서 단가도 제일 좋아요. 거기가 좋으니까 맛도 있고.
0: 이처럼 어종이 풍부한 이유는 서천의 지형적 특성 때문인데요. 금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하구의 위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이 넓게 형성된 덕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염분 농도가 다양하고 플랭크톤이나 해조류의 몸체를 구성하는 영양 염류가 풍부합니다. 자연이 바닥에서 서식하는 저서 생물이 많이 번식하며 어류의 먹이원이 풍부해지는 것이죠.
2: 광어, 돌돔, 뭐 기타 등등 많이 올라왔다. 깔치도 올라오고, 뭐 야, 깔치 크다. 아기, 아기.
0: 지금은 별미지만 과거에는 버렸다는 생선 아기.
1: 아기는 그러면 저 가격이 어떻게 돼요?
2: 아기 저 컨테이너 한 컨테이너 제가 한 40kg 가는데 그게 6만 원 좀 가는 것 같아요.
1: 갑오징어는요?
2: 갑오징어는 비싸죠. 갑이지 갑. 갑오징어는
1: 왜 오징어를 없냐? 오징어
2: 없네. 오징어 좀 많이 들을 줄 알았더니 오징어가 없네. 너무 물 싸서 안 들은가 봐요. 물이 너무 싸니까, 세니까 오징어가 땅에 붙어있는가 봐.
0: 선장님은 은근히 갑오징어가 많이 잡히길 바라는 눈치인데요. 물살이 조금 잔잔한 어장으로 이동해봅니다. 이곳에서는 갑오징어가 잡힐까요?
2: 지금 이 어망부터는 오징어가 좀 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아, 이게 뭐가 좀 다른가요?
2: 예, 자리가 좀 틀려요.
0: 베테랑 선장답게 밤이 좀 오는 모양입니다. 정말 갑오징어가 올라왔을까요? 어디 들여다보도록 하죠. 갑오징어야 어딨니? 오, 있다 있어.

0: 한국어 소통 외국 선언도 외치는 오징어.
1: 오, 오징어 많아요.
2: 네, 많아요.
0: 반가운 손님 불편하기 전에 얼른 수저로 옮깁니다.
2: 오, 다행히 이금으로 오징어 좀 들었네요, 많이.
0: 선별하다 보니 꽤 많은 양의 갑오징어가 올라왔습니다. 심기 불편해진 녀석 연신 먹물을 쏘아대는데요. 위험을 감지하고 제 몸 지키겠다고 수조 안을 먹물 범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올리는 그물마다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지네요.
1: 그러면은 많이 잡힐 때는 얼마?
2: 많이 잡을 때는 뭐 1톤 이상 잡을 때도 있죠.
0: 그 중에서도 갑오징어는 40kg, 광어와 돔, 꽃게도 100kg 정도는 된다니 오늘 저 먼 길 달려온 보람이 있습니다. 하하.
1: 기분이 어떠세요?
3: 방식 놓치고 기분이
2: 안 좋습니다.
0: 우리 선원들도 기분 좋으시죠?
1: 힘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4: 네, 힘들어요. 돈 많았어요. 그렇죠요.
0: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작은 물고기는 바다로 보내는데요. 하하, 갈매기들도 이 순간 포식을 할 수 있죠. 사람도 갈매기도 즐거운 만선의 기쁨.
2: 앞에 정리하고 이빨 하나 들어가면 이제 밥 먹어야죠.
0: 새벽에 나와 지금까지 7시간 넘게 배를 탔으니 출출할 만도 하지요.
1: 물고기 맛있어요?
2: 맛있어.
0: 먹을 거리야 물고기가 지천이니 걱정 없고요. 고된 뱃일 마친 후 즐거움입니다.
1: 답답해요. 아, 가마저 드시려고요? 네.
0: 가격도 값, 맛도 값. 급 갑오징어를 실컷 먹네요. 하하. 배 위에서 끓이는 라면이라니 거기에 아낌없이 넣어주는 갑오징어. 아이고야, 이거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생선탕에 김치 곁들이는 걸 보니 완전히 한국 사람 입맛 다 됐습니다.
1: 요리사예요, 요리사. 요리사.
2: 외국 사람들이 해산물을 좋아해요. 오징어, 꽃게 등등.
0: 타국에서의 외로움, 뱃사람의 고단함도 이 순간 사라집니다. 초타실까지 배달 서비스는 선장님을 위한 배려죠.
1: 아, 이게 배달이 되네요.
2: 선장은 하기를 해야 되니까 배달을 해줘요, 국내들이.
1: 아, 저도 여기서 운전하시면서 드시는 거예요?
2: 예, 맞습니다. 전방 주시하면서 먹어야죠.
0: 이제는 가족처럼 지내는 선원들이 끓여준 해물 라면. 국으로 돌아갈 때마다 먹어도 물리지 않습니다.
2: 너무 좋아, 진짜 맛있다. 라면 드시러 호랑으로 오세요.
0: 베트남이라는 같은 국적 때문에 더 의지하는 선원들.
2: 고맙습니다.
1: 맛있어요.
4: 이렇게 잤어요. 좋아요.
2: 걱정이 많아. 좋아요.
0: 서천 바다 곳간이 활짝 열린 날. 장바구니 가득 채운 것처럼 든든하게 폭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한 즉시 배에서 수산물을 내리는데요. 최대한 물에 담긴 채로 옮기기 위해 중장비까지 동원됩니다. 싱싱한 수산물을 싸게 팔기로 유명한 홍원팡.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과 인근 식당 상인들이 주로 구매하는데요. 갑오징어 뼈는 쏙 빼고 손질까지 해서 판매합니다.

0: 매합니다.
1: 포근항은 배에서 무조건 많이 들어와서 다 이탈 봐서 우리네들 다 크게 다 애틀어요.
2: 아, 그래서 싱싱하군요.
1: 네, 싱싱해요. 하루하루 들어오네.
0: 바로 맞은편에서는 막 잡아온 수산물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경매는 오전과 오후 하루에 두 차례 열리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갑오징어가 될 것 같죠?
3: 오늘은 뭐가 좋아 보여요?
4: 오늘은 생선이 다 좋아 보여요. 갑오징어도 싱싱하고 아구도 엄청 많이 나오고 저렇게 지금 저 펄떡펄떡 뛰잖아요. 저 여기서 사갖고 가서 해로 먹어도 아무 이상 없거든요. 배에서 바로 내린 거라 굉장히 신선하고 좋아요.
5: 경매사님, 이제 어떤 경매 하는 건가요?
6: 이제 갑오징어 경매 볼 겁니다. 오징어 20개 한다, 20자. 40개, 40개.
0: 상인들의 눈빛 번뜩이고 손짓 하나에도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5: 얼마예요?
7: 이거 우리가 만약에 손질해주고 75,000원. 14마리. 14마리 75,000원. 손질까지 박스까지.
0: 어민들의 수고에 가격이 매겨지고 싱싱한 재료로 구매한 인근 식당 상인들은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8: 이 갑오징어가 제 얼굴만 하잖아요. 요 시기에 보면은 요게 이제 좀 있으면 산란을 해버리면은 살이 쏙 빠져갖고 이렇게 큰 사이즈가 없어요, 거의.
0: 이맘때면 횟집에 오는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바로 갑오징어.
8: 홍원항에서 잡히는 갑오징어가 전국적으로 또 알아주고 이쪽이 또 바닷물이 깨끗하고 청정지역이라 물살도 세고 하기 때문에 육질이 또 단단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0: 손질이 좀 까다롭다는데요.
8: 이게 물이 그냥 일반 물이 아니라 바닷물 해수예요, 이게. 해수다 보니까 염분이 좀 섞여 있거든요. 먹물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잖아요. 수돗물에는 잘 안 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닷물에는 해수물에는 잘 닦여요. 집에서 하실 때는 이제 염분을 소금을 좀 타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먹물이 잘 지더라고요.
0: 서천의 갑오징어는 식감이 쫄깃하면서도 육질이 부드럽고 단맛과 감칠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야, 그 맛을 즐기려는 손님들로 붐비는 식당. 먼저 갑오징어 통찜 대령입니다.
9: 본꽃게 갑오징어. 이게 이제 최고의 의미가 되는 거지.
0: 식감 그대로 즐기고 싶다면 그 어떤 조리 과정이나 조미료도 필요 없습니다. 서걱서걱 썰어서 통깨 살짝 뿌려주면 갑오징어 회 완성.
8: 제일 편하고 간편하고 싱싱하니까 갑오징어 수태를 많이들 드세요.
0: 날 것 못 드시는 분들도 걱정 없습니다.
8: 5분에서 6분 정도 이렇게 살짝 데쳐갖고서 이제 숙회를 해서 이렇게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0: 찬물에 건져내면 오징어 꽃이 핍니다. 데친 갑오징어는 살짝 지근함이 강해지죠. 소금 친 기름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요. 초고추장 살짝 찍어도 최고. 이 맛 생각나 서천에 온다는 분들.
5: 갑오징어 회 좋아하세요?
10: 네, 없어서 못 먹어요.
5: 아, 그래요? 갑오징어 회 왜 좋아하세요?
10: 쫀득쫀득하고 씹히는 맛이 있어서 좋아해요.
0: 특히 이곳에서 인기 있는 갑오징어 메뉴가 또 하나 있다는데요.
8: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숙성을 시켜서 양념장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 양념장이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0: 아삭아삭 콩나물 까

0: 주고 그 위에 각종 채소 넣은 갑오징어 볶음을 올려서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요리. 새콤달콤 양념장에 향긋한 미나리와 각종 채소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낸 갑오징어 초무침도 별미 중에 별미죠. 이야, 아니 갑오징어 하나로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고요? 갑오징어 볶음은 강불에서 한 번 더 졸여주세요. 화끈하고 매콤한 맛에 얼굴까지 상기되고
1: 양념이 참 잘 되어가지고 맛있습니다.
2: 그래도 여기 사천 오면 꼭 갑오징어만 먹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와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갑오징어 드시러 사천으로 오세요.
0: 짜릿한 손맛 즐기는 축제, 풍요가 흐르는 활기찬 서해, 싱싱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서천, 해마다 다시 찾고 싶은 넉넉한 고장입니다.

0: 오늘은 좋지요. 오늘은 빵꾸도 안 났지.
1: 빵꾸도 안 났지.
2: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0: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 진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여기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됐구나.
2: 우주기지 느낌인데 좀?
1: 그니까.
3: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4: 열대우림인 것
5: 여기는
4: 같은데?
5: 여기는 열대우림이고
2: 이게 펜가 봐.
6: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2: 이게 보통 그럼 바닷물이 이렇거든요?
4: 바닷물 거예요?
3: 밀폐 생태계 속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7: 자, 아침인데 조심하세요.
2: 이러고
7: 이렇게 돌려서 이야.
4: 대박이다.
7: 우리 스트레칭 해야 돼. 스트레칭 해야 돼요. 격한거 하기 전에.
8: 운동 좀 할까요, 그러면?
4: 각자 자리에서 해 볼까? 오케이. 어, 시원하다.
9: 되게 시원하죠.
4: 시원하다.
10: 이렇게.

0: 여기서 꺼낸 상태에서.
1: 나 균형 감각 좋아.
2: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틀리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잘 버티는 거 보면.
3: 아, 잘했어.
1: 아니, 선생님. 이거를 하니까 왜 정신이 깨는 것 같죠?
3: 여기를 스트레칭 해주면서 혈액 대사가 더 잘 되면서 그러면 온몸에
1: 그 스윙 댄스 이후로 숨이 많이 차신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3: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0: 괜찮은 거 맞아요?
2: 뭐야? 뭐야?
3: 왜 또?
2: 왜요? 왜요? 왜요?
4: 바다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호가 멸종했습니다.
1: 산호?

0: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이동 어딘가에 지구상 마지막 산호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팀으로 나뉘어 지구의 마지막 산호를 찾고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1: 산호를 구해라?
2: 물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바닷속 깊은 곳에서 붉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하는 바다에 생명의 언어를 더 많이 불어넣는 팀에게 13시드를 드립니다. 팀 구성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4명을 택한 팀에는 인력의 혜택이, 3명을 택한 팀에는 시간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일단은 전문가가 한 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심해나 바다에도 관심이 많았으니까 한번 팀을 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1: 좋아요.
3: 그러면 시간을 선택하시겠어요? 인력을 선택하시겠어요?
4: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시간을 많이 벌어야겠다.
2: 인원이 한 명 더 많은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4: 셋, 넷 이렇게 할까요?
5: 그러면은 시간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6: 저는 시간을 줬습니다.
4: 그 현서 씨도 손재주가 있는 편이고 아무래도 낙준 쌤도 의사 선생님이셨으니까 활약을 보여줄 수 있겠죠.
7: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김한결 박사님이랑 BBC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어요.
5: 저희는 그럼 4명이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해볼까요?
8: 좋습니다.
9: 화학자. 저의 찰떡궁합 장홍재 박사님.
10: 아, 그럼 같이 합시다. 잘한 선택이었다. 그런 확신을 조금 했습니다.
9: 유승호 배우님 그리고 이은지님.
2: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0: 3인 팀은 지금 해양구역으로 가 미션을 진행하십시오. 제한시간 1시간 남았습니다.
11: 1시간 남았어.
5: 시간이 되게 짧은데?
1: 그러게.
0: 4인팀은 15분 후 미션을 시작합니다.
5: 몇 분이라고요?
2: 15분이라고 들었어요.

0: 쭉쭉쭉.
1: 오케이, 갑시다. 쭉쭉쭉. 어, 화학약품이 있고.
0: 이런 건 안 필요하나?
1: 어, 끝까지 쭉 가봐요. 저기 또 불이 있어서. 습한 바람이. 어, 여기 계단이 있는데? 오, 대박. 어.
0: 뭐야?
1: 어머.
0: 바다다.

0: 아예 다른 공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의 바다가 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1: 규모 굉장히 큰 편이라서 되게 새로웠어요.
2: 그리고 우리도 먹어봤는데 진짜 짜고 진짜 바다처럼 해놨구나.

0: 냄새부터 바다야.
1: 뭐 보이는 거 있어요? 잠깐만요. 저게 뭐지?
0: 아, 이거를 각각 하나씩 가져가면 되나 봐요. 아, 직관적으로 저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아닌가? 그냥 여기다 주는 건가? 이거를 가져가야 되나요? 그냥 그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2: 선생님!
0: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지.
3: 처음에 그 바다의 물의 온도를 조절하라는 그런 미션인 줄 알았어요.
1: 잠깐만요. 저게 뭐지?
2: 저기 배 있어요.
1: 배?
0: 그러네. 배가 두 척 있어요.
1: 가볼까요?
0: 아우씨. 아야.
1: 조심해.
2: 앞에 걸 탈까요?
0: 네.
4: 붉은 실마리.
1: 붉은 실마리. 저거 아니 저거.
2: 저거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0: 아, 저건가 보네. 바다에서 이렇게 붉은색이 보여가지고 힌트를 얻었습니다.
1: 오케이, 밀어드릴게요.
2: 네.
1: 살살 갑니다. 오케이.
5: 아, 우리 반대로 할게 되고.
2: 아니, 제가.
5: 아, 그래. 잠깐만, 이리로 돌아야 돼.
1: 잠깐만. 조심, 머리.
3: 거기 위에 있던 설치물이 너무 이제 낮아가지고, 거기서 제일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5: 잠깐만. 야, 진짜. 멈춰. 아.
0: 중간중간에 이렇게 봅슬레이 선수처럼 이렇게 딱. 아, 이게 되게 힘들구나.
1: 조심. 돌아야 돼. 그렇지. 오케이.
2: 혹시 이거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산호예요? 이게 산호일까?
0: 철조망 같은 구조물에 묶여 있었는데 바위 같은 것들이 다 하얀색이었거든요.
1: 아, 오케이.
5: 이거 여기다 놓을게요.
1: 네. 됐어요?
5: 괜찮아요?
1: 오케이.
5: 됐어요.
1: 갑시다.
5: 네.
0: 아, 일로 갈 수가 있었구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뤄야 돼?
2: 잠깐만. 접합 작업 외의 시간에는 반드시 산으로 물 안에 넣을 것 같아. 이게 산호일까? 일단은 이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와.
0: 이게 산호야?

0: 어떤 미션일까? 뭘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런지 감이 안 오는데?
1: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호초가 죽은 이유를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나.
2: 우리가 뭐 잠수해서 산호를 캐우는 건 아닐 테니까.
3: 그러면 잠깐만. 저 팀 무전기 안 가져갔죠?
0: 어? 그러네?
3: 우리 무전기 챙기지. 오. 혹시 모르니까.
2: 천재다.
1: 좋아, 좋아.
0: 좋은 생각.
4: 제한 시간 45분 남았습니다.
3: 빨리 가시죠. 짐 챙겨서.
4: 4인 팀은 지금 해양구역으로 출발하십시오.
5: 렛츠고, 렛츠고!
2: 우와!
0: 미끄러워, 조심해!
3: 뭐가 있는 거야?
6: 천천히 내립니다.
7: 네.
3: 어, 여기다.
6: 어디?
3: 바다.
6: 바다?
0: 우와. 오케이. 어? 뭘 하고 있어?
3: 자, 우리 아까 그 누수가 얘기했던 거 빨간색 뭐 무언가를 찾으라고 했잖아.
8: 이런 거 같은데?
7: 그건 저희 거예요.
8: 다른 쪽으로 가자.
6: 우리 랩실로 가볼까? 랩실에 가면 뭐가 또 있을 것 같아.

0: 아, 여기가 랩이구나.
1: 와.

0: 실험실을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1: 영화장치를 통해서 바닷물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산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막 딱 붙어 있고,

0: 산호도 곡물이기 때문에 좀 견딜 수 있는 온도나 pH가 굉장히 좁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호가 백화되고 좀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죠.
1: 더 단서가 있을 것 같아. 이거 좀 봐볼까요? 이런 거? 여기 노트 좀 봐주세요. 이런 거?
2: 아예 닦고 이렇게 필기체를 써놔가지고 뭐 이럴 수가 없어.
1: 아, 이거 우리가 건져낸 거다. 이게 산호예요?
2: 이게 산호야? 이게 리플락이에요. 죽은 산호의 탄압할 수.
1: 아!
3: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0: 리플하게다가 하는 건가?
1: 그런 것 같아요.
2: 바닷속 붉은 방주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은 죽은 산호들이 오랜 세월 켜켜이 쌓아올린 시간의 조각입니다.
1: 아.
2: 그 오래된 생의 궤적 위에 마지막 산호를 뿌리내리게 하여 해양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산호를 바다의 품에 안기는 팀이 우승합니다.
0: 어떻게 이 시간인지 한번 봐봐야 되겠는데? 오, 시간 줄서 하지.
3: 자, 우리 아까 그 누수가 얘기했던 거 빨간색 뭐 무언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실마리? 실타래?
0: 실타래?
3: 뭐지?
2: 바닷속 깊은 곳에서 붉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빨간색 실타래?

0: 보자.
1: 저희 보트로 이동할게요.
2: 혹시 저 부표 같은 거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3: 부표가 두 곳이 있어서 각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와,
2: 진짜 바닷물이야. 냄새랑이. 아,
4: 보트를 탔어, 승우야.
0: 보자가 우리 거꾸로 앉았어.
4: 아니, 아, 왜 이래?
0: 아, 잠깐, 이렇게, 이렇게.
4: 아, 어떻게?
0: 이쪽.
4: 어.
0: 부표가 두 개 있다 했는데? 아, 오른쪽으로 계속해. 내가 왼쪽으로 할 테니까.
2: 와, 생각보다 깊다, 여기.
5: 물속 보니까 엄청 깊어요.
2: 어, 너무 많이 간다.
5: 그 거구에 장동선 쌤이랑 같이 타다 보니까
2: 오! 걸렸다! 암초입니다. 백! 자, 방향
0: 왼쪽을
2: 아니, 방향 바꿔야지. 저쪽으로 하셔야 돼. Oh, help me! 어.
5: 좀 팽팽 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4: 과학자 두 명이 야, 제일 똑똑한 두 명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어?
5: 제가 바다를 안 좋아합니다, 되게.
4: 하나 둘 쏘. 머리 조심해.
0: 이거 아닌가?
4: 머리 조심.
0: 아닌 것 같은데?
4: 이거 아닌 것 같아?
0: 그지.
6: 저 사실 조금 허비한 시간이 좀 많아서 좀 많이 불리할 수도 있겠구나.
4: 홍채님, 그쪽에 뭐 있나요?
2: 아니, 못 찾고 있어요, 우리.
4: 어? 저건가? 저거 아니야, 빨간색?
7: 바다 속 안에 붉은 색깔 뭔가 이런 정육각면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2: 에이, 그거. 아니, 그거예요, 그거. 저거?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
4: 육각형 통을 집어서 오세요.
0: 저쪽으로 가보자.
2: 저기 어떻게 가지? 우리 누워서 지나가야 되나? 누워. 머리. 누워.
0: 잡아요, 이걸.
2: 스톱. 우와, 무거워.
0: 오케이.
2: 풀러야 돼. 풀렀어. 돌아갈까요?
8: 갑니다. 머리 조심, 갑니다. 자, 그냥 지나고.
2: 자, 방향 돌립시다.
4: 좋아요. 잘 오고 있어요.
0: 잡고 있을 테니까 내리세요. 한 분 내리시고.
2: 내가 먼저 내릴게요.
0: 네. 조심. 그거 이제 주세요.
2: 어이구, 뭐 합니까? 그 와중에. 가시죠.
4: 가자.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0: 다 주웠어.

0: 점점 해양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코랄랩에서 내열성 산호를 키워 우리의 인공바다 이식해보려고 하는. 여기 내열성 산호가 있는가 봐요. 내열성 산호를?
1: 내열성 산호라는 단어를 거기서 딱 보자마자 아, 지금 더워져서 산호가 다 죽으니까 열에도 견딜 수 있는 산호를 만들고자 하는구나.
2: 열의 변화에 조금 덜 민감한, 아니면 좀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네, 되게 새로웠어요.
3: 아, 여기 있네. 애기 산호들이. 애기 산호들이 여기 있거든요?

0: 되게 예쁜 애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 커다란 자갈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뭐 이런 형태의 산호도 있구나.
2: 그 조그만한 산호들이 이게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살면서 다시 볼 수 없을 광경이죠.

0: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1: 네.
0: 끈으로 묶던가 이 리프락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 같은데.
1: 네.
0: 한번 재료를 찾아봐요. 이거 괜찮다. 실리콘.
2: 그것도 주세요. 그럼. 이거는?
0: 그거 좋아요. 낚싯줄? 여기 이런데
2: 막혀 있어요.
0: 열쇠 없나요? 열쇠? 실다. 실.
2: 여기 실 있어요.
0: 실 다 가져가.
2: 잠깐만. 이게 리프잖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0: 아니 일단 좀 굵기가 다른 걸로 가져보는 게 재료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니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막 진행을 빠르게 하긴 했는데 여기도 뭐 없죠? 우리 그냥 가봅시다 그럼. 왜 시간이
1: 없죠.
2: 갑시다 그럼.
0: 가지고 가볼까요? 이식을 최대한 그냥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1: 그냥 갈까요?
0: 일단 우리 그럼 바다에 가볼게요.
1: 뭐야 이거? 이거 찾았어. 희귀용의 복시. 이거.
0: 왔어. 이게 뭔데? 우와. 이게 뭐지?
1: 접합 작업 외의 시간에는 반드시 산호를 물 안에 넣으래요.
3: 이게 무슨 말이지?
4: 접합 작업, 뭔가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5: 속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 같은 게 굳이 붙어있는 걸 보고 우리가 여기다 뭔가 붙여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손 조심해요.
4: 네.
0: 좋아,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3: 뭐지, 이게? 세이브 더 코랄. 지금 키가 나왔거든요?
4: 와, 네? 이 키로 뭔가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키로 무언가를 열어야 돼. 코랄
3: 랩. 코랄 랩. 코랄 랩.
0: 연구소로 가보시죠.
4: 와우, 다 쫓아가.
0: 와, 여기가 어디야?
5: 실험실은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곳이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한, 실험하기 좋은 환경인데 그거 되게 좋았어요.
4: 산호 연구를 한 곳인가 본데?
0: 갈충증모가 뭐예요?
4: 산호 속에 같이 사는 것 같은데 10마이크로미터면 머리카락보다도 한 10분의 1 굵기라 안 보일, 무려 못 볼 거예요.
0: 현미경으로 한번 볼까요?
4: 현미경으로 보면은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볼 수가 있어요.
6: 지구상 마지막 산호를 뿌리내리게 하여 제한 시간 안에 더 많은 산호를 바다의 품에 안기는 팀이 우승합니다.
0: 많은 산호?
7: 일단 적정 온도가 25에서 29도.
4: 적정 pH 8, 8.3, 25, 29도.
3: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4: pH를 보통 재는 도구가
0: 못 찾으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4: pH 볼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보는데.
0: 이런 종이로 알아볼 수 있나요?
4: 아니요, 그런 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보통 pH라는 단어가 써있는 용품들인데.
0: 아, pH가 써있는 용품들? 과학자분들은 뭐가 꽂히면 그게 머릿속에 쉽게 안 떠나나 봐요.
5: 기계화된 pH미터나 아니면 지시약으로 시험지 종이 넣었다 빼면 색깔이 어떤 색으로 바뀌는지로 볼 수 있는 pH 체크 도구들도 많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들은 굳이 고려할 필요 없나 보다라는 생각.
0: 다들 아는 지식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4: 소다예 씨, 이게 산호 공급원이고 뭐가 어디 있을까?
0: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다 보니 어서 이걸 함께 헤쳐나갑시다. 자, 잠깐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건강한 산호 찾는 게 중요할까요? pH로 하는 거 중요할까요?
4: 두 가지를 다 해야 될까? 여기에도 보니까 온도가 중요한가 봐요. 온도가 31도 되자마자 죽었다 그래서

0: 온도도 여기도 적정 온도가 써 있으니까.
1: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2: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도한 거기 때문에.
1: 확실히 리더 한 명이 있어줘야 아무래도 승우 씨죠. 승우 씨가 그 해양 생물 쪽이나 어떤 해양 생태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3: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1: 이거는 이식 방식인가 봐요.
3: 수중용 에폭시 작용. 이게 뭐지? 장갑 무조건 챙겨야겠다. 접합 도구. 케이블 타이 필요하고. 세이브 더 코랄. 잠깐만, 이게 암호인 것 같은데? 열쇠가 있다라는 거는 무엇을 열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일단은 받아들였고. 이건가?

0: 일단 수중용 에폭시를 발견을 했거든요. 네, 이 구에다가 고정을 해야 되니까 케이블 타이를.
1: 네, 케이블 타이 갖고 왔고.
0: 네, 그래서 리프락 위에 수중용 에폭시를 올려서 산호를 넣고, 그 다음에 리프락은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아까 육각항에다가 네. 다시 고정하면 돼요. 우리가 자른 거 그대로.
2: 유승호 배우님이 메인 멋쟁이 저 미션을 이끌어 주셨고요.
0: 수조 한번 확인해 주세요.
3: 오, 여기 있다.
4: 귀엽다. 뭔가 좀 더 귀하게 제가 이 친구들을 좀 받아들였어요.
0: 살짝만 이렇게 들어 올려주세요.
5: 네.
0: 천천히, 천천히.
4: 살면서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1: 못 보셨나요? 저희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5: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요만해가지고.
6: 이쁜지는 모르겠고 조그맣고요. 뭐 사슴뿔이나 나뭇가지처럼 생긴 산호는 귀엽고 좋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 차삭 붙어있는 건 약간 뭐 벌레들과 함께 붙어있는 그런 따개비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살아있는 건지 몰랐어요.
0: 일단 갈까요?
5: 그래요.
1: 일단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5: 또 가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7: 제한 시간 20분 남았습니다.
1: 수중 에폭시를 먼저 꺼내세요.
5: 네. 에폭시 뚜껑 열렸습니다.
8: 네, 열었습니다, 저 단통.
1: 손으로 반죽하면 되는데 색깔이 변했을 때 붙이면 돼요.
8: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나면 바로 붙여라라고 써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1: 여기다 붙이는 거고요.
9: 요 배를 한 명이 분리해서
1: 그 위에 붙여주세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최대한 많이 붙여야 되니까
4: 저희가 또 가진 장점이 인원이 한 명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 반죽 담당, 붙이는 담당, 빼내는 담당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2: 진짜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 사는 것처럼
1: 이걸 분리해서 빨리 주는 게 좋아요.
5: 제가 분리하겠습니다.
8: 반죽을 하세요, 같이. 네.
0: 제가 산호 드릴게요.
8: 그래, 자리를 바꿉시다, 그럼.
1: 네. 여기에 폭시.
8: 이거를 일로 옮겨서 이렇게 넌 채로
1: 붙여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0: 밖에서요?
1: 네.
2: 서로의 뇌를 싱크시켜서 하나의 작전을 짠다. 무조건적으로 유리합니다.
5: 딱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 뭐.
1: 열어 올라온다.
5: 에폭시 주세요.
8: 여기 하나 있어요.
5: 좋아요. 산호 주세요.
1: 네, 산호가 여기 있습니다.
5: 고마워요.
8: 만두 빚는 것 같다.
1: 자, 에폭시 반죽 다 된 거?
5: 손이 빠르시네요.
1: 손가락이 두툼해서 그렇습니다.
10: 밥도 준비했고?
11: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12: 이게 어떻게 쓰는 거야?
11: 한번 해볼까요?
12: 여기?
11: 여기?
12: 여기?
11: 네, 좀 안전한데. 쭉 짜주세요.

0: 더?
1: 좀 더, 조금만 더. 네.
0: 근데 이게 잘 붙어요.
1: 와, 이거 안 된다.
0: 해먹 써야지, 이거.
2: 실리콘인데? 에폭시가 아닌데? 그 랩실에 갔을 때 다 잠겨있는데 마지막만 열려있는 게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서가 분명히 하나 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건진 것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3: 여기 뭐 열쇠 같은 거 없었어요?
1: 열쇠?
0: 여기에?
1: 여기 열쇠가 있냐고요?
0: 여기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뭔데?
2: 나 랩실 뛰어갔다 올게요.
1: 네.

0: 제한 시간 15분 남았습니다.
1: 이렇게 하고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2: 실리콘은 잘 안 붙어.
3: 아, 이거
2: 알콕실. 알콕실 그래서 구형. 이만큼 잘라줄게요.
1: 네. 이거를
2: 흰색으로 변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3: 아, 이거 하면 열나는 그런 거구나.
2: 네네네. 납작하게 펴기보다 동그란 구 형태로 하는 게 좋대요.
1: 아, 네. 아, 그렇네. 좀 통통하게.
3: 통통하게, 통통하게?
2: 응, 그럼 좀 더 잘 돼요.
1: 여기 먼저 붙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꼭 붙이면은 안 떨어져.
2: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이거 그리고 최대한 빨리 작업해야 돼요.
3: 네,
2: 왜냐면 산호가 지금 밖에 나와 있으면
1: 안
2: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1: 산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랑 하니까 너무 좋죠.
4: 진짜 한결 박사님 때문에 엄청 수월하게 산호가 몇 도에서 죽는지 궁금해 이러면 몇 도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한결 GPT.
2: 한국 씨가 그 철사 기법을 개발했다고 해야 되나? 서로 테스트 해보면서 요령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니까 너무 잘 맞았어요.
5: 저는 오랫동안 수술이나 뭐 이런 환자 처치를 했으니까 장갑을 끼는 것만으로 약간 더 이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3: 와, 떨어졌어요. 쉽지 않은데?
1: 이거
3: 해봤어야지 이거.
5: 처음에 이게 왜 잘 안 되지?
1: 철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3: 아, 이렇게? 천재인가?
1: 안 닿게, 최대한. 최대한 안 닿게, 근데?
5: 일단, 비비님이 저보다 이 손도 더 야무지고, 저로서는 좀 견눈질하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저도 이제 좀 따라 하다가.
3: 선생님들 잘 되시나요?
6: 어렵네요.
3: 되게 어렵죠?
6: 네.
7: 손이 아픈데요?
3: 맞아요.
7: 왜 이렇게 한가해 보여요?
3: 아, 그럼 우리 왜 이거 안 갖고?
5: 저는 약간 보조 역할.
1: 산후 몇 개 더 많죠?
7: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한 10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밑에 쪽에 아직 한 4개 남았습니다.
3: 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1: 우리가 더 많이 남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 저기는 거의 다 했는 것 같거든요.

0: 조심해요.
1: 예.
2: 아, 괜찮은가?
1: 좀 불안해.
3: 한 10번을 흔들었을 때 안 떨어지면 된다고 했거든요.
4: 제한 시간 5분 남았습니다.
3: 제한 시간 너무 얼마 안 남았어.
5: 하나 더 못 넣는 것보단 넣는 게 중요하지.
6: 이거 케이블 타이로 그냥
0: 잡았어요. 잡았어요.
6: 제가 테스트 할게요.
0: 오케이.
7: 10회 이상 흔들어서 다 붙인다.

0: 자, 합니다.
1: 네.
0: 하나, 둘, 셋.
2: 떨어진다.
3: 미안해.
2: 상대 팀 확실히 잘 흔드나 감시해요.
1: 넷, 다섯, 여섯, 일곱.
4: 아, 지금 한 떨어졌다.
5: 머리 큰 애들이 떨어진다.
6: 최대한으로 살리는 거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최대한으로.
7: 상대팀은 너무 이렇게 막 나가는 것 같은데?
8: 굉장히 열심히 잘한 것 같아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1: 아홉, 열. 갑시다.
2: 열, 오케이.
4: 됐어요?
9: 됐다.
6: 가자.
3: 보트 차고 나가자.
6: 어, 여기다가 19.
2: 어, 무거워.
4: 이쪽에 놓을게요.
1: 네.
4: 앞에 놓을게요.
9: 네, 앞에.
6: 밀어줄게.
4: 갑니다.
9: 네, 밀어주세요.
6: 세게 밀 거예요. 머리 조심해요. 오케이.
9: 디비 씨, 머리.
1: 네.
9: 아, 제가 손으로.
1: 오!
4: 왼쪽으로. 오케이.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1: 이거 어떻게.
9: 그렇게 가요.
2: 산호 조심.
4: 자,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머리 숙여요.
9: 오케이, 됐어. 어이구, 조심.
1: 아. 여기 있다.
9: 잡았어요?
4: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넙니다.
6: 오케이.
1: 아, 됐다. 오.
4: 얘를
6: 중앙에.
1: 조심 넣을게요.
4: 네.
10: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4: 잡았어요.
10: 제한 시간 안에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4: 하나, 둘.
9: 와, 진짜 정신없다. 아.
1: 고생하셨습니다.
9: 체력전이네요.
11: 고생했어요.
1: 고생했어요.
2: 그 아직 누가 이겼는지 모르는 거죠.
1: 몰라요.
2: 최선을 다하긴 했어.
8: 아,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1: 야, 근데 다들 완전 지쳤네요.
8: 아, 그러니까.
2: 와. 다 고생했어요, 진짜.
8: 진짜 고생했습니다.
9: 오, 깜짝이야.
1: 뭐야.
9: 아, 이제 나왔나?
10: 제한 시간 동안 더 많은 산호를 이식한 팀은 3인 팀입니다.
6: 파란 팀? 어?
9: 아, 파란 팀 이겼다. 아.
1: 와, 예.
8: 예. 아.
1: 이야, 파란 팀이 이겼네.
9: 우리가 이긴 줄 알았는데.
1: 나도.
2: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8: 맞아요.
2: 여기다가 이렇게?
8: 아, 그럼 좀 챙길까?
2: 이렇게 챙길까?
1: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8: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되게 단단하게 잘 돼 있어요.
1: 네, 오! 힘들어도 안 떨어져.
4: 너무 약한 생명일 것 같아서 살살 묶었다 이렇게 떨어졌나 봐요.
1: 아쉽다.
12: 최선을 다했어요.
11: 최선을 다했어요.
4: 저희가 이길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2: 시드름.
7: 딩딩딩딩.
8: 나 이거 처음 받아보네요.
2: 어, 그래요?
8: 사실 저 시드름 가서 시드 받은 건 오늘이 처음이어가지고 만족스러웠어요.
13: 한결 박사님이랑 그리고 이낙준 선생님이랑 같이 팀이 돼서 운이 좋았습니다.
7: 이거는 시간이 있어야 많이 이렇게 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지금 보니까 되게 괜찮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1: 몇 개씩 나눠가졌어요?
13: 4개씩 나눠가지고 하나는 질문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1: 아,
13: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어서.

0: 아니 근데 나는 저 낙준쌤 저 시드 밑에 있는 이 단서들 난 이게 봐도 잘 이해가 안 가긴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1: 해양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산호들이 사라진다고 써 있고 백화가 진행이 됐대요. 백화.
2: 백화.
1: 하얘지는 건 뭐예요?
2: 공생조류랑 같이 골격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온도를 견디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생조류를 쫓아내니까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1: 그래서 하얘지는 거예요?
3: 그러면 하얘지는 거죠.
4: 우와.
0: 그럼 백화산호가 이 위에 있는 게 백화산호예요? 테이블 위에 있는 거?
2: 네, 그렇게 된 거예요.
5: 날카로워요.
6: 아까 그 저희 미션 하다가 봤는데 그 글귀가 이제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문장이.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 인간한테까지 이 체감할 정도로 타격이 오겠죠?
2: 오겠죠.
7: 굉장히 크게 오죠. 네.
8: 산호가 있어야 다른 바다 생물들이 사는데 그 해조류 같은 경우가 그런 이산화탄소를 가둬주죠.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같이 묶여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4: 오, 우와.
9: 여기도 써있어요. 그 바닷속의 탄소 저장고 산호라고 써있고
1: 약간 바다의 나무 같아요. 자라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0: 아낌없이 주는 산호.
1: 아낌없이 주는 산호 진짜.
8: 네,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거는 다른 생명체 덕분에 살아가는 형태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반이 되는 생명체가 사라져버리면 그냥 짜르륵 다 그 영향을 입게 되는 거죠.
9: 네, 꿀벌이 멸종하면 인간도 멸종할 수도 있다라는 말처럼 산호가 사라지면 바다 생명체가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순환이 깨져서
0: 같이 그냥 도미노처럼. 이야, 큰일 났네. 잠깐만, 갑자기 소름 돋는 거. 생각해보니까 이 테이블 위에 어항은 누가 갖고 왔어요?
2: 아니,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막 에코스피어도 갑자기 딱 나타나 있고.
0: 맞아요. 어? 뭐야, 이게?
2: 이게 뭐야?
0: 어? 막걸리인가?
2: 아, 약간 소름인데?
6: 그네?
0: 너지?
6: 갑자기 왜요? 저 왜 그래요?
0: 그거 되게 영혼 없었어. 이거 지문 봐봐요, 지문.
6: 나도 몰랐다고.
0: 진짜 누가 우리를 여기다 가뒀을까요?
8: 제가 볼 때는 가끔씩 누군가에게 최면을 걸어서 우리가 없을 때 박승호 뇌 안에 들어갔다가
1: 박승호가 누구예요?
0: 유승호 4일이나 있었는데 박승호라니
8: 유승호님이 가끔 할리퀸의 지령을 받아서 변하는 거 아닐까요?

0: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 일단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2: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3: 깜짝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4: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텔레마코스 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시 살펴볼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여행의 의미, 특히 이 시 전체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필로스와 스파르타의 주인들이 불사의 존재들이라는 점을 살펴봤어요. 인간 조건을 벗어난 그런 존재들이었죠. 이제는 이들이 텔레마코스를 대접해주면서 생긴 일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메넬라우스의 궁전에 도착을 했을 때 이곳에서는 마침 결혼잔치가 한창인 것으로 그려져요. 그것도 메넬라우스와 헬레네 사이의 유일한 자식인 딸 헤르미온의 그리고 메넬라우스가 하녀에게서 얻은 서자 메가펜테스가 각각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니까 이것은 이 스파르타 왕가에는 아주 각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텔레마코스는 스파르타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 결혼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텔레마코스에게 스파르타를 방문할 것을 권했던 네스토르조차 이 겹결혼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려집니다. 시인은 이 잔치에 메넬라우스의 친지와 이웃이 참석했다고 기록하지만 이들 중 어느 누구의 이름도 특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이것은 스파르타의 속성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 중 하나가 되죠. 스파르타는 혹시 다른 인간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그런 곳은 아닐까요? 저세상으로서의 스파르타의 특징은 사건에서 드러나는 일련의 결례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암시가 됩니다. 만일 지금까지 해석가들의 통념대로 텔레마코스의 여행이 그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청년 텔레마코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영웅들의 손님 접대, 그 크세니아 장면에서 그 많은 실수와 결례가 보이는 점을 우리가 용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파르타를 저 세상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 이상한 점들은 곧바로 시인의 탁월한 이야기 솜씨의 결과로 바뀌게 되어요. 텔레마코스와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스파르타에 도착했을 때 메넬라우스의 시종은 이들을 즉시 맞아들이질 않고 밖에 세워둔 채로 메넬라우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정말 안으로 들여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히라빈들의 손님 접대 관습에 비춰보면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태도입니다. 저는 그 시종의 어색한 태도를 이렇게 봅니다. 신의 도움 없이는 올 수 없는 영역에 다가온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손님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라고 보는 거죠. 다른 근거를 또 한번 보죠. 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다른 손님들 중 누구도 말이나 마차를 타고 왔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텔레마코스와 페이시스트라토스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먼 곳에서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손님들은 가축을 몰고 오거나 음식을 직접 들고 올 정도로 충분히 가까운 곳에 사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마차를 타고 낯선 자가 왔다는 것 자체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오디세우스의 모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고립의 속성 또는 원격성은 저세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저세상에서는 외부인들과의 교류 자체가 드물어요. 칼립소의 섬은 신들도 인간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고 알키노스가 다스리는 파이아케스인들도 남들과 왕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고립된 세계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억류입니다. 스파르타에서 돌아오는 길에 텔레마코스는 필로스에 다시 들리기를 거부하는데 네스토르가 자기를 붙들어둘까봐 걱정이라는 거죠. 스파르타에서 떠날 때는 어땠을까요? 텔레마코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려고 하자 메넬라우스는 느닷없이 한가로운 스파르타 관광을 제안합니다. 메넬라우스는
텔레마코스를 이타카로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의 영역 안에 오래 머물게 하려는 것만 같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잠재적인 위험이 오디세우스에게도 예고가 됩니다. 메넬라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오디세우스가 돌아온다면 메넬라우스는 그를 이타카가 아닌 자신의 힘이 미치는 영역에 정주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전합니다. 아예 도시를 하나 통째로 비워내서 오디세우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심지어 백성들까지 모조리 이타카에서 데려온 다음에 거기에 눌러 앉혀서 살게 하고 싶다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겪은 환상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단계마다 예외 없이 이 억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망각의 열매인 로토스를 먹는 이들은 오디세우스의 동료들로부터 귀향의 의지를 빼앗아 버려서 그들을 머물게 하려 했고요. 심지어는 오디세우스 본인조차도 키르케의 섬에서 쾌락에 빠진 채 1년간이나 잔치를 벌이면서 귀향 자체를 잊어버린 바가 있습니다. 세이레는 어떤가요? 노래로 손님을 유혹해서 초대한 다음 백골로 변하더라도 놓아주질 않죠.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남편으로 만들고자 그 오귀기아 섬에 7년이나 붙들어 놓습니다. 저 세상의 접대자들의 공통적인 희망은요, 손님을 그 뜻에 거슬러서 영원히 또는 최소한 얼마간이라도 억류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테네 여신은 텔레마코스를 왜 저 세상으로 보낸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디세우스를 구해내고 다시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물어보죠. 오디세우스는 왜 돌아오질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디세우스의 귀향이 지체되는 까닭은 포세이돈의 분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포세이돈의 아들, 즉 외눈박이 괴물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건 직후 폴리페모스는 아버지 포세이돈의

이게 기도를 해서 오디세우스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하죠. 여기서 포세이돈의 분노가 시작이 됩니다. 그 분노는 오디세우스가 지나는 거의 모든 길목마다 파괴적으로 도사리고 있었고 그때마다 이 불운한 영웅은 동료들의 목숨과 또 물자들을 잃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세이돈의 분노는 스케리아 해안가의 풍랑을 끝으로 갑자기 자취를 감춰요. 이상한 일입니다. 포세이돈과 이 시에서 짝으로 놓을 만한 헬리오스, 즉 태양신을 예를 들어보죠. 이 신의 분노의 원인은 가축의 손실입니다. 트리나키아 섬에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그 소떼의 일부를 잡아먹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큰 손실입니다만 포세이돈의 분노의 원인인 아들의 실명보다는 좀 덜 심각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오스는 오디세우스의 남은 동료 모두를 우리는 마침내 포세이돈이 분노를 거두었음을 그 신의 독백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는 제우스가 길러낸 사람들에게 가서 섞일 때까지 몹쓸 일을 많이 당해가며 바다를 따라 떠돌지어다. 바라건대 네게 닥친 재앙을 너 결코 업신여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입니다. 자, 이걸 요약을 하자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젠 놓아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광포한 신의 분노라는 모티브가 도대체 어떻게 사라지게 된 걸까요? 우리는 그 신이 분노를 거두기 직전에 텔레마코스가 포세이돈에게 바치는 제사 헤카톰베에 참석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의 모든 헤카톰베 장면에서 가장 풍부한 세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소, 참석 인원, 재물의 종류와 숫자, 색깔, 그리고 제사의 순서가 이처럼 상세하게 기술되는 곳은 여기 말곤 없습니다. 동시에 호메로스의 시 어디에서도 이방인이나 낯선 손님이 즉흥적으로 헤카톰베에 참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와 텔레마코스는 단순 참석 자체를 넘어서 결정적인 역할까지 담당하죠. 그들은 네스토르에 의해서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바쳐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호메로스의 모든 헤카톰베 장면 중에서 이 집전자에 의해서 제사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이 지점이 유일합니다. 이 장대한 제사의 목적은 아테네의 기도와 이를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텔레마코스의 기도에서만 드러날 뿐입니다. 제 말을 들어주소서, 대지를 뒤흔드는 분이시여, 이 일들을 이루어주십사 기도하는 저희에게 원한을 품지 마소서. 텔레마코스와 저는 그 일을 완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소서. 저희는 그 일로 인해 검고 빠른 배를 타고 이리로 왔나이다. 여기서 아테네 여신이 포세이돈을 향해 이루어주십사 기도하는 이 일, 그 일이 과연 뭘까요? 아테네의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오로지 오디세우스가 살아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삼촌 포세이돈이 오디세우스를 끔찍이도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아테네로서는 도저히 정면 대결을 할 수가 없는 상대죠. 이것은 무엇이냐? 그녀가 오디세우스를 위해서 포세이돈과 맞서지 않고 회유라든가 타협 등 다른 우회의 방법들을 모색했음을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마침내 여기에서 헤카톰베로 실현이 되죠. 네스토르가 집전하고 있는, 그리고 아테네와 텔레마코스가 기도하고 있는 이 헤카톰베에서 특기할 만한 또 다른 점은 포세이돈의 면모가 마치 저세상의 신처럼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포세이돈에게 바쳐지는 재물은 매우 특이하게도 검은 소들입니다. 이 검은색 동물들은요, 보통 하계의 신들이나 망자에게 바쳐지는 그런 재물들입니다. 호메로스 시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올림포스의 신들은 이 검은 동물들을 재물로 받지 않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저세상에서 오디세우스를 가두고 있는 신으로서의 포세이돈의 이미지죠.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자신의 행적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림으로써 자신의 현존을 이어가게 되고 그 명성은 가객들의 노래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 즉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인간의 두 번째 죽음이자 완전한 죽음이고, 이러한 인간의 현존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호메로스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디세이아가 시작할

오디세우스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그려집니다. 텔레마코스가 해낸 일은 바로 이 오디세우스에 관해서 지워져 버린 이 기억을 복원해 낸 겁니다. 텔레마코스는 필로스와 스파르타에서 아버지의 옛 전우들을 만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많이 소환해냅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전사요, 지략가로서의 오디세우스의 명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스토르는 오디세우스의 뛰어난 계략과 판단력을 두루두루 칭찬하고 헬레네와 메넬라우스는 각각 오디세우스가 거지로 변장해서 트로이아를 정탐한 일화 그리고 다른 이들의 경솔한 행동을 다스리면서 목마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일화를 들려줍니다. 지금까지는 잊혀졌던 이 오디세우스의 이름이 이제 비로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다시 인간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기억해내는 이들은 그의 전우들이지만 그를 기억하도록 이끌어내는 이는 바로 텔레마코스입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은 호메로스 서사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탁월한 길잡이가 됩니다. 일리아스도 오디세이아도 영웅의 부재로 시작해서 영웅이 자기 운명, 곧 죽음을 자신의 결단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 세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서사시입니다. 그런 까닭에 텔레마코스의 여행은 이 시 자체가 진행될 수 있는 진정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은 왜 텔레마코스 이야기가 이 시에 처음에 배치되어 있느냐라는 애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16권에서 텔레마코스는 이제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모욕과 고통을 참아온 아들을 힘껏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설령 오디세우스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들이 자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승 원정까지 감행했다고는 상상도 못하겠죠. 그의 아들은 자신을 위해 먼 곳에서 싸워준 사람입니다. 이를 히라보로 하면 텔레마코스입니다. 자, 오늘은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오디세우스의 부활과 귀환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모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에게 딱 맞는 운동 선택을 위한 국민건강 가이드 김병곤입니다. 오늘은 근육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근육 어디일까요?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우리의 근육 중에 엉덩이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엉덩이 근육이 발달을 해야 그 밑에 붙어 있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순차적으로 강화됩니다. 만약에 엉덩이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벅지와 그 밑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발달된다면 우리 몸은 밸런스를 잃게 되고 부상이나 여타 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근육 감소하는 비율을 살펴보면요. 대략 20, 30대부터 1%씩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70대가 된다면 내가 가진 20대의 50%의 근육만 있기 때문에 걷는 것, 움직이는 것 또는 힘을 쓰는 동작에서 몸의 출력이 50%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 비율이 감소하면서 우리는 근감소증이 발생되는데요. 이 근감소증은 대사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의 모든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근육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엉덩이 근감소증이 생길 때 건강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우리 몸에서 엉덩이 근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지거나 근육량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요. 물론 당뇨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방대사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근육은 만성염증을 증가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근골격계 문제를 가질 수 있는데요. 가까운 허리나 무릎의 부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엉덩이 근육이 약화될 때 생기는 문제들은 다양하고요. 엉덩이 근육을 지키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중요하고 엉덩이의 근육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엉덩이 운동을 그냥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운동을 해야 되는 순서가 존재하거든요. 엉덩이 근육은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대둔근은 엉덩이의 후면에 있고요. 이 다리가 뒤쪽으로 움직일 때 강화되고 발달됩니다. 중둔근은 측면에 있기 때문에 발이 측면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강화되고요. 소둔근은 균형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엉덩이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을 할 건데요. 운동의 순서는 소등근, 중등근, 대등근 순서로 할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엉덩이를 강화하고 싶다면 이 순서를 따라 하시면 아마도 건강하고 강한 엉덩이 근육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소등근 운동을 배워보실 건데요. 균형을 잡거나 작은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동들입니다. 의자나 테이블을 앞에 두시고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오른손으로 의자 위에 손을 살짝 올리고요. 그리고 오른발을 배꼽까지 들어 올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균형이 잘 잡히면 시선을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정면을 보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균형이 잘 잡힌다면 의자에 의지하지 마시고 네, 균형을 잡으면 발이 흔들리게 되면서 소등근이 발달하게 됩니다. 균형 능력은 이 소등근의 조정 능력을 향상시켜주고요. 이 머리가 움직이는 동작은 균형을 깨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좌우로 최대한 크게 움직이면서 그렇죠. 지금 흔들리죠. 이렇게 몸의 균형은 상체에서 깨주시고요. 소등근과 발은 균형을 잡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반복 횟수는 대략 한 10번 정도를 반복해 주시면 좋고요. 가능하면 얼굴은 최대한 좌우로 크게 움직일 때 운동의 효과는 좋습니다. 중등근 운동은 이렇게 의자나 테이블을 마주하시고요. 양손으로 가볍게 잡으신 후에 발을 모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중등근은 엉덩이에 측면에 있기 때문에 무릎이 펴지고 발목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측면으로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올려주시고요. 천천히 자 10번만 해주시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골반이 위아래로 흔들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흔들리면 중등근이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허리의 움직임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통이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중등근이 하는 운동을 몸통에서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몸통도 완전히 고정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호흡을 뱉으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호흡이 뱉어지면서 발을 들어 올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다리가 앞쪽으로 가면 중등근이 아니라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 발달되기 때문에 측면보다 약간 뒤쪽으로 움직일 때 운동이 잘 됩니다. 반복 횟수는 대략 10번에서 15번 엉덩이가 좀 뻐근해질 때까지 운동을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은 아마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많이 하시는 크램쉘 조개가 이렇게 벌렸다 모아지는 운동인데요. 이거 역시 중등근의 운동입니다. 옆으로 한번 누워보시고요. 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과 고관절은 대략 90도로 구부려주시고요. 그리고 몸통은 수직으로 세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위쪽으로 벌려주면서 중등근이 자극받을 수 있게 운동을 합니다. 자, 10번만 해보실까요? 네.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운동을 할 때 이 골반이 앞뒤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통이 기울어지거나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지 않게 수직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릎은 최대한 높게 벌리되 골반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에서 골반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최대한 높게 들어서 쭉 쥐어짜는 느낌을 갖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게 되면 운동이 잘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만약에 운동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루프밴드라고 해서 허벅지에 밴드를 동그랗게 걸고 하시면 운동 강도가 높아지고 훨씬 더 강력하게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네 발 기기 상태에서 엉덩이를 강화하는 두 가지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중등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으로요. 자, 오른쪽 무릎을 측면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손에 위치한 여기가 발달이 되고요. 천천히 내려주시고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관절 중둔근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골반을 항상 고정하는 것과 몸통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둔근은 기억하셔야 될 게 발이 옆으로 움직일 때 강화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옆으로 움직일 일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둔근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올려서 근육에 자극이 생기면 천천히 내려주시고 반복 횟수는 10번에서 15번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이렇게 네 발 기기 상태에서 대둔근을 발달시키는 건데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이 90도를 위치하게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 발바닥이 하늘로 올라가는 동작입니다. 그대로 천천히 올려보실게요. 그렇죠.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펴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엔 이 무릎이 바깥쪽으로 나가도 안 됩니다. 내 몸의 일직선 상태에서 발바닥이 천정과 수평이 된 상태로 최대한 올려서 엉덩이의 후면부가 자극받으면 좋고요. 아까 중둔근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은 흔들리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몸통은 호흡으로 강력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엉덩이 근육이 발달됩니다. 지금 저희 트레이너 최대한 더 높게 올려볼게요. 엉덩이 떨리는 느낌 보이시죠? 중량을 꼭 많이 준다고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동작을 했을 때 운동이 잘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화되면 허리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화되면 골반이 전방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자세가 만들어지고요. 또는 후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자세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골반 위에 있는 척추가 불안정해지면서 흔들리게 되면서 압박과 전단력이 생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스크 또는 요통이 생기게 됩니다. 중둔근의 약화는 보행 시 골반이 흔들리게 되며 특히 좌우로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 허리가 측면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요추가 좌우로 흔들리며 허리에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중둔근의 약화는 달리기 시 오른발이 착지될 때 내 골반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고관절에 데미지를 주게 되어 있고요.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무릎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무릎이 많이 아프다면 아마도 중둔근이 약화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 축구, 농구, 골프를 치는데 자꾸 무릎이 아프다면 이 중둔근의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하고요. 만약에 전방십자 인대의 손상이라고 손상이 생기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중둔근의 약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둔근의 약화는요.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허벅지의 앞쪽과 뒤쪽의 과부하로 인해서 슬개대퇴통증증후근이라고 하는 무릎의 이 전면부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걷거나 뛰거나 운동을 할 때 이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엉덩이의 뒤쪽 대둔근이 약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둔근의 약화는 점프 후에 착지할 때 충격 흡수를 엉덩이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릎에 대한 데미지가 커집니다. 만약에 제가 점프를 했다 착지를 했을 때 엉덩이로 충격 흡수를 해야 하는데 무릎이 전방으로 쏠리게 되면 연골이나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엉덩이의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은 근골격계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스쿼트를 많이 하실 텐데요. 여성들에게 특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스쿼트를 하는 동작에서 무릎을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앉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엉덩이 근육이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해서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앉을 때 어떻게 앉으셔야 좋냐면 양쪽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내 무릎이 발등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앉아야 허벅지와 엉덩이를 동시에 쓰면서 무릎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드리프트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데드리프트를 잘했을 경우는 엉덩이 근육이 발달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상체를 곧게 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는 동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엉덩이가 뒤쪽으로 나가면서 엉덩이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되면서 운동이 되는데요. 이 동작을 잘못하게 되면 첫 번째 등이 동그랗게 말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엉덩이에는 자극이 안 오고요. 지금 저도 허리 등 쪽으로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요추에 또는 허리 디스크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는 이 허리를 너무 아치를 만들어서 동그랗게 만드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엉덩이에는 전혀 자극이 오지 않고요. 좋은 데드리프트는 측면에서 몸통이 곧게 펴진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쪽으로 쭉 빠져나와 내 엉덩이의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났을 때 가장 좋은 동작이고요. 이렇게 해야 엉덩이가 발달되고 허벅지 뒤쪽이 부수적으로 발달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좋은 동작으로 했을 때 이득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면 할수록 부상이 생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둔근 또는 중둔근, 소둔근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을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집에서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많이 하시는 브릿지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누워보시고요. 자, 누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은 90도 구부려 주시고요. 오른발을 올려주시고 양손으로 허벅지 뒤를 감싸서 무릎을 90도로 유지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발로 지면을 밀어주면서 엉덩이를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들어 올려주시고요.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다시 둘, 높게 올라오시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올라가는 높이인데요. 왼쪽 무릎과 왼쪽 골반이 직선이 될 때까지 올라가야 엉덩이 근육이 발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덩이 근육이 덜 발달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운동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개수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엉덩이가 높이 올라와서 무릎과 어깨에 직선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서 10개에서 15개 정도 하시면 아마도 강력한 엉덩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무릎을 잡은 상태에서 브릿지가 잘 된다면 다음 레벨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을 90도 올려주시고요. 양손은 45도로 펼쳐주시고요. 발 위에 물건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밀어 올리고 엉덩이가 올라갑니다. 자, 그대로 올리실게요. 네,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갑니다. 발바닥이 올라가야 되고요. 천천히 내려서 10번만 해보실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발목이 이렇게 당겨진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요. 조금 전에 허벅지 뒤를 잡고 했던 운동처럼 무릎과 어깨 사이에 엉덩이가 올라오는 정도까지 높이 유지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10번을 이렇게 못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숫자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도 굉장히 고강도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운동 능력 또는 근력이 많이 만들어진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대로 밀어 올립니다. 엉덩이 근육 약화는 걷기에도 문제를 주게 됩니다. 우리의 다리를 앞뒤로 좌우의 균형을 잡는데 엉덩이 근육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우리 골반과 다리뼈를 수직으로 직각으로 연결시켜서 버텨줄 수 있는 근육이 중둔근과 내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단단하게 하나의 다리에서 골반을 지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 발을 디디면 양발에서 한 발로 균형이 바뀌게 되거든요.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우리의 골반은 틀어지거나 비틀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대둔근의 약화는 우리의 걸음걸이에서 보폭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발을 밀어줄 때 추진력이 세 군데서 이루어집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하지만 엉덩이 근육이 힘이 없다면 추진력을 허벅지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죠. 휴머노이드가 걷듯이 이런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폭이 좁아지고 걸음걸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둔근 약화는 무릎, 허리, 발목의 근육의 보상작용을 초래해서 걷거나 움직일 때 피로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이게 손상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측면에서 정확하게 세 개의 근육이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는요, 내 몸통보다 발이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종아리에 힘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허벅지 앞쪽에 들어오고 엉덩이의 힘으로 우리 몸을 앞으로 밀어주게 되죠. 이런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만보를 걷는다면 오른발에 5,000번, 왼발에 5,000번의 근력 운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걸을 때 대둔근을 쓰지 못하게 되면 주로 무릎을 이용하게 되면서 허벅지의 부담 또는 무릎 관절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공원에서 걷고 나서 무릎이 좀 뻐근하다, 그렇다면 아마도 대둔근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둔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걷기 위해서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저랑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끝으로 발끝 터치 운동이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서보시고요. 쓴 상태에서 오른발을 중심으로 왼발을 뒤쪽으로 살짝 빼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손은 허리에 올려주시고 왼손으로 발끝을 터치하는데요. 이때 오른발의 체중이 90% 정도 있어야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 보실게요. 그렇죠. 그대로 일어나 보시고요. 일어나서 엉덩이 허벅지에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엉덩이가 최대한 뒤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자극을 받으면 좋은 동작이고요. 일어나 보시고요. 자, 그대로 10번만 반복하실게요. 조금 주의하실 점은 오른발에 내 체중이 다 올라와야 하고요. 그리고 이 발의 뒤꿈치 쪽이 아니고 볼 쪽으로 체중 지지가 됐을 때 운동이 가장 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통이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허벅지와 엉덩이로 조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왔다가 올라갈 땐 조금 빠르게 엉덩이 힘으로 밀어 올립니다. 허벅지가 아니고 엉덩이입니다. 엉덩이를 벌렸다 생각하고 다시 모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만 더 해보실게요. 엉덩이 뒤로 다시 그대로 쏘여서 이 동작이 10개, 15개가 편하게 되신다면 지금 왼손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만요. 작은 가방이라든지 약간의 무게가 나가는 것을 들고 하면 운동 강도를 집에서도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점점 운동 강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만약에 운동을 따라 하시면 아마 몸에 땀이 좀 나기 시작할 텐데요. 이번 운동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한 발로 동일한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서주시고요. 네. 오른발로 중심을 잡고 왼발은 살짝 들어주시고요. 그렇죠. 오른손은 허리, 왼쪽 손으로 처음에는 무릎을 닿습니다. 무릎을 닿고 그대로 올라오시고요. 그렇죠. 천천히 닿고 무릎 다섯 개 닿고 그리고 발끝 닿도록 할게요. 이렇게 불안정한 면에 있으면요. 소등근, 중등근이 같이 발달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대등근은 당연히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균형 잡는 조절 능력도 좋아지게 되고요. 엉덩이에 큰 근육이 발달되면서 힘도 발달되게 되죠. 몸통은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고 했을 때 운동의 효과가 가장 좋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발끝 닿는 게 어려우시다면 허벅지의 중간도 괜찮고요. 무릎까지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요. 내가 닿을 수 있는 부분을 닿고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엉덩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외형적인 예쁜 엉덩이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최근에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많이들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대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뒤쪽에 있는 근육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둔근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둔근 이전에 만들어야 되는 근육은 중둔근과 소둔근입니다. 이 중둔근과 소둔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딥힙이라고 해서 내 엉덩이의 측면이 쑥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대둔근이 중요하긴 하지만 소둔근과 중둔근이 대둔근을 만들기 이전에 만들어야 되는 근육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힘을 쓰는 동작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벽에 기대고 있을 때 하는 운동들이거든요. 그 운동이 운동 강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운동 재활을 하거나 아니면 저체력을 가진 분들이 하기에 적당하고요. 대신에 이 운동은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호흡과 함께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짧아졌다가 늘어나는 운동들입니다. 이 운동이 운동 강도가 강해지고요. 근육이 커지는 데 가장 중요한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멈춰있는 동작으로 멈추고 밀거나 버티는 동작으로 해주시고요. 대표적인 게 아마 예전에 학창시절에 유리의자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있었던 동작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 동작들이 일반적으로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서 근력 운동의 아주 기초적인 동작들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고 있는 플랭크 동작, 멈춰있는 그 동작이 근력 운동의 아주 기초적인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너무 오래 하는 것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중학교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쉬운 것만 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짧아지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동작이 같이 이루어질 때 근육이 성장하게 되죠. 스쿼트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 의자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1분의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일어났다 앉는 동작의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성장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근수축의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면 내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할 때 움직임의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등척성 운동, 근육이 짧아지는 것, 길어지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서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면 우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운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멈춰야 해요. 멈춘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근육이 짧아집니다. 이 세 개의 과정을 운동 속에서 계속하게 되는데요.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면 내려간 상태에서 정지 동작을 조금 오래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동작을 하기에 좋고요. 마찬가지로 일어났을 때도 힘을 주면서 대략 2초 정도를 버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거에 속도차가 필요합니다. 내려가는 동작에서 2의 비율, 시간의 비율, 올라올 때 1의 시간의 비율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포츠를 한다면 골프를 예로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백스윙 상태에서의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공을 치러 내려가는 상태에서는 짧아지기 때문에 빠른 스윙이 필요합니다. 좋은 동작에 근육을 쓰지 못하면 이런 동작이 돼요. 늘어날 때도 빨리, 칠 때도 빨리. 똑딱이가 되면 우리 근육은 힘을 모으지 못하고 에너지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동작에선 천천히, 힘을 쓰는 동작에선 빠르게. 스쿼트도 그러면 내려가는 동작에선 천천히, 멈췄다가 올라갈 땐 빠르게. 운동의 기본 컨셉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동작이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거고요.
하면 할수록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해지고 움직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둔근을 조금 더 강화하고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저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젊은 분들이 엉덩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힙스러스트라는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누워 보실게요. 지금은 장비가 없지만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힙스러스트를 하면 배를 가로질러서 큰 바를 놓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발을 네, 이렇게 잡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밀어 올리거든요. 그대로 밀어 올려 보실게요. 네, 이렇게 밀어 올리고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힙스러스트를 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은 내 엉덩이가 지면에 최대한 가까이 내려갔다 올라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을 그었을 때 엉덩이까지가 직선을 이루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라가는 속도와 내려오는 속도에서 올라가서 잠깐 멈추셨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운동의 비율은 늘어날 때 2, 그 다음에 단축될 때 1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상태로 천천히 내려가서 비율 맞추고 위치 맞춰 보실게요.

다음은 애플립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운동의 종결자거든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난이도가 높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운동들이 조금 쉬워진다면 이 동작으로 건강하고 강력한 힙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한번 서보시고요. 왼발로 서고 오른발을 90도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가 기울어지면서 발은 뒤쪽으로 쭉 손 뻗어주시고요. 그대로 차렷. 그대로 뒤로 쭉 뻗어주실 때 주의하실 점은 몸통이 수평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잘못된 동작에선 골반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이렇게 틀어져서는 좋은 동작이 나올 수 없고요. 그대로 일어나시고요. 그래서 시소처럼 몸이 완전히 수평으로 숙여졌다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발끝과 등과 손까지가 수평이 되게 만들고 일어났을 때는 우리 몸이 수직이 되게 됩니다. 자,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이 동작은 균형 잡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운동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하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네, 그대로 쭉 뻗어서 네, 발끝부터 손끝까지 일직선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엉덩이의 힘으로 일어서고요. 그대로 세 번만 더 해보실게요. 쭉 펼쳐주시고요. 운동은 대략 10번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균형을 잃으면 오른발로 살짝씩 지면을 디디면서 안정감을 가지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운동을 집에서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실천해 보시고요. 저는 4강에 뵙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마케팅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마케팅을 단순히 광고 홍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경영대학에서 마케팅 가르치고 있는 박지혜 교수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케팅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저는 마케팅을 소비자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소비자의 아주 중대한 불편함을 가장 우월한 방식으로 해결해주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소비자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따라가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실제 팩트보다 더 중요한 소비자의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비자를 기다리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전제품 서비스 센터 배송 이런 상황은 아주 흔하죠. 자, 소비자를 기다리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우리 마케팅 실무자들은 두 가지 대기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상 대기 시간을 알려주고 기다리게 하는 방법. 자, 두 번째는 예상 대기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기다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실무자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소비자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각 조건에서 소비자를 똑같이 20분 기다리게 합니다. 기다린 후에 내가 더 짧게 기다렸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어느 조건에서 나타날까요? 답은? 첫 번째, 예상 대기 시간을 알고 기다린 소비자가 똑같은 20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대기 시간을 알고 기다리면 다들 어떻게 하세요? 자, 20분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내 나름대로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친구랑 전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뭐 못다한 업무를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재밌는 소셜미디어 컨텐츠 소비할 수도 있겠죠. 즐거운 일을 하면, 우와, 시간이 정말 빨리 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반대로 시간을 공지받지 않고 기다리게 되면 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불확실한 상황은 사람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관련 정보, 시계를 자꾸 확인하게 되죠. 자, 이 과정은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힘이 들죠. 똑같은 시간을 기다렸지만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내게 된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디게 갔다, 오래 걸렸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비자를 대기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예상되는 대기 시간을 알려주고 기다리게 하는 편이 똑같은 시간을 기다리고도 더 짧게 기다렸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이 이 인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제품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요즘 무선 청소기 참 많이 쓰시잖아요. 자, LG전자가 호주, 미국 등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청소기를 사용할 때 경험하게 되는 소비자들의 불편함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중 가장 큰 불편함 중에 하나는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청소하는 것 자체도 즐겁지 않은 일인데, 이 공간을 막 옮겨 다닐 때마다 벽에 콘센트에 전선 꽂았다가 뺐다가 반복해야 되잖아요. 너무 번거롭습니다. 전선도 자꾸 쫓아오고요. 엉키고 꼬이고 하잖아요. 자, 이런 불편함들을 없애주고자 LG전자가 엄청난 기술력으로 과감하게 전선을 없애면서 탄생시킨 제품이 바로 이 청소기. 자, 2015년도쯤에 한 TV를 틀었다면 많이 보셨을 그 제품입니다. 광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상외로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청소 시간 때문이었는데요. 자, 이 제품의 사용 가능 시간이 17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하나같이, 에? 17분? 17분 안에 청소를 어떻게 다 해? 라고 반응했습니다. 자, 왜 17분이 문제가 됐던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청소하실 때 어느 정도 청소 시간을 고려하고 그 시간을 비워두시나요? 뭐 어떤 분들은 1시간이다, 뭐 어떤 분들은 2시간, 심지어 반나절 걸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LG전자에서 정말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출시했을까요? 아이,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 17분은요, 배터리로부터 오는 한계도 있었지만, 실제 30평대 아파트를 이 대형 청소기로 청소하는 시간은 20분이 채 걸리지 않더라는 것을 LG전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제 청소에 소요되는 시간이죠. 즉, 팩트와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청소 시간에 큰 간극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청소 시간에는요, 청소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도 포함되고요, 청소기를 꺼내오는 시간도 필요하죠. 청소가 끝난 다음에 청소기를 정리하는 시간,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청소하고 샤워하는 시간까지 모두 청소 시간으로 포함하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시간을 합했더니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청소 시간은 최소 60분 이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청소기를 17분밖에 못 쓴다고 하니까 이 청소를 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구입을 꺼리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제품은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그 청소 시간을 이겨내지 못해서 일단 현재는 판매를 보류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소비자의 인식을 충족시켜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건 시장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사실 차세대 식품 시장으로 가장 주목을 받았지만 비건 시장의 수요는 실제 정말 작습니다. 시장이 크다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2%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거의 없는 시장이라고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비건 제품을 만들어서 비건 소비자들에게만 판다는 것그 자체는 특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비건 제품은 일반 육류를 섭취하는 소비자들한테도 팔아야 그 수익의 규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 비건 식품 혹시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자, 없으시다면 왜안 드셔보셨을까요?

실제 기존 비건 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 보면 구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왠지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자, 먹어보지도 않고 맛이 없을 것 같다니. 그건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자, 그건 실제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건 버거 패티의 색이 소비자들이 그 인식하고 있는 버거 패티의 색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맛있는 소고기 패티에는 붉은색 살코기가 많을 겁니다. 또 살코기만 있는 것보다는요, 흰색 지방이 좀 섞여 있어야 맛이 부드러워지겠죠. 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맛있는 색상의 인식에 맞춰서 비건 패티를 진짜 소고기 패티처럼 보이도록 출시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주주로 만들고 있는 회사인 비욘드 미트입니다. 기존 비건 재료로 패티를 만들게 되면 식재료의 팩트상 허여멀건한 색상의 패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욘드 미트는 구매 전에 진열된 상태에서도 자, 육안으로 육류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소비자가 맛있는 색상의 고기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욘드 미트 제품들은요, 기본적으로 식물성 재료만을 사용해서 만들지만 여기에 붉은색 육류의 색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빨강색 비트즙을 짜놓습니다. 자, 그리고 고기의 흰색 지방, 육즙을 재현하기 위해서 코코넛도 갈아 넣게 됩니다. 이런 모습의 패티는 누가 봐도 비건 패티가 아니라 일반 고기 패티라고 생각하게 되죠. 비욘드 미트는 이 제품들을 비건 식품이라고 포지셔닝하기보다는요, 미국 마트에서 육류 패팅어처럼 소고기랑 돼지고기 옆에 함께 진열해서 그 사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비건 식품들은요, 식재료가 만들어내는 고유의 색상, 팩트를 그대로 제품화해서 사실 실패했지만, 비욘드 미트는 소비자들이 맛있다고 인식하는 그 육류의 색상에 맞춰서 제품을 변형시켰고요. 결국 많은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마케팅 활동의 핵심은 사실 팩트가 아니라 인식에 있습니다. 자, 팩트도 중요하지만 이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소비자 인식은 팩트와 다르다로 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 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친구들. 사이베트 메이소치.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틴어 발음을 설명하면서 유명인 두 사람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키케로와 케사르.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에도 역시 그 케사르와 관계된 일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꾀순트 케사리스 케사리, 꾀순트 데이 데아. 케사르의 것은 케사르에게, 신의 것은 신에게 라는 이 문장은 단순히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이 하나의 문장이 유럽의 정치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뭐? 우리가 정교분리라고 들었던 그 개념, 정치와 교회가 서로 개입하지 않고 분리되는 개념, 바로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성경 구절, 꾀순트 케사리스 케사리, 꾀순트 데이 데아. 케사르의 것은 케사르에게, 신의 것은 신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라는 이 하나의 성경 구절에서 유럽의 정치사는 엄청난 타협점을 맞게 됩니다. 무엇? 교회가 국가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국가도 교회의 일에 개입하지 마. 이겁니다. 그래서 정교가 분리되고 여기에서 어떠한 개념들이 파생되냐? 네, 종교 자유에 대한 개념들이 파생됩니다. 하지만 처음 종교 자유의 개념들은 어떤 한 개인의 종교 자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누구? 한 영주의 종교 자유에 관한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영주가 천주교 신자이면 그 영주에 속하는 예속민 모두 천주교를 믿어야 했고 어떤 영주가 프로테스탄트 신교 신자였으면 그 영주에 속한 모든 예속민들이 무엇? 신교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개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개인과 자유라는 이 개념이 나오면서 각자의 자유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나오면서 종교 자유도 어떤 한 개인의 자유로 된 것은 그렇게 인류의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왜 제가 케사르의 것은 케사르에게, 신의 것은 신에게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어디죠? 봤죠? 여기는 다 알아 우리가. 바티칸이야, 바티칸. 바티칸 광장이야. 저는 이런 광경에서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막 운집에 있는 거, 교황님이 나올 때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거 옆에서 딱 본 적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자, 이 광장을 딱 보면 광장 가운데로 길이 쫙 나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 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아 리콘칠리아 지오네.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화해의 길이라는 겁니다. 저 화해의 길은 원래 처음부터 저렇게 길이 쫙 오늘날로 하면 저 대로처럼 나지는 않았어요. 저 길은 무솔리니 때 만든 길입니다. 왜냐하면 무솔리니가 생각을 했어. 콜로세오에서부터 이 바티칸 광장까지 쫙 대로로 연결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갖고 한쪽에서는 이 바티칸 광장에서 대로를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또 다른 한쪽의 길은 콜로세오에서부터 이제 광장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콜로세를 오다 보면 거기 돌길이 쫙 깔려져 있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거기 그냥 고적 유물들이 그대로 있었어. 그걸 무솔리니가 그냥 쫙 깔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보면 기가 찰 일이죠. 고고학적인 산물들이 있는 그 기념물들이 있는 그곳에 흙과 돌로 그냥 쫙 메워버리고 탱크 한번 딱 지나가게 하고 거기서 군사행렬 쫙 하고 싶었던 그 무솔리니의 그 열망 때문에 여기도 원래는 저기 옆에 이 광장 옆에 쫙 일직선으로 옆에 있는 저 길처럼 건물들이 막 있는 것처럼 꼬불꼬불하게 갔던 그 길을 쫙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의 내용은 바티칸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바티칸 많이 들어봤어. 근데 바티칸 왜 바티칸이지? 원래 이 지역명이 바티카누스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바티카누스 언덕에 지어졌다고 해서 그냥 바티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바티칸의 개념에서 무엇도 나오냐면 근대 국가, 현대 국가의 개념도 사실 여기서 나옵니다. 자, 바티칸의 수장, 바티칸이라는 이 나라는 언제 나왔느냐? 이제 이 질문이 제기됩니다. 사실 바티칸, 우리가 그냥 바티칸이라고 하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뭐 이게 바티칸 시인지, 바티칸 국가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돼? 이 나라의 공식 명칭은 바티칸 시국입니다. 바티칸 시국, 도시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 바티칸 시국의 탄생은 무엇에서 시작되냐면 무솔리니하고 교황청하고 협상하면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바티칸을 어떻게 둘 것인가? 이걸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국가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시로 남길 것인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첨예한 이 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티칸의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무솔리니는 당연히 바티칸 시로 만들고 싶어 했고 교황청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반드시 여기에 뭐 국가라는 개념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억울한 면도 있어. 왜? 중세 때는 이탈리아 반도 중간이 다 누구 땅이었어? 교황령이라고 해서 교회 땅이었어. 그러니까 교황이 실제 땅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주 협소한 이 땅에 내가 지금 이렇게 축소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를 국가로 안 해주고 그냥 시로 해? 이제 그게 이제 협상의 내용이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빅토르 엠마누엘레 3세의 대리였던 당시 총리 베니토 무솔리니와 교황 비오 11세의 대리였던 가스파리 추기경이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라테란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라테란 궁전에서 조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라테란 조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티칸의 이 상징은 뭐냐면 최초의 누구? 교황인 베드로가 여기 순교한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최초의 교황인가? 라는 것은 바로 테라비브에 가면 있습니다. 테라비브에 베드로 수의자 성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라틴어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Tu es Petrus, Petrus et super hanc Petram edificabo ecclesiam meam.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보면은 위에 나온 것과 아래에 나온 것이 조금 다르죠. 철자가 어떻게 달라? Tu es 할 때 Tu를 어떻게 했냐면 얘는 V로 했어. S 하고 Petrus 이렇게 썼습니다. V 원래 더 고전 라틴어는 U하고 V가 구분된 건 얼마 안 됩니다. I가 J로 됐듯이 이 U도 원래는 V로 썼다가 이제 이렇게 그 르네상스 U로 이제 U하고 V가 구분되는데 Tu es Petrus et super hanc Petram edificabo ecclesiam meam. 너는 베드로이고 그 다음에 이 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성경 문장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열두 사도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옵니다. 근데 라틴어로 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 페트라라는 돌이 있고 또 다른 돌은 어떤 돌? 스칸달룸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스칸달룸 들어봤습니까? 스캔들. 우리가 스캔들이 된다라고 했죠? 예. 그 스캔들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스칸달룸에서 나옵니다. 써줘야 알겠죠? 발음을 해서는 도저히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자, 스칸달룸. 스칸달룸이라는 돌은 어떤 돌? 예, 스캔들, 걸림이 되는 돌입니다. 걸림돌. 그럼 페트라는 돌은 어떤 돌? 예, 디딤이 되는 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예수가 베드로에게 네가 너가 이제 페트루스 돌인데 어떤 돌이냐면 제자들, 다른 제자들에게 디딤이 되는 돌이 되죠. 그리고 내 교회를 그런 너 위에 세우

아니면 걸림이 되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때문에 베드로가 열두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고 그 베드로가 와서 죽었던 그곳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 예, 베드로 성당, 그 로마 바티칸 대성당이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바티칸. 이제 한번 바티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바티칸에서 뭘 알아보냐면 여기 국민 어떻게 돼요? 여기 누가 살아요? 이제 이런 궁금함을 참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바티칸의 국민은 통상 800명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800명이 국민이야. 근데 바티칸의 국적은 어떻게 취득하느냐? 국민은 몇 명이냐? 자, 여기서 국민 중에 1번은 누구겠습니까? 1번. 어? 교황이죠, 당연히. 교황이 이제 이 국민의 1번입니다. 아, 이 나라의 1번. 바티칸시국이라는 것은 오늘날 정치체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면 군주제의 형태입니다. 군주제. 자, 그래서 교황이고, 그 다음에 교황 다음이니까 누구? 카디널, 추기경들이 이제 여기 자리를 메웅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티칸시국의 가장 중요한 국민의 구성원은 누구냐면 바티칸 외교관입니다. 바티칸 외교관? 그게 뭐야? 네, 바티칸도 외교관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외교의 역사만 따지고 보면 단일 국가 중에 가장 긴 나라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무엇? 외교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 뭐 영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이 청와대와 가장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대사관은 교황청 대사관입니다. 바로 청와대 앞에 교황청 대사관이 있었는데 대사관이 이렇게 건물이 화려하거나 아름답지가 않아서 저게 대사관이야 하고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공간에 그 교황청 대사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각국 외교 공간에 파견되는 외교관들이 바로 바티칸 시국의 중요한 국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들에겐 무엇이 주어지느냐? 예, 국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에겐 여권이 따로 발급됩니다. 자, 바티칸 주요 국민은 외교관.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 여기 일하시는 분들, 뭐그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종교인이겠죠? 로마 가톨릭교회 신부나 수도자, 수녀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스위스 근위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바티칸 근무하는 일반 사람들. 뭐 일반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경호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경호하시는 분들의 가족도 같이 여기 살아야 될거 아니야. 내가 처자식이 있고 그러면 거기 같이 살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경호뿐만이 아니라 뭐 일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이제 여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 인구가 700명대에서 700명 후반에서 이제 800명 정도 되는 건데 여기 국적은 통상적으로 다른 데는 출생지주의 아니면 혈통주의를 하는데 여기는 출생지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야. 그럼 뭐? 내가 여기에서 어떤 직무를 가졌을 때, 그때까지만 거기에 국민인 거예요. 좀 신기하죠? 바티칸의 영토는 너무 작아. 정말 작아. 여의도보다 작을 거예요. 아마. 총 면적은 49헥타르. 한 여의도 면적의 6분의 1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몸이 하도 아파갖고 지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 사세요? 제가 여의도 삽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의도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여의도 크기? 그래서 구글링을 막 했습니다. 네이버 형한테 막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면적은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 그 지압하시는 분께서 이게 규모가 이게 딱 어림이 안 잡혔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기다리세요. 제가 다음에 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냐? 여의도를 딱강 주변에 쫙한 바퀴 걸었습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딱 가갖고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지압을 받으면서 선생님. 여의도를 걸어보니까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크기가 얼마나 하겠군요 라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 무언가를 누구에게 알려준다는 게 나는 그냥 아 이게 숫자로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그 사람이 바로 알아들 수 있는 건참 제한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바티칸 면적 49헥타르 이렇게 얘기하면 안 와닿죠? 제가 한번 바티칸 성벽을 따라 쭉 걸어봤습니다. 한 30분에서 40분이었으면 끝났던 것 같아. 여유 있게 걸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이제 알겠죠? 자, 이 바티칸은, 근데 바티칸의 영토는 실제로 바티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바티칸 광장부터 해서 바티칸 담벼락 그 안에 있는 그것도 영토지만 바티칸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영토 내에 있는
어떤 것들도 바티칸 영토로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스텔 간돌프라는 곳이 있어요. 로마에서 한 23km 정도 떨어졌는데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교황의 여름 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헬리콥터를 타고 거길 갑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게 사람들한테 민폐를 안 끼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움직일 때는 이탈리아 내에서 교황이 움직일 때는 국가 원수에 준해서 경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도로 폐쇄되죠. 뭐다 경찰들이 막아. 근데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 제일 민폐가 적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바티칸에서 좀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천사들의 성, 카스텔안젤로, 천사들의 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로마 시내 하늘을 한눈에 이렇게 쫙 바라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됩니다. 이전 사진을 보면 자, 여기 담이 있는 것 같고 여기 뭐 건물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이게 뭐냐? 천사들의 성이 약간 여기 있고 바티칸이 있습니다. 교황이 이민족이 침입해 왔을 때 어떻게? 요 바로 비밀 통로를 타고 이 천사들의 성으로 피신을 했던 그 길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교황이 저 피신할 때 얼마나 다급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앞에 횃불 하나 든 사람하고 여기를 막 뛰어갔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담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쫙 해갖고 아치처럼 쫙돼 있고 그다음에 그 더 전에는 그냥 진짜 담으로 쫙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조그만 유리창들이 이렇게 유리창처럼 이렇게 딱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요 윗길로 해서 쭉 이제 비밀 통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딱 나면 뭐 이민족이 딱 침입하거나 그러면 바티칸에서부터 이 천사들의 성까지 가는 겁니다. 피신하러. 전쟁이 나서 이 길로 피신을 하는데 예전에는 누가 교황을 경호했냐면 이탈리아 군인들, 이탈리아 출신 군인들이 이제 경호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민족이 침입하니까 이탈리아 군인들 다 어떻게 했어? 다 도망갔네. 이런 신뢰할 수 없는 무리 같은 이라고. 그런데 스위스 근위병을 주니까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고 전멸했네. 바로 그 다음부터 사람은 딱 단순하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당연히 누구를 채용하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 경험 이후로 교황청, 바티칸의 근위병들은 어느 나라 출신이 다 하게 됐다? 네, 스위스 출신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근위병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교황청에 가면 딱 형형색색의 노란색, 파란색 쫙그 예복 딱 있죠. 이렇게. 이거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겁니다. 딱 봐도 이게 일반 디자이너가 딱 디자인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딱 들죠. 딱 벌써 색감부터 아, 이게 역시 이게 미켈란젤로 형님의 작품이겠구나. 딱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합니다. 자, 이 스위스 근위병이 되면 어떻게 되냐? 스위스 근위병 이 선발된 사람들은 스위스에서부터 로마까지 어떻게 와? 버스 타고 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걸어서 옵니다. 스위스에서부터 로마까지 예전에 첫 스위스 그 근위병들, 용병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서 스위스에서부터 로마까지 걸어오게 됐습니다. 오면서 군가도 부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전통입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딱 옵니다. 그래서 이 복무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이 있고 뭐 우리처럼 군인처럼 장기복무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근무한 사람들은 이그 복무를 끝나고 나서 무엇이 쉽다? 취업이 용이합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성실과 어떤 그 근면 딱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본국에 돌아가도 어떤 곳에서도 이 사람들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교황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교황. 교황청을 부르는 명칭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로 홀리시라는 거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또 책을 보면 어퍼스톨릭 시라고도 합니다. 뭐 C 하니까 알겠어. 영어로 뭐 C 보는 그 C 말고 명사 딱 보면 어떤 자석, 권좌, 그뭐 그런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아 홀리 C 해서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면 성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대부분 이런 식의 번역은 누가 했겠어요? 우리가 했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 번역이죠. 예,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교회 천주교의 많은 용어 중에 그 일본의 잔재를 털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고쳐지지가 않네. 참, 아포스톨릭스는 뭐냐? 사도자입니다. 사도자. 자, 홀리시, 그다음에 아포스톨릭시, 교황청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홀리시 성자라고 부를 때는 뭐냐면 교황청이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대표할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황청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대교구와 모를 연락할 때 교황청에서 공문을 발송할 때는 어떻게? 홀리시, 성자로서 발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황청 여기 있는데 청와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떻게? 어퍼스톨릭시, 사도자라는 이 명칭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홀리스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와 관계할 때, 사도자라는 것은 로마 교황청이 누구? 국제법상 주체인 국가들과 아니면 외교 주체들과 관계할 때 쓰는 명칭, 정신 용칭이 뭐다? 사도자인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바티칸의 가장 으뜸이 교황이라고 하는데 교황 선출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혹시 콘클라베라고 들어봤어요? 콘클라베. 콘클라베. 이게 그냥 고유명사처럼 됐는데 원래 이건 고유명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 콘이라는 것은 라틴어 꿈이라는 전치사입니다. 클라베라는 것은 클라비스의 탈격 클라베가 됩니다. 클라비스라는 건 뭐냐면 열쇠, 열쇠. 열쇠. 클라비스, 클라비스. 삼변화 명사인데 열쇠라는 뜻입니다. 교황이 죽고 나면 새 교황을 새롭게 뽑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뽑아? 추기경들이 뽑습니다. 추기경들이 모아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차기 우리 전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끌어갈 그 우두머리가 될까, 으뜸이 될까를 뽑아야 되는데 추기경들이 서로 선발하는 데서 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또이 사람이 선발되면 또 우리가 또 곤란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서로 인간의 어떤 이익과 관심이 첨예하게 막 개입되면서 교황 선발이 계속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오늘도 안 나와, 내일도 안 나와. 그래서 그 추기경 교황을 뽑기 위해서 모인 추기경들이 있는 그것을 그냥 열쇠로 잠가 버렸어. 그리고 빵하고 물만 주네. 배고픔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딱 선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아, 꿈클라베. 꿈꿀라베가 뭐? 콘클라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배고프니까 빵과 물만 주니까 바로 교황이 선출됐어. 그다음부터 교황 선출할 땐 아, 그 교황 선출할 이 추기경 이분들을 가둬놓고 우리가 해야지 교황이 빨리 선출되겠구나. 그래서 꿈꿀라베가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딱 선출되면 흰 연기가 쫙 올라오고 선출이 아직 안 되면 검은색 연기가 쫙 올라오고 그 전통이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된 겁니다. 흰 연기가 쫙 올라오면 거기서 교황 선출에 참여하셨던 추기경님들께서 그 가운데 가장 으뜸되시는 분이 바티칸 광장, 베드로 대성당 광장에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기 빨간색 보이죠? 저 빨간색 저기서 그 추기경이 딱 선임 추기경에게 얘기합니다. Habemus papam. 우리가 교황을 가졌어. We have pope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황을, 그러니까 새로운 교황을 가지게 됐다라는 걸 저기서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티칸을 보면서 영토는 예전에 비하면 엄청 쪼그라들었고, 그다음에 옛날엔 실질적인 어떤 세속적인 권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처럼? 군주처럼. 근데 요즘 그런 권력도 없고, 각 지역 교회에 그냥 도덕적으로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매기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오늘날 현재 바티칸은 그 역사, 유럽사 전체를 보면 엄청나게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아주 조그만 영토에 있는 아주 조그만 도시 국가에 불과하지만 이 바티칸에 파견한 외국 대사들 모임, 그 대사들의 모임에 가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티칸이 중세나 근세에 가졌던 세속적 권위를 놓아버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강한 무엇? 도덕적 권위를 가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거는 오늘날 교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것이 참 많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그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았을 때더 많은 권위가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떤 그런 저에게도 충격이 줬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마 종교 모두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건 각자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키워드는 입지 분석과 공간 최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Location, location, location.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입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우리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인지를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는 많은 시설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편의점에서부터 카페, 백화점, 도서관, 병원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시설들이 특정한 공간을 점유하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왜 특정한 장소에 입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적 있는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입지 분석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실 입지에 대한 관심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인간의 의사결정 대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시사회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홍수나 태풍,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나 그리고 사냥을 손쉽게 할수 있는 동물 서식지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과 식소를 찾아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거지 입지 결정은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 의사결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도시 시스템도 어떤 특정한 패턴이나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하천 근처에서 발달하고 있고요. 또 어떤 도시는 교통의 요지에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들의 입지 역시 무작위로 이루어지기보다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유로 인해 특정한 체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입지 분석을 좀더 공식적으로 정의하면 공간 현상과 관련된 공간적 배열이나 패턴에 대한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조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매핑입니다. 즉, 지표에 있는 여러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위치 좌표를 이용해 지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지리정보 시스템, GIS는 이러한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지도화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공간 현상의 공간 배열을 설명하고 입지 결정 요인 등을 분석하는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왜 특정한 산업이 특정 지역에 모여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입지 분석은 특정 활동에 대한 최적의 입지, 다시 말해 보다 나은 의사결정과 공간 계획에 도움을 주는 접근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점의 입지나 공장 시설의 입지, 도로의 구축 등과 같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용이나 효용성을 극대화시켜 줄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도출합니다. 여러 공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처방적 접근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 특정한 위치에서 이루어지고 그 위치에 따라 해당 장소의 기능과 역할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입지 결정은 매우 중요한 공간 의사결정입니다. 사람들의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입지 이론들이 개발되어 왔는데요. 1950년대 이전까지는 튀넨, 베버, 래쉬와 같은 독일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고전적인 입지 이론들이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입지 연구는 수학적이고 이론적인 접근보다 다소 즉흥적이고 해당 입지의 고유한 지리적 요소를 나열하는 데만 치중하였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입지론은 1960년대 이후에 발달했습니다. 지리학 내부에서는 소위 계량혁명을 통해서 입지이론이 공간과학으로 재구성되었고요. 외부적으로는 월터 아이살드가 주축이 되어 확립했던 지역과학이라는 분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영국에서는 피터 헤겟이 인문지리학의 입지분석이라는 책을 통해서 19세기 초 고전적 입지이론을 재발견하며 신고전주의 이론의 붐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경제학 분야의 입지이론에서 종종 무시되어 온 기하학적 전통에 초점을 두고 공간 배열에 대한 수학적 접근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차이에만 집중해왔던 지리학에서도 공간 질서와 법칙에 대한 공간 조직론의 전통을 부활시켰습니다. 이후 1980년대 후반에는 포스트 포디즘이나 산업 클러스터, 제도주의 관점 등의 다양한 접근을 포괄하는 신경제지리학 영역에서 입지론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 경제지리학의 재발견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이를 주도한 대표적인 학자가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입니다. 크루그만은 경제지리학의 직접 이익과 공간적 분업

무역 이론과 결합함으로써 경제학 분야의 경제지리가 강조된 신경제지리학 또는 공간경제학을 이끌어갔습니다. 입지 결정은 비즈니스의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등의 공공정책과 관련한 공공영역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소방서나 긴급보호시설을 비효율적인 위치에 배치하게 되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편 기업의 사무실이나 생산시설 또는 조립공장 등의 입지는 기업 이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요. 수요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 카페를 개업하는 결정 역시 안정적인 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합니다. 특정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입지가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지만 현실의 많은 사례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입지 결정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입지 최적화 모델, 좀더 포괄적으로는 공간 최적화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입지 최적화는 보통 수학적 의미로 정의되는데요. 시설이 입지하는 데 있어 계량할 수 있는 목적 함수를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최적의 시설 입지를 도출합니다. 이때 목적 함수는 질적인 형태로 가능하지만 보통 양적인 형태에 한정합니다. 외부의 질적 요인이 입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비공간적 요소가 입지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지만 그래도 수학적인 입지 모델은 이보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수학적 입지 최적화 모델은 현실 문제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시설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각 시설물을 어디에 입지할 건지, 또각 시설물의 한계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각 시설물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등과 같은 질문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들로 구성된 입지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입지 최적화 또는 공간 최적화 모델은 수리적인 최적화 방법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최적화 모델은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 방법으로 보통 경영과학이나 산업공학 등의 실세계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적화 모델은 주어진 제약 조건에서 목적 함수를 극대화하는, 즉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는 결정 변수 값을 찾는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최적화 모델은 결정 변수, 목적 함수, 제약 조건식의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결정 변수는 결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되고요. 목적 함수는 결정에 영향을 주는 최적화의 목적이 됩니다. 제약 조건식은 해당 문제와 관련된 여러 제안들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들은 결정 변수와 관련하여 수많은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례를 들면 여행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수많은 여행지 중의 선택은 일종의 결정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행자의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다녀오고자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최적화된 결정일 거고요. 비용을 조금 추가하더라도 여행을 통한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면 또 다른 여행지가 선택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비용이나 효용성이 정량화된 목적 함수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장 효용성이 높은 여행지라 하더라도 쓸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제약 조건식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최대 효용을 만족시키면서 주어진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적화된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 함수나 결정 변수 등의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최적화 모델은 선형계획법, 비선형계획법, 정수계획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선형계획법은 목적 함수나 제약 조건식 등이 모두 선형함수, 즉 1차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표현됩니다. 만약 목적 함수나 제약 조건식의 비선형 함수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비선형 계획법이 됩니다. 보통 결정 변수 값은 소수 값을 포함하는 실수 값으로 정의되지만 이중 정수 값에 해만 찾는 문제를 정수 계획법이라 합니다. 입지와 같은 공간 최적화 문제일 경우는 입지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이분법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정 변수가 이진형 정수이면서 선형 함수로 구성된 정수 선형 계획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입지론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여러 독일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대체로 산업입지와 관련한 경제지리학적 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튜넨의 고립국 이론과 베버의 공업입지론, 그리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넨은 독일 북서부 올덴부르크의 지주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1810년 독일 북동부에 있는 맥클렌부르크의 농장을 사들여서 9년간 직접 농장을 경영하면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농산물의 경작에 따른 토지 이용과 지대 관계에 대한

작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1826년 출간된 튜넨의 고립국 이론입니다. 튜넨의 고립국 이론은 농장주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농작물의 최적 입지를 보여준 초기 입지 이론이라 할수 있습니다. 고립국 이론의 전개를 위해 몇 가지 전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립국 중앙에는 한 개의 도시가 유일한 시장으로 존재하고요. 고립국 내 운송수단은 우마차 한 가지만 존재하고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합니다. 또한 기후나 식생, 토양 등 여러 가지 동일한 등질적인 공간임을 가정하고요. 농부 역시 매우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전제들을 토대로 농부가 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윤, 즉 지대를 최대화할 수 있는 토지 이용의 입지 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지대는 시장 가격에서 총 비용, 즉 생산비와 운송비를 뺀 수익이 되는데요. 시장 가격과 생산비, 생산량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다면 결국 시장에서의 거리에 따른 운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입지적 차이에 따른 지대를 일컬어 입지지대라고 합니다.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서는 입지에 따른 운송비가 토지 이용 패턴의 중요 요건이 되고 운송비가 높은 작물들이 시장에 가까운 곳에 경작되면서 시장을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로 차별적인 농업입지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점차 산업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공업 중심의 입지 이론도 소개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독일 경제학자 알프레드 베버의 공업 입지론입니다. 알프레드 베버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베버는 독일의 산업화 시기인 1909년 공업 원료와 시장이 공간적으로 편재할 때 생산 공장의 최적 입지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베버의 공업 입지론의 요지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원료 산지와 한 개의 시장을 가정할 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의 최적 입지가 어딘지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공장의 최적 입지는 두 원료 산지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공장으로 가져와 제품을 생산한 이후에 이 제품을 다시 시장에 판매할 때 드는 총 운송비를 최소화하는 위치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입지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원료 산지와 시장의 위치를 평면상에 두고 각 위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면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바로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됩니다. 이 지점은 수학에서는 페르마의 포인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념은 단순하지만 실제 평면에서 해당 지점 구하는 것은 굉장히 계산이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접근이나 준최적해를 찾는 휴리스틱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적 해법이 다소 복잡해서 베리뇽 프레임이라는 물리적 장치도 고안했는데요. 원료와 제품의 무게에 비례하는 무게추와 실을 교차시켜서 무게 중심을 찾는 기계입니다. 이 무게 중심은 원료 산지와 시장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료와 제품의 무게가 가중화된 총 운송비를 최소화하는 위치에 해당합니다. 베버의 입지론은 기본적으로 제품을 수송하는 데 드는 운송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소 운송비론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비용에 변화를 줄수 있는 노동비와 직접 이익에 따른 공장의 입지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운송비를 최소화하는 곳에서 떨어져 있는 어떤 한 지역이 노동력이 풍부해서 노동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곳이라면 새로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은 운송비가 최소가 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입지에 따른 운송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지만 노동비 절감분이 운송비의 증가분보다 크다면 전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입지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관련 산업이 어떤 한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직접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 역시 최적 입지가 직접지로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농업이나 공업 외 상업을 포함한 서비스업과 같은 3차 산업에 관한 고전적 이론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지리학자 발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원래 독일 남부 지방의 촌락 분포에 관한 크리스탈러의 1933년 박사학위 논문에서 소개됐는데요. 이후 1941년 에드워드 울만에 의해서 미국으로 번역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서비스업과 같은 3차 산업의 입지에 대한 공간 조직 원리에 기반해서 도시의 크기와 수, 중심지 분포 패턴에 대한 규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심지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지로 중심지를 가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중심지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계층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각 중심지는 서비스의 영향력이 미치는 배후지 또는 영향권을 가지며 배후지는 수요자가 교통비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올수 있는 최대 거리인

개발 범위에 의해 정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층에 따라 각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인 최소 요구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심지 이론은 도시뿐 아니라 3차 산업이나 상권 형성 과정과도 연계될 수 있어서 3차 산업 입지 이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각 중심지는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 상점으로 가정할 수 있고요. 서비스의 도달 범위에 따라 원형의 시장 또는 배후지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상점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크다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고,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작다면 상점이 도산할 수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여러 상점 또는 여러 중심지가 최대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입지하게 되고요. 점차 중복된 상권이 발생하면서 결국 이론적으로는 모든 지역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각 상점이 최대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삼각격자 형태로 상점들이 배치되게 됩니다. 이때 상권은 육각형 모양의 시장으로 분할되게 됩니다. 이러한 육각형 시장의 분포를 기반으로 실세계에서 보다 주목받은 것은 각 상점 또는 각 중심지는 계층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계층에 따라 하위 중심지를 포섭하는 여러 가지 원리, 다시 말해서 규칙적인 공간 배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심지 이론의 공간 포섭 원리입니다. 저차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보다 시장 지역 또는 배후지의 크기가 작고요. 중심지의 개수는 더 많습니다. 따라서 저차 중심지 간 간격이 좁게 나타납니다. 크리스탈러는 중심지의 계층성에 따른 포섭 원리를 중심지의 배후지 배율에 해당하는 K값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포섭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 원리가 있습니다. K3인 중심지 체계라고 하는데요. 차상위 중심지의 배후지는 세 개의 차하위 중심지를 포섭하는 분포를 할수 있습니다. 고차 중심지의 육각형 배후지의 모서리에 저차 중심지가 위치하면서 고차 중심지는 세 개의 저차 중심지를 포섭하는 형태가 됩니다. 중심지 간 경쟁을 피하면서 적은 수로 보다 넓은 지역의 수요를 포함하기 때문에 중심지를 최대한 분산시키는 배치이고요. 이를 시장의 원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같은 계층의 중심지 간의 거리는 짧아지고요.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동 거리도 최소가 됩니다. 하지만 교통 측면에서는 중심지 간 이동로가 지그재그 형태가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구조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K4 체계로 차상위 중심지가 4개의 차하위 중심지를 포섭하는 배열입니다. 이 경우 저차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의 육각형 배후지 선상에 위치함으로써 교통로가 직선 형태가 됩니다. 교통 이동이 효율적인 중심지 배열이기 때문에 교통의 원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차 중심지 간 거리가 길어지고 중심지까지 소비자가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중심지 접근성은 시장 원리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K7 체계로 차상위 중심지가 7개의 차하위 중심지를 포섭하는 패턴입니다. 이 배열에서는 하위 중심지의 배후지가 분할되지 않고 상위 중심지에 완전히 포섭되기 때문에 하위 중심지의 행정적 통제라든지 관리가 매우 효율적인 배열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심지 배열을 행정의 원리라고 합니다. 중심지 계층에 따른 포섭 원리는 3차 산업 입지의 공간적 분포뿐만 아니라 실제 도시 분포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로를 따라서 도시가 분포하는 패턴은 중심지 이론의 교통 원리에 따라 배치된 형태를 할수 있고요. 상위 행정구역이 하위 행정구역을 완전히 포섭하는 방식으로 도시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통제와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행정 원리에 기반한 도시 입지라 할수 있습니다. 입지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적합성 분석입니다. 적합성 분석은 특정한 목적에 맞는 잠재적 입지 후보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순위화하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적합성 분석 과정 이전에는 대체로 입지를 선정하고 분석할 때 입지와 관련한 기본 이론이나 배경을 가지고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잠재적 후보를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적은 수의 후보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다른 후보지를 누락하거나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지 선정을 위해 잠재적 후보지를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적합성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순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적합성 분석의 전형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 고전적인 사례로 맥칼그의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입지 선정 연구가 있습니다. 맥칼그는 고속도로를 배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설 비용과 이익,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의 세 가지 요소를 가정하고요. 각 요소를 지도화하여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오늘날 지리정보 시스템, 즉 GIS를 이용한 입지 선정의 여러 사례들이 전형적인 적합성 분석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GIS를 이용한 입지 적합성 분석의 전형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정한 입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속성 레이어를 정의하고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속성 레이어는 입지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입지 요건들에 해당하고요. 여러 변수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변수들은 전문가나 관련 연구들을 통해 선정할 수 있고요. 더불어 각 속성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 즉 가중치들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건설 시에 고려해야 될 요건으로 건설 비용과 환경 영향 요인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건설 비용에는 후보지의 토양 유형이나 설치 구조물 또는 지형 특성들이 중요 속성으로 고려될 수 있겠고요. 환경 요인으로는 산림의 손실이나 거주지의 조망권, 문화역사 유적들의 손실 등과 관련될 수 있겠습니다. 건설 비용이나 주변 환경 요인은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동일한 중요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비용적 측면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 건설 비용에 보다 높은 가중치를 두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속성 레이어가 구축되면 각 입지 후보지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합니다. 후보지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정의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수 있고요. 각 속성 레이어를 어떻게 평가하고 순위화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정의합니다. 속성 레이어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속성 레이어별로 입지에 적합한지 아닌지와 같은 이분법으로 결정하는 절대적 적합도가 있고요. 적합도의 정도를 연속적인 수치값으로 평가하는 상대적 적합도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의 예를 다시 살펴보면 건설 비용에 영향을 주는 지형 특성에서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후보지는 적합, 15도를 넘는 후보지는 부적합으로 판단한다면 절대적 적합성이 됩니다. 한편 경사도가 15도 이하이면 10점 만점을 주고요.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고 20도 이하이면 5점, 20도를 넘으면 0점의 적합도를 부여한다면 상대적 적합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방법이 정해지면 실제 후보지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고 최종 적합성 지도를 생성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속성 레이어별로 부여된 상이한 가중치를 조합해서 최종 적합성 점수를 산출해야 되는데요. 절대적 적합도의 경우는 여러 속성 레이어의 적합도 값을 AND나 OR와 같은 논리적 연산을 통해 최종 적합도를 계산합니다. 상대적 적합도의 경우에는 각 속성 레이어별로 가중화된 적합도 값을 합산해서 최종 적합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분석보다 조금 더 확장된 관점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 즉 MCDA, Multi Criteria Decision Analysis가 있습니다. MCDA는 복잡한 현실 문제에 여러 상충되는 평가 기준들을 명시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찾도록 해주는 의사결정 과정 방법입니다. 여러 평가 기준들에 대한 중요도 등 보통 기준별 가중치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의사결정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상대적인 가중치를 결정하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자주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토마스 사티 교수가 제안한 계층화 분석 기법, 즉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이 있습니다. 이 AHP는 의사결정 문제의 목표를 설정하고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중평가 기준을 계층적으로 구조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입지 최적화 모델 중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가 커버리지 모델입니다. 커버리지는 지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인데요. 앞서 살펴보았던 중심지 이론의 최대 도달 범위와 거의 같은 개념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시설물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나 시간을 의미하고요.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는 최대 지리적 범위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백화점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원하는 옷이나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화점을 방문하려면 집에서부터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백화점을 방문하시겠습니까? 1시간 정도 시간 투자에 비해 원하는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나 효용성이 훨씬 크다면 기꺼이 방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백화점을 방문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린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1시간이 넘는 거리라면 투자 시간 대비 효용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백화점의 서비스 커버리지는 1시간 거리의 지리적 범위가 됩니다. 이러한 커버리지 개념이 적용된 실세계 입지 사례는 소방서나 치안센터나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기상 레이더 입지, 이런 것과 같은 공공서비스 시설뿐만 아니라 동네 상점의 상권에서부터 대형 병원의 의료서비스 권역이나 택배 배송 권역과 같이 다양한 민간 분야들도 있습니다. 각
커버리지 입지 모델은 두 가지 유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LSCP, Location Set Covering Problem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는 set covering 입지 모델이고요. 다른 하나는 MCLP, maximal coverage location problem이라고 불리는 최대 커버링 입지 모델입니다. LSCP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당 지역 내 모든 수요지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물의 입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때 서비스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최적 입지가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LSCP의 목적 함수는 시설물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중요 제약 조건식으로 모든 수요지가 서비스 커버리지 안에 들어오도록 모델화합니다. LSCP의 한 사례로 도시 전체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와이파이 시설 입지 결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와이파이 시설의 서비스 범위를 대략 100m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고요. 최소 개수의 와이파이 시설로 도시 내 모든 지역이 커버될 수 있는 최적 입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LSCP를 정수선형계획법으로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는 수요지를 의미하고요. J는 입지 후보지를 의미합니다. S는 해당 시설물의 서비스 커버리지 거리를 의미하고요.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외부적으로 정의해줍니다. 조금 전 언급한 도시 와이파이 시설의 경우는 S값이 100m가 됩니다. 결정 변수는 두 가지인데요. 입지 후보지의 입지 결정을 의미하는 XJ와 수요지의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YI입니다. 수요지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주어진 서비스 커버리지 거리 내에 적어도 하나의 시설물이 입지해야 합니다. 수식 1은 LSCP의 목적 함수로 입지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수식 2는 모든 수요지가 최소한 하나의 시설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약 조건식입니다. 한편 LSCP 모델과 같이 일정한 지리적 커버리지를 가지는 시설물이 모든 수요지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시설물이 필요합니다. 이는 곧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접근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지가 지리적으로 매우 분산되어 있고 서비스 커버리지가 크지 않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의 시설이 하나의 수요지만을 커버하면서 모든 수요지 개수만큼의 시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최대 커버링 입지 모델 MCLP가 되겠습니다. LSCP는 입지하는 시설이 모든 수요지의 수요를 커버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MCLP는 모든 수요를 커버할 필요는 없고요. 가용한 자원으로 가능한 많은 수요를 커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MCLP의 목적 함수는 수식 3과 같이 시설물의 입지를 통해 수요를 최대한 커버하는 것이고요. 수식 4의 제약 조건식은 LSCP 조건식과 유사하지만 모든 수요지에 대한 완전 커버리지 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수식 5는 사전에 입지시킬 시설물의 개수를 P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식을 통해 MCLP 모델은 예산이나 자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법을 도출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지 최적화 모델 중 시설물에 대한 공간적 접근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엄 문제와 센터 문제입니다. 미디엄 문제는 임의의 지점들이 있을 때 이 지점들로부터 총 거리가 가장 최소화되는 지점을 찾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점에 대한 이동 거리가 짧다는 것은 해당 위치에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의의 지점들로부터 거리 애압이 최소가 되는 미디엄 문제는 공간적 접근성을 최대화해주는 최적 입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평균 이동 거리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공간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최적 입지를 할 수 있습니다. 미디엄 문제와 비슷하게 공간적 효율성을 고려하는 또 다른 입지로 평균 중심점이 있습니다. 임의의 지점들이 있을 때 각 지점의 XY 좌표의 산수 평균 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평균 중심점 역시 점들의 집합에서 중심이 되는 위치라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평균 중심점은 각 지점들로부터 총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지점이 아니라 거리의 제곱합을 최소화시켜주는 지점입니다. 평균 중심점과 구분해서 미디엄 문제의 최적 입지를 미디엄 중심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미디엄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배버의 입지 문제와 같습니다. 배버는 공장의 입지를 위해서 제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지점을 찾고자 했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미디엄 중심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간적 효율성은 공공시설물 입지에서도 자주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나 우체국, 복지센터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동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시설들은 모든 주민들이 가장 짧은 거리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최적의 위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적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면 자칫 멀리 있는 사람들을 더 접근하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균적인 이동거리는 최소화되지만 가장 원거리의 이동거리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의 총거리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간적 효율성 관점에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서비스의 경우는 이러한 효율성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형평성이 보다 중요한 서비스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거리를 최소화하거나 가장 원거리에 있는 지점까지 거리를 최소화하는 하나의 지점에 대한 미디언 그리고 센터 입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세계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여러 개 동시에 입지하는 다중시설 입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간 접근성에 기반한 다중시설물 모델은 시설물의 개수를 외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추가함으로써 정의할 수 있고요. 이를 두고 P미디언, P센터 모델이라 부릅니다. 여기에서 P는 입지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전형적인 P미디언, P센터 문제의 정수선형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식일은 모든 수요지와의 가중화된 거리압을 최소화하는 P미디언 모델의 목적함수이고요. 수식이는 각 수요지가 반드시 하나의 미디언 센터에만 할당되도록 제한하고 있고요. 수식 3은 입지 변수와 할당 변수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입지할 시설물의 개수는 수식 4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수식 5는 P센터 모델의 목적 함수로 수요지와 시설물 사이의 가중화된 최대 거리를 최소화합니다. P센터 모델에서도 수식 2, 3, 4는 동일한 제약 조건으로 적용되고요. 수요지에서 시설물까지의 가중화된 최대 거리의 최소 임계치를 정의하는 수식 6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입지 문제는 대체로 공간상의 특정 위치에 해당하는 점 형태의 최적 입지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실세계의 다양한 입지 문제는 점 형태뿐만 아니라 선 또는 면 형태의 입지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 선형 입지 문제는 대체로 네트워크 구조로 정의될 수 있는 실세계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네트워크나 통신 네트워크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트워크 데이터는 노드와 링크의 연결로 구성됩니다. 노드는 네트워크의 특정 지점을 X, Y 위치로 정의해주는 점이고요. 노드를 연결하는 선이 링크에 해당합니다. 각 링크는 방향을 가질 수도 있고 단순 연결선으로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공간상에서의 선형 입지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흐름과 관련되는 경로의 최적 선택 문제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 최적화에는 대표적으로 최단 경로 문제와 외파는 순회 문제가 있습니다. 최단 경로 문제는 네트워크 상에서 특정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 거리 또는 비용의 경로를 찾는 문제입니다. 실세계에서 내비게이션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길찾기 서비스 같은 것이 최단 경로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최단 경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정수선형 모델로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결정 변수는 두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의 선택이고요. 선택된 링크의 거리압을 최소화하는 것이 수식 1의 목적 함수입니다. 경로 문제는 출발지 노드에서 목적지 노드까지 끊김없이 링크들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링크의 선택에 있어 특별한 제약 조건식들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식 2와 수식 3에서처럼 출발지 노드와 직접 연결된 링크에서 반드시 하나의 링크만 선택되어야 하고요. 목적지 노드 역시 직접 연결된 링크 중에서 하나의 링크만 선택되어야 합니다. 수식 4는 중간 노드에 대한 제약 조건식인데요. 들어오는 링크의 개수와 나가는 링크의 개수가 동일하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수많은 후보 경로 중에서 총 이동 경로가 짧은 경로가 바로 최단 경로 문제의 해법이 됩니다. 하지만 최단 경로 문제의 정수선형 모델에 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노드와 링크의 개수가 많아지고 네트워크의 위상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특정 노드에서 선택 가능한 링크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계산상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알고리즘, 즉 최적해는 아니지만 준최적해를 찾아주는 여러 휴리스틱 방법이 개발되어 왔는데요. 휴리스틱 방법은 최적해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적해에 가까운 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이나 환경에서는 효율적인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로 최적화 모델로 외파는 순회 문제가 있습니다. 영문명을 줄여서 TSP, Traveling Salesman Problem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외파노는 영업을 위해서 특정 도시에 출발해서 다른 도시를 한 번씩 방문한 후 다시 원래 도시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입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경로에 해당하는 순회 경로를 찾는 것입니다. TSP는 앞서 살펴본 최단 경로 문제와 함께 대표적인 조합 최적화 문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 규모가 커지면 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10개 도시만 가정하더라도 36만 개 이상의 경로가 가능하고요. 20개 방문지의 경로는 10에 16승계 이상의 경로가 가능합니다.
거의 천문학적인 경우입니다.

회수로 계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TSP와 관련한 사례는 일상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수거차가 담당하고 있는 아파트와 주택 단지를 모두 방문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TSP를 보다 일반화하면 VRP라고 불리는 차량 경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VRP는 K계의 차량이 하나의 보급소에서 출발해서 수요 지점을 한 번씩 방문하고 다시 보급소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입니다. 다중이동 차량을 가정할 수 있고요. 여러 개의 다중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입지 모델은 새로운 신규 입지를 위한 최적화된 해법에 관한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들, 즉 경쟁 관계에 있는 시설들이 이미 특정한 위치를 점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부분이나 비즈니스 영역의 시설물이나 서비스 입지는 이와 같은 경쟁적 환경에서 시장 점유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입지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시설물의 분포를 가정하고 신규 진입에 따른 최적 입지 대안을 도출하는 모델을 경쟁적 입지 모델이라 합니다. 시장 점유율에 관심을 두는 경쟁적 입지 모델은 대체로 입지 배분 모델에 기반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입지 배분 모델은 시설물의 입지 결정과 동시에 시설물에 대한 수요의 배분 또는 할당 역시 최적화하는 접근이라 할수 있습니다. 경쟁적 입지 모델의 고전적인 사례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경제학자인 해럴드 호텔링의 입지 모델입니다. 호텔링은 선형으로 이루어진 시장에서 두 개의 상점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상점의 입지는 다른 상점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특정한 입지 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공간 경제학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해변가에 아이스크림 상인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경쟁을 피하면서 자신의 고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진 해변 가장자리에 입지하게 됩니다.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이용한다는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한다면 A와 B 상인은 시장을 2분의 1씩 분할하여 가지게 됩니다. 만약 A 상인이 고객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 B 상인이 있는 오른쪽으로 아이스크림 차량을 이동하게 된다면 B 상인은 기존 고객을 빼앗기면서 상권이 축소됩니다. B 상인 역시 A 상인이 위치한 왼쪽으로 차량을 이동함으로써 빼앗긴 고객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 경쟁으로 아이스크림 차량은 이리저리 이동하다 결국 시장의 중앙에 함께 입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입지 균형이 경쟁적 시장 환경에서 도출할 수 있는 최적 입지에 해당합니다. 호텔링의 입지로는 선형의 시장 공간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2차원 평면 공간으로 확장한 다양한 경쟁적 입지 모델이 소개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모델로 시장 점유 모델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 모델은 지리학자이자 지리정보과학자인 마이클 굿차일드가 1984년에 제안한 경쟁적 입지 모델입니다. 굿차일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학의 지리학과 명예교수인데요. GIS 분야의 선구자이자 학문 분야로서 지리정보과학을 이끌어간 뛰어난 학자입니다. 시장 점유 모델은 기존의 경쟁 시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시장 점유율을 최대화하기 위한 입지 모델로 P미디엄 모델에 기반하여 신규 진입하는 시설에 대한 수요 배분을 최대화합니다. 전형적인 P미디엄 문제의 목적 함수는 P계의 시설을 통해서 가중화된 수요의 총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는 최소화 문제이지만 시장 점유 모델에서는 수요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시장 점유율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최대화 문제입니다. 시장 점유 모델은 경쟁 환경에서의 신규 시설 입지와 해당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수요를 명시적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입지 배분 모델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 모델과 유사한 경쟁적 입지 모델로 최대 확보 모델이 있습니다. 최대 확보 모델은 커버리지 모델, 특히 최대 커버링 문제, MCLP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요 또는 고객이 특정 시설의 서비스 커버리지 내에 분포한다면 해당 시설을 이용한다고 간주합니다. 기존의 경쟁 시설들을 이용하던 고객 역시 보다 가까운 곳에 새로운 시설을 입지하면 그 시설로 선택을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쟁 시설의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바로 최대 확보 모델입니다. 이때 모든 고객은 가장 가까운 또는 가장 효용성이 높은 하나의 시설만을 이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소비자 선택 규칙을 양자택일, All or Nothing 특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입지 최적화 모델들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연구 사례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버리지 모델과 가시권 분석을 결합한 CCTV 최적 입지 연구입니다. CCTV는 효과적인 범죄 감시 도구일 뿐 아니라 교통 관제나 시설 관리, 재난 모니터링, 일상생활 모니터링,

0: 등과 같은 많은 공공 영역에서 그 활용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감시 카메라 센서는 제한된 시각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투입돼야 합니다. 따라서 CCTV의 입지 결정은 공공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간 의사 결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중요한 사회 안전 시설에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더욱 주목받을 수 있는 점은 GIS의 가시권 분석을 공간 최적화 모델에 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2차원 평면의 거리 기반 커버리지 모델이 아니라 지표 고도와 높이를 가진 공간 객체의 분포로 고려한 가시 커버리지 개념을 입지 선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행정구역 통폐합 상황을 고려한 주민센터의 최적 입지 연구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라서 지역의 인구 분포가 점차 변하고 있고요.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지역의 행정 수요나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환경 변화로 인해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 기초 행정 단위를 할수 있는 읍면동의 통폐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새로운 행정시설의 입지는 지역 주민의 공간적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P미디안과 P센터 문제를 공간적 효율성과 공간적 형평성 차원에서 동시에 살펴보고 있고요. 이두 문제를 결합한 샌디언 입지를 도출함으로써 보다 절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세계의 여러 입지 문제는 단일 목적 함수가 아니라 다중의 목적 함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목적 함수가 여러 개의 문제를 다목적 최적화 문제라 부르는데요. 대체로 가중치 방법을 이용하여 해법을 찾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목적 함수를 중요도나 우선순위에 따라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한 후에 이들 목적 함수를 가중선형식으로 결합해서 단일 목적 함수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다목적 공간 최적화 연구 사례로 행복주택 입지 연구가 있습니다. 주거 마련이 쉽지 않은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의 젊은 계층을 위한 10여 년 전부터 시행한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인데요. 지하철역이나 학교 주변, 시내 등과 같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 고용중심지에 가깝거나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렴하면서 동시에 접근성이 좋은 곳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지 요건은 접근성과 비용이라는 측면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러한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기에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최적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선형 입지 사례로 방문 보건 서비스의 경로 최적화 연구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복지 부문인 의료보건 서비스는 지역 인프라나 수요 분포의 차이로 인해서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이 의료 서비스 제공 주체가 직접 이동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하지만 의료보건 인력이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방문 횟수를 유지하면서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많은 환자들을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의료 방문을 위한 경로와 일정을 최적화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방문보건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지 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간 최적화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을 통한 입지 분석과 선정은 보다 나은 공간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공간 최적화 모델링은 복잡한 실세계 입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구조하고 합리적인 현실 대안을 제공해 줄수 있는 무척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이처럼 공간 최적화 분야는 중요한 공간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고요. 특히 GIS와의 결합을 통해서 점차 복잡해지는 실세계 문제에 대한 탁월한 해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을 통한 입지 분석과 선정은 보다 나은 공간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복잡한 실세계 입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구조화하고 합리적인 현실 대안을 제공해 줄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다양한 공간 최적화 모델들이 수십 년 동안 개발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1: <목소� Sunday>
2: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0: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공부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상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대륙의 풍물도 많이 떠들어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아아 여기는 펭수 산사태 징후 발견 산사태 징후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정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상임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우리 허리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주제를 허리 통증으로 좀 잡아봤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제 통증을 이야기할 때 pain이란 단어를 잘 써가지고 문장에 넣는 연습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이제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를 좀 해야겠죠. 궁극적으로 이제 운동과 올바른 자세로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통증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치료를 받다라는 얘기하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정형외과를 가다라는 말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것도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정형외과 오늘 그 단어 하나만 제대로 외웁시다. treatment라는 단어 다 들어보셨죠? treatment. 치료죠. 치료. 자, 치료를 내가 받는 거니까 get treatment 혹은요 receive treatment 두 가지 다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하기 싫으면 그냥 하나로 통일하세요. Get treatment.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자, 전치사 잘 보시는데, for가 나오는데요. Get treatment for 다음에는 병이나 증상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병이나 증상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Get treatment for 병명 혹은 증상, 증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back pain 자체는 증상이죠. 허리 통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get treatment for 소유격 주고 누구누구의 통증이니까 one's back pain 이렇게 가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0: 네, 좋아요. 자, 그다음 이제 병원에 가다. 이건 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형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hospital이라고 하는데 동네 병원도 clinic이라고 해요. 근데 병원 가다 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go see a doctor 요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동네 의원이든 큰 병원이든 어쨌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 중간에는 물론 and가 생략된 콜로케이션입니다. 그죠? go and see a doctor인데 요거 and를 빼버리고 go see a doctor 이렇게 그냥 관용구처럼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양쪽의 강세. Go see a doctor. 들어볼게요.
1: Go see a doctor. Go see a doctor.
0: Oh, my back is stiff. I need to go see a doctor. 요렇게. You should go see a doctor. 너저 병원 좀 가봐. 그럴 때 쓰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만 외울게요. Orthopedist. 자, 제 발음 잘 들어보세요. Orthopedist. 힘을 얻어주세요. Pedist. 정형외과 전문의란 뜻입니다. 전문의를 부르는 용어예요. 근데 이분한테 간다고 그래요. Go to an orthopedist. I went to an orthopedist. 그럼 뭐예요? 정형외과에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정형외과 그냥 일반 의원이 될 수도 있겠고, 뭐큰 병원에 정형외과를 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갔다. 영어로 go to an orthopedist. Go to an orthopedist. 어디 어디로 갔다 의미로 to를 붙여서 요거 들어볼게요.
1: Go to an orthopedist. Go to an orthopedist.
0: 그렇죠. 자, orthopedist. 자, 요 단어가 됐으면 문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나 허리 통증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아까 그 문장 그냥 그대로 넣어볼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아, 나 허리 아파가지고 좀 치료받아야 될것 같아. 그럼 아까 get treatment 넣어가지고 need to만 붙이면 되죠.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자, for 연결 잘하세요. 나 허리 통증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치료를 좀 받아야 될것 같아. Oh,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힘을 살짝 노란색에 주시고 들어보세요.
1: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0: 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정형외과나 이런 일반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뭐 척추지압사라고 해서 이렇게 지압을 받고 이렇게 교정받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다면 한의원은요, 뭐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의 표현은 요겁니다. Oriental Medicine Doctor. Medicine 자체가 약이란 뜻도 있는데 의학이란 뜻도 있어요. 그렇죠? 동양의학 이래서 Oriental Medicine Clinic까지 붙이면 한의원입니다. 요거. 그래서 Oriental Medicine Doctor라고 하면 한의사를 주로 그렇게 말하고요. 자, 어쨌든 요렇게 알아두시면 무난하니까 요거 읽어볼게요. Oriental Medicine Clinic 강세 여기다 주시고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보면서 따라해보세요.
1: Oriental Medicine Clinic. Oriental Medicine Clinic.
0: 한의원에 가셨으면 I actually went to an Oriental Medicine Clinic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가장 많이 하는 게뭐 가서 뭐 침도 맞고 뭐 여러 가지 그뭐 부항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자, 그럼 어쨌든 침을 맞는다는 얘기는 요 단어 좀 알아둘게요. Acupuncture는 그래도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Acupuncture. Acupuncture. 요게 침이고요. 침술이죠. 요걸 받는 거니까 get acupuncture. Get acupuncture. 요거 읽는 법. 자, 듣고 따라해 보세요.
1: Get acupuncture. Get acupuncture.
0: 맞아요. 자, 이러면 아무래도 통증 완화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완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가장 쉬운 동사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동사를 골라봤습니다. Ease. Ease the pain. Ease the pain. 요 너가 들어간 이유는 뭔가 앞에서 이제 통증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통증 완화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뭔가 나왔다는 의미로 너를 붙여가지고 ease the pain. 요거 앞에다가 help을 붙여볼게요. help. 그 다음에 곧장 동사 원형 나오면 돼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help가 약간 뒤에 원래 이제 help. To ease the pain. To가 원래 들어가 되는데 to 없이 쓰는 게 현대 영어에서 거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help ease the pain. help ease the pain. 요렇게 갑니다. 들어볼게요.
1: Help ease the pain. Help ease the pain.
0: 침을 맞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요거, 그렇죠? Get acupuncture 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 자, 묶으면 돼요. 요거를 동명사로 잡아볼까요? 침을 맞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Getting 해야 되죠? 동명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Getting acupuncture could help ease the pain. Can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Can과 could가 이런 경우는 의미상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둘다 가능성이에요. 이런 경우는 can이, could가 can의 과거냐 이런 게 아니라 둘다 그냥 비슷한 조동사예요. Getting acupuncture could ease the pain 해도 되고, getting acupuncture can ease the pain 해가지고, 여러분이, can을 넣어도 could도 넣어도 되는데, help까지 넣어서 해보세요. 그럼 동사 세 개가 연달아 나오는 겁니다. Could help ease the pain. Could help ease the pain. Can help ease the pain. 이렇게 동사 세 개가 덩어리를 붙는 클러스터입니다. 들어볼게요.
1: Getting acupuncture could help ease the pain. Getting acupuncture could help ease the pain.
0: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 척추지압사라는 말이 있어요. Chiropractor. Chiropractor. 요거 뭐 외국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척추지압사 요 말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는 분들 있죠. 허리가 아플 때 자세 교정 이런 거. Chiropractor. 들어만 볼게요. Chiropractor.
1: Chiropractor. Chiropractor.
0: 이렇게 척추지압술을 Chiropractic이라고 합니다. 이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Chiropractic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물리치료는 아시다시피 Physical Therapy라고 합니다. 물리치료 받을 때 Physical Therapy. 자, 이것도 받는 거니까 치료 쪽은 전부 다 get이에요. Get Physical Therapy. Get Physical Therapy. 자, 도수치료라든가 이런 것들. 오케이? 들어볼게요.
1: Get physical therapy. Get physical therapy.
0: 자, 이렇게 그 물리치료라든가 운동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데,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도저히 이렇게 안 돼서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 수술까지도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Get surgery or undergo surgery. 자, 이것도 이제 수술을 받다 쪽이 계시 기본적으로 쓰이는데, 수술 받다에 또 특이하게 많이 쓰이는 동사가 undergo. 강세 뒤에 주시고, 수술 받다는 뜻입니다. 이거 들어볼게요.
1: Get surgery. Undergo surgery. Get surgery. Undergo surgery.
0: 오케이, 문장이 나옵니다. 물리치료를 몇번 받고 나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자, 요말 만들어 볼게요. 물리치료 몇번 받고 조금 나아졌다. 자, 그럼 I felt better. 간단하죠, 이 부분은? 나좀 나아졌어. 그러면 after getting physical therapy several times 몇번 여기다 넣어줬죠? After 뭐한 후에 after getting physical therapy several times I felt better. 자, 들어볼게요.
1: After getting physical therapy several times, I felt better. After getting physical therapy several times, I felt better.
0: 자, 정리해볼게요. 자, 오늘은요, 허리 치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통증 치료를 받다죠?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요거 기억하시고 들어볼게요.
1: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0: 완화에 도움이 되다. Help ease the pain. Help과 ease를 붙이면 되겠죠? 자, 들어볼게요.

0: Help ease the pain. Help ease the pain.
1: 마지막으로 물리치료 받다 get physical therapy 들어봅니다.
0: Get physical therapy. Get physical therapy.
1: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허리 치료 주제의 중요한 표현들 정리 잘 해봤습니다.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 와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ake versus roast. Bake versus roas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bake 그리고 roast입니다. 네, 음식 만들 때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요. 둘 다 뭔가 오븐에서 구우는 건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는 일단 bake 정리해 드릴게요. bake, 오븐에 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름절입니다. 이거는 bake가 아니고요. 이름절로 깔끔하게 bake, bake. Good. 그리고 마지막에 모음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베이크가 아니에요. 마지막 소리가 크 발음해야 돼요. Bake. Bak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살펴볼게요. Bake라는 단어는 주로 빵, 케이크, 과자를 오븐에 구울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Okay, we use the word bake when we are cooking bread, cakes, cookies in the oven, okay? 그리고 불에 직접 노출시키지 않고 간접적으로 구울 때 bake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꼭 빵, 케이크, 과자 아니라도 뭔가 좀 완전한 그런 불 노출시키지 않고 그냥 오븐에 구울 때 주로 bake라는 단어를 씁니다. We use the word bake when we're cooking something in the oven. And usually the oven is not like direct fire, right? It's indirect heat. And yeah, it doesn't have to be cookies and cakes and bread. It can be other foods as well. But generally when you cook something in the oven, we say bake.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Let's bake some cookies. I baked her a cake. We baked chocolate cupcakes. 베이크, 오븐에 굽다. Bake. Okay, very good. 첫 번째 문장은요. 우리 쿠키를 굽도록 하자. 자, 우리 뭐뭐 하자 할 때는 let's로 시작하죠. Let's bake some cookies. Yay! Let's bake some cookies.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븐에 뭐 굽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쿠키예요. 그래서 이런 쿠키, 과자, 빵 종류는 무조건 bake 단어 쓰면 됩니다. Let's bake some cookies.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요. 나는 그녀에게 케이크를 구워줬어. I baked her a cake. 여기서는 bake를 과거 형태로 I baked her a cake. 여기서도 케이크가 나왔죠. 그래서 bake. 그리고 이 케이크는 어디서 구운 거예요? 오븐에 구웠겠죠? 그래서 bake.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요. 우리는 초콜릿 컵케이크를 구웠어. 너무 맛있겠네요. We baked chocolate cupcakes. We baked chocolate cupcakes.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We baked chocolate cupcakes. We baked chocolate cupcakes. 네, bake는 이해하셨죠? 다음은 roast로 넘어갈게요. Okay, roast. 일단은 오븐 또는 불에 구울 때 roast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아마 bake는 더 흔히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roast 같은 경우는 이 r 발음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혀가 천장을 닿으면 그 순간에 L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장을 닿으면 안 돼요. roast, 오케이? 혀가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 꼬부리면서 roast, roast,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짧은 모음이 아니고 살짝 긴 모음입니다. 그래서 roast가 아니고 roast. 제 입모양 보이시죠? roast, 오케이.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roast 같은 경우는 고기, 채소를 오븐 또는 불에 구울 때 roast 단어 사용합니다. We use the word roast when we are cooking something in an oven or on a fire, when it's usually meat or vegetables, okay? 그리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주로 2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울 때 roast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Okay? So we use the word roast when we are cooking something in the oven that is above 200 degrees Celsius. So we are cooking it on very high hea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We roasted some chicken. I love roasted vegetables. I'm roasting some fish. Roast, 오븐 또는 불에 굽다. Roast.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닭고기를 좀 구웠어. We roasted some chicken, okay? 물론 we baked some chicken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는 느낌이 뭔가 고온으로 뜨겁게 뭔가 구우는 거죠. We roasted some chicken. We roasted some chicken, okay? 그리고 이거는 오븐 아니고 뭔가 불 위에도 어떤 바베큐에서도 구우는 것도 roas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구운 채소를 좋아해. I love roasted vegetables. I love roasted vegetables. 네, 식당에 가시면 이 roasted vegetables가 나올 때는 뭔가 약간 좀 검정스러운 게막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왜냐면 센 불로 이거를 구운 거라서 그래서 roasted vegetables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형용사입니다. roasted. 이미 구운 거잖아요. 그래서 I love roasted vegetables.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생선을 좀 굽고 있어. 근데 뭔가 고온으로 구우는 거예요. I'm roasting some fish.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I'm roasting some fish. I'm roasting some fish. Great work, everyone.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bake. 그냥 오븐에 뭐를 구울 때, 네, 일반적으로 오븐에 구울 때 bake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쿠키나 케이크나 뭐빵 등등 이런 거를 bake라는 단어를 쓰고요. roast 같은 경우는 좀더 고온으로 센 불에 오븐 또는 불에 구울 때 사용합니다. bake 그리고 roas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Let's bake some cookies. Let's bake some cookies. Let's bake some cookies. We roasted some chicken. We roasted some chicken. We roasted some chicken.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디어스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 네, 어린 시절 추억,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주인데요. 자, childhood memories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오늘의 핵심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s fun to compare childhood memories.
0: Which is true, I think.
1: It's very true. It's 네. like, did you experience this or that?
0: 그렇죠. Right? 그래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compare, 비교하는 건 fun, 재미있어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볼 거고요. Mm-hmm. 오늘 주인공은 누구죠?
1: We have Kayla, who is from the USA.
0: 네, 그럼 Kayla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Okay, Kayla 씨 나와주세요.
2: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0: 네, 케일라 씨의 요약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So Kayla said,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0: Sharing, 아까는 이제 comparing, compare만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여기서는 sharing까지 추가되었습니다. Share 하면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가리키는데
1: You want to share these cards?
0: No, I don't really need to because okay. mine are better, although they are identical.
1: Well, let me share a story with you.
0: 네. Yesterday. 이런 형태. That's it, that's enough. okay. 이런 형태.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Share는 이렇게 물건을 같이 쓰는 거,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share지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shar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라는 건 어린 시절 추억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비교하는 건 is a great way, 좋은 방법입니다. To learn about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좋은 방법이에요.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1: Let's move on to English on the go.

0: 형사로 fortunate라고 했고요. fortunate는 아닙니다.
1: No, not fortunate. 네. fortunate.
0: net 이렇게 끝나고요. Net. 네. 그래서 저는 I'm super 여기서는 very
1: extremely
0: quite 그래서 아주 운이 좋아요. to have some great memories. 정말 좋은 추억들이 있어서 그런데 언제로부터의 추억이냐 하면은 from when I was a kid. 어렸을 때로부터의 추억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운이 좋아요. 그런데
1: She says, although it seems as I'm getting older, I'm starting to forget them more and more, which is not good.
0: 네, although 하면 약간의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Mm-hmm. 좋은데 이런 면도 있지만요 라고 yeah. 뒤에 붙였습니다.
1: It's good, although there's this one problem.
0: 네네. Right. 그래서 although it seems 뭐뭐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라는 구조고요.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seems 하고 as가 붙어서 마치 이 두 개가 같이 쓰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mm-hmm. as I'm getting older 이게 한 덩어리예요. Mm-hmm. As I'm getting older,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듦에 따라서 I'm starting to forget them, 여기서 말한 them은 childhood memories, more and more, which is not good. Mm-hmm.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더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라고 mm-hmm. 말했습니다. 그래서 seems에서 끊고 as I'm getting older를 하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yeah,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is to talk with my friends about our childhood memories and compare them because they were so different. I grew up in the countryside, and so we had a small group of kids that lived near each other.
1: But, yeah,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is...
0: 네, 여기에서, but, yeah, 뭐 그런데 이런 거 빼고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앞에 나왔던 것은 talk about이었잖아요. Mm-hmm. 동사만 do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yeah. is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are도 되고 is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Mm-hmm.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는 뭐라고요?
1: It is to talk with my friends about our childhood memories and compare them because they were so different.
0: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가 talk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about our childhood memories,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서 and compare them, 그리고 그걸 비교하는 거, mm-hmm. 비교하는 게 재밌대요. Because they were so different. Mm-hmm. 어린 시절 추억들이 정말 서로 달랐기 때문이죠.
1: Mm-hmm. How are they different? She says, I grew up in the countryside and so we had a small group of kids that lived near each other.
0: I grew up in the countryside.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Mm-hmm. And so, 이건 한마디로 그냥 so. 그래서 we had a small group of kids. 아이들의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Mm-hmm. 서로 같이 어울려 도는. Mm-hmm. That lived near each other. 서로 가까이 살고 있는, 같은 동네에 살고 mm-hmm. 있는 친구들이 어울려 놀았다는 이야기죠.
1: Ooh, so what did they used to do?
2: We would ride bikes and build tree forts and, you know, go dirt biking and just all this outdoor activity because we pretty much lived and played outside in nature.
1: And we would ride bikes and build tree forts and, you know, go dirt biking and just all this outdoor activity.
0: 네, 마지막 부분 보시면 all this outdoor activity라고 했습니다. Activity라는 단어가 재밌는 게 activities라고 해도 돼요. Mm-hmm. 활동들. 그런데 yeah. 그냥 활동이 여러 개여도 활동 전체, yeah. 활동의 양을 가리킬 때
1: There's a lot of activity around here.
0: 네, 네. 그래서 불가산, 새지 않는 명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Mm-hmm.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지만 이것도 all these outdoor activities라고 했어도 맞는 말이고요. Mm-hmm. All this outdoor activity 해도 맞는 말입니다. 둘 중에
1: That's right.
0: 네,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activity 또는 activities는 뭐냐면 뭘 하고 있냐면 we would ride bikes, 자전거 타고 build tree
1: forts.
0: 네.
1: fort.
0: fort는 어원을 보면 강화하다 하는 그 fortify
1: make it strong.
0: 네. 강하게 만들다라는 것에서 왔는데 fort 그래서 요새인데요. tree fort는 나무 요새라고 하기보다 그냥 나무 위에 지은 그 집을 말해요.
1: It's a tree house.
0: Yeah.
1: But children like to be dramatic and call it a fort.
0: 네. Tree fort 한번 인터넷으로 이미지 검색, 사진 검색해 보시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나무 위에 지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집 그런 것들이 딱 나올 거예요. Mm-hmm.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으로 go dirt biking이라고 했어요. Dirt biking은
1: dirt biking.
0: 네. dirt니까 몰라.

0: 더러운 거나 흙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dirt biking은 비포장 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는 거.
1: Yeah, so it's like it's a dirt bike with the big wheels that you can drive like all through the woods.
0: 네, 타이어가 굉장히 두꺼운 게 있어요.
1: Yeah, and you ride it through like the mud on days after it rains.
0: Yeah.
1: It's the best countryside American life.
0: 굉장히 그 오토바이가 그리고 뭐 헬멧이라든지 이런 보호 장비가 굉장히 더러워질 것 같은데.
1: And they have tiny ones for kids too.
0: Yeah,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것도
1: yeah,
0: 있다고요.
1: Yeah, they got little ones.
0: Alright, so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mm-hmm. 딱 지금 봐도 tree fort도 그렇고 ride bikes는 뭐 충분히 도시에서 할 수 있지만 mm-hmm. dirt biking하고 tree fort는 도시에서는 하기 힘든 것들이죠.
1: That's right.
0: 네. 그런데 그 이유는?
1: She says, because we pretty much lived and played outside in nature.
0: Because 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냐면 we pretty much는 거의 almost
1: basically
0: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이랬다. Lived and played outside in nature. Mm-hmm. 거의 살다시피 했다. Mm-hmm. Lived in nature.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거의 살고 놀았으니까요.
1: Hmm. What about her other friends?
2: But compared to some of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who would go to the park and would go to these big shopping malls and spend time out at the food court, it was a completely different childhood memory.
1: But compared to some of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0: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이 부분을 보시면 도시에서 자란 제 친구들이란 뜻인데 some of my friends 지금 제 친구들 그러니까 케일라 씨의 친구들 모두와 비교를 한 게 아니니까 mm-hmm. some of라는 거를 습관적으로 붙이게 됩니다. Mm-hmm. 친구들 몇몇 이렇게 말할 때 그런데 mm-hmm. 발음이 some of my friends라고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mm-hmm. 일반적으로는 빠르게
1: Some of my friends.
0: 다시.
1: Some of my friends.
0: Some of friends.
1: Some of my friends.
0: 이렇게 됩니다. Some of my friends.
1: Some.
0: 네. 그런데 compared to some of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도시에서 자란 제 몇몇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1: That was really good.
0: Some of my friends.
1: Some of my friends.
0: All right.
1: You sounded like really native.
0: 그런데 비교했을 때.
1: She says, who would go to the park and would go to these big shopping malls and spend time out at the food court.
0: 그 친구들은 어떤 거를 어렸을 때 하곤 했냐면 go to the park, 공원 가고 would go to these big shopping malls.
1: Shopping malls.
0: 큰 쇼핑몰 가고 spend time out at the food court. Mm-hmm. 푸드코트에서 시간을 보내곤 하던 친구들이죠. Mm-hmm. 그런데 그러면 이들과 비교했을 때 앞에 말했던 거는
1: It's different, right? Mm-hmm. So she says it's a completely different childhood memory.
0: 방금 그 메간 선생님이 읽어 주신 것처럼 원래는 it's a completely different childhood memory. Mm-hmm. 이게 이제 it is가 더 완전한 문장이 될 거예요.
1: Alright.
0: 네. 그런데 케일라 씨의 지금 발음은 is a.
1: That's 앞에 true.
0: 앞에 뭔가 주어가 이미 나온 것처럼 이야기가 됐습니다. is a. 그러니까
1: That's true.
0: something compared to 말한 다음에 is a 이걸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1: That's true.
0: 실제 구조는 it's가 있으면 더 좋죠.
1: 그래서, I said that.
0: Yeah. Mm-hmm. You made it perfect. You made it complete. 완전히 다른 어린 시절 추억이에요.
1: All right.
0: 자연과 도시.
1: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So it's always fun to compare and share and learn about people and how they became who they are and their perspective on life based on how they grew up.
1: So it's always fun to compare and share and learn about people.
0: 그래서 it's always fun, 항상 재미있습니다. To compare and share, 비교하고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여기서는 그 compare하고 share 뒤에 뭘 비교하는지는 아까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뺐어요.
1: Yeah.
0: 생략을 했고 and learn about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건, 알게 되는 건 항상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1: mm-hmm. And lastly, and how they became who they are and their perspective on life based on how they grew up.
0: 관점이나 시각을
1: perspective.
0: I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yours.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1: well, you do? 네, well, 이런. You literally do because you're sitting over there.
0: 아, 그렇죠. 네, 네. 물론
1: okay.
0: 이 지금 앉은 자리, 지금 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것도 perspective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perspective는 그런 여기서는 perspective on life까지 엮어서 인생관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인생을 보는 시각, 눈. 관점이니까요. 그래서 how they became who they are. Who they are는 지금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리키는 굳어진 mm-hmm. 표현인데 who I am 하면 지금 나는 누구인가.
1: Mm-hmm. Who we are.
0: 네, who they are. 그래서 how they became who they are. Mm-hmm.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0: 네, 오늘은 어린 시절 추억 기억을 비교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The forgetful sibling me is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with my sister to make sure I didn't fabricate them. At our B&B in Canada, another guest and I compared childhood memories of a hurricane hitting New York City in 1960.
0: 네, 첫 번째 포스팅부터 볼게요.
1: Gigi said,
0: The forgetful sibling. Sibling이라는 것은 형제자매를 가리키고, forgetful은 뭐 건망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
1: Yep, 네. You're a forgetful person.
0: 네, 그래서 뭔가 잘 잊어버리는 그 형제자매인 즉 나는
1: 네.
0: is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with my sister 뭐 언니가 될든지 아니면 누나가 될 수도 있겠고 아 여기서는 여자분이니까 언니나 여동생이겠네요. 그래서 비교를 한대요. To make sure I didn't fabricate them. 여기서 childhood memories가 them인데 fabricate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어내는 거.
1: Yeah, 그래서 you make up something. You fabricate a lie.
0: 거짓말을 지어내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한 거 맞지? 라고 지금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언니 또는 여동생과 비교를 한다고 하고요.
1: All right. And Lou says
0: At our B&B, B&B는 bed and breakfast.
1: Bed and breakfast.
0: 네,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아침 식사도 주고. In Canada, 캐나다에 있는 어떤 bed and breakfast에서 Another guest and I, 다른 어떤 손님과 저는 compared childhood memories, 어린 시절의 기억, 추억을 비교했습니다. Of a hurricane hitting New York City in 1960. 1960년에 이제 허리케인이 왔었던 그 추억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그때도 이러지 않았나요? 라고 이야기 나눴다고 합니다.
1: All righ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we're going to have to end our show, but just for today, of course.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and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반가워요. We are going to finish our book, The Day That Repeated Itself. 네, 우리 불쌍한 슈노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거 어떻게, 이 루프를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Of course, 할 수 있겠죠. All right, we're going to find out today. We're going to finish the book. But first,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the first word is to flex, to flex, to flex, 과시하다, to flex one's muscles. 이렇게 많이 쓰죠. 근육을 과시하다. Okay. The second word is to escape, 탈출하다. And the third word is pitch, pitch, 경기장. 뭐 미국 영어에서는 뭐 field라고도 많이 쓰죠. All 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for today. Let's see how it's used in the story. All right. I want to know what happens to Shinoy.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 네, 궁금하죠. All right. Let's start reading. Shinoy and Merritt got to the bridge. There's a plank loose, Shinoy said. Merritt flexed his muscles.
1: Fear not. This calls for my superior strength.
0: Merritt picked up a fallen branch and wedged it into the gap in the bridge. Shinoy pedaled on until they reached the football pitch.
2: I've made it, Shinoy laughed.
0: He touched the gate and found himself back outside his house. Merritt had gone. 네, 시노이, 드디어 도착한 것 같은데, 오,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Let's see what happens. 자, 저번 이야기에 우리 시노이가 이 그 헐거운 판자 때문에 걸려가지고 튕겨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메리트가 이거를 수리를 하는데, 자, Merritt flexed his muscles 이렇게 나오네요. So this is our first word, flex, F-L-E-X. 네, 이 단어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flex, to flex one's muscles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Muscles, 근육을 이 if you fle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근육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 막 우와 이렇게 좀 자랑, 과시하는 거예요. If you flex your muscles. Merritt가 좀 자기가 잘생기고 막 이 그 힘이 좀 세다. 이런 거를 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 this calls for my superior strength. 자, 우월한 힘. 네, 우월한 힘을 갖고 네, 이거를 고쳐주겠어.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he took a fallen branch and wedged it into the gap in the bridge. 네, 그래서 Merritt가 그림을 보면은 나무로 이렇게 고치고 있죠. 이 다리를. 아, 그래가지고 이제 통과. 이것도 통과했어요. 그래서 경기장. Right? They arrived. 자, yay! 할 수 있어. I've made it. 네, 드디어 도착했어. 이렇게 했는데 또 반복되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Chapter 6, The Loop.
2: I was so close!
0: Shinoy shouted. He pressed the app on his phone. Ember appeared.
3: Why are you shouting at the sky? She asked. And,
2: yes, the echoes. Six! I'm never going to escape this loop.
3: What I was going to say was that loops go in sixes. Complete the final task and everything returns to normal.
2: But I can't do it. The gate to the football pitch is really tall. I need to be able to fly to get over it.
3: Oh, Ember smiled.
0: 네, I think Ember, 자, Ember이 드디어 이제 이 루프를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
3: Shinoy가 I'm never going to escape this loop.
0: 네, 이렇게 말을 하죠. And this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To escape, 탈출하다. 자, 여기에서 이 루프를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Shinoy가. 그래서 자, 중요한 information을 주죠. 우리 그 Embry. She says that the loops go in sixes. Complete the final task and everything returns to normal. 자, 이 loop는 여섯 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task, 마지막 어떤 일을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0: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우리 풋볼 패치로 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근데 거기에 친구들, remember there's a gate. 게이트가 있는데 너무 높잖아요. So, what do you think? 하하!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 딱 우리 엠버리 날개가 있죠? Alright, let's see how she uses her wings. They left the house. They turned right. No! Shenoy held up a hand when he saw Mr. Blake and then Myra. Bark! Jump over the cat! Screwdriver, fix the bike, map, swerve around Mr. Mitri, shield, defeat snare, branch, fix the bridge. They stood in front of the gate. It is quite tall, isn't it? Amber said, unfolding her wings. 네. 오케이. 자, 친구들 다 이제 또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서 it is quite tall, isn't it? 그렇지만 Amber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아유, 뭐 이거 문제 없어. 내가 이거 도와줄 수 있는데 날개가 있잖아요.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Shenoy and Amber flew over the gates and landed on the football pitch. Toby ran over.
1: Whoa, that was quick. I only called you 10 minutes ago.
2: Ugh, it feels like hours, Shenoy said.
1: Hi, Amber. Is there an emergency?
3: Not now. I think we're all good.
0: Toby looked at Shenoy.
1: I think you forgot something.
2: What?
1: The football. Do you want to go home and get it?
0: Shenoy could see Amber trying not to laugh.
2: Not this time.
0: 자, 토비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드디어 풋볼 피치에 도착했죠. 자, that is our third word for today. Pitch. 네, 경기장인데 영국에서는 풋볼 피치라고 많이 하고 미국에서는 soccer field라고 많이 하죠. 네, 그래서 토비가 아니, 그녀 너 진짜 빨리 왔다. 근데 시노이는 지금 6번이나 반복을 했잖아요. 이를. 그래서 이렇게 지쳐있죠.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아, 풋볼. 자, 공을 안 갖고 왔어. 집으로 또 다시 갈까?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시노이가 not this time. 네, 그래서 왜 엠버리 웃고 있잖아요. 살짝 웃죠? 왜? 엠버는 다 아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재밌습니다. So, that is the end of our story. The loop. 자, 불쌍한 시노이 6번이라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 아, 정말 지치기도 하죠. Alright. I hope you enjoy the story and I will be back with another new story. So, join me again soon. Take care, everyon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정말 생활 영어에 가까운 것을 배워볼 건데요.
1: 맞아요.
0: 제목이요. 장마 끝 햇살이 너무 반가워.
1: 드디어.
0: 장마라고 하면 뭔가 꿉꿉함이라든가.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1: 약간 모이스처가 아니라, 뭔가 스티키.
0: 뭔가 끈적끈적하고.
1: 그리고 냄새.
0: 냄새.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 장마가 끝나고 해가 나온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 아, 좋네요.
0: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 미션, 우리말로 드릴 거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1: 오,
0: 기분 얼마나 좋아요.
1: 맞아요. 장마가 또한번 가면은 진짜 막 2, 3주씩 쭉 그냥 비만
0: I
1: 오잖아요.
0: know, right?
1: 에이.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뭔가 깨달은 겁니다.
1: 맞아요.
0: 안에 넣었다가 축축해진 걸 느낀 거죠.
1: 그리고 또 밖에 뭐 뽀송뽀송도 있지만 약간 얼룩진 게 햇빛을 세게 받으면 살짝 흐려져요.
0: 진짜 그렇게 돼요?
1: 진짜요. 해보세요.
0: 이게 그냥 이렇게 건조기로 돌리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인 거예요.
1: 달라요, 달라요. 뭔가
0: 오케이.
1: 살균 소독되는 느낌 있습니다.
0: 뭔가 개운해요. 네.
1: 네네.
0: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우,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2: Why are you so happy?
1: 자, 저기, sunshine.
2: Sunshine.
1: Sunshine, 3 weeks. 3 weeks, three weeks later, sunshine. Everyday rain, cloudy,
2: Oh, for three
1: windy, but
2: weeks.
1: today's sunshine. Yeah.
2: Don't jinx it.
1: 응?
2: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Jinx?
2: Don't jinx it.
1: 응.
2: Clouds are forming again.
1: Forming again?
2: Look, the
1: 클라우드 온다고? 아니야. 난 무조건 빨래를 다 밖에 넣을 거야.
0: 응?
1: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0: 널 거라고.
1: You like the clouds? You don't
0: No,
1: like the
0: no, no.
1: clouds? Boo!
0: No, no. Sunshine. Sunshine. I believe so. I 그 탁탁 바 laundry.
1: Are you gonna
0: Laundry outside.
1: hang out the laundry?
0: Sunshine.
1: Don't blame me if
0: 응?
1: it pours again.
0: 아, 정말?
1: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아주 저주를 퍼붓네.
2: 아, 오늘은 제가 좀 사과를 드릴까요?
0: 아, 그러시던가요?
2: 조금 솔직히 말해서 애매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0: 요.
2: 문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대신에 사과의 뜻으로
0: 네.
2: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생활 표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See ya.
3: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4: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3: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4: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2: 자,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기분이 너무 좋은
0: 우후. Finally, finally. 왠지 finally는 이렇게 읽어줘야
2: 아,
0: 될것
2: 너무 기분
0: 같아요. 예.
2: 좋으니까.
0: The sun is after 3 weeks.
2: 우.
0: 3주가 후에. 예,
2: 왜?
0: 3주 지나서 the sun is 났다. 다시 났네. 다시.
2: 오,
0: 그러면은
2: 오.
0: 예, 다시 났네. Sun is
2: 써니 어디 갔었잖아요.
0: 그죠?
2: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0: Rain is back처럼 다시 돌아왔네요. 그럼
2: 모든 거 노래와 관련이 있네요.
0: sun is back으로 하겠습니다.
2: 오케이. 알라이트.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정답. Perfect.
0: 와우.
2: Very, very nice. back. 이건 조금 제가 의역을 해놔서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자, back은 돌아온이라는 정도가 느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you know, I'll be back. 하도 많이
0: 알죠.
2: 봤을 거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fter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 후에예요.
0: 후에요.
2: Right. So 3주 후에 드디어 the sun is back, right? Okay. So after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게 되면 그런 시간이나 기간 후에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So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그게 지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0: After 6 months.
2: 그렇죠.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나서 so 10년 후에
0: After 10
2: there you
0: years.
2: go. Then we are going to make sentences using
0: Yes.
2: this. 자, 우리는 만났어. 6개월이 지나고 만났다. 후에 만났다.
0: We met after 6 months.
2: 그는 돌아왔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왔다. 자, 그러면 현재형으로 쓰세요. He is로.
0: He's back after 몇이요?
2: 10년? 10년?
0: Ten years.
2: Beautiful.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So, 주어 동사, 이 어순 제대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after 어떤 시간이나 기간.
0: 네.
2: Yes? 자, 낭독해 볼게요. We met after 6 months.
0: We met after 6 months.
2: He is back after 10 years.
0: He is back after 10 years.
2: 자, 본문도 finally 이것도
0: 네.
2: 괜찮고요.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0: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2: Yes. 자, 이랬을 때 아직 하도 장마가 오래 졌었잖아요. 그러니까
0: 그죠.
2: 왠지 이게 완전히 온 건지 또 잠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0: 그쵸?
2: 상대방이 아, 설레발 치지 마. 구름 다 씻기잖아. 이런 거 있죠.
0: 그죠, 그죠.
2: 네.
0: 이게 사람이 말이 무섭거든요.
2: 맞아요.
0: 너무 그렇게 뭔가 막
2: 네.
0: 촐랑촐랑하면요. 그게 또 돌아왔던 운도
2: 아니요. 이상하게
0: 달아나더라고요.
2: 축구 게임 같은 거 보면은
0: 오!
2: 왠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친구가 야, 이긴 거야? 이긴 거야?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0: 맞아요.
2: 하지 마. 이렇게 돼요.
0: 그러면 상대방이 골을 넣더라고요.
2: 그렇죠.
0: 예.
2: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0: 오! 징크스인데 저거요? Don't jinx it.
2: Okay.
0: 구름이 다시 끼잖아. 뭐, are forming again. forming은 저건데요?
2: 뭐 하는 걸까요? form 하는 게?
0: Cleansing form.
2: 아, 그거는 foam이고요.
0: 아,
2: 네,
0: foam이에요.
2: 그렇습니다.
0: 죄송합니다. 예. Forming. 이거 처음 봐요. 예.
2: 오케이.
0: 그러면
2: 일단 구름이
0: 구름이니까, 그럼
2: 없네요.
0: 구름이니까 clouds 할게요. Already 나왔으니까 이제 이런 거 헷갈리지
2: not
0: 않습니다.
2: bad, not bad.
0: 네.
2: So, hey,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볼게요. Clouds.
0: Oh.
2: Perfect. So, cloud가 구름이죠. 네. 셀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들이 막 끼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클라우드들이 form하고 있어 라고 해서 동사를 썼는데요. 사실 구름이 낀이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0: 오.
2: 자, 뭘 것 같아요?
0: cloud form.
2: 형용사로 클라우드에다 뭐 하나만 더 하면 돼요.
0: cloudy.
2: Yes.
0: 아하.
2: 그냥 형용사로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죠. Alright, so 구름이 낀이라고 하면 한번 써보실래요?
0: 네.
2: Okay. Go ahead.
0: cloudy.
2: That's right. 정답.
0: Yes.
2: Yes. So 구름이 낀, 뭔가 흐린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구름이 끼었다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0: 예.
2: 이거는 form이라는 동사를 활용한 것뿐이에요. So form이 동사로 뭔지 아세요? Form.
0: Form. 끼다겠네요.
2: 끼다겠네요.
0: 예, 끼다.
2: 형성하다라는 뜻입니다.
0: 아~
2: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0: 아~
2: form, right?
0: Form,
2: yes.
0: Yeah.
2: So, form이라는 거 형성하다를 의역을 하니까 어떤 구름 같은 것들이 끼다로 의역이 되는 거죠. So 구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Make sense?
0: 아, 이게 platform 할 때 왠지 form?
2: Platform, yes,
0: yeah.
2: yes, yes. 뭔가 모양, 상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2: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부분 보이죠?
0: 예.
2: 이게 진짜 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jinx it 이라고 하는 거 얘는 it이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냐면은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한 설레발을 치는 건지를 이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알기 때문에요.
0: 네.
2: 그냥 jinx it 이라는 게 하나의 동사로 설레발을 쳐서 뭔가를 부정타게 하다라는 느낌. Right? 그래서 아, 괜히 그런 얘기하지 마. 오히려 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사실 jinx it 이라고 하는 거 평소문에도 넣을 수도 있는데요. jinx it 하지 마라고 해서
0: done.
2: 이걸 쓸 확률이 거의
0: yes.
2: 99%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jinx it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0: 네.
2: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 설레발 치고 싶지 않아. 한마디로 그거 부정타게 하고 싶지 않아. 나 아무 말 안 할래. 그럼 나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때요?
0: I don't want.
2: I don't want. 그 다음에 얘 동사니까 I don't want to
0: jinx it.
2: That's it. I don't want to jinx it. 이런 느낌. Alright.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0: 근데 우리가 사실 징크스 하면은 뭐 너 시험 보기 전에 뭐 징크스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희들 명사화해서.
2: That's right.
0: 그러면은 나는 시험 보기 전에 머리 감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공부했던 걸 다 잊어버리는 느낌이야.
2: 그렇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2: That's right. 그거 생각난 김에 나중에 그거 활용한 또 제가 대화문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0: Very nice. 제가 하나 드렸어요.
2: 아, 감사합니다.
0: 예.
2: 또 까먹을 것 같긴 한데. So, don't jinx it, right?
0: 네.
2: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 jinx it은 거의 고정이 됐기 때문에 변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요.
0: 네네.
2: 얘를 활용해서 한번 우리 패턴 만들어 보면
0: 네.
2: Don't do something. 이게 무슨 말이에요?
0: 그거 하지 마.
2: 하지 마라. 그렇죠? 여기서는 jinx it 하지 마. 굉장히 심플하지만
0: 네.
2: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이죠. So don't 뒤에 동사 원형 하면 동사 원형 하지 마. 참고로 동사 원형이 비동사의 원형인 be일 수도 있습니다.
0: 네.
2: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많이 쓰죠. 야, 너무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 아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이렇게 할 때 기대하다가 뭘까요?
0: expect.
2: expect, right? 너무 많이가 뭘까요?
0: so much.
2: 더 부정적인 느낌.
0: too much.
2: too much.
0: yes.
2: 그러면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라.
0: don't expect too much.
2: 그래, don't expect too much. right? 자, 이건 어떻게 해요? 그 문 열지 마. 뭐 밖에 몬스터가 있는 거예요.
0: 예.
2: 괴물이 있어요. so 그 문 열지 마.
0: Don't open the door.
2: 그렇죠. Don't open the door. 얘네들은 일반 동사의 원형을 썼기 때문에
0: 네.
2: 나름대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s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2: Hey, don't expect too much.
0: Don't expect too much.
2: Hey, don't open the door.
0: Don't open the door.
2: But 여기 아까 전에 비동사 원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죠.
0: 네.
2: 그건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비동사 원형으로 쓸 때는 뒤에 뭐가 나올 때?
0: 형용사.
2: That's right.
0: 예.
2: 또 저는 혼자 못 쓰기 때문에.
0: 예.
2: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2: 이거 제가 몇 번째 하는 건데 아마 단어 여러분들이랑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욕심 많은 게 뭘까요? 욕심을 내는 거. 형용사로 욕심 있는, 욕심 내는.
0: 욕심.
2: 아, 몰라. 네. 자, greedy.
0: 아, greedy.
2: Right? 그러면 욕심 내지 마.
0: Don't be greedy.
2: 그렇죠. Don't be greedy. Don't be greedy.
0: Yes.
2: So 얘는 욕심을 내는, greedy. 욕심이 있는,
0: yes.
2: 이렇게 뭐 욕심쟁이인 이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형용사니까 비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한 거죠. 그렇죠? So,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예문으로 selfish라는 단어 많이 내거든요. 네. 이기적인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암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요거 연습하기. 아시겠죠? 네.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Hey, don't be greedy.
0: Don't be greedy.
2: Alright. 본문 읽을게요. Hey,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0: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2: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1: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2: 네, 자 다음은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0: 그럼.
2: 교훈을 얻은 거예요.
0: 그렇죠. Uh-huh. 지금 너무 이게 꿉꿉한 상태에서 빨래를 널어서 약간 질린 것 같아요.
2: 그리고 또 그게 또 있겠네요. 진짜 네. 오랜만에 해가 딱 떠, 여기 기회다.
0: 무조건이죠.
2: 무조건 밖에다. 네.
0: 근데 또 마른 하늘에 비가 그렇게 와요. 아, 조심해야 되거든요.
2: 네.
0: I am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Uh-huh. 왠지 여기서 끊어볼까요?
2: 오케이.
0: 네. 나는
2: 밖에
0: 빨래를
2: 런드리를
0: 널 거야.
2: 어,
0: 널다.
2: 널다.
0: 널다.
2: 이 널다.
0: 널다. 이렇게
2: 영어가 더 그러니까 한국어가 더 헷갈려요, 사실.
0: 그렇죠.
2: 너는 게 어디다 뭘 어떻게 하는 게 너는 거예요?
0: 펼치는 거.
2: 펼치는 거요?
0: 예.
2: 바닥에요?
0: 아니요. 그러면은, 건조대.
2: 어, 뭔가
0: 예, 걸단가 보다.
2: 어.
0: 아, 행이다. 행. I am
2: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껴줘야 돼요.
0: Yes, hanging. 아, 그치, B-I-N-G.
2: I'm hanging.
0: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와, 오. 이거 진짜 이거
2: okay.
0: 너무 맞을 것 같아가지고
2: 그러니까요.
0: 지금.
2: 우리말로 널다? 뭐 다른 단어가 있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0: 아.
2: 자, 이거 보겠습니다.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와, 이 뭐 맞았다.
2: Perfect입니다. 틀리셨어도 괜찮아요.
0: 와.
2: 괜찮아요. 자, 그래서 행이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0: 거는 거예요.
2: 거는
0: 걸다.
2: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거를 변형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써요. 뭐 너는 거든 거는 거든 똑같은 행위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H-A-N-G, hang. 근데 이거 오늘은 이걸로 이병적하진 않을 텐데요. 비동사 ing 쓴 케이스입니다.
0: 네?
2: 진행형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 사실을 얘기를 할 때 나 진짜 팩트야 확정됐어 나 이제 건다. 이런 느낌의 말투입니다. 이거는 오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Alright, so I'm hanging laundry 이렇게 했는데 자, 건다라고 할 때 H-A-N-G잖아요.
0: 네.
2: 과거형, PP형 혹시 알고 있을까요?
0: 어, 이거 했었잖아요.
2: 어.
0: Hang, hung, hung.
2: 오!
0: 우후!
2: Nice.
0: Yeah.
2: Hang, hung, hung.
0: Uh-huh.
2: 자, 한번 써볼까요?
0: 네.
2: 스펠링을 한번 써볼게요.
0: 어? 그래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판이 많죠?
2: 이거는 그냥 밑줄인 것 뿐이에요.
0: 아, 그래요?
2: 네.
0: 예, 헷갈렸어요.
2: 예.
0: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두시네요, 선생님.
2: 아, 이제는 조금
0: 예.
2: 속여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0: 네.
2: 자, 정답 맞습니다. Hang, hung, hung. 아, 이게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Hang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형, PP 형태가 다른 의미에 따라 달라질 때가 있어요.
0: 아,
2: 그래서
0: 그래요?
2: 어쩔 때는 행의 과거가 행드가 있습니다. ED.
0: 같은 의미인데요?
2: 의미가 달라요.
0: 아,
2: 그래서 그거는 아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0: 네.
2: 자, laund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aundry는 뭐죠, 여기서?
0: 빨래.
2: 그렇죠, 빨래예요. 세탁물, 빨래. 네. 이것을 바로 laundry라고 하는데 A-U-A-W는 발음할 때 O예요? 어예요? 어에 더 가까워요. 완전 어는 아니지만 이 모양을 O보다는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laundry. laundry가 아니에요. 자, 가봅니다. laundry. laundry.
0: laundry.
2: Mm-hmm.
0: laundry.
2: laundry, right? So laundry를 outside에 hang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0: Mm-hmm.
2: 자, 그런데 아까 슬기 씨가 제대로 끊어줬어요.
0: 오.
2: 어디서 끊어줬어요?
0: Outside 다음이요.
2: No matter what.
0: 예.
2: 이거 솔직히 원어민들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0: 아, 이거 너무 익숙한데요?
2: No matter what.
0: 예.
2: No matter what. 굉장히 많이 쓰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0: 뭐가 됐든, 막
2: 맞아.
0: 이런 느낌?
2: 그거예요. No matter. Matter는 문제가 된다라는 뜻인데, 중요하다는 뜻인데,
0: 네.
2: 문제가 되지 않는다. No matter, right? 중요하지 않다.
0: 예.
2: What 해서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다가
0: 오.
2: 의역을 하자니까 결국 무조건? 바로 그렇죠.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no matter what 이 되겠습니다.
0: 그 무조건이란 노래를

0: 짜라짜라짜라찬찬찬 이렇게 하면
1: 그렇게
0: 되겠네요.
1: 하나요?
0: 아니요.
1: 아, 그렇군요. 아,
0: 제가
1: 아니, 저 되게 진지했는데. 아,
0: 예.
1: 그거 하나 내도 될것 같은데. 오케이.
0: 예,
1: So
0: 한번
1: no matter,
0: try
1: no
0: 해볼게요,
1: matter what.
0: 제가. 예.
1: 오케이. 자, 비동사 ing로 이거 해볼게요. 나 가. 나 간다고.
0: I am going.
1: I'm going. 자, 그러면은 나 무조건 가. 나 무조건 간다.
0: I'm going no matter what.
1: 그렇죠. I'm going no matter what.
0: Yes.
1: 자,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must, 해야만 한다. 이거
0: 네.
1: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떠나야만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무조건 떠나야만 해.
0: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1: 그렇죠. 오늘 안 떠나면 큰일 나거나
0: 그러게요.
1: 뭔가. 그래서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네. 이래서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볼게요. I'm going no matter what.
0: I'm going no matter what.
1: Alright.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0: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1: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 겁니다.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There you go. 자, 마지막 문장 나와 있습니다.
0: 네.
1: No matter what이 계속 생각나서 큰일
0: 그죠?
1: 납니다, 이거. 자, 다시 비 쏟아져도 날 탓하진 마. 너 지금
0: 오.
1: 딩스한 것 같아. 이런
0: 그렇죠.
1: 느낌이죠.
0: 예. Don't me. 여기서 끊어볼까요? If it pours again. 이게 막 쏟아 붓는 건데요.
1: 오.
0: 날씨니까 또 it이 나왔나 봐요. 예. 쏟아, 다시 쏟아 부어도, 붓는다 그래도,
1: 그러면,
0: don't
1: 날 뭐 하지 말라요?
0: me. 탓하는 거예요. Don't
1: 그게 영어로 뭘까요?
0: 탓하다. 나를 미워하지 마러 갈게요.
1: 오!
0: 예. 그것도 말 되잖아요.
1: That's an idea. That's an idea.
0: 내가 경고했어. Don't hate me. Yeah.
1: Okay. Don't hate
0: 나
1: me.
0: 미워하지 마.
1: Okay. You know what? It kind of works. 말이 되기도 해요. 그, 나
0: 네.
1: 싫어하지 마라. 그게 또 이래도. 자, 그런데 저는 이거 괜찮다고 했어요.
0: 네.
1: 그렇지만 정확하게 탓하거나 누구를
0: 그쵸.
1: 비난하거나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아마 보면은, 아, 맞다, 맞다. 이럴 거예요.
0: 어?
1: 바로.
0: 아,
1: blame.
0: 알죠, 알죠.
1: Alright, so
0: 예, blame.
1: blame, blame이라는 동사. 이거는 뭐 사전을 찾으면 비난하다 이러니까 너무 세 보이지만
0: 네.
1: 회화체 같은 데에서 있잖아요. 아,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이런 거 얘기를 할때 편하게 구어체로 blame
0: 네.
1: 쓰기도 합니다. Alright, 자, so blame을 탓하다, 비난하다. 자, 그런데 보세요. 뭐 하더라도 비난하지 말라 그랬냐면 if it
0: pours
1: pours again.
0: again.
1: Right, pour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0: 이렇게 쏟아 붓는 건데요.
1: 맞아요,
0: 예.
1: 맞아요. 근데 벌써 느낌은 왔죠, 그렇죠?
0: 예.
1: Pour 한다는 거는 쏟아지다인데 비가 진짜 쏟아지다, 엄청 내린다라고 할때 rain이라는 동사 대신에 pour 쓰기도 합니다. P-O-U-R, right?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Oh man, it's pouring, right? 그러니까
0: 예.
1: 물론 어떤 사람들은 Oh, it's raining hard, it's raining a lot 이라고도 하지만 Oh man, it's pouring 이러면 오, 이 사람 영어를 좀 잘하는구나. 이 생각이 좀들 수가 있겠죠.
0: 예.
1: 그래서 pour 썼고요. 자, 여기서 뭐 하나만 봐주세요. 이거는 제가 아마 왕초보 영어에서 저도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0: 네.
1: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얼핏 딱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0: 예.
1: 문제 없어요, 실제로.
0: 네.
1: 근데 if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if요.
0: 뭐뭐 한다면.
1: 그렇죠. 뭐뭐 한다면.
0: 네.
1: 비가 온다면 나를 블레임 하지 마. 약간 한국어로 어색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조금 뭔가,
1: 비가
0: 예.
1: 오면 날뭐 하지 마. 이게,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벌어지면 나한테 뭐 하지 마. 좀 이상해서 원래는 우리말로도 비가 와도
0: 예.
1: 오더라도 뭐라 하지 마. 이게 조금 더
0: 예.
1: 자연스럽잖아요.
0: 그래서 if를 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도 배웠던 것 같아요. 뭐뭐 할지라도.
1: 맞아요.
0: 예.
1: That's what I'm about to tell you.
0: 예.
1: Okay? So, if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뭐뭐이라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even if가 뭐뭐
0: 아,
1: 할지라도거든요.
0: 그래요?
1: 그거에서 even을 생략한 거다.
0: 빼고.
1: 그렇게도 가끔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요. 이게 은근히 와요. 그래서 if 형성은 이거는 원래 예전 그냥 일반적이었으면 제가 뭐뭐이라면 했을 텐데 뭐뭐이라도
0: 뭐라도.
1: 막 pours 하더라도
0: Yes.
1: don't blame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you fail 그러면 당신이 실패한다면이라고
0: 네?
1: 원래 해석했는데
0: 네?
1: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 실패 할지라도
0: 할지라도.
1: 하더라도
0: 예.
1: 그리고 If you lose, 그러면 당신이 진다면도 되지만 당신이 지더라도 이렇게도 맥락에 따라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Let me just show you.
0: Yeah.
1: So, hey, don't blame me if you fail. 너가 실패하면, 만약 실패하잖아, 그럼 난 don't blame 하지만 이것보다는 하더라도.
0: 네.
1: 뉘앙스가 비슷해요. 그리고 don't be sad if you lose. 너가 지더라도 sad 하지 마라.
0: 네,
1: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So, 얘 같은 경우에 오늘은 뭐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좀 추가적으로 나는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0: 어, 그럼요.
1: Alright, 읽어볼게요.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0: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네, 우리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0: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1: 네, 자, 두 번째는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0: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2: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1: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2: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네, 이병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after 뒤에 시간, 기간 붙여서 얼마 후에 해보겠습니다.
0: 네.
1: 우린 6개월 후에 만났어. 우린 만났다?
0: We met.
1: 6개월 후에.
0: After 6 months.
1: That's right. 자, 그가 10년 후에 돌아왔어. 그는 돌아왔어.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He is
0: back.
1: Alright. 10년 후에.
0: After 10 years.
1: Beautiful. 자, 마침내 3주 만에 해가 다시 났네. 자, 마침내.
0: Finally.
1: 그 해는 돌아온 상태다. 현재형으로.
0: The sun is back.
1: 3주 후에.
0: After 3 weeks.
1: 아주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We met after 6 months. He is back after 10 years.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자, 다음은요. No matter what. 문장 뒤에 붙여주세요. 나 무조건 간다. 비동사 ing로 해볼게요.
0: I'm going no matter what.
1: Alright.
0: Yes.
1: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야 해. Must로.
0: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1: 좋아요. 난 무조건 빨래를 밖에 넣을 거야. 나는 빨래를 걸어 밖에.
0: I'm hanging outside.
1: Hanging?
0: I'm hanging laundry outside.
1: 자, 무슨 일 있어도요.
0: No matter what.
1: That's right. 읽어보겠습니다. I am going no matter what. We must leave no matter what.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자,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4: Don't jinx it. Clouds are forming again.
3: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4: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Finally, the sun is back after 3 weeks.
2: Don't jinx it.

0: clouds are forming again.
1: Hmm. I'm hanging laundry outside no matter what.
0: Don't blame me if it pours again. Yes.
2: Wow.
3: Good job, you guys.
2: 네.
3: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나 학교 가고 학교 가서 공부할래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will go to school and study.
3: There you go. And를 활용을 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No matter what. Al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무조건 그걸 끝내자. 어? 무조건 그걸 끝내자.
2: 오호.
3: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3: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필터를 언제 간 거야? 라는 제목으로 일상 영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좀 필터를 항상 또 교체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겨울, 뭐 봄을 통해서 에어컨 안 쓰니까 네. 너무 오래 놔뒀다가 갑자기 틀면 냄새 아시죠?
1: 맞아요. 음흠. 아무리 커버를 씌워놨다고 해도 네. 그게 에어컨 관리가 잘 안 되면
0: 그렇습니다.
1: 청소를 또 쓰기 전에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0: That's right. So, 그런 일상 대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인데? 아, 뭔가 냄새가 났나 봐요.
1: 네.
0: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밀폐돼 있잖아요. 그게 확
1: 그쵸.
0: 느껴지거든요.
1: 맞아요.
0: Right.
1: 그리고 냄새도 잘안 빠져요.
0: 아, 그렇습니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장난해?
1: 응?
0: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게,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아, 이거는 뭐 놀라울 것도 없다. 일단,
1: 야,
0: 오래됐나 봅니다.
1: 당장에 갈아야겠네요.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에어컨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잉글리시 토크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AC?
0: The AC, yeah.
1: AC?
0: The air conditioning.
1: 에어컨!
0: It smells
1: It smells
0: weird when
1: weird.
0: I turn it on.
1: 잠깐만. 필터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인데?
0: 응?
1: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필터. 필터. 필터.
0: Peter.
1: 노 필터. 노 필터.
0: No, Peter, not.
1: 저기 에어컨 필터.
0: Oh, filter?
1: Yes,
0: What
1: yes.
0: about it?
1: When did you 그 change?
0: Oh,
1: 응.
0: I replaced it 2 years ago.
1: 장난해?
0: 뭐?
1: 아니,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네.
0: What?
1: 유 어, joke?
0: 2 years
1: 2 years
0: ago?
1: joke?
0: No. Why?
1: 아니 그 weird smell is 그 저기 당연해. is okay.
0: Oh, it's
1: two
0: okay.
1: years.
0: Okay.
1: not okay, but this is weird. 당연하다고. 아,
0: 그?
1: 몰라.
0: 아이고. 에어컨 필터 아니라 엔진 오일 필터가 같다고 들었어요.
1: 아, 그게 이렇게 한끗 차이인데 어렵네요.
0: 다른 필터입니다. 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생활 용어 완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I replaced it 2 years ago.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배워보겠습니다.
3: 네.
2: 자, 차에 타고 있는데 슉 하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3: 아, 그렇죠.
2: 아, 에어컨을 켜면 이상한 냄새가 나. 어떻게 할까요?
3: The AC smells when I turn it on. 이거는 그럼 AC겠네요.
2: 오.
3: 여기서 끊을 수 있겠고요.
2: 오호.
3: AC smells 이상한 냄새네.
2: 아하.
3: 이상하다. 이상한은 그거잖아요. Weird. 이상한 냄새가 나.
2: 스펠링도 이상하다네.
3: Weird. 이거 아니에요?
2: 오케이. W-E-I-R-D 맞아요?
3: 예.
2: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어떤 단어 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3: 네.
2: Alright, so the AC smells weird. 언제? When I turn it on. 맞습니다. 스펠링이 yes. 우리는 weird 이러면 I-E 이렇게 될 것 같은데
3: 네.
2: 뒤집혀있죠?
3: 맞아요.
2: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계속
2: 그렇죠?
3: 헷갈렸는데 저도 이제는 좀 적응이 됐나 봐요.
2: Right. 네. 이상한, 괴상한인데 얘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괴상하네 이런 느낌.
3: 네.
2: 자, 그런데 지금 smell 뒤에 바로 형용사를 썼죠.
3: 예.
2: Smells weird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smell이라고 하는 건 냄새를 맡다라는 뜻이 아니라
3: 네.
2: 어떤 냄새가 나다예요.
3: 아.
2: 오케이? 자, 이럴 경우에 구조는 smell 뒤에 형용사를 바로 넣어주면 그러한 냄새가 난다. So the AC는 weird한 냄새가 난다가 될 수가 있겠죠. So smell like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smell 형용사. Alright? 예를 들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자, 썩은 게 형용사로 뭔지 아세요?
3: Rot.
2: 어?
3: Rotten?
2: 한번 써보세요. 한번 Rotten. 써보세요. 이거 말 아는지 한번 나 확인해 봐야겠어.
3: 어서 들은 건 있거든요.
2: 그렇군요.
3: Rotten.
2: 맞습니다.
3: 오!
2: 오호호. 오케이.
3: 컨디션 자, 좋은데요?
2: 모르셔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알면 되죠.
3: 네.
2: Rotten. 그러면은 Rotten. 뭔가가 썩은 냄새가 나. 뭐 음식 같은 거 그냥 밖에 놔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뭔가 썩은 냄새가 난다. 어떻게 할까요?
3: Smell something rotten.
2: 주어가 아예 없죠, 지금.
3: It. It.
2: 뭐? 무언가가 영어로 뭐예요?
3: Something.
2: Something.
3: Something smells rotten.
2: 그렇게 해야죠.
3: 아.
2: Something smells rotten.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 아, 그렇군요.
2: 자, 그리고 맛있는 냄새, 좋은 냄새 난다 할 때 그냥 good 하시면 돼요.
3: 네.
2: 자, 그 돼지고기는, 돼지고기 뭐예요?
3: Pork.
2: 아, pig이라 그런가 봐 깜짝 놀랐습니다.
3: Yes.
2: 자, 그 돼지고기는 좋은 냄새가 나.
3: The pork smells good.
2: Smells good.
3: 먹고 싶네요.
2: 그러니까요.
3: 예.
2: 오케이, so 여기서도 보면 smell 뒤에 둘 다 바로 형용사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음식 등이 썩은이라고 할 때는 rotten이라는 단어 rotten. 알아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3: 네.
2: rotten보다 사실은 rotten처럼 T 사운드가 굉장히 약화되거든요.
3: 네.
2: 한번 이거 발음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rotten, rotten,
3: rotten,
2: 오.
3: rotten.
2: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Something smells rotten.
3: Something smells rotten.
2: Ooh, the pork smells good.
3: Oh, the pork smells good.
2: Okay. 자, 그리고 냄새가 나다 할 때 smell 쓰는데 이거 네. 말고 전에 한 번 정도 나왔을 텐데요. 부정적으로. 특히나 악취가 난다라고 할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3: 아, 저는 그래서 스멜이 없었으면은
2: 네.
3: 이거를 썼을 텐데
2: okay.
3: 이게 기억이 안 나요.
2: 발음 드릴게요.
3: 예.
2: Stink.
3: 아! 스팅, 스팅, 스팅크.
2: 오케이. 스팅크. 맞습니다.
3: 오.
2: 이건 생활용어 수준이라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So, stink라고 하는 건 특히나 안 좋은 냄새가 나다라는 동사입니다.
3: 그럼 stinky 하면 형용사가 되나요?
2: That's right.
3: 오, 맞아요.
2: That's right. 오케이.
3: 아,
2: 자, 읽어볼게요.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3: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2: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거 아까 슬기 씨가 맞췄지만 the AC를 얘기를 하는
3: 네.
2: 거예요. 아, 켜면은 뭔가 냄새가 이상해. 자, 이러면서 이제 질문이 되겠죠.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3: 약간 메케닉이세요. 예, 지금
2: 오.
3: 예, 오셨거든요.
2: Okay.
3: When was the last time? 언제가 마지막이야?
2: 아.
3: You changed the filter.
2: 나 일단.

0: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1: 유후!
0: Perfect. P가 아니라 F입니다.
1: Filter.
0: F-I-L-T-E-R. 자, 근데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fill 할때 L 있죠?
1: 네.
0: 그리고 tur 할때 R. Right?
1: 와.
0: L-R. 이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혀하고 입 모양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L 발음 오랜만에 갈게요. L 발음은 혀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혀끝이 윗니와 입천장 사이, 앞쪽을 밀어야 돼요.
1: 네.
0: 그래서 fill, fill 먼저 해볼까요?
1: Feel, feel,
0: fill. 혀가 앞쪽으로 갔다가
1: feel.
0: 자 이제 R 사운드 내야 되겠죠?
1: 네.
0: So, tur 이때는 혀가 뒤쪽으로 당겨져야 됩니다.
1: 오.
0: 해볼게요. tur, tur,
1: tur, tur.
0: 자, 이 상태에서 한번
1: 네.
0: filter, filter, LR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1: 네. filter, filter.
0: There you go.
1: 오.
0: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1: 어렵네요.
0: 그래서 제가 비슷한 패턴을, 발음 패턴을 갖고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1: 네.
0: 이 shelter가 뭔지 아세요?
1: shelter, 선반.
0: 아, 그거 아닙니다. 네. 그건 shelf고요.
1: 아, 헷갈렸네요.
0: 얘는요, 이런 보호소라든가
1: 아.
0: 은신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So, LR. 얘도 똑같죠?
1: shelter.
0: 그래서 shelter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shell, 아, shell. Ter, LR 해봐야 되거든요. 두 번 해보세요.
1: Shelter, shelter.
0: 자, 이번에는
1: 네?
0: pillar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이란 뜻입니다.
1: 오.
0: 오케이, 뭐 필라 뭐 이렇게 되는데
1: 네?
0: 필라 안 되죠. Pillar,
1: pillar.
0: 두 번 해보세요.
1: Pillar, pillar.
0: There you go. 자, 세 번째는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1: 예.
0: So Walter 이게 아니라 Walter, Walter,
1: Walter. Walter.
0: 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기 패턴 한번 볼게요. 당신이 the filter를 change 한지 when was the last time이냐?
1: 오.
0: 이거 언제죠?
1: 그쵸.
0: The last time이 뭐예요?
1: 마지막.
0: 마지막을 얘기하는
1: 네.
0: 거예요. 마지막 그때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아예 다 가져오기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생각보다 마지막으로 뭐 한 거 언제예요? 이런 말 많이 쓰죠.
1: 네.
0: 그래서 아예 앞에 하나도 안 바꾸고 When was the last time? When was the last time? 마지막이 언제예요? 자, 도대체 뭐 한 게라고 할 때는 그냥 평소문으로 써주시면 돼요.
1: 아~
0: right?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평소문의 시제가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1: 과거.
0: 그렇죠.
1: 오~
0: 마지막으로 과거에 뭐 한 게 언제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제 과거. 여기서 뭘 썼어요?
1: Changed.
0: 그렇죠. Changed. So, for example, 너가 내가 그에게 전화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니? 그러면 일단 앞에 어떻게 해요?
1: When was the last time?
0: 자, 그 다음에
1: 네.
0: 당신이 그에게 전화한 것. 그냥 당신은 그에게 전화했다. 과거형으로.
1: You called him.
0: You called him.
1: Yeah.
0: So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1: 오.
0: 우, 엄청 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how about this? 메시지를 하다는 그냥 동사로 메시지예요.
1: Message.
0: Message someone.
1: Yeah.
0: Right? 그러면 그녀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한 게 언제니?
1: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0: 그렇죠.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1: 이렇게 긴 문장을 제가 막힘없이 하다니.
0: 그러니까요.
1: 말도 안 되는데요.
0: 언제 마지막으로 메시지 했어?
1: 오.
0: 한 1년 됐어. 아, 그럼 끝난 거야.
1: 예.
0: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0: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1: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여기 지금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했죠?
1: 예.
0: 같은 의미로 쓸 때는요. When did you last change the filter?
1: 아!
0: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언제 마지막으로 갈았어?
0: 맞아요.
1: 이렇게.
0: 동사 바로 앞에 last를 넣으면 마지막으로 언제 했다, 뭘 했다라는 뜻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내가 약간 욕심난다? 그러면 이 문장을 만든 것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1: 네.
0: 오케이? Just give it a try,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0: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1: 네, 다음 문장 볼게요.
2: 네.
1: 2년 전에 교체했지.
2: 아이고.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오래도, 근데 오래됐는데, 보통.
1: 잘 모르죠, 사실은요.
2: 맞아요.
1: 그리고 처음에 냄새 나다가 보통 에어컨 틀어두면 좀 괜찮아지니까.
2: 괜찮아져요.
1: 에이, next time.
2: 네, 창문 쫙 열어놓으면.
1: Right.
2: I it 2 years ago.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나는 교체했어. 그것을 2년 전에. 그러면. 아까
1: 교체하다가 뭘까요?
2: 첫 문장에 change 쓰면 되죠?
1: 오, 오케이.
2: Changed. I changed it
1: 오케이.
2: 2 years
1: 자,
2: ago.
1: Change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대체하다, 교체하다라는 또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2: Exchange구나.
1: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거는 내가 주고 뭔가 받고 하는 교환의 느낌이거든요.
2: 예, 그게 교환이잖아요.
1: 자, 오케이.
2: 아닌가요?
1: 뭐예요?
2: 아, replace?
1: 그렇죠. Replace라는 동사가. 이게 뭐냐면요. Place가 놓다예요.
2: 네.
1: 근데 다시 거기다 놓는 겁니다. 뭐를?
2: 아,
1: 새 거를.
2: 아.
1: 그래서 replace 시킨다는 것이 교체하다, 대체하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전문적인 영어로도 쓰고 회화에서도 많이 쓰는 게
2: 예,
1: replace입니다.
2: Replace.
1: So I replaced it 했어. 뭐 two years ago. 이거는 뭐 타이어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2: 예.
1: 자, 그리고 지금 언제 했다고요?
2: Two years ago.
1: 자, 여기 지금 또 얼마 전에 나왔던 ago가 나왔어요. Ago.
2: Yeah.
1: Ago는 무슨 뜻이에요?
2: 뭐뭐하기 뭐뭐 전에
1: 뭐뭐 전에 어떤
2: 네.
1: 시간이나 기간 전에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전이죠?
2: 현재.
1: 그렇습니다.
2: 예.
1: 이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가 지금 기준 얼마 전에.
2: 네.
1: Alright. 자, 6개월 전에.
2: 6 months ago.
1: 3일 전에.
2: 3 days ago.
1: 그렇죠. 문장 만들어 봐야죠, 여러분들. Harry라는
2: yes.
1: 친구가 있어요.
2: Uh-oh.
1: 근데 6개월 전에 결혼을 했대요.
2: Oh.
1: 자, 결혼하다가 동사로 뭐예요?
2: Get married.
1: 우! 해리는 6개월 전에 결혼을 했어.
2: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1: 그렇죠. 과거니까 당연히 get married 아니라
2: got married.
1: Perfect. 혹시 헤어지다라는 표현 아세요? 덩어리 표현. 헤어지다.
2: Break up.
1: Break up?
2: Yes.
1: 과거형 뭐예요?
2: Broke up.
1: 그러면 우리 3일 전에 헤어졌어.
2: We broke up 3 days ago.
1: Mm-hmm. We broke up 3 days ago.
2: 더 이상 묻지 마.
1: 아, 묻지 마.
2: Yes.
1: 그래서 왜 헤어졌어?
2: 오,
1: 이러면서
2: 정말 짓궂다.
1: 맙소사, 맙소사.
2: 예.
1: 자, 읽어보겠습니다.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2: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1: We broke up 3 days ago.
2: We broke up 3 days ago.
1: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 replaced it 2 years ago.
2: I replaced it 2 years ago.
1: 그렇죠. 여기서 is the filter 얘기하는 거겠죠?
2: 네.
1: 자, 문장 하나 더 남았습니다. 미션입니다.
2: 네.
1: 장난해?
2: 오.
1: 아우, 퀴퀴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2: 오.
1: 2년 전이라니 이러면서.
2: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아우, 궁금하지도 않네. 놀랍지도 않네. It smells 그 에어컨에서 냄새 나는 게 이 퀴퀴한. 퀴퀴한? 아, 아까 stinky.
1: 오,
2: 예, 스팅키겠네요.
1: 오.
2: 오,
1: 아니 이것을 응용하다니. 자, 오늘은 다른 단어인데요.
2: 네.
1: 일단 이 모양으로 썼다는 거 저 칭찬합니다.
2: 와.
1: 아까 smell 뒤에 어떤 품사였죠? Smell?
2: 형용사.
1: That's right. 그래서 만약에 내가 퀴퀴한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냄새 나는 게 스팅크라는 걸 동사인 걸 알아요?
2: 네.
1: 그럼 얘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다. 스팅키로 써야겠다.
2: 오.
1: 이게 중요한 거예요.
2: Yes.
1: 자, 일단 보겠습니다.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stinky. 일단은 맞아요. 맞지만
2: 예.
1: 다른 단어 제가 가져왔을 뿐입니다. 바로 funky.
2: Funky?
1: 네. 들어봤어요?
2: Funky는 뭔가 funky hair 할 때 funky.
1: 그런 뜻도 돼요.
2: 오.
1: 하지만 그게 아니라 냄새를 얘기를 할 때 something smells funky 이러면은 아, 퀴퀴한 냄새가 난다. 퀴퀴한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2: 네.
1: 오케이? 특히나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musty라는 형용사도 있어요. musty.
2: must는 뭔가 먼지여가지고.
1: 그건 더스트죠?
2: 아, 맞네요.
1: 아, 그렇습니다. 자, funky, musty 둘 다 약간 퀴퀴한 냄새 있잖아요.
2: 예.
1: 좀 불쾌한 냄새
2: 예.
1: 얘기하는데 특히 musty는 좀 곰팡이 같은 냄새 강조할 때 또 많이 써요.
2: 아,
1: 둘 다 알아두시면
2: funky,
1: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 yes.
1: funky, musty 심지어 거기다가 stinky까지 써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2: 네.
1: 자, 여기 보세요. Are you kidding me? 하면서 no wonder it smells. 전에도 이 패턴 나왔었습니다.
2: 어허.
1: 이거 나왔어요, 여러분.
2: 기억납니다.
1: 네. 네. 자, 여기 지금 보면 no wonder인데 원래는 앞에 이게
2: it's
1: 있어요.
2: No wonder.
1: It's no wonder.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자면 it's를 붙이는 게 맞는데
2: 네.
1: 대부분 구어체에서는 사람들이 이걸 빼버려요.
2: 어.
1: So, oh, it's no wonder. 괜찮은데 보통은 oh, no wonde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버려요.
2: 예.
1: Okay? 자, 이게 뭐예요? no wonder 하고 평소문, 문장을 쫙 이어가면 아유, 뭐뭐인 게 당연하네. 뭐뭐일만 하구만.
2: 네.
1: 이 얘기는 너무 그게 뻔했다.
2: 아,
1: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자, 이 wonder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고요. 놀라움이란 뜻이에요.
2: 네.
1: Wonder Woman, right?
2: 예.
1: 놀라운 여성인
2: 그쵸.
1: 거예요.
2: 예.
1: 그래서 여기서는 아, 놀랍지도 않다야, 이렇다는 게. 여기서는 아, 펑키한 냄새 난다는 거 wonder 하지도 않다, 놀랍지도 않아. 왜냐하면 2년 전에 갈았으니까.
2: 당연한 일이다.
1: 너무너 아, 당연하다. 아, 그렇죠.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의역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 예.
1: 자, 예를 들어서 그건 나쁜 냄새가 난다라는 걸 일단 만들어 보세요. 그건 나쁜 냄새가 난다.
2: It smells bad.
1: 그러면 아, 안 좋은 냄새 나는 게 당연하구만.
2: Oh, no wonder it smells bad.
1: No wonder it smells bad.
2: Right?
1: 자, about this. 친구가
2: 예.
1: 계속 회사 가서 존 거예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졸았어요.
2: 피곤했네.
1: 근데 해고됐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들이 널 해고한 거 당연하다. 그럴만 하구만.
2: 어, No wonder they fired you.
1: 그렇죠. 과거로 써서 fired you.
2: 아, fired you.
1: 왜냐면 이미 해고를 했기 때문에.
2: 아, 그렇죠.
1: Right? 자, 그래서요. 이거에 익숙해지려면 저의 추천은 얘하고 얘를요 띄지 마세요.
2: 그쵸.
1: No wonder it smells bad 이상해요.
2: 아.
1: 연기하듯이 한 번에 No wonder it smells bad 이렇게 가주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2: 네네네.
1: 아시겠죠, 여러분들? 같이 연기하듯이 연결해서 낭독해 볼게요.
2: Yes.
1: No wonder it smells bad.
2: No wonder it smells bad.
1: No wonder they fired you.
2: No wonder they fired you.
1: Mm-hmm. 자, 그리고 앞부분에 Are you kidding me? 영화에서 너무 많이 들어봤죠?
2: 맞아요.
1: 네, 이게 너 나한테 장난하니? 한마디로 장난해? 이런 느낌입니다.
2: 네.
1: 자, 그래서 얘를 쓸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근데 걔는 me가 안 들어가고 그냥 Are you
2: kidding?
1: 어, 아, 그것도 되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2: Are
1: 말고
2: Are you joking?
1: 그렇죠.
2: 아하.
1: 한번 써보겠습니다.
2: Are you joking?
1: That's right.
2: 이렇게요.
1: 정답 맞아요.
2: 네.
1: joke가 농담하다, 장난하다라는 뜻인데 얘는 희한하게도 me를 쓰지 않아서 Are you joking me? 라고 하진 않아요.
2: 오.
1: Are you joking? Are you kidding me? Are you serious? 너무 그런 표현들이 많죠.
2: 네.
1: Okay? 자, 그런 연기 톤으로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2: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1: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0: I replaced it 2 years ago. I replaced it 2 years ago. 2 years ago.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2: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1: Alright. 장난해. 퀴퀴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2: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1: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0: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3: I replaced it 2 years ago. I replaced it 2 years ago.
0: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네, 입으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좀 길기 때문에 보고하셔도 돼요.
1: Okay.
0: When was the last time? 평소문. 평소문은 과거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걔한테, 그에게 전화한 게 언제야? 자, 언제가 마지막이야?
1: When was the last time?
0: 당신이 그에게 전화한 게.
1: You called him.
0: 그렇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1: Yes.
0: 마지막으로 걔가 너한테, 그녀가 너에게 문자한 게 언제야? 자, 언제가 마지막이었어?
1: When was the last time
0: 그녀가 너에게 메시지 한 게.
1: she messaged you?
0: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인데, 언제가
1: When
0: 마지막이었어?
1: was the last time
0: 당신이 그 필터를 간 게.
1: you changed the filter?
0: 그렇죠.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그레이트!
1: Yeah.
0: 자, 다음 패턴은요?
1: No
0: no
1: wonder.
0: wonder, 어쩌구저쩌구.
1: Yeah.
0: 여러분, 뻔했다. 그럴 만하네. 이 표정을 안 하고 억양을 안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1: 기억이 더잘 되게 연기를 좀더 가미해
0: Of
1: 봐야겠어요.
0: course.
1: 네.
0: 자, 냄새가 안 좋은 게 당연하네. 자, 놀랍지도 않아.
1: No
0: No
1: wonder.
0: wonder. 그게 나쁜 냄새가 나는 게.
1: It smells bad.
0: 그렇죠. No wonder it smells bad.
1: Yes.
0: 자, 이번에는 연결해서 한번 해보세요.
1: 네.
0: 쉬지 말고. 퀴키한 거는 펑키였습니다.
1: 응?
0: 자, 아우, 퀴키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그게 펑키한 냄새 나는 거 당연해.
1: No wonder it smells funky.
0: 오, 좋아요.
1: 응?
0: 마지막입니다. 거기서 널 해고할 만했네. 그들이 널 해고했을 만했어.
1: No wonder they fired you.
0: 그죠? No wonder they fired you. 읽어볼게요. No wonder it smells bad. No wonder it smells funky. No wonder they fired you. 좋습니다.
1: 네.
0: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3: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2: I replaced it 2 years ago.
3: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4: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Oh,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4: I replaced it 2 years ago.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4: Is 2 years too long?
1: Too long.
4: Really?
1: Yes. Every year you have to change it.
0: Great job. 수고하셨습니다. Very nice.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arn how to sing
0: There you go. High는 안 됩니다.
1: 네.
0: High는 매우라는 뜻이기 때문에 high가 맞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이죠. When was the last time? 그다음 평소문 넣는 것. 자,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너
1: 오.
0: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니?
1: 꽤나 충격적이었던 모양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네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살짝 짜증이 났거나 혹은 아, 그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것을 그만해요 라는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들 뭘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stop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 뒤에 ing를 얘기를 하시면은요, 그 행동 계속하는 거 이제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stop ing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펜을 딱딱딱딱 거리니까 아, 펜 딸깍거리는 거 좀 그만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stop ing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뭘 하는 것을 그만하세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하세요 라는 명령을 얘기를 할 때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동사만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멈춰! 라는 얘기가 바로 stop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동사만 얘기를 하시면은요, 바로 명령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stop이라는 동사로 멈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뒤에 여러분이 ing를 붙여주시면은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그만하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stop 뒤에 동사를 ing로 넣는다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만 좀 징징거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징징거리는 거 이제 좀 그만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징징거리다, 칭얼거리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는 거는요, cry입니다. 근데 찡찡거리는 거는요, 바로 whin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stop whin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 그만 좀 징징거려, 그만 좀 칭얼거리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top whining. 한 번만 더. 시작. Stop whining. 여러분이 don't와 stop의 차이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셔야 되겠죠. stop이라는 거는 계속 뭔가를 하니까 그걸 하는 걸 멈춰 라는 의미니까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Stop whining. 아, 징징거리는 거 이제 좀 그만해라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너 왜 그래? 한숨 좀 그만 쉬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한숨 쉬다 라는 거는요, sig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만 좀 한숨 쉬어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바로 stop sigh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top sighing. 한 번만 더. 시작. Stop sighing 해서 이번에는 한숨 쉬는 거 아, 이제 좀 그만 좀 해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펜 그만 좀 딸깍거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딸깍딸깍딸깍거리면은 그쵸? 가끔씩 여러분이 짜증나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럴 때 아, 그거 좀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딸깍거리다라는 거를요, 영어에서는 클릭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우스 클릭하는 거를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stop clicking your pe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펜 딸깍거리는 거 그만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top clicking your pen. 한 번만 더. 시작. Stop clicking your pen. 해서 이번엔 펜 딸깍거리는 거 좀 그만해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다리 떠는 거 좀 그만해. 야, 너 다리 좀 그만 떨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떠는 거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한 동사 바로 shake라는 동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top shaking your leg. 다리 하나만 떨 때는 leg고 두 다리를 막 이렇게 떨면은 그쵸? legs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다리를 많이 떨어봐서 아는데요, 대개는 한 다리만 많이 떨어요. 그래서 stop shaking your le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top shaking your leg. 한 번만 더. 시작. Stop shaking your leg. 해서 야, 너 다리 떠는 거 좀 그만해 라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don't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의미였어요? 그렇죠? 하지 마라는 의미라면 그만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stop ing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그만해라 라는 거를 우리가 네 가지의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0: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Stop whining. Stop whining. Stop sighing. Stop sighing. Stop clicking your pen. Stop clicking your pen. Stop shaking your leg. Stop shaking your le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 징징거리는 것 좀 그만해. 그만 좀 칭얼거려. 라는 거를 stop whining 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계속 뭐를 말씀드리죠? 그렇죠? 징징거리지 마. 징징거리면 안 돼. 라는 의미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 stop보다는 don't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don't로 얘기를 할 때는 그 뒤에 동사를 넣어주시는 거고요. stop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뒤에 ing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여러분이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아, 혹은 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이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동사로 얘기를 하고요. 계속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짜증이 나거나 혹은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못 참을 때 그걸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stop ing로 얘기를 하시면 그거 두 가지 의미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Don't whine. 징징거리면 안 돼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on't whine. 한 번만 더. 시작. Don't whine. 징징거리면 안 돼 라는 문장을 통해서 don't 동사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니까 stop ing와 구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펜 딸깍거리는 것 좀 그만하세요 라는 문장 stop clicking your pen으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stop clicking your pen, stop 하지마 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조금 공손하게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펜 좀 딸깍거리는 거 그만해 줄래?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조금 기분이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Can you please stop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an you please stop clicking your pen?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펜 딸깍거리는 거 그거 좀 그만해 주면 안 될까? 라는 조금 여러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please stop clicking your pen?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please stop clicking your pen? 해서 여러분이 Can you please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돼서 Can you please stop ing? 아, 그거 좀 해주면 안 될까? 라는 부탁이 되니까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계속 뭔가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그만하세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했죠? 그쵸? stop ing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게 핵심이었고, don't로 얘기를 할 때랑 stop으로 얘기를 할 때 어감 차이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누구든

0: 다시 해볼 수 있다는 의미의 try again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을 또 행복하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하루에 뭐 두 끼건 세 끼건 three nutritious and square meals, 그렇죠? 영양가 있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10분 동안 행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the first step is your challenge, righ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3, 2,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맨 처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문장 하나 보는 거는 의미가 전혀 없고요. 내가 화났을 때 너한테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굉장히 길지만 딱 하나만 잡아놓는다면 미안하다. 뭐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I'm sorry. 그렇죠? 네, 그런데 for나 뒤에 about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체적인 예들과 함께 그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orry 하면서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Okay, let's try it out. Okay, step one.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미안해. I'm sorry. 그죠?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만 확인하시면 돼요. 뭐가 지연되어서 난장판이라서 혼란이 있어서 불편하게 해드려서.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거 for하고 about 중에 뭐가 쓰일까요? 일단은 지연되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에 늦은 게 아니고 어떻게 벌어질 사건이나 행사가, 그렇죠, 시간 때문에 뒤로 밀린 거죠. 그래서 그걸 dela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I'm sorry for the dela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D-E-L-A-Y. 내가 늦은 거면 I'm sorry for being late. 그때는 늦은 거라고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난장판이라서 미안해. 그러면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즐겁게 행복을 쌓아갈 시간도 부족한데 공부를 하고 생각하시면 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뭐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태도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와 만족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change your attitude. 한번 태도를 바꿔보시고요. 더 즐거운 마음으로. 난장판이라서 미안해. 실제 그 상황을 넣어보세요. 그죠? 그러면 I'm sorry for 뒤에 난장판이 뭐예요? M-E-S-S죠. 그래서 I'm sorry for the mess.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저지른 혹은 나 때문에 발생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사과할 때는 보통 for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혼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about을 씁니다. confusion이라고 해서요. I'm sorry about the confusion. 보세요. I'm sorry about the confusion. 그렇죠? 이렇게 about을 쓰는 이유는 about은 뭐뭇에 대해서잖아요. 이것저것. 그 느낌이 내가 그 상황을 유발하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그런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해서 미안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됐죠? 불편하게 해드려서 inconvenience, inconvenience. 아시겠죠? 그래서 I'm sorry about the inconvenienc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보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confusion, inconvenience. 일부러 여러분 맨 처음에 나왔던 1강보다 굉장히 지금 단어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아마 눈치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네 가지 나온 거 보고 읽으시면 의미 없습니다. 자, 두 가지 sorry for, sorry about. 제가 먼저 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지연돼서 미안합니다. Your turn. 맞습니다. I'm sorry for the delay. 늦어진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거 죄송해요. 여기 보지 마시고 저 보면서 머릿속으로 난장판 떠올려 보세요. Your turn. 그렇죠. I'm sorry for the mess. 그렇죠. M-E-S-S.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뭣뭣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자, Your turn. 맞습니다. I'm sorry about the confusion. 맨 마지막으로 불편을 드려서 어떡하죠? 죄송해요. Your turn.

맞습니다. I'm sorry about the inconvenienc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조금 더 늘려볼 겁니다. Step by step, okay? Step 2. 내가 화가 났을 때 했던 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나는 지금 생각해. 그럼 앞에 나왔던 I'm sorry, 뒤에 for가 나왔죠. 왜? 내가 했던 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으니까 이때는 about보다 당연히 for가 어울립니다. 내가 했던 말이 뭐예요? What I said. 그렇죠? 그래서 what I said. 물론 my words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I'm sorry for what I said. 근데 내가 화가 났을 때 뭐죠? When I'm angry는 지금 화난 거고요. 화가 났을 때니까 when I was angry. 자, 보세요. I'm sorry for what I said when I was hungry. 아니면 angry. 다 좋습니다. 배가 고프면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 배가 고프면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yeah, when I was angry, when I was hungry. 그러면 되게 빵 터질지도 몰라요. 웃겨서. 그죠? 자, 그 다음. 그가 너한테 했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 그러면 I'm sorry for. 그럼 똑같은 패턴으로 한번 이용해 보세요. 아까 했던 말은 what I said. 그가 했던 행동은 what he did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해서 결과가 지금 피해가 나왔다. What he has done. What he has done. He has를 줄여서 his라고도 씁니다. He is의 줄임말이 될 수도 있지만 문맥상 당연히 he has done이죠. 자, 그 다음에 너한테 했다. To you. I'm sorry for what he has done to you. 내가 대신 사과할게. 유감스러운 일이야. 됐죠? 자, 그리고 어제 일어났던 일은 유감이야. 보세요. 내가 그 일을 발생시키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생겨서 그때는 about이 어울릴 겁니다. I'm sorry about. 그러면 뭐예요? 일어났던 일. What happened? 같은 구조죠. What happened? 언제요? Yesterday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I'm sorry about what happened yesterday. 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유감이네요. 자, 오늘 나왔던 중요한 표현 두 번 더 마무리해 보세요. Try it again.

Okay, let's wrap it up in a dialogue like this. 내가 화가 났을 때 했던 말,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 반응은 뭐예요? 야, 그때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더라. 평소에 내가 아니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안하다. I'm sorry for what I said when I was angry. 그랬더니 야, 너 내 자신이 아니었어. 평소에 내 모습이 아니었다. You weren't yourself. 난 내 자신이 지금 아니야. I'm not myself. 이 표현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you wanna repeat this program and these expressions again, you know where to go. Visit our website here.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위에 함께 많이 나눠서 네, 좋은 기운 계속 업업 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and love. Thanks a lot. Bye!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